0: 당일 개표, 수개표 등을 외쳤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성소수자 단체의 퀴어 문화 축제와 이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려 도심의 혼잡이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오가며 초여름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1도,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도배, 필름 조공, 타일 시공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여성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확산하면서 사무직, 서비스직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기술직에 도전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고 연차가 쌓일수록 실력이 곧 경쟁력이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거칠고 힘든 기술직이라는 인식도 자기관리에 철저한 전문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 여성 기술자의 도전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멋지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토요일 여성시대 김일중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배우 한혜진입니다.

0: 여성시대 가족들 이번 주말에는 어떤 특별한 일정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기 보니까 산에 가신다는 분도 있고 고궁에 놀러 가신다는 분, 전시회, 쇼핑, 시내 나들이 가신다는 분, 사람 많은 데를 찾아간다는 분, 사람 적은 데를 찾아간다는 분. 근데 어딜 가든요, 요즘 외국인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1: 정말 그래요. 버스와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다니세요.
0: 네네.
1: 고궁이면 시내 관광, 또 명승지 관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산도 좋아해서 등산도 많이 간다고 하시네요.
0: 네.
1: 가족 단위의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는 점도 예전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0: 우리가 그렇게 피부로 느낀 점 집계로도 드러났어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요. 올 4월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금액이 역대 최대 와 1조 3천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방한객이 사용한 카드 소비 내역을 살펴보니까요. 쇼핑, 패션, 음식, 공연 관람, 문화체험, 스포츠 관람 등등이 두드러졌답니다. 그 방탄소년단 공연 보러도 많이 오셨고요. 한혜진 씨는 네. 유럽에서 살면서 이 한류의 성장 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 변화 직접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어때요?
1: 우리나라에 대한 그 호감도가 굉장히 올라갔고 나를 피부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선 그 쇼핑몰 이런 데 가면 케이팝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0: 네네.
1: 제가 있었을 당시만 해도.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치킨이랑 그 김밥.
0: 네. 요즘에 진짜 수출 많이 된다고 그러대요.
1: 그리고 불닭.
0: 그 매운 거. 맞아, 맞아.
1: 그거에 대해서 되게

0: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1: 그런 건 진짜 신기해요. 우리만
0: 네.
1: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전 세계인이 즐긴다고 하니까 참
0: 네.
1: 뿌듯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세계의 주목과 부러움을 받는 대한민국 사람임을 기뻐하며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제조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네, 토요일 여성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 아침 특히 좀 여유있게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한예진 씨는 어때요? 지금은 여성시대 함께하고 있지만 네. 평상시 주말 아침 좀 어떻게 보내시는 편입니까?
2: 주말 아침에 저도 아이랑 같이 좀 늦잠을 잘 수 있는
1: 맞아.
2: 그런 날이거든요. 네네. 평소에는 학교 보내야 되니까 제가 더 서둘러서 막 일어나서 아침밥도 차리고 막 그러는데 좀 여유가 있어요, 그날은.
1: 확실히 좀 주말에 여유가
2: 있죠. 아이보다 제가 더 침대에서 좀 늦게 나오는데 아이의 유튜브 켠 소리를 들으면서 틀었구나. 네.
1: 참 역시 요즘 우리 아이들 네. 유튜브와 또 밀접한 관계죠.
2: 유튜브와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1: 네. 네. 하지만 이렇게 여성시대와 또 연을 맺었으니
2: 네네.
1: 이제 오늘 내일이에요. 우리 배우 한예진 씨와 함께할 시간.
2: 네. 아쉽습니다.
1: 아쉽습니다.
2: 네.
1: 앞으로 주말 아침에 또 유튜브로 저 우리 아이는 깨겠지만 네. 여성시대도 한번 틀어주시고.
2: 그러겠습니다.
1: 네네. 자, 또 토요일 여성시대도 한번 잘 함께 해보시죠.
2: 네.
1: 오늘 첫 번째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남 강진군의 당당이 분이세요. 교직생활 35년. 달력 숫자로만 보면 참 긴 세월인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꼭 하루처럼 느껴집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아침마다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온갖 이야기를 듣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임을 하고 나니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평일 오전에 천천히 커피를 마시는 여유도 즐겼죠.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졌다는 겁니다. 평생을 학생들 틈에서 북적이며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조용한 집에 앉아있으니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은퇴를 하면서 집에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거실엔 TV 소리만 들릴 뿐 대화가 많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괜히 남편에게 물었죠. 우리 이렇게 늙는 건가? 남편은 한참 있다가
2: 에휴, 뭐 별 수 있나?
1: 하는데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서운하던지요. 사실 저는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를 갖고 싶었지만 막상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스포츠 댄스 학원으로 끌고 간 건 동네 친구 부부였죠. 친구 성화에 못 이겨 따라간 곳에서 문을 열자마자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렸고 반짝이는 조명 아래 중년 부부들이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아우, 저 나이에 저렇게 딱

0: 붙어서 춤을 춘다고. 괜히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는데 친구 남편이 능청스럽게 허리를 흔들며 지나가는 모습이 너무 웃겨서 저도 갑자기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상상이 되지?
1: 그려져요.
0: 저도 모르게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얼굴이 참 밝아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슬쩍 말했습니다. 우리도 춤 한번 배워볼까?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더군요.
1: 내가? 스포츠 댄스를? 절대 못해.
0: 아, 왜? 하면 되는 거지.
1: 아이, 그거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나이에 무슨 댄스?
0: 아유, 거기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1: 아우,
0: 있던데.
1: 됐어. 난춤못 춰.
0: 저는 거의 한달 동안 남편을 쫄랐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제 얼굴만 봐도 안 간다를 외칠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친구 남편이 트로트 음악에 맞춰 춤 흉내를 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지 남편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1: 아유, 저게 춤이냐? 저 양반도 아는데 내가 못할 건뭐 있어?
0: 그 한마디에 저는 바로 다음날 학원을 등록해버렸습니다. 첫 수업날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납니다. 남편 몸이 어찌나 뻣뻣한지 오른발 왼발도 계속 헷갈려 했어요. 강사님이 저 남자분 왼발부터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꼭 반대로 움직였고 결국 제 발을 세 번이나 밟았죠. 아야야야 아우 발가락 부러지겠네 하고 소리치자 남편은 민망했는지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더 웃긴 건턴 동작을 배울 때였습니다. 강사님의 시범을 보고 남편이 팔을 번쩍 들었는데 순간 중심을 잃으면서 우당탕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달라지나 봐요. 어느 날 강사님이 남편에게 오, 남자분 리듬이 참 좋으세요 라고 말한 이후로 남편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웬일로 스포츠 댄스 영상을 찾아보더니 틈날 때마다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거실에서 스텝을 밟는가 하면 베란다에서 턴을 연습하다 화분을 넘어뜨려 흙바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 당신 오늘은 연습 안 가? 이번 주 토요일은 특별 수업 있다는데?
0: 세상에, 춤이 그렇게 싫다던 사람이 지금은 학원에서 제일 열정적인 학생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우리 부부였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대화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음악 이야기, 스텝 이야기로 웃을 일이 많아졌으니까요. 한 번은 학원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새로 산 검은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괜히 배를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1: 어때? 안 이상하지? 괜찮지?
0: 그 말을 하는데 꼭 젊은 시절 선보러 가는 사람 같아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음악이 시작되자 남편 손을 잡고 천천히 움직이는데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먹고 살기 바빠 손 한번 제대로 못 잡고 살았던 세월. 아이 키우느라 지쳐서 짜증만 내던 날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늘 가족으로만 살았지. 부부의 연을 맺고 있다는 걸 너무 오래 잊고 지낸 것 같았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1: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
0: 순간 울컥해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겨우 눈물을 참았네요. 요즘도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세 번씩 스포츠 댄스 학원에 갑니다. 수업이 끝나면 근처 국밥집에 들러 뜨끈한 국물 나눠 먹고 집으로 걸어오며 다음 시간에 배울 춤 이야기를 합니다.
1: 당신 아니었으면 난 평생 집에서 TV만 보다가 늙었을 거야.
0: 남편 말처럼 저도 정년퇴직을 하면 제 인생도 같이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누군가는 지금이 인생의 황혼이라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지금은 또 다른 청춘의 시작 같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은 음악에 맞춰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인생은 아직 충분히 아름답다는 걸 늦은 나이에

0: 스포츠 댄스를 배우며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 와.
0: 아, 뭐야, 뭐야. 완전 신혼이시잖아. 뭐야, 뭐야.
1: 좋다.
0: 함께 취미하고 끝나고 같이 국밥을 이렇게 착 드시고.
1: 일주일에 세 번.
0: 이야. 어, 그리고 참 남편분이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 충분히 이해돼요.
1: 그쵸.
0: 아유, 민망스럽게 그걸 어떻게 해.
1: 쑥스러워, 또. 네. 와이프랑 그렇게 한다는 게 쑥스럽잖아요, 처음에는.
0: 내 몸을 막 이렇게 막 움직여. 근데 그 중간에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그 어떤 아저씨 리듬에 맞춰 허리를 막 흔들면서 지나갔다는 아, 그 모습이 너무 상상이 돼요.
1: 아, 근데 또 다른 청춘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0: 오, 네. 이게 부부간에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좋다는 거 알죠. 근데 그 시작이 참 어려워.
1: 쉽지 않죠. 예. 정말 좋아 보이네요.
0: 진짜.
1: 부럽습니다.
0: 아니 어떠세요? 네. 우리 예? 기성용 선수와 네. 남편분과 함께하는 좀 취미 이런 거 있으세요?
1: 근데
0: 조기 축구회 이런 거 해야 되나?
1: 아,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는? 뭘 해야 되죠?
0: 운동이나 이런 거 같이 하는 거 없으세요?
1: 제가 운동신경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0: 네.
1: 저희 남편도 사실 은퇴를 얼마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0: 오.
1: 이제 곧 은퇴예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요.
0: 아,
1: 이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되지?
0: 아, 진짜? 아직 고민 안 해보셨구나?
1: 좋아하는 게 많이 달라요.
0: 아, 진짜?
1: 예. 전 좀 집에서 이렇게 정적으로 있는 걸 좀 좋아하고. 남편은 또 몸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0: 아, 그래, 의외다.
1: 제가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긴 한데.
0: 하긴 이게 성향이, 그쵸. 네. 왜냐면 밖에서 너무 운동 열심히 하면 그냥 집에서 쉬고만 싶을 것 같은데, 또 네. 그런 성격은 아니신가 보네.
1: 그런 것 같아요.
0: 잠깐만.
1: 네.
0: 아니.
1: 예?
0: 저 우리 한혜진 씨. 예. 아, 춤추시던데요, 요새?
1: 아유, 아닙니다.
0: 그 예. 댄스 팀 있으시던데?
1: 댄스.
0: 응? 기세 크루?
1: 아유, 아유, 접어주세요.
0: 네, 네, 네.
1: 아, 제가 그, 좀, 춤을 좀 배웠었거든요, 잠시.
0: 네네.
1: 진짜, 안무가 안 헤어져요. 이게, 이 암기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글이 안 헤어지는 것도 안 헤어지는 건데,
0: 예.
1: 이 춤 동작도 진짜, 안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0: 아, 그치. 스포츠 네. 댄스이고.
1: 이 동작 외우는 게.
0: 아, 요거를 좀 몸서 느끼셨구나. 내가 예. 몸치라는 거를.
1: 예, 예, 예.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암만
1: 예.
0: 뭐, 오른발, 왼발 외쳐봐야 이게 내 맘대로 안 움직여지. 그 스텝이 안 밟아지고.
1: 예. 그렇죠.
0: 아, 네. 우리 한혜진 씨도 그러시구나.
1: 네.
0: 예. 아유, 아유, 미리 말씀하시지. 여기, 우리 가든 스튜디오 앞에가, 여기가 공간이 많은데.
1: 어, 한번 저기.
0: 아, 그 댄스팀 그 춤을 한번 봤어야 되는데.
1: 네.
0: 자, 나중에, 우리.
1: 네.
0: 기성용 씨와 스포츠 댄스 한번 도전해보세요. 재밌겠다.
1: 네.
0: 나도 집에 한번 얘기해봐야지.
1: 고민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부부 사이가 좋아진대요. 저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0: 그래요?
1: 이렇게 밀착을 많이 하잖아요.
0: 맞아, 맞아.
1: 그러니까 진짜 부부 사이 좋아지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0: 어, 이렇게 강추를 네. 해주시네.
1: 네.
0: 농이자님. 예.
1: 다음 사연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영주시 남간로에 김화선님이 보내신 사연이에요. 저희 아버지 김종호 씨는 삼남 오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셋째인 작은아버지 김종윤 씨는 경북 안동시 북후면 석탐리에서 사과 농사를 지으십니다. 안동 석탐리는 옛날만 해도 복작복작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곱 가구가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안동은 매년 11월이 되면 동네에 사과 향기가 가득 찹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어르신들의 자제분들과 손자, 손녀가 일손을 돕기 위해 이 먼 곳까지 모여듭니다.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사과를 따서 공판장으로 보내 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사과를 크기별로 선별해 상자에 넣어두면 공판장으로 배달해 주시는 전문 용달 기사님이 바로 저희 작은아버지의 친구분이십니다. 하루는 밤늦게 기사님이 오셔서 사과를 실어 가려는데 저희 부모님이 깜빡 잠드신 바람에 이 많은 걸 어떻게 옮겨야 하나 걱정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작은아버지께서 본인이 같이 옮겨줄 테니 저희 아버지를 깨우지 말아달라 하셨고 그렇게 두 분이 직접 사과 상자 200개를 상차해서 공판장에 납품하셨다는 겁니다.

0: 저희 부모님은 아침이 되어서도 사과가 사라진 줄 모르고 계셨다가 공판장에서 판매 문자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리셨대요. 사과 한 박스 무게가 20kg이 넘는데 그걸 조용하게 싣고 간 배려가 감동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로 75세.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셔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 혼자서는 상자를 다 옮길 수 없어 기사님을 부른 건데 가까이 사시는 작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니 제가 다 감사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손재주가 좋으셔서 저희 집에 고장난 농기구도 척척 고쳐주시고 저희 부모님은 작은 아버지 집에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두 팔 걷고 도와주시니 현대판 의좋은 형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엄마와 작은 어머니도 보기 드물게 사이가 각별합니다. 한 동네에서 서로 의지하며 사시는 부모님 모습을 보면 저도 새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야겠다 다짐하게 되죠. 저희 작은 아버지 말고도 우리 가족들 모두 한 명 한 명 자랑하고 싶은데 글솜씨가 없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풀지 못하니 아쉽습니다. 앞으로 여성시대에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1: 아, 사연 감사하고요.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가족분들의 사진인가 보다.
0: 세상에, 진짜 화목해 보여요. 뒤에 배경도 너무 좋죠.
1: 그러니까, 이 산과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는 자연에서 찍으셨는데, 가운데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 두분 모시고, 예, 일가족이 사진을 찍으셨네.
0: 이남 이녀 중 막내딸이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 사시는 곳과 멀지 않은 영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과 함께 글을 보내주셨네요.
1: 근데 사연 주신 대로 진짜 의좋은 형제분들이시다. 예, 형님 잠들었는데 그 사과, 야,
0: 깨우지 말라고.
1: 예, 그래서 저도, 예, 작은 아버지가 그냥 그걸 다 기사분과 함께.
0: 그렇게 무거운 거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1: 보통 친형제면 깨울 법 하거든요.
0: 야, 일어나.
1: 형! 이런. 근데, 야, 우리 형님 주무시니까.
0: 그러니까요. 진짜 감동이네요.
1: 그걸 대신 날라주시고. 아니, 우리
0: 네.
1: 혜진 씨도 세자매로 유명합니다.
0: 네, 저희 세자매예요.
1: 예, 세자매.
0: 네.
1: 우애 좋으시죠?
0: 우애 좋죠. 저희 그 어렸을 때는 참 많이 싸웠거든요.
1: 아, 왜안 싸우겠어?
0: 네.
1: 말도 안 돼. 안 싸웠단 말도 안 되지.
0: 옷이랑 먹을 것 때문에.
1: 오, 그래.
0: 별거 아닌 걸로 참 많이 싸웠었는데, 시집 가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공감대가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1: 그러겠네.
0: 더 좋은 것 같아요.
1: 오히려.
0: 나이 들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실은, 그래, 형제 자매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나중엔 좋아.
0: 진짜.
1: 맞아. 서로 이제 아이까지 키우면서는 진짜 하실 얘기도 더 많고.
0: 정말 많아요.
1: 네. 아, 그집그 조카들, 저 자녀들은 그냥 이모들이 다 이쁘래갖고. 예. 이모부도 저기 다 저기, 어? 김강우 씨또 이모부 아니야?
0: 예, 맞아요.
1: 예. 거기다가 또 뭐 저 작은 이모부는 또막 축구선수야. 아이고야. 둘째 형부가 셰프님이시네?
0: 아, 셨다가.
1: 예.
0: 지금은 아니신데. 네. 그래서
1: 어.
0: 만나면 이렇게 스파게티도 만들어주시고.
1: 어머.
0: 볶음밥도 해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1: 아, 최고다.
0: 만들어주시고. 예,
1: 정말.
0: 너무 좋아요.
1: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다 같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0: 네.
1: 어디 놀러 가면은, 야,
0: 네.
1: 맛있는 거 해줘. 그 다음에 우리 기성용 남편분이 아이들과 함께 운동 한번 해줘.
0: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1: 우리 첫째 형부는 뭐 하시지?
0: 첫째 형부는 이렇게 질서를, 아이들 질서.
1: 아, 그래요?
0: 예. 저희 딸막 머리도 묶어주고.
1: 어머.
0: 예.
1: 아니, 진짜 실제로도 이렇게 다 모여서 여행도 가고 그래요?
0: 네.
1: 세자매가?
0: 1년에 한 번은 꼭 가는 것 같아요. 네.
1: 재밌겠다.
0: 네.
1: 예.
0: 좋아요, 진짜. 이딸 위주로 사실은 모이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1: 그래.
0: 네. 친정 쪽으로, 그러니까 처가댁으로 잘 모이시지 않으세요?
1: 그런 것 같더라고.
0: 그쵸.
1: 제가 또 오빠여가지고 여동생이 있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0: 네.
1: 아, 그게 참 쉽지 않아요.
0: 쉽지 않아요.
1: 네네네.
0: 네.
1: 아, 여동생이 많이, 미안합니다. 왜냐면 부모님 근처에 살면서 여동생이 많은 걸 해줘가지고. 예. 아, 저희 엄마도 보면 저희 엄마도 세자매인데 확실히
0: 오.
1: 그렇게 잘 모이시더라고요.
0: 그쵸, 그쵸.
1: 예.
0: 아무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1: 딸들이 그런 거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1: 예.
0: 딸이 있어야 돼.
1: 근데 우리 사연 주신 김화선님 댁, 예, 그 아버님들은

0: 아, 뭐 아버님도 그렇고 둘째 작은 아버지도 그렇고 아주 의좋은 형제시네.
1: 진짜. 예. 감동입니다. 네.
0: 자, 저희 광고 후에 이제 옆집 변호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7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아산은 32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겠고요. 오존 농도까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호남 지역에 소나기도 쏟아지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낮아지겠고 그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1, 2차로가 막혀 있고요. 사고 여파로 부근 3km 구간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시간은 법의 도움이 필요한 당당이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옆집 변호사.
1: 집에서는 사랑을 독차지할 것 같은 늦둥이 막내 아들 느낌의 여성시대에선 당당이님들의 법률 상담을 독차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신민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당당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네. 신민영 변호사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사랑을 독차지하고픈. 네. 아, 이번 한 주 잠시 자리를 비운 희은 누님 대신해서 배우 한예진 씨가 특별 진행자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2: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진짜 혜진 씨는 세 자매 중에 막내. 네. 막내딸이고. 신민영 변호사님 어떠세요? 진짜 막내 아들 느낌이 있는데.
2: 장남입니다.
1: 야.
0: 네. 그럼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2: 여동생 하나 있는데.
0: 오. 그러시구나.
2: 집에서는 네, 소리 좀 치는 장남입니다.
1: 어. 아, 네. 오, 야, 그렇군. 저랑 똑같으시네. 저도 여동생이 있는 장남이지만. 네. 네. 막내미가 있는데.
0: 진짜.
2: 뭐, 네, 어릴 때부터 근데 같이 다니면 오히려 동생이냐는 얘기 많이 들었고.
1: 여동생이랑 다니면요?
2: 네, 맞습니다.
1: 여동생이 참.

0: 이상하겠네.
1: 네. 안 그래도 오늘 혜진님 오신다길래 네. 뭐 가족관계부터 아니면 최근 근황 등 네. 좀 많이 찾아봤는데 네. 영상을 보니까 옛날에 그 법정 드라마의 의뢰인으로
2: 맞아요. 맞아요.
1: 네, 한번 출연한 적이 있어서 정말 반갑게 맞아요. 봤습니다.
2: 그때 그래요? 역할이 또 네. 라디오 DJ였어요.
0: 오, 그랬어요?
2: 네. 오호. 굉장히 잘 나가는 라디오 DJ였는데 네. 그 신성한 이혼이라는 드라마였었습니다.
0: 아, 네.
2: 근데 그때 그 남편이 막 집착하고 감시하고 계속 의심하고
0: 의처증 있는 남편이구나.
2: 의처증이 심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남편을 참다 참다 실수를 한 거죠. 외도를 하게 됐는데 외도 상대가 네. 그 불법으로 촬영을 해서 저를
0: 오오오.
2: 그거를 유포를 했어요.
0: 오오.
2: 그거를 이제 퍼지게 되다 보니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고
0: 네.
2: 이제 아이의 양육권을 찾아오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갔고 재판에서 승소하게 됐어요.
1: 맞습니다.
2: 왜냐하면 그때 그 영상을 아이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이. 그럼 몹쓸 앱이었어요.
0: 아이고야.
2: 근데 사실 그 상황만으로는 되게 쉽지 않았던 건데.
0: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 굉장히 불리하죠. 유책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2: 변호사님.
1: 네.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네네네.
1: 저도 그 드라마를 봤는데.
2: 네네네.
1: 드라마 보면서 처음 딱 드는 생각은 그때 그 극중 한혜진 씨 네. 전혀 안 불리한데?
2: 아, 정말요?
0: 네, 그래요?
1: 이 생각을 했습니다.
0: 안 불리하다.
1: 맞습니다.
2: 어떤 점이요?
1: 극중 한혜진 씨가 뭐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크게 두 개가 있었죠.
2: 네.
1: 하나는 어쨌든 남편이 의처증이 있었지만 외도를
2: 외도.
1: 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외도 상대방이 불법 촬영을 해서 촬영물이 유포된
2: 네.
1: 부분.
2: 네.
1: 이것 때문에 뭐 이혼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네. 아이 양육자로 본인이 지정을 못 받는 거 아닌가.
2: 맞아요.
1: 아이를 못 데려가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현실에서 그 두 개 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오.
0: 그래요?
1: 네.
0: 양육권과 관련해서.
1: 맞습니다. 어? 이혼과 관련돼서는 문제 될 수 있죠. 당연히 부부 간에 이런 약속이라든지 이런 신의를 저버린 것 때문에 이혼을 하지만
2: 네.
1: 그리고 이혼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아이의 양육권을 정하는 거는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와 엄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범죄 피해를 당한 건데 이것 때문에 아이 양육자로 지정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0: 그러네.
2: 네. 오히려 피해자니까.
1: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성실에도 가끔 사연이 오지만 네. 외도를 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내가 양육권 가져갈 수 있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직 법원이 보는 건 기준은 딱 하나예요. 아이의 양육을 누가 더 잘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라마 볼 때 뭐 아마 다른 시청자분들은 네. 좀 마음 졸이면서 보실 수도 있었고
2: 네.
1: 뭐 극중에 한혜진 씨 같은 경우도 계속 마음 졸이셨겠지만
2: 네, 네, 네, 네.
1: 저는 편안하게
2: 그러셨구나.
1: 네. 무조건 엄마가 이길 건데 하면서 봤습니다.
0: 아,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1: 맞습니다.
0: 있느냐에 집중해서 보는 거군요.
1: 네.
0: 예, 유책 사유 뭐 이런 거 떠나서.
1: 네, 유책 사유는 네. 부부 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은 피할 수 없지만 추후에 아이를 정한 뭐 양육자를 정한다 누가 더 잘 키우냐인데 뭐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고 또 평상시에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2: 네.
1: 아이는 처음부터 엄마랑 같이 살길 원하고 있었고
2: 네네네네.
1: 그리고 남편 역시도 생활 패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2: 네.
1: 그래서 그냥 딱 보기만 봐도 이거는 무조건 엄마가 양육권 가져가겠네 이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네. 드라마 속에서 너무 걱정하셨네.
2: 아니, 걱정했어. 울고불고 난리 났었죠.
0: 오. 자. 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 방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관한 간단한 질문은 문자와 미니로도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문자, 샵8001이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은 언제든 무료입니다.
2: 첫 번째 상담 편지부터 볼게요. 안녕하세요. 동네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당당이입니다. 저희 식당 근처에는 땅 주인이 무료로 내놓은 20평 정도 되는 공터가 있어요. 맹지인데다 건물 세우기도 애매한 위치라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가 무료 주차장처럼 쓰이고 있는데 주차선도 그려져 있지 않고 관리인도 따로 없어서 이중 주차는 기본, 소화전 근처에도 차를 대놓는 분위기예요. 그래도 다행히 식당이 공터 바로 앞에 있어서 다른 분들이 차 빼달라고 전화를 하면 금방 나가서 빼드리곤 했습니다. 몇 년째 그렇게 별탈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데

0: 가게 창 너머로 한 남성분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분은 공터에 주차된 제 남편 차 앞에서 기웃기웃 적어둔 전화번호를 쳐다보는 게 아무래도 차를 빼달라고 하시려는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차 빼시려고요? 저희 남편 차인데 잠시만요. 금방 나갈게요. 일단 조리하고 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차를 얼른 빼드리겠다고 두어 번 외치면서 일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분이 저를 힐끗 보시더니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주방에 있던 남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남편도 고무장갑을 낀 채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전화를 바로 받지는 못했고 그래도 전화가 끊어지기 전 얼른 나가서 차를 빼드렸는데요. 남편 말로는 그때부터 느낌이 쎄했대요.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헐레벌떡 나갔는데도 그 사람이 자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얼굴을 팍 구겼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식당 하면서 이상한 사람 한두 번 봤겠어요? 남편도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는데 그 사람이 차를 빼면서 직진으로 쭉 나가질 않고 저희 가게 앞으로 바짝 붙더니
1: 이상한 사람들이다 보겠네 참나 진짜 아줌마 신고할 거예요
0: 하고는 차를 붕 몰고 나가버렸어요 자기야 저 사람이 우릴 신고하겠다는데
2: 뭐? 나 살다 별 이상한 사람이다 보네 가만 있어봐봐
0: 잔뜩 열이 받은 남편은 휴대폰 통화 기록에 남아있는 그 사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고 대체 뭘 신고하겠다는 거냐 전화가 끊기기도 전에 바로 나가서 차를 빼줬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3: 됐고 내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테니까 딱 기다리셔
0: 그러면서 계속 비아냥거리는 게 남편 화를 막 돋우더라고요 남편도 질세라
2: 뭐? 당신 어디야?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음주 측정을 직접 해보든가 말든가 어디냐고
0: 그랬더니 상대가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5분 지났을까요? 이번엔 가게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4: 예, 여기 지구대인데요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와서요 그 가게 주인분 되십니까?
0: 그 사람이 저희 남편을 정말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증거도 없이 신고해도 되는 거냐 그럼 우리도 그 사람을 난폭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냐 물었더니 그건 어렵다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이런 일이 있을 땐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가만히 참는 게 답인가요? 장사를 하다 보면 이상한 핑계로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참자니 화병이 날 것 같고 참지 않으면 해코지를 당할까 두렵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 오호, 좀 뭐가 그렇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차도 빼줬구만.
0: 금방 빼주셨는데.
5: 그렇죠. 저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2: 네. 근데 저희 옆집 변호사 이 시간에 주차 문제 관련한 사연이 굉장히 많이 도착을
5: 하고 여러 번 상담해드렸죠.
2: 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 주신 건 단순 이중 주차는 처벌이 안 된다.
5: 맞습니다.
2: 말씀 주셨었고.
5: 네, 빠르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 네.
5: 그러니까 주차장에 수많은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주차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하나 친환경 그 전기차 주차 구역. 두 번째 장애인 주차 구역. 그리고 세 번째 그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소방차 지나가는 구역. 이 경우만 안 되고
2: 네.
5: 그 외에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여러 구역들이 있죠. 뭐 경차 전용 주차 구역. 임산부 배려 구역, 여성 주차 우선 구역, 가족 배려 구역, 그리고 지금 사연 주신 것처럼 이중 주차
2: 네.
5: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진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예.
0: 아,
2: 네.
0: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전화벨이 끊기기도 전에 차를 빼줬는데 또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 진짜 황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2: 그러니까요.
0: 죄를 꾸며서 신고를 했잖아요.
5: 그렇죠.
0: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될까요?
5: 대놓고 무고죄입니다.
2: 대놓고 무고죄.
0: 네. 맞네.
5: 무고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0: 네.
5: 한마디로 거짓말로 다른 사람 신고하는 걸 무고죄로 처벌을 하는데
2: 네네.
5: 현실에서는 무고죄.

0: 자체가 또 잘 성립하지가 않아요. 어허. 왜냐? 화난 상태로 신고하다 보면 과장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빠르게 막 급하게 신고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 걸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조금 섞여 있다거나 과장이 있다 그래서 이걸 또 무고죄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 꺼리겠죠. 아. 그래서 오히려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벌어질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무고죄 처벌이 잘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고죄 됩니다.
1: 그럼?
2: 돼요?
0: 네.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이 뭔가 뭐 남편분이 음주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 전혀 없었잖아요.
2: 없어요.
0: 근데 근거도 없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범죄를 신고하려고 신고한 게 아니라 말다툼 와중에 사람 그 보복하려고 네. 해코지하려고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악의가 있는 그리고 허위 신고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오, 네. 그렇군요.
0: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2: 네네. 네, 남편 진짜 화풀이로 그냥
1: 맞습니다. 음주운전을.
0: 네. 남편분이 큰일 날 수도 있었지만 공권력이 또 그만큼 낭비된 거기 때문에 네. 고민하시지 말고 저는 바로 무고죄로 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2: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주차 문제 하니까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가게 출입문 그 바로 앞에 차를 대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예.
2: 이거 영업방해죄로 처벌됩니까?
0: 초두 사연 초반부는 이 사연일 줄 알았어요. 뭔가 차를 대고 왔다 갔다 하길래 예. 이 빌런 아저씨가 가게 문 앞에 차 대고 사라지나? 근데 전혀 좀 엉뚱한 전개였는데 네. 어쨌든 또 이거 물어주셨으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영업방해죄 쉽진 않습니다.
2: 아, 쉽진 않아요?
0: 네.
2: 왜요?
0: 업무 방해죄가 되려면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2: 고의가 있어야 돼요.
0: 네. 과실이나 실수로 방해를 한 것까지 처벌을 한다면 뭐 식당에서 방구를 낀다거나 만원 지하철에서 방구 끼는 거 이런 것도 다 업무 방해죄 되겠죠. 뭐 얼마나 심각한 업무 방해예요. 그래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업무 방해죄로 주차한 걸로 그 처벌받은 사안을 보면 저 누가 봐도 악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1: 네네네.
0: 그 공사장 있잖아요.
2: 네.
0: 공사장 그 차 다니는 출입구에다가 어떤 차가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2: 어허.
0: 네, 그리고 이후에 차 좀 빼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이제 차를 안 빼주고 그냥 대놓은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2: 네.
0: 법원은 이거를 업무방해죄로 봐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 운전자는 뭐, 아, 내가 딴 데 찾을 데가 없어서 됐습니다. 전화는 일부러 못 받은 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어서 못 받은 겁니다. 변명은 했지만 재판부의 시각은 딴 데 차 댈 데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차 다니는데
1: 바로,
0: 네, 바로 앞에 대는 것도 문제였고 두 번째 이후에 전화 안 받은 것도 이건 악이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건 된 거다라고 네. 해서 유죄가 인정됐는데 이 정도 극단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이거는 보통은 차와 될 데가 없다거나 어쩔 수 없어 된 거지 업무를 꼭 방해했던 고의하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근데 네. 그 음식점 출입문 바로 앞에 대면 네. 손님들이 들어가시고 나가시는 게 좀 이게 불편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런데도 방해.
2: 우리 집 손님도 아닌데 그랬다.
0: 악이나 고의가 있으면 업무 방해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찾을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된 거라면 이건 업무 방해죄
1: 아무 생각 없이 않습니다. 그냥 급하게 대고 가신 거면
0: 맞습니다.
2: 근데 그 사람이 악의를 갖고 네. 했는지
0: 네. 네.
2: 고의인지 아니면 뭐 그냥 모르고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진 않겠어요.
0: 뭐 그래서 맥락이 중요한 겁니다. 뭐 그전부터 가게에 대해서 항의를 계속 해왔었고 네, 그날 뭐 전화를 안 받았고 딴 데 주차할 때도 많았는데 구태여 딱 붙여서 했다 그러면 이건 악의가 인정되겠지만 봤더니 차들이 다 일렬 주차돼 있는데 차 댈 데가 거기밖에 없었고 마침 이 사람 어디 가는지 봤더니 뭐 화장실로 뛰어들어가고 있고 이러면 이거는 좀 악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네, 줄어들겠죠.
2: 그래.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보면 보이겠군요.
0: 맞습니다.
2: 예. 자, 다음 상담 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늦은 새벽 13살 딸아이가 심한 탈수 증세를 보여서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빴는데 소아과 선생님도 진찰을 하시더니 뇌수막염처럼 치명적인 질환이 의심된다면서 얼른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한다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이는 이미 수액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제 개인차로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배정해준 사설 구급차를 타고 부랴부랴 상급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무사히 이송을 마치고 구급차 비용으로 26만 원을 결제했죠. 다행히 아이는 병원 치료를 받고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숨을 돌린 후 가입해둔 실손보험사에 구급차 비용을 청구했는데요. 그러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3: 아 이게 사설 구급차라 원래는 보험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번만 특별히 보험사 홍보 차원에서 보상해 드릴게요.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2: 아니 병원에서 지정해 준

0: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법적인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주장이 맞다는 거였죠. 응급상황의 긴박함과 사설 구급차의 의료적 필요성을 외면하는 보험사의 행태,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요? 변호사님, 의사의 권유에 따라 이용한 사설 구급차 비용, 정말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따님이 병원에서 그 지정해준 사설 구급차를 탄 거예요.
1: 네, 그렇죠. 네.
0: 근데 실손보험사에서는 사설 구급차가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비 줄 수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설 구급차는 요양기관이 아니다라는 게 일단 무슨 뜻입니까?
1: 네, 요양기관이 먼저 뭔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병원 약국. 입니다.
0: 병원
1: 네, 법적으로는 그 요양보험,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도 다 가입하시잖아요.
2: 네.
1: 건강보험에서 뭔가 그 요양급여라 그래서 뭔가 행위를 했을 때 돈을 내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요양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가 지정이 되는지 보면은 병원 또는 약국인데요.
0: 네.
1: 사연의 경우에는 따님이 이제 진료 중에 대형 병원으로 이송해서 이송을 해야 돼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했어요.
2: 네.
1: 그래서 그 전에 실손보험 있으니까. 이거 나 그때 기억해보니까 구급차 했던 것 같은데 하고 보험료를 청구를 하니까 보험사에서 보험료 못 준다. 왜냐? 보험 약관을 보면 요양기관, 병원의 구급차를 타야만 우리가 보험금을 준다고 돼 있는데 당신은 병원 구급차가 아니라 그 제3기관, 사설 구급차를 탔기 때문에 보험료를 못 주겠다. 라고
2: 네.
1: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억울한 거지.
1: 맞습니다.
2: 그렇죠. 아니,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그 병원에서 불러준 구급차가 사설 구급차인지 아닌지 이거 알기 어렵잖아요.
0: 뭐 의사가 권유한 건데, 그리고.
1: 네. 그렇죠. 네. 저도 참 이 부분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변호사지만 사실 보험 가입할 때 약관 세세하게 읽는 거 아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좀 반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도 어쨌든 계약이잖아요.
0: 네.
1: 그럼 그 계약 내용을 계약 당사자가 알아서 챙기고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이걸 또 다른 사람이 챙겨달라고 하긴 좀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 계약 문구는 병원의 구급차라고 했으니까 이걸 내가 인지하고 난 병원 구급차를 타겠다. 라고 욕을 했거나 아니면 네,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내 돈 주고라도 사설 구급차를 타고 가겠다. 이걸 선택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긴 해요. 하지만,
2: 네.
1: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0: 뭐예요?
1: 이행보조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민법에. 이행보조자. 그러니까 뭐냐. 어떤 사람이 내 채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내 대신 이행하게 고용한 조수 같은 겁니다. 그걸 이행보조자라 그러는데
2: 네.
1: 이행보조자는 이행보조자의 행위는 그러니까 시킨 사람의 행위와 똑같다라는 규정 민법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사연의 경우에 이걸 좀 풀어 설명을 해드리면
2: 네, 네, 네.
1: 병원이 어쨌든 이 환자를 이송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2: 네.
1: 그런데 우연히 내가 그 마침 구급차도 없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불러다가 구급차를 태워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 불러온 온 사람의 행위는 이 병원의 행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0: 네. 그러네요.
1: 네. 그 우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침 있어서 타고 갔으면 병원 책임인 거고 아니면 뭐 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좀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원칙적으로 문구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이행보조자다. 제3기관이지만 사실상 병원에 고용돼서 일한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2: 그러니까 병원이 이행보조자가 되는 거네요.
1: 네. 병원이 이행보조자를 고용을 한 거죠.
2: 네,
1: 그러니까
2: 네네.
1: 그 제3사설구급차도 병원의 행위로 봐야 된다. 네, 이 주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내가 찾아보고 부른 게 아니라
1: 네,
0: 의사의
1: 맞습니다.
0: 권유로 해서 부른 거니까.
1: 맞습니다.
0: 오, 그래 이 부분이
2: 네.
0: 너무 억울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
1: 네, 예, 예.
0: 네. 자, 금융감독원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이미 금감원에서는 또 보험사 손을 들어줬어요.
2: 아, 그래요?
0: 네, 이러면 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1: 다시 한번 이의 신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한 번 더?
1: 네, 문구에는 어쨌든 명백히 병원 구급차만 해당된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금감원에서 이렇게 회신을 준 것 같은데
0: 네.
1: 그게 아니라 이거 이행보조자 아니냐. 네,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병원이 불러줬고 나는 뭐 병원이 병원차 불러줬다고 생각하지 이거는 뭐 결국엔 병원이 시킨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2: 네. 네.
1: 병원차랑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좀 펼쳐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0: 그러네요.
1: 네.
2: 근데 그 금감원에 이의 신청하는 게 좀 비용이 들까요?
1: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2: 아, 네. 그래요?
1: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뭐 그렇잖아요. 게시판에 뭐 Q&A 하듯이
2: 네네네네.
1: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0: 부분 관련해서 판정을 해달라 그러면 아, 금감원이 네. 오 이런 부분도 있네라고 하면서 또 다른 판정을 내려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 아, 네. 네. 하긴 뭐 그 전에 금감원은 단순히 정말 보험 약관에 따른
0: 맞습니다.
1: 내용을 말씀해 얘기를 해준 거겠지만 네. 네. 새로운 부분을 네. 또 거론을 하면은 이행 보조자 네.
0: 병원이 불러줬고 이거는 병원의 행위로 봐야 된다. 이 주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옆집 변호사 신민영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우리 아이 도드랑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랑
5: 우리 가족 도드랑 든든해요 도드랑.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츠 판정물. 다양한 부츠 역시

0: 세상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네,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잠시 후에는요, 명곡극장 이어집니다.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혜진 씨.
3: 네, 예. 기대가 됩니다.
2: 네. 자, 뉴스까지 듣고 저희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

0: 하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가 이행되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핵시설 해체, 핵물질 폐기 및 반출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현지 시간 12일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 포기는 무기한이며 미국은 이란의 약속 이행에 맞춰 이를 검증하고 동결자금 지급과 제재 해제 등 경제적 보상을 단계적으로 준다는 내용이 잠정 합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민간용 원자력 발전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성소수자 단체의 퀴어 문화축제와 이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려 도심 혼잡이 예상됩니다.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는 오전 11시부터 중구 남대문로와 종로구 우정국로 일대에서 행사를 시작합니다. 퀴어 퍼레이드는 오후 4시부터 종각역 5번 출구부터 을지로 입구역 2번 출구까지 행진합니다. 기독교 단체의 거룩한 방파제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오후 1시부터 남녀의 결혼, 건강한 대한민국 행사를 엽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숭례문까지 행진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어제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개최한 월드투어 아리랑의 부산 첫째 날 공연이 1시간 넘게 지연돼 소속사가 사과했습니다. 어제 공연은 관객 입장이 지연되면서 당초 공연 시작 시각인 오후 7시보다 약 1시간 15분가량 늦어진 오후 8시 15분쯤에야 시작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어젯밤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팬 선물 배부 과정의 대기줄 병목 현상과 상품 수령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본 공연의 시작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한화 소속으로 맹활약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투수 와이스가 방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휴스턴 구단은 와이스를 방출 대기시키고 내야수 델가도를 40인 로스터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와이스는 올 시즌 정규리그 9경기에서 3패, 평균자책점 7.62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마이너리그 AAA로 강등됐는데 이후 5경기에서도 승리 없이 3패, 평균자책점 8.41로 부진이 계속되자 결국 방출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오가며 초여름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손

0: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1도,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얼마 전에 가수 고영배 씨가 특별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는 슴슴한 콘서트죠. 이날 관객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관함에 맡긴 뒤 입장해야 했는데요. 덕분에 평소보다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 촬영이나 메시지 확인에 신경을 뺏기지 않고 오직 눈과 귀를 열어서 공연을 즐긴 거죠. 현대인들은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삶과 환경에 부담을 주곤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롯이 일상을 누려보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김일중입니다.
0: 배우 한혜진입니다.
2: 진짜 제대로 쉬는 건 몸이 아니라 생각을 멈추는 거라고 하죠. 복잡했던 머릿속을 비우기에 딱 좋은 시간, 명곡 극장, 잠시 후에 문을 열겠습니다.
0: 한때 많이 좋아했지만 한동안 잊고 지냈던 노래들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려요.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2: 자, 이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는
0: 여성시대예요.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증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5: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당 데이팩.
10: 건강해.
11: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당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30당.

0: 첫 번째 상영작입니다. 문자로 2488님이 주셨어요. 저에게 명곡극장은 언제나 추억 소환 시간입니다. 강변가요제를 비롯한 각종 가요제 노래를 곧잘 따라 부르던 동생 덕분에 알게 된 곡인데요. 오랜만에 다시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김현철의 달의 몰락.
1: 우와, 오랜만이다.
0: 오늘 그런 시간이에요, 명곡극장이. 달이 몰락하고 있네. 아, 동생 덕분에 알게 된 곡이라고 네.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자매
1: 네.
0: 중에 막내.
1: 막내예요. 그러니까
0: 동생이 없으신 거죠?
1: 맞아요.
0: 어, 동생 갖고 싶었던 적 있으세요?
1: 있었죠. 좀 이렇게 부리고 싶다. 누군가를 좀 부리고 싶다.
0: 저 동생이 누가 저 부리는 존재는 아니에요.
1: 아, 아니, 그렇긴
0: 많이
1: 한데.
0: 부림 당하셨구나 언니들한테.
1: 아무래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0: 아,
1: 저도
0: 진짜?
1: 모르게.
0: 오~ 네.
1: 이게 나를 부리는 건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게끔 언니들이 저를 좀 언니들이? 부렸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 네. 요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뭐 이런 거?
1: 그렇죠. 언니들 뒤치다꺼리를 저도 모르게 좀 했었던. 네.
0: 언니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야, 내가 네 뒤치다꺼리 했지 언제? 네가 우리들 그걸 했니?
1: 그럴 수도 있어요.
0: 양쪽의 얘기는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488님은 동생 덕분에 알게 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현철의 달의 몰락.

0: 자,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오늘은 잠시 자리를 비우신 양희은 씨를 대신해서 배우 한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로 2069님이 주셨어요. 지난 주말에 위버스 콘서트에 다녀왔어요. 선후배 뮤지션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였는데 후배 가수인 플레이브라는 버추얼 그룹이 레전드 가수 빈님의 노래로 무대하는 걸 보고 이 노래를 명곡극장에서 듣고 싶어졌어요. 안녕이란 말 대신 틀어주세요.
0: 그러니까 B 씨가 그 꾸러기
1: 예,
0: 시절,
1: 예예예, 예, 예,
0: 일명 예. 꾸러기 표정 많이 짓고
1: 그러셨죠. 네.
0: 그때 불렀던 노래를 후배 가수 플레이브가 재현을 했나 봐요. 버추얼 그룹입니다. 플레이브 아시죠?
1: 죄송합니다.
0: 죄송할 것까지. 뭐 이렇게 바로 사과를 하세요.
1: 많이 죄송합니다.
0: 네. 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만화체의 등장인물들이. 오, 신기하다. 버추얼 그룹이니까. 근데 요즘에 진짜 인기 네. 많은 아이돌 그룹인데.
1: 네.
0: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네. 알아가는 거죠.
1: 그렇죠.
0: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선후배 가수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콘서트는 우리 때도 있었거든요.
1: 네.
0: 뭐 드림 콘서트, 환경 기억난다. 콘서트, 내일은 늦은 이런
1: 내일.
0: 거. 야, 뭐 당대 최고의 가수들 다 나와가지고 노래하고
1: 추억 돋는다.
0: 그죠?
1: 예.
0: 이게 구획별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풍선
1: 네네네.
0: 색깔 뭐 이렇게 딱 응원봉
1: 그렇죠.
0: 뭐 이런 색깔로 착착착 나뉘어가지고
1: G.O.D.는 뭐 하늘색 풍선이었던 거 기억나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0: H.O.T. 무슨 색깔이었죠?
1: H.O.T.
0: 팬이었다고 그랬는데 그거 몰라요?
1: 노란색?
0: 흰색 입었던데 그 응칠 이런 거 보면
1: 가물가물하네요.
0: 아닌가?
1: 네.
0: 네. 중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90년대는 H.O.T. 제일 좋아하셨고.
1: 그쵸, 그쵸.
0: 예. 네. 그중에 뭐, 토니안 씨.
1: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 때였죠, 저희 때는.
0: 예, 예. 맞아요.
1: 그때는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 예.
0: 93년 데뷔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예. 제 기억에. 그때 저는 이제 중학생이었고.
1: 저는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0: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1: 정말 테이프가 늘어지게 들었던.
0: 자, 2069님 덕분에 또 꾸러기 시절의 B씨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이란 말 대신.

0: 네, 비의 안녕이란 말 대신에 이어서 들으신 곡,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3514님의 신청곡이었죠?
1: 네, 3514님은 초여름 요맘때면 이 노래가 꼭 생각나신대요. 진짜 노래가 여름여름 합니다.
0: 그쵸.
1: 이 노래만 들으면 청량하니 산뜻해집니다. 우리 같이 들어요 하시면서 신청하셨는데, 덕분에 저희도 시원한 바다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그 신비의 섬, 네. 아틀란티스에 다녀온 기분이 들어요.
0: 진짜 이 노래 들으면 촤 바다가 이렇게 촤 펼쳐지죠.
1: 네.
0: 자, 시원하게 들어보셨고요. 이번에는 0209님의 명곡을 만나보겠습니다. 명곡 극장을 듣다 보니 좋아하는 나의 최애 오빠, 쿨의 재훈 오빠가 부른 못난이가 듣고 싶어요. 시간 남을 때 한 곡 부탁드립니다. 아, 시간을 내서라도 들려드려야죠, 저희가. 예. 3부 끝곡으로 우리 재훈 오빠의 노래, 못난이 들려드리고, 저희는 명곡장 4부로 돌아옵니다.

0: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고 딸낳고.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열흘 만에 다시 30도를 넘겠습니다.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도 32도까지 오르면서 7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햇볕이 강한 만큼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또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 주의가 필요하고요.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호남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총 27km 구간이 어려운데 특히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만종에서 원주 구간 어렵습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밀린 낭만을 충전하기 딱 좋은 시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채워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문자로 9669님이 주셨어요. 주말 아침이라 오랜만에 늦잠 좀 자보려고 했는데 베란다 화단에 찾아온 참새 녀석들이 어찌나 짹짹거리며 깨우던지 결국 일찍 일어났습니다. 대충 세수만 하고 편한 옷차림으로 동네 동산에 산책 다녀오는 길이에요. 바쁘게 살 땐 몰랐는데 주말 아침에 여유롭게 걷다 보니 예전에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동네 누비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 시절 생각하며 신청합니다. 부활의 친구야 너는 아니.
0: 아 좋죠. 주말마다 친구들과 이렇게 자전거 타고. 네. 그 주말 아침에 그 느낌이 있어요. 있죠. 평상시에는 너무 바쁘게 움직이니까.
1: 맞아요.
0: 근데 주말 아침에 집에 있으면 어쩜 이렇게 새들도 많이 울고.
1: 공기가 달라요. 주말은.
0: 공기도 다르고. 아 그런 느낌들이 있어.
1: 네.
0: 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런 뭐 동네 누비던 추억.
1: 아 저 많이 누볐죠.
0: 아 많이 누비셨어요?
1: 제가 자전거를 되게 잘 타요.
0: 어 진짜?
1: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부모님이 막 저희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때
0: 맞아,
1: 되면 밥때 되면 들어가고.
0: 밥때 부르셨지 그냥. 그치.
1: 진짜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0: 진짜?
1: 네.
0: 이야.

0: 네 막내딸이라고 되게 귀하게.
1: 전혀 그렇지 않으시고. 오. 그냥 밥 때, 배가 알잖아요. 이때쯤 들어가야 된다.
0: 그치.
1: 찾지도 않으세요.
0: 니어 들면. 네. 그때쯤.
1: 그립습니다. 맞아. 정말.
0: 네. 온 동네를 누비던 그 시절. 자, 아유, 네. 우리 9669님. 주말 아침에 여유와 친구들과의, 예, 그 자전거 여행. 좋습니다. 신청하신 노래도 바로 들려드릴게요. 부활의 친구야 너는 아니.

0: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0024님의 문자예요. 출근길에 무선 이어폰 한쪽을 떨어뜨렸는데 또르르륵 굴러서 배수구 구멍 속으로 쏙 빠져버렸습니다. 아유, 저런.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그 깊은 어둠 속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미어지던지요. 한쪽 귀로만 노래 들으며 출근했어요. 쓸쓸한 이 기분, 명곡극장에서 달래고 싶습니다. 이수영의 스치듯 안녕, 들려주세요.
1: 내 귓구멍을 스치듯 안녕. 이어폰 한쪽. 아, 이거는 얼마나 속상해. 눈앞에 보이는데 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0: 이야,
1: 이런
0: 이거
1: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지,
0: 정말 많아요.
1: 그 채소마켓에 가면 한쪽만 파는 경우들 많아요.
0: 아, 정말요?
1: 네네네. 한번 찾아보세요.
0: 이야,
1: 한쪽만
0: 속상해라.
1: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0: 예.
1: 속상하지.
0: 진짜 속상하죠, 이거는.
1: 예. 자, 스치듯 안녕. 이 같은 노래를 미니로 박준성 님도 신청을 해주셨어요. 함께 듣겠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 린의 사랑했잖아 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애절한 보이스로.
1: 네.
0: 문자로 2314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죠?
1: 아니 신청하신 사연이 너무 귀여우세요.
0: 어 그래요?
1: 해가 길어져서 퇴근길에 코인 노래방을 들렀는데 오랜만에 옛 발라드를 부르니 어찌나 감성이 폭발하던지요. 혼자 한 시간을 꼬박 채웠네요.
0: 야.
1: 제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린의 사랑했잖아 이 노래예요.
0: 아니 노래방에서 혼자 그것도 코인 노래방에서 한 시간 채우기 쉽지 않은데.
1: 오, 이거 예. 노래 잘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0: 진짜 노래 잘하시나.

0: 미리 나눴어야 돼.
1: 아, 그러니까.
0: 저희가 좀 라이브 무대를 한번 가졌어야 되는데. 아, 지금 내일도 남아 있으니까.
1: 그렇죠? 네. 그 애창곡 있으세요?
0: 저는 많죠.
1: 오, 어떤 거예요?
0: 몇 번 선배해드렸어요.
1: 아, 그러셨어요?
0: 예, 예, 예. 예. 그래서 많이들 좀 만류하시니까.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노래도 잘하는 배우 한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 혜진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미니로 이보미 님이 주셨어요. 세기말 때 데뷔해서 큰 인기 끌었던 Y2K 오빠들. 전 그중에서도 코지 오빠를 제일 좋아했어요. 오랜만에 꼭 듣고 싶어요. Y2K의 헤어진 후에.
0: 아니, 정말 네. 외모도 외모지만 노래도 정말 히트를 쳤거든요.
1: 그렇죠.
0: 네네.
1: 그 머리 헤어스타일이 기억나요.
0: 약간 긴 장발 느낌으로.
1: 예.
0: 네. 그리고 약간 그 어색한 듯, 예. 그 발음들. 한국어 가사 발음이 굉장히 좀 귀여운 듯, 어색한 듯.
1: 맞아요.
0: 아. 많이 고민했었어. 자, 신청하신 노래. 저희 광고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해야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네,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명곡극장 이게 좋죠.
1: 너무 좋은데요.
0: 그렇죠. 우리의 추억의 노래들 함께할 수 있어서.
1: 잊었던 그 노래들을 들을 수 있어서 와 이거 이 프로그램 진짜 이 코너
0: 네.
1: 꼭 틀어놔야겠다 주말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너무 좋다니까. 우리 추억 속 명곡과 함께하는 명곡극장 내일도 계속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3, 4부에 하니까 내일도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이보미님의 최애 오빠, 코지 오빠가 속해 있던 Y2K의 헤어진 회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유머 속에서도 통찰을 남기는 사람 고 전유성 선생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방송계는 믹서기처럼 빠르게 돌아가는데 느림보 같은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말이 느리면 빨리 하라 하고 빠르면 느리게 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 느리면 더 느리게 해봐. 빠르면 더 빠르게 해봐. 이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엔 느려야 더 빛나는 사람이 있다. 따라갈 필요 없죠. 내 것을 갈고 닦을 때 우린 각자의 재능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윤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0: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액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업체 직원 3명이 자력 대피했고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공장동을 포함해 2개 동이 불에 탔는데 소방당국은 인근 공장들로 불이 연소 확대될 것을 우려해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 출입료를 통해 조사실로 향해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총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신청 방침을 굳히고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이달 말 CPTPP 가입 신청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개선되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 이를 분리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해 도발적인 무력 증강 측동이라고 규탄하면서 자위적 억제력 강화를 선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의 긴장 상황을 극단으로 몰아가려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공모 결탁이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공대공 미사일 70기 등 한국 정부가 요청한 2억 9,200만 달러 규모의 대외 군사 판매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성공적으로 미 증권시장에 상장됐습니다. 현재 시간 12일 상장한 스페이스X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주당 161.11달러로 거래를 마감해 공모가인 135달러 대비 19.3% 상승했습니다. 종가 기준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돌파해 기업가치 순위에서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 6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최대 주주인 머스크는 세계 최초로 자산 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조만장자에 등극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B조 첫 경기에서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1대1로 비겼습니다. 공동 개최국으로 월드컵 본선 첫 승에 도전한 캐나다는 전반 21분 코너킥 상황에서 보스니아의 루키치에게 먼저 선취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33분 레린이 동점골을 성공시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캐나다와 보스니아를 비롯해 카타르와 스위스가 속한 B조는 첫 경기부터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며 혼전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가며

초여름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1도,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오케이,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인사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류재호입니다.
3: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저축은행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0: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먼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0: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0: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연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선 설명 점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4: 육해상계통쾌 정치토크쇼 정치인싸와 여러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자, 6.3 지방선거 결과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들 몇 개 보면서 민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0: 자, 먼저 어제 나온 갤럽 조사를 보면 9일부터 11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실시했고요. 대통령 직무 평가 잘하고 있다가 57, 잘 못하고 있다가 35. 일주일 사이에 잘한다, 잘 못한다 각각 7% 포인트 오르고 떨어지고 올랐습니다. 또 그리고 8일부터 10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조사한 전국 지표 조사 NBS 결과도 보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이 57%로 직전 조사보다 9%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면 급락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를 하나씩만 꼽아주세요.
1: 저는 선관위 부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은 국민들이 뭐 선관위가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관위 부실 사태 때문에 정치권도 지금 뭐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실력을 평가하는 외교안보, 경제, 그리고 마지막이 국내 정치거든요. 그냥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 뭐, 저는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그 부분이 많이 깎아 내려졌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0: 네.
2: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분들도 이제 표를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도 민주당에 대한 표가 적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패배로 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던 인식 속에 그래도 뭐 대통령은 잘하고 민주당은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러다가 이런 어떤 흐름을 보면서 그래 뭐 이거 뭐 누구 민주당 책임 대통령 책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냐 하여튼 저 세력들은 문제가 있어 라고 다시 이제 회귀하는 과거의 자신의 관념으로 회귀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는 거고 또 일각은 두 번째 원인을 구식법자면
0: 하나만 말씀하시면
2: 죄송합니다. 네,
3: 아니요. 나머지 두 사람도 있잖아요. 저부터
0: 예.
3: 얘기하세요. 예. 저는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이재명 정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책임 공방, 막 오른 명청 대전, 그거 가지고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여론조사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어쨌든 압승을 못했잖아요.
0: 예.
3: 패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압승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서 내부에서 우리가 뭘더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서로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니 탓이네 내 탓이네 뭐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고 있는 행태. 가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여당의 지형, 여당의
3: 여당
0: 지금 이
3: 내에서
0: 내란 이게 반영됐다. 예.
4: 결론은 저도 비슷한데요. 뭐 올라갈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후로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어떤 이미지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국가 지도자 그리고 일을 잘하는 지도자 이렇게 자리매김했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다시 민주당 정치로 내려온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안 좋은 효과인데 이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본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정치인이다 이렇게 봤다는 뜻이 아니라
0: 네.
4: 민주당 정치인들하고 결국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모양새가 됐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식으로 정청래 대표 얘기를 에둘러서 말씀하신 거고 당에서도 이 대통령도 잘못한 게 아닌가? 뭐 공소시효 특검이라든지 스타벅스 코리아 공격 같은 거 대통령이 직접 나섰었으니까 이 부분은 선거에 좀 악영향 끼친 거 아니야라는 의견이 내려오면서 의견이 많이 내려 이렇게 불거지면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또 민주당을 그래도 우호적으로 보던 중도에 계셨던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다시 과거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수렴할 가능성이 좀 커져 보여요. 예.
0: 비슷한 맥락의
4: 네,
0: 이제
4: 비슷합니다.
0: 말씀이세요, 두
4: 예.
0: 분은. 그러면 이제 유럽 순방 중인 대통령도 SNS에 국민께 죄송하다 아주 신속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락 국면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것인가? 만약에 그것들에 대해서 기준이나 계기가 뭐가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전당대회가 기준이 되겠죠. 전당대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모습들.
0: 갑자기 목소리 이렇게 쭉 흘러가셨어요?
2: 지 상황이 너무 슬프고 비참해요.
0: 아, 네.
2: 네.
0: 아까 제가 하나만 말씀하시라고 해가지고 약간
2: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것 때문에 아니고요.
0: 예.
2: 이 슬픈 얘기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0: 예.
2: 왜냐하면 전당대회 국면에서 또 평택을과 같은 모습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전당대회가 평택을 재보궐 선거처럼 될 것 같다. 네거티브

0: 흥행하고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우리 편 다 모여. 그게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둘러싸고 아마 그 그림이 더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흐름이라든지 대통령의 언급이라든지 뭐 평론가들의 이야기나 모든 것들이 정청래 대표는 연임 시도를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대통령과 대결 구도로 가서 당원과 대통령을 갈라놓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럼 국정운영 어떻게 하겠느냐. 이긴들.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이긴들 그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이 스무스하게 잘 되면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이 스무스하지 않고 평택 을대처럼 대단히 시끄럽고 네거티브 공방이 일어나고 서로의 폄하하고 뭐 지금은 뭐 1인 1표제 갖고 지금 이제 전선을 현성했지만요. 김민석 총리는 1인 1표제를 뭐 반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뭐 정청래 대표가 되면은 당원 주권주의를 뭐 수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을 짜 있는데 선거가 지속되면 이 수준으로 안 가고 개인사 가지고 또 공격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가면 다 같이 폭삭 내려앉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1: 그러면 그 말씀 대통령 지지율 국면 전환의 주도권이 당에 있다?
0: 지금 전당대회 판에 있는 거죠.
2: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번에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또다시 평택을 선거처럼 된다면 그러니까 민주당 내 평택을의 일상화죠. 이제 그렇게 돼버린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과 이제 국정 수행의 안정성 이런 것들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고 그래서 국정 지지율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번 8월 전당대회를 민주당이 스무스하게 잘 치러내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비록 저는 국민의힘 야당에 속해 있지만 이걸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은 지금 공룡 여당입니다.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다 독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민주당이 이렇게 내부 분열로 이렇게 뿌리째 흔들리잖아요. 그럼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정적 반사의 이익을 우리 야권이 얻고 말고를 떠나서 이번 8월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치러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미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전당대회에 사실상 개입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굳이 반기를 들고 들이받는 모양으로 이끌어가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3: 아, 참 우리 유지아 변호사님 저 선한 얼굴로 좋은 얘기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1: 진심이야?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3: 진심으로 근데 방금 앵커께서는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정말 눈에 띄게 빠졌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올릴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 올리는 것은 민주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저는 그 말이 맞는 게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셨어요. 벨기에 갔다가 이제 뭐 이태리 갔다가 나름대로 지금 성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대통령도 지금 이 순방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홍보하지 못하고 여론조사 지지율 떨어진 거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날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해외 순방을 몇 번 가셨잖아요. 아니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해외 순방 다녀와서는 조금이라도 지지율이 올랐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당 지도부에 대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예. 이번도 그래요.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 가 있는데 정권은 짧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 1인 1표제 이거 하나하나가 뭐 한 일주일씩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큰 아젠다예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가 있는데 지금 누가 해외 순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고요. 저는 이게 그러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다녀오셨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말씀하시고 걱정하셨던 것처럼 당내에서 이제 1인 1표가 어쩌고 저쩌고 보안수사권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것 때문에 당내에서 의견 갈리면은 또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좋게 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전까지 어느 정도의 갈등은 어쩔 수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네. 그 차원에서 저는 아직도 정청래 대표께서 출마를 확정하진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오늘 당장 결정하세요라고 하면 출마하시겠죠. 하지만 뭐 최근에도 여론조사들이 나왔는데 나름 김민석 총리하고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데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하면 저는 뭐 향후에 뭐 내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1: 당내 내전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3: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4: 예. 저는 민주당의 상황을 쭉 보면서 이거는 구조적이다라는 말씀만 쭉 드려왔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류를 관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시장부터 16년, 15년 걸려서 단기간에 대통령까지 가신 훌륭한 업적을 냈지만 기본적으로 전통

0: 적 지지층과 함께 정치를 쭉 오래 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내 순서를 뺏어간 사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주류를 관통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만큼 민주당 내에 지지 기반이 공고하지 않다 이 말씀을 쭉 드렸었어요. 이건 뭐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제가 조금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정청래라는 인물의 특성이에요. 아무리 반대 쪽에서 여당 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그런 식으로 본인의 퍼스널리티를 그대로 날 것 그대로 구현하면서 언론에 노출하고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청래라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역까지 온 측면도 충분히 많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정청래라는 분이 반대편에 있으면서 그런 캐릭터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머지 4년 임기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도 생각할 겁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를 눌러서 출마를 못하게 하든 뭐 나와서 나오게 해서 이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나오게 하셔서 이기는 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측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이고 반대로 정청래 대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오늘 남은 40분 동안 아주 야무지게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지금 앞서 언급했던 그 조사들에서 정당 지지도 얘기도 짧게 해보면 양당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갤럽에서는 민주당이 41%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가 빠졌고요. 국민의힘은 7%포인트가 올라서 29%가 됐습니다.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포인트가 빠졌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갤럽상으로는 이번 정부 출범하고 최고치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2: 국민의힘이 저는 뭐 반사이익을 얻은 거다. 그 사이에 저희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책임 공방 벌인 거 왜?
0: 후보들이 잘했지.
2: 예, 우리는 후보들 개별 지역구의 후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긴 데가 있는 거고 네. 사실 지도부가 거기에 기여한 바는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자중질환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 상대 어쨌든 정치는 상대 평가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반사이익을 얻은 것 같고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 정당 지지도가 좀 올랐다고 하기도 좀 민망한 게 그래도 여전히 민주당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직 우리가 단순히 반사 이익만 얻어먹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지지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노력할 부분이 많고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민주당의 분석은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의 흐름에 대한 분석을 해주세요.
3: 뭐 민주당에 대해서 다소 이제 하락한 건 당연히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네. 지방선거가 아니라 당권 경쟁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들. 지방선거 크게 관심이 없었구나. 당 지도부 선거를 엉망으로 했군.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발목을 잡았구나 또 당이.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반영된 거고.
1: 그래 지선도 어떤 수치상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3: 패배로 규정하는
1: 졌다.
3: 거죠. 뭐 네, 이렇게 이건 보시는 패배로 거고.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실망스러운 선거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만 봐도 기존에 이제 원래 보수 지지자였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돌아간 거고요. 일부 민주당은 원래 민주당 지지하던 분들 중에 일부가 실망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도들의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진영에 대한 자성의 자기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1: 그 또 눈길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지선 결과의 최대 패자가 누군지 묻는 여론조사에서 각 당의 지지층들이 자당의 대표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패배했다면 당대표 사퇴하라고 했다면서 당대표 사퇴하라고 하는데 이건 대표끼리 가위바위보 해야 될 판이냐 뭐 이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0: 가위바위보 안 하고 둘 다 관두시면 되죠. 꼭 한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요 이분은. 제가 이제 이런 여론조사까지 나온 상태까지 다 생각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정당 지지율 있잖아요. 이거는 당 지도부가 뭘 했냐, 당이 뭘 했냐고는 이제 괴리해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한 1년 반 동안 계엄 이후로 완전히 뭐 그 전부터 윤 대통령 지지율, 윤 정부 지지율이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뭐 20이 무너지고 했었는데 그 상태를 이제 좀 지나온 것 같아. 좀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아. 뭐 오세훈도 되고 한동훈도 되고 뭐 민주당 저렇게 싸우고 아유 이제 좀 잘해봐. 라는 식의 기대 섞인 전망을 이 지지율에 투영한 게 아닌가.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 진 가장 최대 패배자냐라는 질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또 누가 가장 승자냐는 질문도 충분히

0: 가능해요. 그렇게 대중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질문은 여기 안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누구 말씀하고 싶은 분이 엄청 있으신가 봐요.
2: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0: 같이 들었죠? 아, 단절스럽구나.
2: 아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은 평소에 전교 1등 하던 학생이에요.
1: 네.
2: 근데 이번에 80점 맞은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평소에 원래 반에서 꼴찌였어요. 20, 30점만 맞다가 이번에 40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최대 점수 맞았다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95점 이상은 맞아야지 평타인데 지금 80점 맞으니까 난리 난 거고, 또 대선 주자로 보더라도요.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은 이번에 오세훈과 한동훈이라는 대선 주자를 살려낸 거예요. 만약 이분 둘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앞으로 대선 주자 누가 있습니까? 장동혁 빼고. 없잖아요. 근데 저희 민주당은 김경수 잃었지, 김부겸 후보도 잃었지, 거기에 뭐 종원호 후보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0: 아, 추미애 있잖아요.
2: 아, 또 그
3: 사람. 왜 추미애
2: 하셨어요? 아니, 당연한 얘기를 하시니까.
3: 아, 당연한
1: 얘기. 네. 아, 순발력이 생겼어요.
2: 순발력이잖아요.
1: 그러니까. 잘하셨다고요.
2: 당연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전재수 시장. 야, 이렇게 막 우리는 손실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허탈감이 정당 지지율 하락과 또 국민의힘 사실 경사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은 저희 민주당 보고 야, 너희들 이제 전당대회 하니까 이제 갈등 이제 시작됐다. 우린 터널 끝이다 하는데,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8월 17일로 이 갈등을 끝내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그 앞으로의 더 고난을 지켜볼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0: 고난이요? 또 해?
4: 근데 이거를 그 저기 두 대표가 공이 지금 비슷한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게요.
1: 네.
4: 가위바위보해서 승패를 정해야 되냐, 이 말은 왜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패자가 있으면 승자가 있는데 네. 왜 둘 다 졌다고 그러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시각인 것 같고.
1: 이게 장동희 대표의 이제 시각인 거예요. 네,
4: 정신패배라는 용어도 막 쓰시더라고요. 네. 정신패배라는 건 원래 진 게 아닌데 억지로 진 것처럼 인식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1: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유리한 여론조사를 두고 이번에 네. 선거 이겼다 이제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왜 정신 뭐 승리했다고 얘기하냐. 네, 너네가 정신패배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 정신패배라는 단어는 승리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이겼다고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두 대표 모두 다 승리로 규정해요. 이번 선거는.
1: 아하.
4: 승리를 일단 규정해요. 아쉬운 예. 점은 있지만 승리다. 둘 다 그렇게 규정해요. 근데 각자 정당에 소속한 사람들은 다 패배했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 왜 대표들은 다 이럴까? 근데 공교롭게도 공통점을 찾아보면 두 대표 다 본인이 대표가 되는 과정과 대표직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유튜브예요. 근데 그 유튜브가 여전히 공고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의도 수렴 못하고 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지나 뜻도 수렴하지 못하고 다 그냥 유튜브에 의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둘 다. 그러니 현실 인식이 엉망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뭐 이 분석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거죠.
4: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이게 광고까지 이제 1분 남짓 남았는데 사실 이렇게 진행하면 엄청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기고 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아, 예. 짧은 시간 동안 네. 우리 조별리그 2차전 예상 잠깐만 하고 광고 듣고 네, 우리가 2부로 네.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멕시코 우리 몇 대 몇?
2: 2-0 이깁니다.
1: 오!
4: 저는 0-1 질 것 같습니다.
1: 아하.
3: 전 2-1로 이길 것 같아요.
1: 2-1, 어제처럼? 우리 체코전, 저처럼? 어떡하지 지금?
0: 저는 3-1로 질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1: 1-3으로 우리가 질 것 같다고?
0: 멕시코 엄청 세요.
1: 아, 그렇죠. 우리보다 전력이 우위긴 하지만,
3: 앞선다고 하죠.
1: 앞선 이제 마지막 없어. 저희가 평가전에서는 그래도 2-2로 무승부 했어가지고.
2: 수비의 핵심 주장이 퇴장당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지금 한 명.
0: 투표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출구조사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
2: 본선했네요.
0: 예, 본선거가 중요하니까.
1: 자, 그러면 제일 결과와 이제 먼 분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예. 찾아서
4: 네.
1: 뭔가 아, 제가 예. 압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광고 듣고 오시죠.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뜨겁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7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서울, 대전은 31도까지, 대구, 아산은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볕이 뜨거운 만큼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오존 농도까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또 뜨거운 열기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주말 동안 오후 시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호남에 5에서 30mm, 내일은 수도권과 충남, 전북과 전남 북부에 최대 50mm, 강원 영서와 충북, 영남 서부에는 최대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쪽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4: 네, 정치 인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내부가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으로 시끄러운데 어제 정청래 대표 지도부 그리고 광주에서 이제 현장 최고위 진행을 하면서 대표 면전에서 최고위원들 간의 설전도 벌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너무 상징적이다. 이 모든 게 함축돼 있다. 이렇게들 해석이 돼요.
5: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우리 정치가, 우리 민주당은 예전부터 선거에 패배하면 대표들이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딱 그 절차도 정해져 있어요. 밤에 뭐 긴급 뭐 최고위 열고 그 다음에 다음날 오전에 아침에 뭐 긴급 의총 열고 그 다음에 의총 끝나면서 딱 그 사퇴하는 모습 보이고 그렇게 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물론 숫자상으로는 정청래 대표께서 패배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많은 분들이 패배라는 표현보다 실패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
4: 네.
5: 그런데 이 정청래 대표께서 사퇴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갈린 의견이 있어요. 둘 다 사퇴인데 한쪽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에 패배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퇴하시고 그다음에 불출마하셔라 전당대회 때. 그게 이제 정도를 걷는 거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일단 사퇴는 빨리 해라. 그래야지 전당대회 열리기 전에 당대표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뭐 본인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건 자유다.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사퇴론이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 대놓고 사퇴를 하고 불출마하셔라 이런 요구까지는 조금 약한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어쨌든 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든 전당대회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사퇴를 하든 사퇴를 해라는 이제 전반적인 기류인데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출마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투명하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6: 근데 저는 출마하리라고 봅니다.
4: 예.
6: 출마를 할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문전복 최고라든지 최민희 의원이라든지 뭐 이성윤 의원이라든지 지금 사실 당내에서는 친청계라고 명시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은 분들이 메시지를 각기 잘 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위해서. 송영길 의원 견제구 날리고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0: 대해서도 난리고요.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언급에 대해서도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연임 가도로 달린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만한 것들은 다 견제고를 날리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어요. 1인 1표 갑자기 강조하고요.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그 선명하게 보안수사권 폐지! 뭐 뜬금없이 SNS에 올려요. 당내에서 토론을 하다가 결론이 난 게 아니고 그냥 SNS에 올립니다. 그게 뭐겠어요? 깃발 든 겁니다. 여기야! 우리한테 모여! 정신 차려! 자, 그런 피하식별이죠. 기본적으로 정치 메커니즘이 피하식별이에요. 우리 편 적 나눠가지고 적을 강력하게 공격함으로써 우리 진영을 뭉치게 만들고 우리 진영을 피해자로 규정을 하는. 그래서 저항 정신을 계속 고취시키는 방식으로. 근데 그게 유능할 때가 있어요. 예. 굉장히 의미 있을 때가 있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항상 이건. 그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하고 싸울 때는 뭐 상대 진영의 상처가 남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당내 선거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다 식구들인데 상처가 남잖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대선 경선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고요. 뭐 몇 번 많았어요. 근데 그 효과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친문, 뭐 친명 이렇게 대결 이 근저에는 예전에 대선 경선할 때부터 뭐 이낙연 그때 당시 경선 후보하고 싸움하고 이런 감정들이 다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를 연장선상에서 계속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지금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이 일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누가 이기든지 간에 이게 도움이 되냐. 이런 싸움판 버리지 말고 자자라는 측면에서 연임 출마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는 요게 단적으로 나오게 크게 불거지게 된 게 정청래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발언으로 꼽히는데 이번 주에 정말 최대 파장이었습니다.
2: 그게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절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때마다 언급한 구절이에요. 이걸 집권 여당 대표가 돼서 자신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마치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처럼 이런 그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선 넘었다고 봐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 넘는 발언이고 이거는 계획된 발언이 아니고 굉장히 그 회의 자리에서 마지막에 다 끝날 때쯤 갑자기 본인이 마이크 잡고 한 얘기거든요.
1: 그럼 이건 즉흥적으로
2: 화나서 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선을 넘어서 뭐 이미 벌써 많은 분들이 이거 뭐 탄핵까지 이거 탄핵 카드도 흔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건 선 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정청래 대표가 선을 넘었다고 보고 그 외에 뭐 1인 1표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당원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이미 전당대회에서 1인 1표제는 이제 확대가 됐죠. 올 초에 당원 개정을 해서 확대가 됐던데 뭐 시도당 위원장이나 전국위원장들까지 1인 1표제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더 중요한 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전당대회 아젠다입니다.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로 선명한 집권 여당을 이끌어가겠다는 게 정청래 대표의 이번 전당대회 아젠다가 될 것이고 이미 그래서 사실 정청래 대표는 언제 사퇴를 하느냐 상관없이 전당대회 국민에 돌입했다고 저는 봐요.
1: 아까 정청래 대표의 그 발언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왔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약간 좀 수습하거나 조금은 뭐 사과를 한다거나 입장 표명을 할 법도 한데 다음날 이제 의총에서는 단합을 상대적으로 강조했을 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뭐 발언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3: 즉흥적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이 발언하면 어떤 후폭풍이 있고 어떤 평가가 있을지를 모르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거를 토시 하나 안 바뀌고 썼었단 말이죠. 그럼 본인은 내심이 드러난 거잖아요. 정권이 짧다. 우리 이제 거기에 방점을 찍는데 그게 뭐겠냐는 거예요. 민주당의 정치는 유고하고 나는 민주당의 적자고 내가 여기서 정치 오래 했는데 지금 이 정권은 어떻게 하다 보니 된 정권이다. 아마 이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됐는데도 신임 대통령에서 끊임없이 솔직히 얘기해서 도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도발의 세월이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갈 길은 정해져 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뭐 굳이 후퇴할 이유는 없죠. 다만 이게 대통령하고 이렇게 각 세운 게 맞아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무마하려고 한 거죠.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막 열몇 번씩 언급하면서 단결해야 된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영 전체를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거기 넣은 거지. 예.

0: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정청래 대표께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 순방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메시지 내지 마시라.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에 대한 결과를 또 이렇게 깎아내린 듯한 그런 오해 받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1인 1표제하고 이 보안수사권 문제를 지금 최근에 갑자기 다 끝난 얘기인데 이걸 꺼낸다는 거는 저는 대통령과의 본인과 이 대결 구도를 부담스러워해서 그러니까 친 김민석 대 정청래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착시 효과다. 1인 1표는요.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당무를 알고 그 당원들의 어떤 그 여론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1인 1표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할 것도 불리할 것도 없는 거예요.
1: 그런데요.
0: 네, 그렇게 하지만 예. 마치 결정난 끝나버린 1인 1표제를 다시 얘기함으로 인해서 마치 김민석 총리는 다 끝난 1인 1표제를 다시 되돌리자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싶은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정청래의 대결이 아니라 김민석과 정청래의 대결로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1: 그래요?
0: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보안수사 요구권은 남겨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거의 정리가 네. 된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을 갑자기 뜬금없이 뺐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지금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대결 구도를 정청래 대표는 피하고
1: 부담스러워
0: 싶어서
1: 한다.
0: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런 구도로 한다. 가면 어떻게 이깁니까?
1: 네네.
0: 취임한 지 1년 된 대통령과 당대표 누가 좋으세요? 라고 하면 그런데
1: 그럼 아까 그 발언은 아차 할까요?
0: 저는 그래서 정권은 짧다. 이 말은 저는 본인이 그냥 실수로 나온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이 정청래 대표처럼 이 선명하고 빠르고 강한 대표 쉽게 말해서 야구로 따지면 강속구 투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유연한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 그래서 뭐 중립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또 대통령과 함께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능성 없다고 보신다고 하시죠?
2: 저는 없다고 네. 봐요. 예, 그 없다고 보는 원인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은 개인의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라 세력의 행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뉴스공장과
1: 내 선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
2: 그럼요.
1: 이제 정청래 대표
2: 정청래 대표가 왜 연임해야 되는 건지 그 이유를 탐구해야죠. 정청래 대표가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그건 개인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거고요. 총선 공천권 가지고. 근데 총선 공천권을 가져서 이익을 얻는 자들이 누구냐. 결국 신문의 부활을 꿈꾸는 분들 아니겠느냐. 지금까지 행보들을 쭉 봤을 때 김어진의 뉴스공장의 논조와 딴지 게시판에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종합해보면 그거로 해석해야 되는 거라서 정청래 대표가 개인적으로 포기하고 말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만약에 본인만 오로지 결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진즉에 연임 안 한다고 선언했을 겁니다.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렇게 분명한데 뭐 하려고 맞서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자기도 굉장히 지금 공경한 상황에서 저는 결단 내린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본인이 이기려면은 아무리 이렇게 1인 1표제나 당원주권주의 가지고 막 표 만들어가지고 김민석이 되면은 개파 정치 부활이고 내가 당선되면 당원주권주의 수호고 그렇게 프레임 짜봐야 결국에는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2: 본인은 대통령의 메시지 지금 이해했어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지 말라. 이런 식으로 계속 대결 구도 가는 거 원치 않는다. 여당이 이렇게 가면은 나 국정 운영 못해.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근데 결단을 못 내리고 뭐 보안수사권 폐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 이거는 희롱이에요. 희롱. 대통령에게 나 못해요. 싫어요. 도전이란 말이에요.
1: 네.
2: 그러면 청와대는 그렇구나. 그러겠습니까?
0: 그랬구나.
2: 그랬구나.
0: 그게 추가적으로 보안수사권 1인 1표제 거기에 의원총회를 갑자기 생중계를 하자고 그러죠.
1: 네.
0: 이거 어떤 의미겠어요?
1: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예요?
2: 좌표 찍는 거죠.
1: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찾아내서 강성 지지, 여기 공고한 지지층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의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2: 문자 폭탄 받고 앞으로 당신 총선 때 공천 못 받는 거 예고해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이거예요.
3: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그런 일련의

0: 네, 정청래 대표의 그 어떤 메시지들이 굉장히 잘 고안된 저는 캠페인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은 뭐 권리당원 1인 1표제라든가 아니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문제가 이미 끝난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전현희 의원이나 김남희 의원이 1인 1표제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완 취지 얘기를 했다가 정청래 대표한테 좌표 찍힌 거 아닙니까? 끝난 문제가 아니고 이걸 더 확대하자는 거에 얘기를, 반론을 제기했다가 지금 그게 다시 크게 불거진 거죠. 검찰 그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은 이게 국회에서 숙고해봐라. 하지만 국민 피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숙고는커녕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딱 얘기를 했단 얘기는 숙고라는 과정,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죠. 그 과정을 생략하고 답부터 제시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미 이두 가지 문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고 정청래 대표는 그걸 잘 포착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거는 아까 강소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히 정청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내 잠재되어 왔던 친명 친문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이고 친문의 보화를 꿈꾸는 세력이 돌아오는 것이고 다시 달리 말하면 민주당의 운동권 순혈주의의 부활 를 다시 이번에 획책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 현직 당대표가 당 소속 현역 의원을 거의 적시해서 지금 두 분, 김남희, 전현희 두분 공격한 셈이 됐잖아요. 이거는 의총 생중계 하겠다는 거에 예고편이라고 생각해요. 의총을 생중계하면 의총장 중계가 그될 경우에 김어준 뉴스공장이 되는 겁니다.
2: 그렇죠.
1: 거기서 이제 자기가 얘기해야 돼. 그러면 좌표가 찍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제 생각엔 다음 전당대회 정청래 대표가 지더라도 말이죠.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다음을 도모할 수 있게 만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질 수도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이긴다고 확신을 해. 졌을 때 지는 과정이 통합으로 갈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갈등일 거냐?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승부는 결국 28년 총선에 공천 관련한 싸움이 될 텐데,
3: 예.
1: 그때 미리 좌표 찍힌, 예를 들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김남희, 전현희 이두 분은 어떻게 될까? 다음 공천이. 뭐 이런 거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의총 생중계로 만약에 된다면, 쫙쫙쫙쫙 나오면서, 뭐, 언론에서는 이제 명단 작성하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건 이재명 대통령은 설령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뭐 송영길이 된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갈등이다. 예.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도라는 거를 여러 명의 어떤 해설가라든지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3: 네.
2: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를 생중계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겁니다라고 하면 타운과 지지자들이 듣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오히려 본인에게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열광할 것 같은데.
0: 보고 싶을 것 같은데.
3: 사실은
2: 우리 넘어가지 않습니다.
3: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과거에 말했던 그 민주당 지지층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가? 지금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 이 안에서도 지금 상당한 서로 갈등과 내분이 확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4: 그리고 뭐 간단하게 말해서
3: 네.
4: 유튜브 권력에 현실 권력들이 자꾸 눈치를 보고 조아리는 이 모습에 대한 임계치가 넘은 거예요. 이 참다 못해서 분출이 되는 거예요. 의원총회 생중계하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뭐가 문제야? 당원들한테 평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 헛소리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그럼 현역 의원들이 나의 공천을 결정하는 것이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다 공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소위 말해서 그 세계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 당원 전부가 그렇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3: 네.
4: 근데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곧 정치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상황. 그래서 토론을 증발시키고 조금이라도 이 담론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이 모습이, 이게 민주적인 정당이라 할수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당 보조금이 들어가는 정당이라고 할수 있냐. 토론이 있어야 돼요. 현역 의원들이 많으면 생각이 그만큼 다양해져야 되고요. 권리당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생각이 다양하게 분출돼야 되는데 하나만 강조해요. 나머지는 다 배신자예요. 이런 시스템을 현역 의원들이 이번에 저항하지 않고 계속 굴종적인 태도로 하면은 민주당 미래 없습니다.
2: 근데 제가 여기에 긍정적인 흐름이 하나 있어요.
3: 네.
2: 그러니까 양당이 이 적극 지지층에게 휘둘리는 면이 있잖아요.
3: 네.
2: 근데 그 양대의 어떤 빅스피커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진영은 최근에 뭐 신생 그러니까 이

0: 있었다면 과거에는 네. 이제는 비주류라고 했던 사람들도 뭔가 대안 매체를 찾아서 본인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어떤 네. 공간들이 생기고 있고 네. 그게 하나의 현상이다.
1: 네. 그러니까 그건 참
0: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2: 네. 그건 정말 긍정적인 얘기고 네. 실제로 전장이 단순히 오프라인이 아니라 유튜브 세계로 전장이 옮겨진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당원들 혹은 이제 국민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 책임당원의 상당수가 이제 유튜브 및 유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의 목소리를 같이 내주는 그런 신생 유튜브들의 존재가 없다면 이게 하나의 목소리로 획일화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도 보수 진영도 예전에는 고성국 TV 뭐 등등 굉장히 몇몇 유튜버가 굉장히 압도적인 어떤 힘을 자랑했지만 지금 그들의 힘이 빠지고 있고 새로운 다른 유튜브들이 오히려 예전보다는 힘을 더 얻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원들도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다양화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우리는 먼저 걷고 있는데 아직 민주당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든가 또 뭐 다른 네. 거대 네. 유튜브들의 네. 어떤 영향력이 조금씩 축소되는 모습을 구독자 빠진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건 어떤 측면에서 유튜브 세계로 전장이 옮겨진 새로운 정치 현실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입니다.
0: 어쨌든 뭐 확장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김어준 씨 뭐 대표로 있는 딴지일보 이런 데 이제 바로바로 글을 남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 뭔가 지지층이 분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지지층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3: 맞아요. 네? 네, 여론조사 나와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론조사 벌어져도 그거 의미 없다.
4: 저희 당 얘기인데 거기서 하니까 너무 생경해요. 다 저희 당 얘기예요.
3: 그렇죠. 장동혁 대표하고 같아져요. 지금 이야기가.
4: 재선거는 뭐야. 그거가 이제 보안수사권은 폐지로 뭐야. 이런 거 똑같고.
3: 네, 맞습니다. 동일한 현상이에요.
4: 똑같아.
3: 대통령이 또 필요 없고 뭐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국민 일반 여론조사도 상관없다. 내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당원들만 교합하면은 이긴다. 룰이 그렇다. 룰이. 그래서 이긴들. 이기면 뭐가 되냐고요. 대통령도 물리칠 수 있고 민주당 그냥 일반 국민 권리당원 숫자가 200만 명 조금 넘는다 그럽니다.
0: 예, 예.
3: 일반 유권자 수에 비해서 현격히 적어요. 근데 그 권리당원만 쥐고 내가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그 사고는 공적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 200만 시대 우리는 국민의힘은 100만 당원 시대 열었다고.
4: 100만만 넘어도 되는데요.
2: 그걸로 모두
4: 200만이 많은 거지.
0: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정청래 대표 측의 네.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네. 지금.
1: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권이라든지 1인 1표제나 의원총회와 생중계라든가 이 각각의 주제에 있어서 당원들끼리 다른 의견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인 1표제와 관련해가지고 강수현 변호사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당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더 잘 지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 주장에는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전당대회는 네.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다.
0: 아,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다. 지금 민주당 당권 경쟁 관련해서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제 나온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사실은 양자대결에서 거기서도 김민석 총리가 앞서고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 더하기 무당층까지 해도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더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개요를 말씀드리면 오마이뉴스가 9일부터 10일까지 STI에 의뢰해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측을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 더구나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여론조사에서 저는 그 무엇보다 그러니까 뭐 다자구도나 양자구도나 김민석 총리가 좀 앞서 있어요. 저는 좀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광주 전남에서의 숫자입니다. 제가 알기로 광주 전남에서 김민석 총리는 23%를 얻었고요. 정청래 대표는 6.5%입니다. 그 중간에 송영길 전 대표가 16.3이 있고 조국 뭐 대표도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아무래도 좀 대세는 기운 것이 아닌가
0: 그래요? 그렇게 네. 예측하세요?
5: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당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뭐 여론조사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가운데 왜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든지 이런 강경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냐를 더 봐야 될 거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고지기 지고를 떠나서 네. 이렇게 해놔야 한다는 그 생각 분명히 거기에는 계산이 있을 거다. 저는 거기까지 봅니다.

0: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돌박 게시판에 왜 여당 얘기만 하냐 하시는데 내일 야당 이야기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야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육해상 교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강수영 변호사, 류재아 국민의힘 전 세종시당 위원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유튜브로 함께하시는 분들 구독 꾹, 알림 꾹, 좋아요 꾹 잊지 말아주세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5: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6: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7: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6: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8: MBC,
9: MBC,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6: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MBC 정원했습니다. 이란이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지타바 하메네이로부터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양해각서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과의 종전을 위해 합의한 서명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2: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전국에 생중계된 TV 연설을 통해 미국과의 종전 합의안이 최고 지도자와 국가 안보회의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 합의안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이 큰 틀의 정치적 합의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분쟁을 끝낼 것이라며 47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과 미국이 서로의 주권과 통치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안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의 역봉쇄 해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종료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또 양해각서는 협상의 최종 단계가 완료되는 대로 서명 발표될 것이라면서 서명은 디지털 방식으로 원격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현지 시간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인 15일에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양측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 농축 핵물질 파괴와 반출에 대한 60일 동안의 기술적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반납하면 이란이 재정적 지원을 받고 핵시설을 해체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별인재입니다.
1: 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 부산을 찾은 BTS 팬 아미들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공연이 있는 부산 전체가 축제장으로 변하면서 관광업계에는 물론 상권까지 BTS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해운대해수욕장이 BTS의 새 앨범 아리랑을 상징하는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BTS 팬 아미들은 한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대형 전광판의 뮤직비디오를 보며 우리말 가사를 따라 부릅니다. 도심 곳곳에 마련된 BTS 포토존과 전시 공간은 팬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BTS 공연을 보러 전 세계 아미들이 몰려들면서 부산은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공연장이 있는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은 물론 해운대와 광안리 등 주요 관광지에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폭증한 관광객에 국제시장과 해운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도 BTS 특수를 기대하며 손님맞이에 나섰습니다. 부산 광안대교에선 드론쇼가 펼쳐지고 부산의 주요 랜드마크에선 BTS의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등 부산의 축제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1: 한편 그룹 방탄소년단이 어제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최한 월드투어 아리랑의 부산 첫째 날 공연이 1시간 넘게 지연돼 소속사가 사과했습니다. 어제 공연은 관객 입장이 지연되면서 당초 공연 시작 시각인 오후 7시보다 약 1시간 15분가량 늦어진 오후 8시 15분쯤에야 시작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어젯밤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팬 선물 배부 과정의 대기줄 병목 현상과 상품 수령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본 공연 시작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

0: 차를 타고 지하 출입로를 통해 조사실로 향해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총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일관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SNS에 윤 전 대통령의 선고를 두고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라면서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규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전직 간부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교단 2인자로 꼽힌 고동환 전 총무와 요한지파, 심원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12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됐는데 첫날 주당 161.11달러로 거래를 마감해 공모가인 135달러 대비 19.3% 상승했습니다. 종가 기준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돌파해 기업가치 순위에서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 6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최대 주주인 머스크는 세계 최초로 자산 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조만장자에 등극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증시 입성에 힘입어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53.51포인트 0.70% 오른 51,202.2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 오른 7,431.4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0.31% 오른 25,888.8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33로 전장 대비 3.37%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4.88로 전장보다 3.23%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3월 5일 이후, 석유 텍사스산 원유는 4월 17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2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6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전라권에서는 낮부터 밤 사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끝나집니다.
1: MBC.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인생은 마라톤이다. 한편의 연극이다. 아니면 어제 이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인생은 축구다도 있지만 어느 소설가는 그랬죠. 인생은 놀이공원 같다. 놀이공원에 일단 들어왔으면 최대한 많이 타봐야죠. 해볼 건 다 해보고 나가야 본전을 건진다.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완전히 더운 한여름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움직이죠. 인생 놀이공원에서 그냥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장인정의 돼지 토끼로 신나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출발했는데요.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나들이 하기 딱 좋은 계절은 살짝 지났을까요? 아 근데 또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못할 삼복 더위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0: 이 정도 날도 즐기고 누려야 한다. 신뢰만 있으면 이 지구라는 인생 놀이공원을 다 못 쓰는 거니까 웬만하면 콧바람 좀 쐬자고요.
1: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살아가는 가구 하이포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포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한얼 사이언스.
1: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 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타라 차트 쇼. 4665님께서 늘 안동에서 출근하면서 듣던 손트라 방송을 제주에서 듣습니다. 남편 퇴직 기념으로 제주에 왔어요. 바닷바람 맞으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손트라 들으니 기분이 색다르네요. 평생 수고한 내 당신 김태년, 휴가 써준 효녀 김수원, 고맙고 사랑해. 이렇게 좋은 여행에 좋은 음악이 빠질 수 없죠. 설레는 마음을 더 들뜨게 해줄 손타라 차트쇼.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꾹꾹 눌러 채워왔어요. 듣고 싶은 노래 계속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두근두근 거리는 손타라 차트쇼 출발! 22부터 갑니다. 7660님께서 휴식 시간이라 손타라 듣고 있어요. 이룬의 젊어 좋겠다 듣고 싶어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특히나 이룬의 씨와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그 당시에도 신곡 발표했을 때 이게 무명전설 결승 1차 히트곡 미션이거든요. 그때 정말 현장은 뒤집어졌습니다. 22 이룬의 젊어 좋겠다. 19위로 이어질게요. 5713님께서 우리 손태진씨 라디오 크게 틀고 카페 탐방 갑니다. 횡성 풍수원 성당 예쁜 곳으로 갑니다. 모두 좋아하는 윤세현씨 천태만상 부탁드립니다. 원주 성인 발달 장애인 센터 유미현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아, 이렇게 두 분 다 새싹분들이신데 처음 보내주신 분들인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손트라와 오래오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청해주신 노래 둘 다 띄워드릴게요. 이룬의 젊어 좋겠다, 그리고 윤수연의 천태만상.

대기표 뽑을 필요 없는 트로트 맛집 손타라 차트쇼 계속해서 18위 소개합니다. 2888님께서 태진님 하우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정말 숨이 훅훅.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해서 요즘 근데 정말 덥네요. 노래라도 들으면 더위가 가실까요? 신청곡은요,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좀 들려주세요. 아, 물론 들어가 본 적은 있죠. 근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야, 저도 기억은 납니다. 그 비닐하우스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진짜 이게 이보다 더 습할 수 있나? 진짜 이게 진짜, 예, 맞아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뭐 마치 그 냉동, 그 아주 큰 냉동 그 저장소 같은데, 그런데도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힘드실지, 저는 못합니다. 대단하세요. 18위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이어서 17위는요, 641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경비원인데 예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땀이 엄청나요. 기분 나게 신청곡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 보내주면 피곤함이 풀릴 것 같네요. 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금 이 노래 들으면 시원해질까요?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구름의 양이 적기 때문에 강한 햇살이 바로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까지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로 평년보다 3도가량이 높겠고요.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는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호남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내일은 서쪽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 양이 오늘보다 더 많겠습니다. 당분간 낮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정체 29km 구간에서 이어집니다. 오산에서 남사, 북천안에서 천안 휴게소까지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트로트가 필요한 순간 손트라 차트쇼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곡 오늘도 받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예요. 우리 1872님께서 음악 너무 좋아요. 남편이랑 점심으로 샤브샤브 해먹으면서 주말 보내고 있는데 음악 찍이네요. 배호 노래도 신청해볼까요? 배호의 0시의 이별 될까요? 태진님 하셨는데 당연히 되고 말고요. 16위 배호의 0시의 이별. 다음은 15위 이 곡입니다. 1767님께서 신청곡 장은숙의 당신의 첫사랑. 쨍한 햇살에 습기 없는 바람까지 불어 첫사랑 생각나네요. 부산 가는 길 휴게소에요. 꼭 들려주세요 했는데 아우 이 노래 틀어드리면 너무 첫사랑의 그 추억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푹 빠질 수 있도록 두 곡 이어드릴게요. 배호의 0시의 이별 그리고 장은숙의 당신의 첫사랑.

마음이 쉬어가는 뮤직 휴게소 손타라 차트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14위 왔어요. 5766님께서 오랜만에 부모님 최옥순 김영옥님 모시고 바람 쐬러 서천에 왔어요. 맛집이라고 칼국수집에 왔는데 점심때라 사람이 많네요. 맛도 좋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식사 끝내고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듣기도 딱 좋습니다. 손태진의 참 좋은 사람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아우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칼국수 안 먹은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게 먹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물총 칼국수? 그게 뭐 사실상 우리가 아는 바지락 칼국수랑 비슷한데 저기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아, 어떤 차이인지 과연 뭘지 너무 궁금해서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아직도 못 먹고 있었습니다. 뭐 뭐가 됐든 한번 먹으러 가는 거는 뭐 문제 안 될 것. 아, 또 찾아주셨어요. 약간 바지락보다는 좀 더 동그랗게 그 코막에 더 가깝게 생겼네요. 네, 다음에 한번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도 알려드릴게요. 우리 14위의 손태진의 참 좋은 사람. 계속해서 13위에는 507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백화점 왔어요. 예쁜 옷들이 많은데 내가 입을 옷은 없네요. 예전엔 아무거나 걸치면 맞았는데 이젠 옷이 나를 반겨주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별사랑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신청합니다. 어우. 아 왜? 아니 옷이 본인을 반겨주지 않은 게 아니고 잘못된 옷이 왔네요. 예, 좋은 옷 찾으시면 있을 겁니다.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원곡은 김충은의 노래죠. 별사랑이 부르는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하다가도 즐거움으로 싹 잊게 되는 손트라 차트쇼 12위 812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염소 농장 예쁜 암컷 3마리가 조금 전에 태어났어요. 근데 첫 번째 놈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이필원의 추억 부탁드립니다. 하, 뭔가 이게 안절부절 걱정되는 마음에 그냥 어디 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디 뭐 얘기할 데도 없고 이렇게 손트라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좋은 기운 다시 보내드릴 테니 금방 다 이제 회복해서 잘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12위 이필원의 추억. 1위는 어떤 곡이 차지했을까요? 838 하나님께서 현충일에 대전에 다녀왔어요. 텐씨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 울고 넘는 박달재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 우리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필원의 추억, 그리고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정말 모두 다 좋아하는, 아, 오늘은 이소나가 부르는 울고 넘는 박달재 듣고 올게요. 원곡은 박재용이죠.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니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소.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노래 듣다가 옛 추억에 잠겨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게 만드는 손타라 차트쇼. 다음은 12위입니다. 4508님께서 안녕하세요 태진씨. 제주 사는 아들에게 배추, 겉절이, 열무김치, 깍두기, 마늘종 볶음, 장조림, 콩조림에 얼음 꽉 채워 반찬 택배 보내고 한숨 돌리며 손틀어 듣습니다. 힘들어도 맛나게 먹을 아들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신청곡 신유 줄리엣이요. 와, 부모 마음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이 재료들만 해도 얼마나 장 보면서 무거우셨을까요? 배추에다가 열무김치, 깍두기 막 이런 거 다 들고 바리바리. 근데 그냥 자식 얼굴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그 피로가, 그 힘듦이 싹 그냥 날아가게 되고요. 우리 신청해주신 신유의 줄리엣 듣고 미스테리 트롯으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한신뉴스입니다. 정규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전직 간부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교단 2인자로 꼽힌 고동환 전 총무와 유한지파, 심원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실한 선거관리로 논란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대통령 밥친구가 주도하는 선관위 셀프조사가 아닌 국정조사와 특검 투트랙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제의 당사자가 조사위원회를 꾸려 스스로를 조사하겠다는 발상부터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위철한 선관위 직무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시절 밥친구로 지낸 애초에 전문성보다 사적인 인연으로 임명돼 비판받던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공동개최국 미국이 개막전에서 파라과이를 꺾었습니다. 미국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파라과이와의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상대의 자책골과 발로군의 멀티골로 전반에만 3골을 터뜨렸고 후반 추가시간 레이나의 쐐기골을 보태 4-1로 승리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이 개막전에서 승리하고 캐나다는 보스니아와 1-1 무승부를 거두면서 공동 개최국 모두 개막전에서 승점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6분쯤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차량 20여 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오후 4시 27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1층에 있던 주민 한 명은 스스로 대피했지만 2층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필로폰을 가리키는 은어로 별칭을 짓고 함께 투약하자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별칭이 담긴 별칭을 지은 뒤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할 사람을 찾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에 3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6천억 원 이상을 송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1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자금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동결됐던 이란 자산의 일부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 두 명은 자금 규모가 최대 2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며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관련 보도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라권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한신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1: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얼마나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송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도대체 왜 어째서 그 제목 그 가사란 말인가. 그 노래가 알고 싶다. 손태진의 미스테리 트롯.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고 그 제목 그 가사를 보면 알쏭달쏭 자꾸만 궁금증이 생겨난대.

0: 아기를 낳으면 미역국을 먹지요. 그래서 생일에도 미역국을 먹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진급에 탈락했을 때도 미역국을 먹었다란 표현을 씁니다. 왜일까요? 힌트는 해산이란 한자에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해산과 흩어진다는 해산. 뜻도 글자도 다르지만 발음은 같죠.
1: 1907년 일제 침략자들이 조선 군대를 강제 해산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해산돼 나라는 더욱 위기에 처하고 군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곤궁한 상황에 빠지게 됐죠. 이때 군대의 해산과 아이를 낳는 해산의 소리가 같아 해산 때 미역국을 먹는 풍속을 떠올린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0: 군대 해산도 해산이니 아 우리가 미역국을 먹는구나. 이것이 탈락을 뜻하는 미역국 먹었다의 기원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먹는 것과 관련된 말을 하나 더 볼까요?

먹긴 먹었는데 양이 차지 않는다. 여기서 양은 양보다 질이다 할 때 양, 즉 분량, 수량 할 때 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위장 위에 순 우리말, 즉 고유어가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안 찼다는 말 그대로 내 위장이 다 차지 않았다. 딱 맞아 떨어지죠?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 노래. 지금은 추억의 단어가 된 얼간이도 먹는 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을 완전히 절이지 않고 살짝 절이는 것이 얼간. 그래서 좀 엉성하고 야무지지 못한 사람을 얼간이라고 한 거고요. 얼로 시작하는 말로 누군가를 놀릴 때 쓰던 말, 요것도 아시죠?

얼레리 꼴레리도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알나리 깔나리인데 알나리는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 벼슬을 했을 때 슬쩍 놀리며 썼던 말입니다. 그 알나리에 운율을 맞추려고 붙인 깔나리가 합쳐진 게 오늘날 얼레리 꼴레리가 된 것이죠. 어릴 때 놀던 게 생각난 김에 술

신라의 기원은 아시죠? 조선시대 술라군. 그들이 하던 일, 즉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피는 술라가 변해서 술래가 됐습니다.

0: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 여기 등장하는 술래는 조선시대에 야간 순찰을 하던 군인 술라군에서 온 거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피니까 술래랑 딱 맞네요. 그리고 미역국 먹었다는 표현이 구한말 군대 해산에서 왔다는 것도 묘하고 먹은 게 부족해서 양이 안 찼다 해서 양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위장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다. 아, 양곱창 할 때 양은 음매, 소의 위를 뜻하는 한자 양이 또 따로 있다네요. 헷갈리죠? 그리고 얼간이와 얼레리 꼴레리도 막 지어낸 말이 아니라 나름 어원과 역사가 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신통하네요.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2: 법치.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R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구 없는 트로트 테마파크 손트라 차트쇼 벌써 9위까지 왔는데요. 다음은 132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친구랑 냉면 맛집 갔는데 줄 서서 기다린다고 친구가 엄청 투덜대더니 냉면 한 입에 사르르 녹았어요. 지금 점심 먹고 걷고 있어요. 신청곡 김혜연의 사르르. 아, 정말 그 줄 서서 먹는 곳이라면 엄청난 맛집에 가셨네요. 아, 너무 맛있겠다. 지금 이제 이 날씨에 딱 맞는 게 냉면 아닐까요? 9위 김혜연의 사르르. 다음 손트라 차트쇼 8위 넘어갑니다. 8006님께서 초여름 이때쯤 모심을 논에 흙을 고르시던 울 아버지, 구슬땀 닦으시며 막걸리 한잔 드시던 친정 아버지 생각에 영탁 막걸리 한잔 노래 신청합니다. 아, 참 그런 좋은 추억들만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혜연의 사르르 그리고 영탁의 막걸리 한잔 띄워드릴게요.

모르는 맛이 살아있는 손타라 차트쇼 7위 소개할게요. 6218님께서 4살 손녀 앞에서 허리 아프다 했더니 할머니 허리 없잖아 라고 해서 빵 터졌습니다. 그 후론 거울 볼 때 자꾸 몸을 돌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정동원의 사랑을 고백할 나이 신청합니다. 아, 참, 이게, 이 손녀들의 그 되게 순수함이랄까요? 예. 근데 허리 있습니다. 우리 손녀, 할머니 허리 있어요. 왜 그래요? 7위, 정동원의 사랑을 고백할 나이. 계속해서 6위요. 8155님께서 고성에서 호두 팔아요. 매번 문자 보내는데도 한 번도 안 되네요. 나도 손트라님 너무 좋았는데요. 남신의 빈지게 듣고 싶어요. 그 문자 드디어 받았네요.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이 노래 흐르고 있을 때 듣고 계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남진의 빈지게.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구름의 양이 적기 때문에 강한 곁에 자외선은 더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현재 매우 높은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햇볕에 한두 시간만 노출이 돼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늘에 머무르는 게 좋겠고요. 외출 시에는 긴 소매 의상 그리고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오늘 오후부터 호남 지역으로 쏟아지겠습니다.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한성 부근 2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3km 구간 정체가 극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꾸며보는 손트라 차트쇼 오늘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래 들으시다가 생각나는 곡들이 있으면 신청곡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인데요. 신청곡과 함께 또 관련된 사연들, 이야기들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4665님께서 늘 경로당 어르신들 만나러 가는 길에 손트라를 들어요. 출근해서 치매 교육받는데 올해 3월에 치매 앓다가 돌아가신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 분이 생각나 잠깐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두 분 만나서 잘 지내시는지 손트라 들으면서 더 생각이 나네요. 송혜 선생님과 유진아의 아버지와 딸 듣고 싶어요. 우리 4665님께서 처음 보내주셨는데 또 뭔가 옛 생각에 그리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각에 뭔가 생각에 잠겨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송혜, 유진아의 아버지와 딸 노래가 5위에 올랐습니다. 4위로 넘어가 볼까요? 3579님께서 우리 큰 조카가 강원도 춘천에 군 생활하는데 이번에 영사로 진급했다고 조만간 식사하기로 했어요. 축하 좀 해줘요. 손트라님 듣고 싶은 노래도 있어요. 국민 손녀 이수연의 아빠 아버지 아버님 듣고 싶네요. 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또 국민 손녀 이수연 씨 응원하시는 분들 같기도 한데 마치 우리 모두의 손녀 같은 그런 느낌도 받지 않나요? 우리 뭔가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나는 노래들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릴게요. 송혜, 유진아의 아버지와 딸, 그리고 이수연의 아빠, 아버지, 아버님.

추억과 낭만이 있는 손타라 차트쇼 이번 주 3위는요 306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또 새싹이시네요. 조용필의 보고 싶은 여인아. 지금 서울 둘레길 17번 코스 정복 중이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아, 제가 지금 이게 맞나? 17번 코스. 아니 17번 코스라는 얘기는 코스가 일단 17개 이상이 된다고 해서, 아, 지금 또 찾아보니 서울 둘레길은 21개의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7번 코스는 구파발역부터 북한산 생태공원 까지 가는 5.9km짜리 코스네요. 걸어서 가자면 2시간 40분 정도 예상하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강에 갔는데 진짜 요새 자전거 타고 조깅하고 운동하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 모두 더 건강에 더 신경 쓰려고 해서 그러는 건지 이 코스, 이 둘레길 코스 정복하는 것도 많은 분들의 어떤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3위에 조용필의 보고 싶은 여인아가 올랐습니다. 다음 손타라 차트쇼 2위까지 왔습니다. 이 곡이 차지했네요. 5593님께서 이분도 새싹. 오늘 왜 이렇게 새싹이 많지? 반갑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전영록의 내 사랑 울보 신청합니다. 요 며칠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태진 씨 덕분에 즐겁게 음악 들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 어떤 일 때문에 힘드셨을까요? 그래도 뭔가 함께해서 좀 풀리고 이제 생각 안 난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려서 너무 반갑고 다행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래까지 띄워드리면 더 기분이 좋아지실까요? 전영록의 내 사랑 울보 보내드릴게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9: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0: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9: 탄탄방수
10: 대형방수전시장 운영
11: 6월 13일 토요일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 손트라 차트쇼

천만송이 장미라고 이렇게 신청곡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아, 근데 무엇보다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이분께서 스무 살이 세 바퀴 돌았다고 하지만 그만큼 얼마나 손재주가 대단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조리학과 들어가면 그게 몇배더 업그레이드 되시는 거잖아요. 이야, 그 약과 그 개성주악도 진짜 맛있겠네요. 이렇게 1위를 차지한 심수봉 백만송이 장미.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12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내일도 내손꼭 잡아줘요.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형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4: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3: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도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양측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비행하던 이란의 자폭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도 이란 남부 해안 시리크 항구와 게슘섬 인근 해역에서 폭발음이 감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자국군의 승인 없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선의 드론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특검에 두 번째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곧바로 특검

0: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같은 행위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며 이중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2인자로 꼽히는 고동안 전 총무 등 전직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고 전 총무 등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이후 158일 만에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으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의혹의 정점인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4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0여 대와 대원 등 80여 명을 투입해 오전 9시 4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불은 2시간 22분 만인 오전 11시 4분쯤 초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2개 동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업체 내 기숙사 직원 등 8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군사 공격을 통해 베네수엘라 기반 국제 마약 밀레 조직인 트렌데 아라과의 수장 니뇨 게레로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미국 남부사령부가 신속하고 치명적인 군사 공격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테러 조직 중 하나인 트렌데 아라과의 악명 높은 지도자 니뇨 게레로를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미국과 매우 잘 협력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측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미토스를 포함한 엔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 AI 모델에 외국인들이 접속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엔트로픽은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당국의 지침에 따라 모든 외국 국적자의 페이블5와 미토스5 접근을 전면 중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현지 시간 12일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은 해외에서 미토스에 접속하는 것뿐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외국 국적자의 모델 접속까지 금지했는데 제한 대상에는 엔트로픽의 외국인 직원들도 포함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라권에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30.4도입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박영진의 두시바세.
1: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정이에요.
0: 안녕하세요. 진이진이 영진이 박영진입니다.
1: 요즘에는 세탁기 위에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가 다 되고 나면 빨래감들을 건조기로 옮기죠. 근데 그 옮기는 것도 힘들다고 귀찮다고 해서 세탁기랑 건조기가 일체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 바로 이 말 나오죠.
0: 아이고 그저 귀찮을 것도 많아.

0: 그 아래에서 위로 옮기는 게 뭐 힘들다고. 울 때는 말이다, 물에 젖은 큰 무거운 빨래를 탈수기로도 막 옮기고 그랬어.
1: 기억나시나요?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세탁기는 세탁기 옆에 탈수기가 붙어 있었는데요. 세탁기 끝나면 물 잔뜩 먹은 빨래를 옆에 있는 탈수기 통에 옮겨야 됐죠.
0: 그거 이제 옮긴 다음에는 탈수기를 눌러주는 그 동그란 플라스틱이 있어요. 구멍 나 있는 거 그거 알죠? 그걸로 이제 빨래를 꼭꼭 눌러준 다음에 탈수를 했었지요.
1: 처음에는 탈탈탈탈탈탈탈탈 이렇게 돌아가다가 어느 정도 물에 빠지고 나면 윙 하고 돌아가는데, 목욕탕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탈수를 시작할 때 한쪽 귀퉁이에 있던 세탁기가 끝날 때쯤에 중간까지 나와 있고 그랬어요. 어쩔 때는 코드도 뽑혀요.
0: 이 친구들 걸어 다녀요, 세탁기.
1: 엄청났는데요.
0: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세탁기랑 뭐 건조기랑 일체형이라니. 예, 뭐 세상 참 좋아졌다 소리가 절로 나올 만도 합니다.
1: 그때는 2.3kg 대용량이 나왔다 이런 선전을 했는데, 요즘에는 10배나 커진 24kg가 대용량이래요. 정말 놀랍습니다. 격세지감이란 말이 딱이고요. 네.
0: 자, 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이 노래로 출발할게요.
1: 저리 와!
0: 돌고 돌고 돌고

0: 지정한 길에 2시 만세 전인권 돌고 돌고 돌고 여러분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세탁기 건조기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래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는 세탁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가 아버지가 어디서 이제 얻어오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세탁기는 되는데 탈수가 안 돼. 아하. 아, 세탁이 안 되고 탈수가 됐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안 됐었어요.
1: 아하. 네. 어린 영지는 빨래를 하진 않았군요. 잘 모르는 거 보니까.
0: 아, 세탁기를 사용 안 했었죠. 어허. 빨래는 했었죠. 저 손으로. 이불 빨래할 때 발로 밟고.
1: 몇 학년 때까지 빨래를 했는데요.
0: 빨래를 보자. 몇 학년이라고.
1: 그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0: 예. 태어나보니 빨래를 하고 있었고요.
1: 예. 세탁기가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게, 저쪽 GS 쪽에서는 예. 지금 백조 세탁기가 나왔네, 보니까. 아, 거기 지금 여기 지금.
0: 하얗단
1: 얘기. 자료화면을 보여주고.
0: 하얗단 얘기예요.
1: 예. 그리고 하얀색으로.
0: 참 세탁기 변천사도 대단했어요.
1: 그거를 꺼내서 물이 질질질 흐르는데.
0: 옆으로 옮기죠.
1: 탈수기 옆으로 딱 옮겨야 되고. 예. 약간 그게 힘이 듭니다. 예. 거기서 허리가 나가요, 엄마들이.
0: 조심해야 돼요. 예.
1: 그리고 물 돌림을 탈탈탈탈 돌면서 물 빠지고. 원심력에 의해서 물 빠지는 거죠.
0: 그렇죠.
1: 예전에 저것도 있었잖아. 세탁기 옆에 탈수기가 붙어 있는데 그 탈수기만 잘라서
0: 단독으로
1: 어디 갖다 놓고 봐. 수영장 같은데 탈수기만 갖다 놓고
0: 있죠.
1: 집에 있어요. 예. 탈수기만 놓는다.
0: 탈수기만 있죠.
1: 예.
0: 달달달달달.
1: 야, 탈수기 진짜.
0: 아, 진짜 저도 생각나는 게 저는 이제 형이랑 제가 탈수기였습니다.
1: 아.
0: 그 빨래를 양쪽에 서로 잡고 돌아요.
1: 돌려가죠. 근데 예. 같이 돌아.
0: 같이.
1: 같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같이
0: 계속
1: 돌아가지고.
0: 돌아. 계속 돌아요. 예. 계속 돌아서 쭉쭉 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탈탈 털어가지고 옥상에 그 빨래줄 탁 놓아놓으면. 옥상에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구 같이 사니까 빨래줄 쟁탈전이 또 대단해요. 아. 먼저 이 여기다가 빨래를 놓아놓으면 우린 널 데가 없어. 그러면 장독대에도 올려놓고.
1: 그러네. 뭐
0: 턱에도 올려놓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유. 예. 그런 기억이 있어요.
1: 그래도 자, 저희 내과에서 방망이로 흐르는 물에 빨래하는 시대 시기는 아니에요, 저희들은.
0: 그, 우물가까지 나갔어요. 에? 근데 빨래 방망이는 있었어요, 집에. 그래서
1: 빨래 방망이를
0: 막 두드렸었어요. 집에.
1: 진짜. 요즘은 그 빨래 방망이가 없어. 신기하네.
0: 그리고 저희는 빨래핀을 어디서 갖고 오긴 하는, 사진 않아요. 어디서 갖고 와요. 뭐, 덩어리로 갖고 와요, 이 빨래핀으로. 어디 제조하는 데가 있었나 봐요.
1: 아이고.
0: 그런 기억이 나네요.
1: 조심하세요, 함께 하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 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박영진의 두시 만세스 드리는 선물입니다.
1: 와, 역시 국내 생산이야.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순에서 남녀 성인용 기적 귀.
0: 자,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 저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실 기장 박영진입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변기 의자.
0: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물걸레 신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1: Yeah, Roger that, Roger that. 탈모, 탈모 비상, 탈모 비상, 탈모 케어 첫걸음 리셀브에서 헤어 토닉.
0: 아, 토마스, 널 항상 여기에 모아두렴. 토마스 프레스 날짜 표시 다이얼 스탠 용지.
1: Yeah. 오늘의 목적지는 대전 선화동.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0: 최고의 권고 테디 컬렉션 미션에서 구두 상품권.
1: 비행 실력이 아주 굿굿굿. 판촉물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2: 깨끗하게 빨게 깔끔하게 처리해라.
0: 갈갈이 박쥐 중에 싱크피어에서 음식물 본체 처리.
1: 자, 오늘 기내 선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부모님께 너무나 좋습니다. 굿즈 판촉물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0: 내가 잡을 거야.
3: 내가 잡을 거야.
0: 급발진 잡는 진에서 삼문절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0: 뜨면
1: 문득 문득
0: 어쩌다 퍼뜩 나올 수 있습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1: 가뭄에
0: 흥나듯 내가 좋아하는 노래, 요즘 어떤 노래에 푹 빠져 계십니까?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1: 자, 요 코너에서는 지금 완곡으로 좀 들려드리고요. 선곡 되신 분들께는 또 타운블라 세트를 쏴드리겠습니다.
0: 4561님, 준영씨, 영진씨, 저는 또 면접 보고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제 나이가 56인데, 나이가 많다고 면접 볼 때마다 자꾸 떨어져요.
1: 아하.
0: 마야의 나를 외치는 이 노래가 제게 큰 힘이 되는데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두만에서 꼭 한번 틀어주길.
1: 아, 사원님이 예. 면접을 지금 많이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렇게 계속 두드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0: 당연합니다. 예.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자신감을 예. 가지세요.
1: 도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0: 예. 예.
1: 이 노래가 진짜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텐데요. 마야의 나를 외치다 이제 저희가 준비해놓고 4561님께 더 힘내시라고 텀블러 세트도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0: 선물 보내드릴게요. 요 노래 들을게요. 마야 나를 외치다.

0: 마야 나를 외치다 듣고 왔습니다.
1: 네, 네. 조심하세요.
0: 자, 다음 사연도 한번 볼게요. 2078님.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이자 조심하세요 애청자 이영희입니다. 4학년 딸아이가 어린이 모델인데요. 곧 종각 인사동에서 모델 행사가 있습니다. 힘들 텐데 열심히 하라고 좀 응원해주고 싶네요. 우리 딸 나유리 파이팅! 아자아자! 신청곡으로요. 우리 나유리가 좋아하는 노래 보아의 넘버원 들려주세요.
1: 네. 가셨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대단한데. 오. 초등학교 4학년이 보아의 넘버원을 좋아해. 이런 거 다 보통 보면 엄마 영향입니다.
0: 그렇죠.
1: 엄마가 보아의 넘버원을 들어서 이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가
0: 듣고 자랐으니까.
1: 듣는 거지.
0: 네. 네. 어머나도 이렇게 모델 활동하고
1: 저희 같은 경우는 있네. 이제 저희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손마을 선생님 부른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0: 그럴 수 있어요.
1: 근데 지금 이분이 50대 주부신데 네. 아이가 4학년이라고 하니까 네. 아이고 그냥 너무 예쁘게
0: 그럼요.
1: 살짝 늦게 나셨어요.
0: 예,
1: 얼마나 더 예쁘실까.
0: 예. 아,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렇게 뒤에서 예.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 해 공부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 걸 벌써부터 이렇게 응원해주지 않습니까?
1: 얼마나 행복할까요.
0: 아.
1: 이 사연이 사실은 지난주에 왔어요. 근데 저희가 6월 7일 일요일에 아, 보니까 K브랜드 퀴즈 광고 모델 패션 모델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0: 아.
1: 나유리가 한복을 입고 요 무대에 쓰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좀 상상을 해봅니다.
0: 예.
1: 어떻게 또 잘 됐기를.
0: 예. 네, 앞으로의 꿈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도.
1: 그렇습니다.
0: 우리 2078님 텀블러 세트 보내드리고 우리 또 딸 나유리가 좋아하는 노래 보아의 넘버원도 띄워드릴게요.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7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햇볕이 강한데 구름의 양이 적기 때문에 자외선이 그대로 내리쬐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호남 지역에 쏟아질 텐데 양은 5에서 30mm 정도 예상됩니다. 저녁 무렵에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호남,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 예보 들어있습니다. 부산 외곽선 기장 방향 금

0: 일정산 터널 부근 사고 처리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3: 들어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2통, 부족등본, 종목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0: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그 노래,
1: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노래,
0: 한국인이
1: 좋아하는 노래
0: TOP 20.
2: 산장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죽는 눈 덮인 길리만다로에 그 표본이 오고 싶다.
0: 지난주 방송을 들으시고 미니메시지로 오혜인님께서 안녕하세요 진모쌤 그리고 영진준영씨, 요코네에서 추억여행도 하고 좋은 노래도 듣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지구를 해 이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에 제 나이는 고1이었어요 호호 하셨는데, 고1이었으면 노래 제일 많이 들을 때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2000년 추억의 명곡들 잔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음악평론가 임진모쌤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0: 예. 선과 함께합니다. 네. 자, 2000년을 함께하는데 이제는 12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2000년인데요. 예, 예. 드디어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죠.
0: 예, 예.
3: 아, 22서부터 11위까지 과연 예. 어떤 곡들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지난주에 했었죠.
3: 네, 네. 이수영의 I Believe, 오리엔탈 발라드입니다. 우리 19위 정말 사랑받는 이건 애청곡이죠. 네. 애청곡 애창곡 박완규 천년의 사랑.
0: 완규화.
3: 네네. 우리의 목을 많이 상하게 한 노래입니다. 18위 박혜경의 고백.
0: 아하.
3: 17위 야 슈퍼스타의 등장입니다. 보아 아이드 아이디 피스비.
0: 네.
3: 16위 공동이었는데요. 네. 이것도 IMF를 위로해 준 곡이었어요. 소찬이 Tears.
0: 아하.
3: 그다음에 이정현의 바꿔. 아하. 공동입니다. 15위 얼굴 없는 가수 스카이 영원이었고요. 그다음에 14위 조장혁의 중독된 사람.
0: 아하,
3: 13위 아주 성공적인 발라드였습니다. R&B 발라드 제이 어제처럼.
0: 네. 어제처럼.
3: 12위도 공동. 네. 아우 센세이션했습니다. 박지훈의 성희씨 그리고 이제 라틴 댄스 백지영의 대시입니다. 11위 야 이거 대단하죠. 원타임 쾌지나 칭칭
0: 예, 까지 예. 들려드리면서
3: 예.
0: 어 정말 이 진모쌤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3: 네.
0: 20위부터 11위까지를 했는데
3: 예.
0: 노래를 보니까 한 12곡쯤 들었어요.
1: 많이 들었어요.
0: 이거는 무슨 거의 예. 마법에 가깝습니다.
1: 많이 들었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1: 많은 노래들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0: 20위 안에 들어왔는데 예. 왠지 22위까지 다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1: 예.
0: 받았습니다.
1: 어?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2000년 이제 10위부터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0: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겠습니다. 타임머신
1: 제가 공부할 거예요.
4: 대학 왔다. 네. 우와, 캠퍼스.
3: 자, 오늘 조금 저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10위부터 공동입니다.
1: 아, 공동이에요. 네.
3: 그리고 이 공동은 아마 인정하실 게
1: 어?
3: 사실은 이 걸그룹 전성기가 이제 열리면서 누가 있었습니까? SES, 핑클, 베이비복스였습니다.
0: 그렇죠.
3: 그러다가 바로 이해 2000년에 아주 굵직한 걸그룹 또 추가가 됩니다.
0: 네.
3: 누굴까요?
0: 누구요?
3: 바로 인도 스타일의 음악을 해요.
1: 던져 오확 갇혀 내 안에 갇혀 오확 갇혀 가가라 갇혀 오확 갇혀.
3: 멤버들이 다 인기 있었어요. 네. 황보도 인기 있었고 정려원 여원은 뭐 나중 훌륭한 네, 배우가
1: 배우로 활동.
3: 이은 그다고 보냐 4인조인데 인도풍 의상을 입고 아예 이 노래 불렀죠.
1: 예.
3: 아주 성공적으로
1: 데뷔부터
3: 그렇습니다.
1: 예.
3: 그거 1위 했어요. 1위
1: 어제 우리 이상희 씨가 프로듀싱한 그룹
3: 그렇습니다.
1: 상마
3: 샤크라.
1: 샤크라가
0: 자,
1: 이제
0: 10위 한번 더갑니다.
3: 10위가 바로 이제 핑클 여전히 강합니다. 나우 핑클의 나우. 이거 저 진짜 열심히 따라 불렀어요. 저도 노래가 각이 있잖아요. 각이 딱딱딱
1: 시작할 때부터
0: 나오죠.
3: 예,
0: 네.
3: 네.
0: 같이
1: 캐미 두 마리게 이 노래를 들으면
0: 김경호 형도 이 노래를 막 불렀었는데
3: 맞습니다. 김경호

0: 핑크가 이걸 리메이크해서 하시게 됐는데 핑클도 네. 약간은 요정에서 이 노래와 함께 조금은 약간은 성숙한
1: 여인이 돼.
0: 네 그렇습니다.
1: 자, 두 곡 듣겠습니다. 샤크라의 향, 핑클의 Now.

0: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공동 10위. 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 20 이제는 9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10위 두 곡 또 두 곡씩 껴넣으시면서 왠지 오늘도 12곡 이상 들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9위는?
2: 아닙니다. 9위는 단독곡입니다. 이 가수는 진짜 노래가 제가 많이 선곡하는 편인데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오랫동안 이렇게 불린 곡이 많아요. 그때 나와서 그때보다도 차츰 인기를 얻었습니다.
1: 지금도 살아있는 네. 노래.
2: 그렇습니다. 바로 임재범의 너를 위해입니다. 아, 진짜 이 노래 가사 이거 끝내주지 않아요? 전쟁 같은 사랑.
0: 동감 네, 노래 너무 좋죠. 이 노래는 이제 영화 동감의 OST로도
2: 맞습니다. 예,
0: 사유됐었습니다.
2: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주 유명한 얘기지만 이게 리메이크 곡이었다. 원래는 뭘 잘못한 거니를 불렀던 한 에스더잖아요.
0: 네, 에스더.
2: 한 에스더 그 앨범에서 이미 팬들이 다 들은 사람들은 이 노래 좋다 했어요. 그 노래 제목이 송해인데 송해를
1: 보낸다. 사랑을 보낸다.
2: 예, 보내는 사랑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임재범이 한마디로 재창조한 거죠. 아, 근데 장쾌하게 불렀고요. 역시 임재범이 갖고 있는 바이브레이션과 이 통 큰 소리. 그게 아직 결정타가 바로 이 너를 위해였습니다. 가사도 그래.
0: 신재용.
2: 맞습니다. 신재용 작곡.
0: 그죠. 신재용. 네네네. 노래 좋은 노래 많습니다.
2: 그때가 전석이죠, 신재용.
0: 예.
2: 이때 임재범이 이 노래를 만들어 놓고 활동 안 했어요. 네. 이거 완전 라디오 히트곡이라니까요.
0: 아,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와.
2: 사라졌어. 이분은. 가끔 사라져.
1: 좀 약간 뭐랄까 아티스트의 어떤 예술적인
0: 그러니까 무대에서는 잘 보기 힘든
2: 그런데 이 노래가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 아직까지도 라디오가 강한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 너를 위해 9위 오늘의 듣겠습니다. 임재범이에요. 너를 위해.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0: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2: 절세의 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4: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편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라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라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

0: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0: 사람들 H.O.T가 있고 그죠?
1: 뭐 잭스키스도 그럼
0: 잭키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솔로로 누가 있어요?
2: 솔로는 조성모.
1: 조성모 형님이.
0: 근데 이걸 갖다 균열을 내려고 등장한 사람이 2000년에 누굽니까? 바로 서태지입니다. 그러니까 강자들이 총 다 모인 게 2000년이에요.
2: 솔로로 돌아오고.
0: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음반 판매 집계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때 음반 판매 강자가 누구였냐? 오히려 서태지를 이긴 가수.
1: 조성모.
0: 조성모.
3: 아니, 근데 이 노래가 네. 9위가 맞습니까?
2: 8위.
0: 왜요?
3: 아, 8위?
0: 예. 네.
2: 8위 너무 낮다고.
3: 1위 아닌가요?
0: 야, 이 노래는.
3: 2회 제일 많이 팔리지 않았나요?
2: 큰 곡인데, 이 노래.
0: 어마하게 160만 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단, 독집의 곡이 더 세죠. 제가 그래서 너무 높은 순위에 이 노래 두 개를 위치할 수가 없어서 이건
3: 살짝 나누신 거예요?
0: 살짝 낮췄습니다.
2: 아, 이 노래가
3: 아, 살짝 내린 거예요?
0: 내린 거예요.
2: 2집과 3집 사이에
0: 그렇습니다. 리메이크 앨범이죠. 리메이크 앨범이 대박이 나가지고요.
3: 초대박 났어요.
0: 그 뭐예요? 가시나무죠. 가시나무인데 이것 때문에 시인과 춘장이 활동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가시나무가 되는 바람에 녹음실에 다시 오셨어요.
3: 아...
0: 그러니까 이 노래 파장이 얼마나 컸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좀 선곡을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그리고 타이틀곡을 사실은 이 가시나무가 시인과 촌장의 히트곡이거든요.
3: 네. 그렇습니다.
0: 87 대석군하고 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도규 씨가 뭔가 좀 강한 앨범을 내려다가 다시 종교적인 마음으로 돌아가서 만든 게 가시나무예요.
3: 사실 종교적인 노래인데
0: 그렇습니다.
3: 옛날에 뮤직비디오 이런 거 들어보면 이게 되게 이분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뭐 표현해버리니까 그렇죠.
0: 최근에 다시 활동 열심히
3: 달라요. 네.
0: 다시 열심히 하시죠.
3: 그래요. 네.
0: 함춘호와 그 하덕규의 조합 시인과 존재 이 노래를 조성모가 리메이크했는데 제대로 걸렸어요.
3: 예, 조성모의 가시나무 제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 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 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3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소코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22년 직원 성과급 예산 83억여 원을 1,0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 현안 및 세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성과상여금 항목 예산 83억 479만 7천 원 중 1천 원을 제외한 83억 479만 6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2022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의 사전투표 투표지를 담을 공식 용기를 준비하지 않고 바구니나 쇼핑백에 담아 나르면서 이른바 소코리 투표가 벌어지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부실선거관리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한편 당시 소코리 투표로 인한 징계는 두 명이 받았는데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이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5원 내린 2,009.9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원 하락한 2,004.8원.

0: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 초반에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지속되며 올랐다가 주 후반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양국 종전 합의안 도출 언급으로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양측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비행하던 이란의 자폭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해당 드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을 타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군사 공격을 통해 베네수엘라 기반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인 트렌드 아라과의 수장 이뇨 게레로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미국 남부사령부가 신속하고 치명적인 군사 공격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테러 조직 중 하나인 트렌드 아라과의 악명 높은 지도자 이뇨 게레로를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라권에서는 낮부터 밤 사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은우입니다. 저를 악바리로 만든 분은 누구? 네, 야신 김성근 감독이죠. 저와의 인연이 질긴 걸로 유명한데요. 공교롭게 옮겨가는 팀마다 감독으로 와서 지옥 훈련을 시키니까 제가 이런 농담까지 했습니다. 저리 싫어 떠났는데 저리 쫓아오더라. 은퇴한 지금도 감독님 눈에 들려고 피땀 흘리는데 거짓말 아니고 저는 이 고생이 너무 좋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닙니다. 피할 수 없으면 각오를 하세요. 분명히 얻는 게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박지영 방영진의 2시 만세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임진모 선생님과 함께 2000년에 사랑받았던 노래 7위 곡을 만나볼게요.
1: 역시 뭐 강자들입니다. 역시 7위도 공동인데요. 한 팀은 쿨이고요.
0: 네?
1: 다른 한 팀은 클론입니다.
0: 아, 여름 노래.
1: 여름 노래. 뭐 여름 그룹이라고 봐야겠죠?
2: 어허.
1: 쿨은 2000년의 곡이 해석 남녀입니다.
0: 오. 오. 아니, 역시 제가 좋아하는 또 윤일상 형님의 네. 노래.
1: 맥주 땅콩도 이때 같이 히트가 되죠.
0: 아.
1: 근데 참 쿨은 그래요. 하나의 그 치마를 갖다 만든 게요. 시즌송, 여름 그룹들은 절대 오래 못 갔어요.
0: 어, 어.
1: 보통은 한,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여름

0: 가사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노래는 그땐 되지만 긍정제 잘 안 돼요.
1: 시간이 지날수록.
0: 근데 쿨은 이 여름 노래 가지고 10년을 넘긴 팀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가요계에서 이제 시즌송이 되는구라는 걸 말해준 게.
2: 특히 여름은 바캉스송이 필요하니까. 아,
0: 근데 역시. 옛날에도 네. 다 있었어요. 네. 해변으로 가요. 근데 그걸로 다 끝냈거든.
3: 그러네.
0: 근데 이제는 완전히 대스타가 나오는 거예요.
3: 맞습니다.
1: 무조건 들어가야지, 무조건.
0: 해적 남녀고. 그 다음에 또, 클로는 초련이죠, 이때.
3: 그럼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요건 듣고 갈게요. 네, 네. 자, 쿨의 해석 남녀.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0: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0: 탄탄방수
1: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안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20 우리 임진모 쌤과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동 7위곡 중에 쿨의 해성남녀를 먼저 들었고요.
6: 네.
5: 이제 한 곡 더 들어야겠죠.
6: 공동 7위인데요. 클론의 그때 당시에 학생들은 이게 무슨 뜻이지? 네, 초련.
5: 초련.
6: 한자란 말이에요. 네. 초기 초자. 네. 그 다음에 연자는 사랑연, 연정.
5: 아,
6: 그러면... 초기의 사랑이죠?
5: 아, 첫사랑 느낌인가? 아,
6: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한자를 쓰는 게 왜 썼느냐? 시장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5: 이제 중학교.
6: 아. 이때 클론은 어딜 노리고 있었냐? 일본인데 일본이 클론 들어왔다 망할 것 같으니까
5: 안 받아들여요.
6: 그때 할 수 없이 대만으로 선회하는데 네. 대만 겨냥에서 이 영어를 쓴 이 한자를
5: 쓰면서
6: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 중국들한테 써야죠. 네. 그래서 동방신기가 나온 거예요.
5: 아하.
6: 솔직히 동방신기 그때 아 이름 참 다들 영어로 짓고 있는데
5: 동방신기.
6: 동방신기가 뭐냐? 이 중국으로 가려고
5: 한자식으로
6: 클론이 대만으로 가려고 만든 게 바로 초련이에요.
5: 초련이군요. 예전에 그저 예전에 미국 가려고 블랙피트를 했는데 그게 네. 좀 힘드니까 네. 이제 중국 쪽으로 동방신기가
6: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5: 예. 그래서 초련. 이 노래가 엄청나게 또 사랑을 받았는데요. 자, 6위도 한번 같이 가시죠. 6위. 6위 뭐 하실까요?
6: 자 6위 이거 정말 엄청난 곡이었어요. 그때 하나 이게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5: 어 그럼 네. 6위면 좀 많이 차이 나.
6: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5: 아, 여기에 홍경민이 있군요. 네. 아, 지금 연속으로 우리 김창한 형 사단에
6: 있습니다.
5: 김창한 사단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노래는 더 상위권을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7: 이 노래는 정말 꽤 오래 가서.
6: 맞습니다.
5: 탑5에 못 들어서.
6: 아마 어디서부터 보셔도 어쩔 수 없었겠고.
5: 한국의 리키 마틴. 한국의 리키 마틴.
6: 리키 마틴. 아, 그때 당시에 수식어가 한국의 리키 마틴이었어요.
5: 사실 이제 홍경민 형이 그 전에 이제 락이나
6: 맞습니다.
5: 발라드 이쪽으로 네. 하다가 네. 갑자기 흔들린 우정에.
6: 근데 여기 흔들린 우정에도요 어느 정도 락필이 있었어요.
5: 락필이
6: 힘이 있었어요.
5: 네.
6: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얼굴도 좋습니다.
7: 아무래도.
6: 그러니까 리키 마틴.
7: 흔들린 재미있고 남자답고.
5: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7위와 6위 곡을 연달아서 들어볼게요.
7: 7위를 차지한 클론의 초련 그리고 6위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0: 네, 아~ 7위와 6위 곡을 연달아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5위 곡 또 가겠습니다. 이제 탑5, 탑5. 아,
1: 점점 손에 땀을 쥡니다. 네. 어떻게 될지.
2: 자, 5위는, 뭐, 이 시대 강자죠? 그리고 모든 지금 아이돌이 이제는 이 팀을 갖다가 시작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H.O.T.입니다.
0: H.O.T.
2: H.O.T. 이행 곡은 아웃사이드 캐슬. 아웃사이드 캐슬. 굉장히 웅장했죠?
0: 웅장하네요. 네,
2: 소리가 웅장했는데 H.O.T.는 한 번도 부진한 적이 없었어요. 나와가지고 96년서부터 2000년까지 한 번도 부진한 게 없는데.
1: 부진이 없었어.
2: 아웃사이드 캐슬이 누가 만들었냐면 문희준이 이걸 만들어요. 그때 문희준 관련 소문이 이때 완전히 한 해를 덮었어. 뭔 소문일까요?
1: 락스피릿?
2: 그렇지. 락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덮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락코로 변신했다고 볼 순 없지만 문희준이 락 쪽으로 간다. 이게 이 당시에 화제였고 슬슬 H.O.T. 해체. 해산 요런 얘기도
0: 소리
2: 일각에서 돌기 시작했죠.
1: 이야, 제티가 여기서
2: 네.
0: 어떤 뭐 예, 또 시대 아이콘이고
1: 그렇습니다. 예. 진짜 시대 아이콘이었죠.
2: 왜 시대 아이콘인 걸 말해주냐면 남자 40대도 이 H.O.T. 5명을 다 외웠습니다.
0: 그 당시에는 뭐 그러니까 뉴스에도 막 나오고
2: 그럼 문희준, 강타, 그 다음에 토니안 생일에 장춘현과 완전 미어 터졌어요.
1: 아 인기가
0: 제 아내가 장우영. 제 아내가 토니 부인이었습니다.
2: 아 그랬습니다.
1: 네, 세상에 토니 부인이 제일 많을걸요.
0: 진짜 많아요.
2: 근데 좋아하는 가수가 너무 많은데 아내가 옛날에 또 누구 좋아한다고 막 그랬는데
1: 토니 부인으로 활동했지만 네. 결국은 영진 부인이 됐다.
0: 네.
2: 그러면 앞으로 노래 부인으로 바꾸죠.
1: 네. 자, 퀴즈를 잠깐 내드릴게요.
0: 자, 퀴즈 드립니다.
1: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청취자, 돌발 퀴즈입니다.
0: 아, 2000년에 이제 H.O.T.가 있는데 그 설이 나왔다고 했는데 2001년 5월. 아, H.O.T.가 해체를 하네요.
2: 그렇습니다.
0: 네. 자, 해체 이후에 장우혁과 토니안, 그리고 이재원은 12월에 땡땡땡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을 합니다.
1: 아, 이 부분이요.
0: 데뷔곡 A Better Day를 발표하며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장우혁. 토니양, 이재원, 이 세 멤버의 영문 이니셜을 하나씩 따와서 만든 그룹 이름입니다. 요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 1번 JTL 2번 OTL
0: 하나는 뭔가 약간 좌절 느낌, 좌절 금지 느낌인데.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8001번 짧은 걸 오시면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보내주셔요. 저희가 다섯 분 뽑아서 매운 실비 김치를 보내드릴게요.
1: 네.
0: 자, 보내주시는 동안 그럼 노래 듣겠습니다.
1: H.O.T.에요.
0: Outside Castle.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토요일엔 오후가 되면 고속도로 대체로 정체가 많이 풀리는데요. 지금 갑자기 새롭게 밀리는 곳들은 대부분 사고 때문입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상남 7터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나면서 뒤로 기린 4터널까지 꽉 막혀 있고요. 또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방향으로 양지 진입로 갓길에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어 양지 터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여주 분기점 1차로 사고 여파로 감곡까지 갑자기 밀리고요.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옥산부터 청주 휴게소, 다시 기흥부터 신갈, 또 반포 일대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였는데
1: 정답은
0: 정답은 바로 1번 네. JTL이었습니다.
1: 정답 맞추신 분 5분 뽑아서 두지마스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해 보세요. 선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그럼 이제 4위 곡을 만나볼게요.
2: 네. 4위 곡은요.
0: 네.
2: 뭐 여전히 뭐 여름에 강한 위력을 발휘했던 팀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팀. 바로 DJ 티우십니다.
1: 신나는 그 팀.
0: 스파.
1: 가요계의 악동이라 불렸다.
2: 악동이라 불렸다. 악동 같이 했어요. 그리고, 노래 자체들이 참 대중적이었어요. 뭐, 쿨도 그랬지만, DJ 티우십. 진짜.
0: 1, 2, 3, 4. 박수미. 예, 뭐, 다 따라하죠. 다 따라합니다.
2: 바로, DJ 티우십, 런투유.
0: 아하. 그래도 뭐 어마어마하죠.
2: 이때가, 그, 우리나라 노래가 이제 드디어 슬시오 외국에서 출시할 때예요. 우리는 항상 외국 걸 봤잖아요.
0: 네.
2: 근데 이제 외국에서 한국 노래가 좋네. 그러니까 K-POP이 시작인 거죠. 한국 노래가 좋네 해가지고 일본이나 그다음에 홍콩 배우 그리고 대만 이런 사람들이 리메이크 한국 거를
0: 한국 노래를
2: 이제 자기들 언어로 번안을 하는 거예요.
1: 우리의 문화가 수출되네.
2: 그렇죠. 우리 문화가 드디어 해외 시장에서 도장을 찍게 되는
0: 눈도장을 찍고
2: 이게 바로 2000년 이때.
1: 아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문화적인 우위를
2: 네.
1: 점점 대한민국이 점유하고 네. 있다.
2: 그렇죠.
1: 점점 이제 문화가 바뀐다. 홍콩의 느와르 시대는 끝나고 한국 영화 되고 한국 노래가 되고
0: 영화도 올라오고 음악도 올라오고
2: 우리가 이제 점점 좀 나아진 게
1: 문화가
2: 지금은 이제 아주 외국의 가수들이 우리 걸 갖다 표절해가지고 표절 논란이 있듯이 옛날 우리도 많았잖아요.
1: 많았죠.
2: 그런 것들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2000년을 계기로 우리가 점프했다.
1: 점프했다.
2: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오늘 듣고 오겠습니다. DJ DOC, Run to You.

0: DJ DOC 런 투 유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제 3위를 알아볼게요.
1: 네. 아, 3위 이거 정하면서 아마 팬들은 이걸 3위로 하다니 말이 안 된다.
2: 그렇게 그 정도예요.
0: 이러면 네.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 해의 토픽. 네. 화제란 측면에선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0: 단연 1위지만 화제성에서는
1: 서태지입니다.
0: 서태지입니다.
2: 돌아왔군요.
1: 돌아왔습니다.
2: 아, 헤드뱅.
1: 진짜 본인이 이제 은퇴를 번복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 돌아올 때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때예요. 그러니까 서태지는 항상 그 어떤 무대를 가지면 어마어마한 괴성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런데
0: 파급력이 뭐.
1: 아유, 다시 한번 또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네. 아주 본격적으로 서태지가 원래 하고 싶은 그러니까 메탈성의 그것도 약간 그 트렌드 네. 그 시대 트렌드를 탄 메탈 누 메탈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 그 인기 있었어요? 네. 서태지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항상 노래 앞으로 나가야 돼요.
0: 아~
1: 절대 뒤로 안 돌아와요.
0: 아~
1: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돼요.
0: 전진이군요. 무조건.
1: 그러다 보니까 음반이 자주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새로운 유행을 찾아내야 돼요.
0: 네.
1: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사람은 절대 남의 노래와 그 다음에 옛날 노래 안 불러요. 서태지가 리메이크한 거 봤어요? 없어. 그냥
0: 그냥 본인 노래.
1: 항상 뒤. 새 거예요.
0: 새로운 노래.
1: 그러면서 이제 시대의 총화가 되는데 한 그 국회의원인가 어떤 그 사회 저명인사 그랬죠. 서태지는 가수가 아니라 사회적 저명인사다. 사회적 인사다.
0: 노래하는 네. 인사군요. 노래하는 인사.
1: 서태지는 항상 그래서 시작이 뭐냐면 신문 일면에 연예인 나온 게 서태지가 시작이에요.
0: 서태지가 그
1: 울트라 매니아죠.
0: 노래에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들 항상 네. 담겨져
1: 있고 이때 있구나. 뭐 탱크다 뭐 오렌지 엄청났습니다.
3: 그러네요. 사실은 이 앨범을 굉장히 그 우리 진모쌤이
1: 네.
3: 약간 높게 평가하시네요.
1: 높게 평가하는 게 왜냐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아이돌 음악이 지배하고 우리나라 음악이 산업화되는데 역시 음악은 한 아티스트가 얼마나 소중한 걸 다시 말해주는 거죠.
3: 아, 예.
0: 그래서 3위 서태지 울트라 매니아.

0: 자, 이제 두 곡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2위 곡 만나볼게요. 네.
1: 제가 진짜 순위를 갖다가 매기는데 너무너무 위로 올라갈 노래들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0: 고민을
1: 많이 하셨군요. 이것도 또 2위 인정 안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이게 왜 2위야? 당연히 1위지.
0: 나오나요?
1: 자, 우리 아이돌 순서를 보자고요. H.O.T. 네. 그 다음 누굴까요? 신화도 있죠.
0: 네.
1: 그런데 제가 볼 때 파장으로 볼 때 H.O.T.를 이은 팀은 H.O.T.가 이때 또 거의 또 해산 소리 돌았다는
2: 거죠. 예,
1: 그래서 완전히 강자로 부상하는 헤게모니를
3: 최강자
1: G.O.D.입니다.
3: G.O.D.
2: 하늘색 풍선.
1: 진짜 이때 당시에 제가 한 그 여대 여성 여대 있죠. 여대 가서 축제를 갔는데 G.O.D.가 나오니까 그냥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0: 아, 진짜.
3: 저희 2시 반세에도 전화 연결 한번 왔었잖아요. 대한대학교에서 행사하는데 사고 날까봐 박주정씨가 모든 행사를 중단시키고 자기를 한심하게 쳐다봤다는 바로 G.O.D. 무대 때문에 그랬어요.
1: 그래,
3: G.O.D.가 무대라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밀어가지고 사고 날것 같아가지고 G.O.D.를 제가 다 집어넣었어요. 들어가라. 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다 거리 확보하고 그리고 공연했대요.
0: 99년, 2000년 그리고 2001년, 2002년 G.O.D. 시대가 이제 확
1: 그렇습니다.
3: 그러니까
1: 이제 H.O.T. 바톤을 이제 G.O.D.가 이어가고 그 다음에 또 G.O.D.도 또 신화랑 경쟁하고 이런 구도가 돼요.
2: 대상도 많이 받았어요.
1: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뭐 잊을 수 없는 팀 G.O.D. 그리고 이 멤버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인기고 왜 자꾸 말씀드리지만 G.O.D. 인기의 결정사는요 어른들이 가세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화 요때 H.O.T.는요 어른들은 그냥 바라봤어요. 근데 얘네들은 너무 괜찮거든. 노래가 어머님께야.
0: 데뷔곡이 뭐 어머님께.
1: 그리고 무엇보다 재민이 육아일기가 너무 세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G.O.D.는 음반 산다 그러면 자식들이 산다 그러면 돈을 용돈을 줬다니까.
3: 현지현 씨 목소리 싫어 싫어 나옵니다.
1: 예.
3: 자,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G.O.D.의 거짓말.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2: 얼카댕이
3: 얼카댕이
2: 무간당
3: 얼카댕이.
4: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호미로 논을 내면서 부르는 얼카댕이 소리입니다.
3: 얼카댕이
2: 일간을 떠다가
3: 얼카댕이
4: 뒤적대다간 훌쩍 지나간다 해서 미끈 유월이라 불리던 시기, 한철만 고생하자고 서로를 격려하며 부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5: 도시만세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20. 우리 임진모 씨님과 2000년도 사랑받았던 노래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대망의 1위 곡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6: 자, 과연 어떤 노래가 대망의 2000년 1위가 될지요?
5: 네.
7: 자, 이거 1위 정한 건요.

0: 넘었네요.
1: 그렇습니다.
0: 대단합니다.
2: 조모 씨가 그 저기 하인으로 있을 때 네. 아가씨 저기 문을 아씨 나요 해서 불렀던 그 노래.
1: 아유 진짜 꼭 하는 게 꼭
0: 진실을 알려주세요.
3: 꼭 참 하는 게 아니에요.
2: 오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3: 김호수 선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커피다.
2: 두지 마세요.
0: Forever.

0: 성인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 있잖아요.
6: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
5: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6: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5: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6: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5: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1: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

MBC 4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경북 경주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경주의 시간평균 오존 농도는 오후 3시 기준 0.1251ppm을 기록했습니다.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됩니다. 같은 시각 경남 사천과 하동에 내려졌던 오존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3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전국적으로 쌍둥이 득표가 869건이나 나왔고 새쌍둥이 득표도 15건이나 발견됐는데도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확률적 가능을 주장할 게 아니라 사실을 검증하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김민석 총리는 선관위 해체까지 주장했고 정청래 대표도 특검에 동의한다고 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가적 사태를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으로 악용하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을 직격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개헌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은 불가피한 행정 절차임에도 사적 인연을 운운하며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지는 것은 구태일 뿐이라며 무엇이든 빌미가 생기면 엮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 공격 소재로 활용하고 싶은 본능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은 삼

0: 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공모주 인수에 나섰던 미래에셋증권이 물량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공모주 청약에 나섰던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공모주 청약을 통해 스페이스X의 주식을 자사의 상장지수펀드 ETF에 편입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라권에서는 낮부터 밤사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책에 있는 작가의 경험담인데요. 블로그를 보다가 발리에서 살아보기라는 로망이 생겼답니다. 나도 저기서 천국을 맛보리. 그렇게 2주 살기 실행에 나섰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장도 쉽게 못 보고 첫 일주일에 좋았던 바닷가 카페 풍광은 어느새 지루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당부해줍니다. 직접 경험으로 나한테 맞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자. 누군가의 로망과 기쁨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나의 로망과 나의 기쁨을 알아가자. 좋아 보이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르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엔진 수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16
0: 엔진은 그린 리그 보링 공장이 돼.

0: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문천식 씨 지금 딱 떠오르는 친구 있어요?
0: 대혁은? 왜요?
1: 진짜 우리가 왜 이렇게 물어볼 때 찐친인지 아니면 그냥 친한 척한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신호가 있다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0: 아 신호가 있어요?
1: 네.
0: 그럼 청취자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볼까요?
1: 우리 함께 해보아요.
0: 예.
1: 은근히 내 성과를 깎아내린다.
0: 그런 친구가 있다고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과가 되게 잘 나왔어. 네. 칭찬을 해 모두가.
0: 결과.
1: 네가 참 운은 좋아.
0: 에이 그러면. 근데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1: 있긴 있어.
0: 예.
1: 자, 두 번째.
0: 예.
1: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면서 뭐든 말린다. 만류한다.
0: 아, 야, 너 걱정돼서 그래. 그 자격증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 괜히 시간 쓰지 마.
1: 그, 다 결과적으로는 뭔가 부정적인 견해겠죠.
0: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1: 끊임없이 자기와 비교한다.
0: 야, 너 연봐 올랐냐? 나는 그대로인데 넌 뭐 어떻게 했냐? 뭐 했냐?
1: 연봉은 내가 올리냐? 뭐라긴 뭐라.
0: 이런 식으로 그죠?
1: 이 맞아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항목 아닙니다. 미국의 예. 한 임상심리학 박사가 한 얘기래요. 응원처럼 보이는 말이지만 그 속에 숨은 질투와 경쟁심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게 그분 말씀.
0: 아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응원한다고 말을 하는데 묘하게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1: 아우, 뒷꼭지가 아주 그냥 예. 따끔따끔하죠. 집에 와서도 계속 예. 왜 고무줄로 머리를 하나로 묶었는데 한 가닥 당기는 느낌 있잖아요.
0: 맞아요. 꼭 회사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만들면.
1: 있어.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서는 한 번씩 10년 분기로 인맥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좀 더 자주 분류해 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얘를 알아온 세월이 얼만데라고 버티기에는요 하, 우리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0: 저한테 그런 사람이
1: 네,
0: 있었어요
1: 건강하게 가자고요
0: 하여튼 힘내라 쉽지 않겠지만

0: 뭐 이런 거.
1: 아우!
0: 응원이죠, 뭔지, 뭐, 명하게.
1: 진짜, 진짜.
0: 그죠?
1: 너무 죄송해.
0: 야, 천식아, 안 돼도 괜찮아. 충분히 잘한 거야, 네 수준에선. 낫 뺏, 낫 뺏.
1: 그 뭐라 그랬어?
0: 예?
1: 그런 사람한테?
0: 선배들이니까 제가 뭐라고.
1: 아, 선배들.
0: 예, 집에서 재용 인형 만들어 찔렀지, 막.
1: 그렇지, 그래야지.
0: 예.
1: 어우. 아니, 뭐,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지. 에. 뭐, 건전하든 아니든 내가 죽겠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0: 예.
1: 인형을 만들든 뭐라든. 근데 그 선명하게 자신만의 그 열등감으로 남 성공까지 막 깎아내리고 갉아먹는 그 인격들은 사실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복되게 살진 않아요.
0: 그렇죠. 맞아요. 네. 네.
1: 그러니까 좀 끊을 수 있으면 끊고 독립적인 자유와 이 어떤 행복감을 만끽하세요. 여러분 미련 두지 마시고요.
0: 그렇습니다.
1: 저희 보세요. 친구가 네. 거의 없어요.
0: 예. 네.
1: 왜 그러겠어요.
0: 네. 그냥 꾸준히 갈 뿐이에요.
1: 우리가 잘렸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보니까.
0: 네.
1: 아, 친구가 많다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진짜.
0: 맞아요. 자, 토요일 첫 곡은요.
1: 네, 장기하와 얼굴들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아니잖아. 어?

0: 6월 13일 토요일 첫 곡으로 장기하와 얼굴들 그건 네 생각이고 보셨습니다.
1: 사실 우리 뭐 개그맨이니까 네. 좀 공통 분모들이 많아요. 친구들 중에 그쵸. 공통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좀 있죠. 뭐 고명환 씨도 그렇고.
0: 그렇죠.
1: 근데 문천식 씨나 고명환 씨나 보면은 그 관계가 좀 오래가는 이유가 네. 서로에 대해서 어떤 질투 개념이 없잖아요.
0: 질투 별로 없어. 서로 응원해 줘. 진짜 진심으로. 네. 명환 형성은 좀 책 저술하시고 강연 다니는 거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1: 맞아 맞아.
0: 너무 보기 좋습니다.
1: 그래서 그렇게 좀 칭찬해 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거리가 형성된다는 것도 중요한 게 네네. 솔직히 말해서 그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같은 장르면 쉽지 않아요.
0: 맞아요. 네. 네.
1: 너무 같은 장르라기보다는 고명환 씨가 작가로 뭐 이제 좀 어떤 네. 강의로 이렇게 좀 명성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0: 맞아요.
1: 문천식 씨

0: 우리가 저술에 관심이 없어요.
1: 예, 저는 그쪽은 아니에요.
0: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이건 찐친이 될 수 있어요.
1: 그렇죠.
0: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너무 거리가 가까우면 서로 응원하기 힘들어요.
1: 맞아요.
0: 장르가 좀 다른 연예인들끼리 만나줘야 됩니다.
1: 사실 인간은 그래요. 자기 밥그릇에 네. 약간 견제 대상이 생기면 맞아요. 조금
0: 그럼요.
1: 그렇죠. 네.
0: 그거를 내가 내 안에서 그냥 녹이느냐 아니면 그거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무기로 쓰느냐 이 차이인데 웬만하면 녹입시다.
1: 맞아요. 네. 네.
0: 그거 뭐 성공한 사람 찔러봤자 뭐해.
1: 맞아요. 대인변모들 가시죠.
0: 자 오늘은 이 시간. 네. 대단히 질투가 나는 시간이었어요.
1: 뭐죠?
0: 여러분의 필력이 너무 빼앗고 싶은
1: 아하,
0: 시간.
1: 아하, 눈치챘습니다.
0: 지라 씨 라떼 백일장 함께하는 날이. 아니 왜 이렇게 다들 필력이 좋으세요?
1: 이세준 씨 아니고 심현보 씨 나오신 날이죠?
0: 네, 저희는 심현보 네. 씨와 이세준 씨 이간질하는 맛에 살고. 자, 심현보 씨와 함께 네. 3부에 모실게요. 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

0: 모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8: 사전 예약 지뢰 슈퍼킹 사연.
7: 러시아는 노노노.
8: 여러분이 미리 예약해 주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보킹사연.
7: 네,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해 주시죠.
8: 방송 중에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이 아닐 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보킹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실 수 있어요.
7: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 3023님이신데요. 아, 피부과 가신대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9: 어머, 선희 씨, 천식 씨, 안녕, 안녕.
7: 네네.
9: 야, 나 저기 주말에 겨드랑이 제모하러 가.
7: 어허.
9: 예로부터 털이 많으면 막 미인이라 했잖아요.
7: 예.
9: 아우, 나 너무 미인이야. 심한 미인이야.
10: 네, 김정인님, 겨드랑이 마취 크림 바르겠습니다.
9: 아, 네네.
7: 아, 김관 고생했어요. 예, 예. 자, 그럼 이제 겨드랑이 제모 시작하겠습니다.
9: 예, 선생님.
7: 따끔합니다. 자, 따끔.
9: 아야!
7: 아유, 아직 안 했어요. 예, 예.
9: 예, 예.
7: 아, 이제 진짜 하겠습니다. 예.
9: 으아! 아우, 이 사연 나갈 때쯤은 나 클린한 겨드랑이 막 맨돌맨돌한 막 그런 깨끗한 겨 깨겨 그런 겨가 되어 있겠죠?
7: 그렇죠,
9: 나
7: 그렇죠.
9: 너무 기대된다.
7: 예예. 예.
9: 아, 요새 제모의 계절이죠.
7: 그렇죠, 남자들은 수염 제모, 여자분들은 겨 제모.
9: 어디든 리알에 다.
7: 그렇죠.
9: 네, 다 쥐뜯는 계절이야.
7: 제모는 레이저라는 거니까 모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9: 이거 잘해야지. 예. 내 주변에 보니까
7: 예.
9: 레이저에 좀 민감한 피부들은 모낭염 같은 게 부작용으로 나가지고 막 연고 처방받고 그러던데요.
7: 그것도 이게 영원하진 않더라고요.
9: 아, 그래요?
7: 저도 지금 수염을 이제 사각 안 할 거니까 한 20번 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또 스물스물 올라와.
9: 근데 왜 사각 안 해? 사각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7: 사각 한번 하면 라디오 못 해요. 네. 안 돼.
9: 사극해.
7: 본인 생각만 하지 마요. 정선 씨.
9: 아니, 연기력이 아까워서 그러지.
7: 본인 생각만 하지 말라고.
9: 아.

0: 어우, 저 천재적인 연기력을 네. 좀 네. 빨리 썼으면 좋겠다.
1: 라디오 뼈를 묶겠습니다.
0: 네. 참. 불렀다. 자, 다음은 388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 주말에 남편이랑 동원 오빠 나오는 영화 보러 가요. 저는 강동원 오빠 좋아하고 남편 오정세님 요즘 팬이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일 많은데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서 힐링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라시 들으면 또 아무 생각 없이 깔깔 웃고 싶네요. 영화관 나들이 설렙니다. 버터구이 오징어도 먹어야지.
0: 아, 버터구이 오징어 너무 좋지. 왜냐면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과자라 팝콘도 어떨 땐 소리가 나잖아요.
1: 맞아요.
0: 참 좋아. 그쵸? 냄새는 버터 하니까 좀 오징어의 비린맛도 잡아주고.
1: 저는 이 영화 오정세 씨 진짜.
0: 아, 영화 네. 오정세 씨가 뭐 이 영화 다 했다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1: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네.
0: 근데 강동원 씨가 워낙 또 그 재주가 많은 배우 아닙니까?
1: 또 정선 선배랑 친하잖아 또.
0: 개인적으로 친하다기보다는 예 그 스쳐 지나간 인연인데 제가 좀 질척대는 것처럼 이렇게 주접짜리 계속 돌더라고요. 괜찮아요, 강동원 씨 부담 갖지 마세요. 웃기지 네. 않을 거예요. 아, 멀리서 응원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3880님 신청하신 노래 트라이앵글의 Love Is 듣고 올게요.
0: 아, 이게 영화 와일드싱 OST라.
1: 아, 그래서 네. 예 Love Is.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에는요, 여러분이 사전에 예약하신 부킹산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1: 자, 먼저 7502님 사연입니다. 농사 일하신대요.
2: 에따, 반갑소이. 네. 감자 농사 짓고 있어요, 그래요.
1: 감자 농사요.
2: 이제 수확철이라 감자 캐느라고 전심 끝내요. 우리 감자 단맛도 있고요. 쪄 먹으면, 와, 엄마, 보슬보슬 만나불어요. 세참 먹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죠. 여러분, 감자 쪼까 많이 드시고 건강해 주세요.
3: 아, 감자 너무 먹고
0: 지금 햇감자 시즌이라 저희 와이프가 잔뜩 사왔더라고요.
3: 너무 좋죠. 네. 감자 쪄가지고 소금 찍어도 먹고. 맞아요.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그 스리라차 소스 혹은 고추장. 네.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0: 다 맛있죠.
3: 소스도 먹고. 그리고 사실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감자 관련돼가지고 막 소스 조금. 네. 모글모글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요리 많이 해주잖아요.
0: 별거 다 했어요.

0: 요즘 튀김기가 있는 집도 있어가지고.
1: 감자튀김, 네. 감튀감튀. 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0: 예, 힘내시고요, 농사. 네. 이번엔 8344님 사연 보죠.
2: 아, 써니 언니, 천식 오빠, 안녕하세요. 네. 엄마 따라서 라디오 듣다가 팬이 된 대학생입니다. 천식 오빠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네. 저 삼촌이라고 안 하고 오빠라고 했어요.
0: 와우.
2: 어쨌든 시험 기간이라 주말에는 도서관에 있을 예정인데요. 제가 요즘 사실 잠을 못 자서 좀 졸리긴 한데. 네네. 제가 그래도
0: 학생 8344님 아,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는데. 일어나세요.
2: 너무 죄송해요. 예, 진짜 오늘 깜빡 잠들었나봐요.
0: 예, 예.
2: 아무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모두 힘내라고 응원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내가 사연을 드린 건데만.
0: 아, 자리 깔아드려야겠네요. 피곤하시네, 지금, 그죠?
2: 이 정도면은 지금.
0: 예. 아, 부모님 따라서 지라시 듣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2: 진짜.
0: 그죠?
2: 제 또 기쁩니다. 예. 모두가, 예. 세대가 함께하는 지라시.
0: 감사합니다.
2: 예. 자, 다음 사연은 권영재님이 보내주셨어요.
0: 예,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57세 가장 권영재입니다. 이제 저 우리 와이프는 갱년기, 큰딸은 늦은 사춘기로 맨날 싸워요.
2: 야, 너 똑바로 말 안 해? 어, 용돈 다 어디다 썼냐고.
3: 아, 뭐야 엄마, 그걸 내가 왜 말해야 되는데.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2: 어머, 지지마, 무슨 소리야. 너 지금 그거 무슨 말 버릇이야. 어? 먹이고 입히고 재워줬더니 뭐? 뭐?
3: 짜증나, 말 시키지 마.
2: 어머머머, 대 좀 봐. 아, 당신 뭐해.
0: 예, 저는 중간에서 죽을 맛입니다. 아무튼 저는 3년 전에 희망퇴직을 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중인데.
2: 아하.
0: 이제 이직 성공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은 저 그 뭐지 이제 그 듀스의 예, 여름 안에서 예입니다. 예.
2: 아유, 그 중간에도 얼마나 난처하실까.
0: 아이고, 힘내십시오 형님.
2: 베란다가 편하죠.
0: 그쵸. 네. 아이고,
2: 아버님 화이팅.
0: 권영재는 신청곡 들을까요?
2: 네, 네. 그 진짜 이 와중에 다 준비할 거 준비하시고 너무 멋진 인생을 살고 계세요.
0: 네.
2: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으시고 광고까지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1: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지금 서울의 기온 31.5도고요. 대구 32도 안팎입니다. 현재 그나마 동해안 지방만 부산과 동해 25도 안팎으로 조금 덜 덥고요. 전국 대부분 지방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차차 구름이 많아져서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어 오늘보다는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늦은 오후가 된 만큼 이제 외곽보다는 도심 방향으로 차가 몰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부터 청주휴게소, 또 수원부터 신갈, 그리고 반포일대 포함해 총 24km 구간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부터 팔탄 구간 제속도 못 냅니다. 박수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세의 주인공 공허 이사님인데요. 바로 모실게요.
4: 안녕하세요. 부킹생활 여기 맞죠?
3: 네네.
4: 주말에 저희 5남매 근교 여행 갑니다.
3: 와우.
4: 막내인 제 주도하에 1년에 한 번씩 부부동반 여행 가거든요.
3: 이야.
4: 제가 총무도 하고요. 가이드도 하고요. 사진도 찍어주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언니 오빠가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뿌듯합니다. 우리 5남매 싸우지 말고 여행 잘 다녀오게 응원해주세요. 신나는 노래 부탁드립니다.
3: 와, 5남매 여행 너무 보기 좋습니다.
4: 아니, 막둥이가 아주 활기차시네.
3: 10명 정도 가시는 건데, 야, 이 가이드 다 하시니 쉽지 그렇죠. 않은데.
4: 지금 이렇게 사연 주신 분 정보를 이렇게 살짝 입력해 주셨는데 50대시래요.
3: 네.
4: 그러면 언니 오빠들은 이제 환갑 지나고 좀 터울이 그렇죠. 지면 70대도 있으실 거예요. 와, 근데 이렇게 야무지게 여행 챙기는 막내가 있어 얼마나 든든할까.
3: 예약 다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4: 그러니까 형제가 많아도 빠릿빠릿하게 또 가이드 하시는 분 따로 있잖아요.
3: 네.
4: 아주 천군만마가 따로 없죠.
3: 대단하십니다. 네. 너무 보기 좋아요.
4: 자,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네. 그리고 얼마나 웃을 일이 많겠어요. 동영상도 틈틈이 찍어주세요. 나중에 갔다 와서 그거 네. 보면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 해소될 때도 있어요.
3: 맞습니다. 네. 아, 혹시 식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맛있다 맛있다 좋다 좋다 하시면서 즐겁게 다녀오시고요.
4: 맞아 맞아. 근데 네. 이때는 딱 이 막둥이가 딱 알아서 조율했기 때문에
3: 그러니까
4: 네, 만족도 높을 겁니다.
3: 지라시 본키세요. 노시 없는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약하고 싶은 이야기들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지라시 홈페이지 있습니다. 게시판에 남기셔도 괜찮아요.
4: 공호 이사님 신청하신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들으시고 지라시 주간 베스트로 함께할게요.

0: 아저씨 주간 베스트.
1: 이거는 특급 웃음이에요.
2: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됐던 웃음 편지들 중에서 특급 웃음만 골라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3: 사연이 나간 뒤에 퀴즈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2: 자, 그럼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3: 6월 2일 화요일에 소개됐죠. 이선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달고나 할아버지.
4: 나 이거 좀 컸어. 할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았어요.
2: 예.
3: 자, 일단 사연자분께 1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2: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가 되셨습니다.
3: 그쵸. 오락실에 있는 달고나 기계를 이용할 때마다 언제 어디선가 이렇게 기척도 없이 주인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다. 뭐 예. 이런 사연이었는데.
2: 친절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 달고나 할아버지.
3: 예.
2: 저는 좋았습니다.
3: 그치. 예. 얘기가 고프고 사람이 고팠던.
2: 아직 그거 같아.

0: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오빠.
1: 네네.
0: 저희 동네에 굉장히 오래된 오락실이 있어요. 규모도 작고 구석진 곳에 있어서 아는 사람들만 찾아가는 그런 오락실인데요.
2: 네.
0: 그래도 뭐 나름 펌프도 있고 펀치기계, 동전노래방, 농구게임 등등 알차게 꽉 차있는 곳이랍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달고나 만들기 기계였어요.
2: 네?
0: 이건요, 제가 중학생 때쯤에 들어왔는데 500원을 넣잖아요? 그럼 안내 음성이 들려요.
2: 버튼을 눌러 국자에 설탕을 받으세요.
0: 그렇게 국자랑 설탕을 받으면 앞에 비치된 열판에 구워먹는 방식이거든요.
1: 진짜로?
0: 와, 이거 신박하다. 와. 그래서 저도 이 기계로 제가 직접 달고나를 만들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락실에 단골이 되면서부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동전을 넣고 안내 음성이 들리잖아요.
2: 버튼을 눌러 국자에 설탕을 받으세요.
0: 그러면 어디에선가 오락실 주인 할아버지가 나타나세요.
3: 달고나 만들 줄 아나?
0: 어때?
3: 일로 줘봐.
0: 에?
3: 내가 조금만 알려줄게.
0: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국자와 나무 막대를 내놓으라는 듯 손을 내미셨고, 저는 할아버지께 국자와 막대를 넘겨야만 했죠.
3: 아, 인정.
0: 어, 네.
3: 잘 봐. 이거 이렇게 저으면 안 돼. 때를 봐야 하거든. 자, 가만 보자. 아, 지금 가생이 녹는 게 보이지?
0: 네네.
3: 설탕이 녹아가지고 테두리가 투명해지잖아.
0: 아, 네. 이거 그럼 제가 이제 저을...
3: 보통은 이때 많이들 줬는데 지금 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냥 둬. 이렇게 내비둬.
0: 아,
3: 네. 가만히 있어. 가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놔두는 거야.
0: 아무것도 아니야.
3: 다 녹을 때까지 가만히 둬. 젖지 마. 절대 젖지 마. 그냥 둬.
0: 냅.
3: 그냥 두는 거야. 내버려둬.
0: 냅.
3: 손 대면 안 돼.
0: 냅.
3: 자, 이제 다 녹았지?
0: 아, 네. 이제 제가 이렇게.
3: 바로 이때가 중요해. 살살 한번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잘 풀어줘. 살살. 세게 하지 말고. 세게 하면 다 엉겨붙어요. 인생사가 다 그래.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살살.
0: 아, 네. 이제 제가
3: 그 다음에. 할게. 자, 봐봐. 소다를 딱 요만큼만.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요만큼만, 이만큼만 딱 넣어야 되는 거야. 가루 하나라도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0: 알겠습니다.
3: 딱 요만큼.
0: 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할 수
3: 여기부터
0: 있...
3: 진짜 중요하지. 소다를 넣었으면 불에다 올리지 마라. 다들 소다 넣고도 이거를 불 위에 올려둔 채로 이거를 젓고 있는데 그러면 다 타버리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거를 왜, 불 위에 올리냐?
0: 아, 그러니까 이거
3: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학생 알아들어?
0: 전 너무 불안해진 거죠. 이거 이렇게 되면 다 완성된 거잖아요. 나 이거 막대 한 번도 저어보지 못하고 끝나는 건가? 아니 설마 그래도 모양 찍는 건 나를 시켜주시겠지. 내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약간 희망을 갖고는 있었어요.
3: 됐네. 어떤 모양으로 찍을 거야?
0: 코끼리 할 건데요. 코끼리 요거요.
3: 그래, 알았어. 네,
0: 저에게 기회를 주실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직접 코끼리 모양 틀에 달고나를 부으시고 완성된 달고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3: 자, 됐다. 자, 먹어라.
0: 살짝 섭섭하긴 했죠. 근데 확실히 또 맛은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젠 하는 방법도 완전히 배웠으니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친구랑 함께 갔어요. 그런데 자 봐봐 이렇게 동전을 넣고
3: 달고나 만들 줄 알아.
0: 그렇습니다. 또 오락실 주인 할아버지께서 어느새 우리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3: 이 달고나도 만드는 방법이 다 있는데.
0: 아, 알아요. 아 지난번에 알려주셨잖아요.
3: 그거 이리 내봐.
0: 네?
3: 인조. 이거를 지금 줘면 안 돼요. 봐봐 여기. 가생이 보이지?
0: 알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3: 가생이 설탕이 녹아가지고 테두리가 어때? 투명해지지. 보통은 이때 이제 이거를 많이들 줬는데
0: 할아버진 국자와 막대를 놓을 생각이 전혀 없으셨고 그리고 어느새
3: 이렇게 완성이 된 거지.
0: 이번에도 완성품이 제 손에 쥐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1: 어떤?
0: 왜냐면 친구하고 같이 왔잖아요. 한번 시범을 보여주셨으니까 두 번째 친구 달고나는 친구가 직접 만들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3: 옆에 친구 너는 달고나 만들 줄 아나?
4: 네 방금 봐서 전 알아요.
3: 인조봐 이걸 지금 줘면 안 돼요.
4: 저도 알고 있어요.
3: 이 가생이를
4: 설탕이 투명해져도
3: 설탕을
4: 동시에 저으면 안 된다. 저도 알아요.
0: 할아버지께서는 제 친구를

0: 가만히 쳐다보셨어요. 그러다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는 말씀하셨죠.
1: 그 다음에는 녹는 걸 다 지켜보다가 소다를 넣어야 돼.
0: 그때 안 거예요. 아, 할아버지는 그냥 이 달고나 기계의 일부시구나. 동전을 넣으면 눈앞에 나타나는 달고나 요정이구나. 다른 게임하려고 오락실에 갔을 때도 달고나 기계엔 항상 흥분하신 상태로 달고나를 만드는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어린이, 학생, 성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언니는 이런 얘기도 했었죠.
2: 아, 뭐야, 이 달고나 기계 할아버지 본인이 하고 싶어서 갖다 놓은 거 아니야?
0: 그 후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된 후 간만에 오락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평일 낮이라 그런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항상 앉아 계시던 방도 비어 있었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어라? 뭐야? 이거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달고나 기계에 동전을 넣었어요. 여전히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정적만 제 주위를 맴돌고 있었죠. 저는 드디어 달고나 DIY를 실현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버튼을 누르고 설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항상 알려주셨던 대로 젖지 않고 다 녹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소다를 넣었죠. 혼자 하면서도 정말 이걸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실감이 안 나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그렇게 완성된 달고나를 드디어 모양까지 내가 직접 찍어냈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잠깐 그대로 그 광경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누름판을 치우고 달고나를 집어들렸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 주인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저는 또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주신다고 하실까봐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1: 오케이.
0: 그리고는 호련히 오락실 안으로 사라지셨습니다. 할아버지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요 혼자서도 완벽한 달고나를 만들어 먹는 멋진 어른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달고나에 대해선 저를 따라올 친구가 없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꼭이요.
3: 야, 문자가 엄청 왔는데요. 1989님. 와, 달고나 만드는 비법을 60살 앞두고 인제서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설탕 녹을 때까지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당장 해봐야지 하시면서 형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4: 맞아. 네. 우리 모두에겐 아직 소년 소녀가 있어.
3: 있어요.
4: 달고나 만들고 싶어하는 소년 소녀가 아직 있는 거죠. 3333님. 저는 설탕 말고 딸기맛, 파인애플 맛, 가루로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하. 최근에 생각나서 해보려고 가루를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안 판다는 슬픈 현실.
3: 그런 가루가 있었어요?
5: 와, 저도 몰랐어요.
3: 몰랐어요. 전 설탕만 냅다 녹였는데.
5: 저희보단 좀 어린 세대인가 보다.
3: 그런가 보다. 왜냐면 그죠?
5: 우리 때는.
3: 라떼는이에요?
5: 아유, 네. 딸기맛 파인애플 맛이 어딨어?
3: 그러니까요. 3716님도
2: 아, 추억이다. 저는 달고나 게임의 신이었네요. 우산 모양, 별 모양 등등 안 부러뜨리고 잘 쪼갰죠.
3: 저도 진짜 이거 옷 핀에다가 침 발라가면서 애지간히 쪼갰는데
5: 그 교복 그 이름표
3: 맞아요
5: 해가지고 항상 이름표가 이렇게 허블레
3: 그렇죠.
5: 옷핀이 벌어져 있어
3: 원래도 잘 안 돼요 다 부셔져 이게
5: 잘 안 돼. 그렇죠. 이거는 요령이 있는 애들이 또 따로 있고 손이 조금 이렇게 야무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3: 맞아 있더라고요 에.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지요 우선 편지 주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4: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대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3: 사연자가 어릴 적 이것을 만드는 기계를 이용할 때 자꾸 나오는 주인 할아버지 때문에 제대로 못 만들었죠. 설탕과 베이킹소다를 녹여서 만드는 이것, 뽑기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4: 1번 솜사탕, 2번 달고나, 3번 엿.
3: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4: 다 맞히시라고 저희가 네. 힌트송 준비했는데 일단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기가 막혀요. 엔싱크의 노래입니다. 네네. It's gonna be me.
3: 고나 알겠습니다.
4: 그러시구나.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B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7: TBX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비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3: 더위에 지친 작업

0: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주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설탕과 베이킹소다를 녹여서 만드는 이것. 정답은요?
3: 2번 달고나였습니다.
2: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8960님이 네. 운전하면서 듣기만 하던 지라시에 중독됐나봐요. 이번에 있는 와이프와 이어폰으로 같이 듣고 있습니다.
2: 우와.
3: 아내의 빠른 쾌유 빌어주세요.
2: 아이고, 아이고 사모님 왜 아프시군요.
3: 세상에. 근데 이게 아픈 건 진짜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요. 또 아팠을 때 서로 부부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2: 맞아요.
3: 어떤 전환점이 되기도 해요.
2: 더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아,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건강이 최고구나 이거 그죠?
3: 맞아요. 네. 평범한 일상이지.
2: 그게 중요한 건데 네. 아프면 거지. 깨닫게 되죠. 그죠?
3: 맞아. 꼭 잃어야지 알아. 근데 어찌됐든 이런 경우는 나중에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한번 딱 경고 문자 받으시면 엄청 관리를 잘하시죠.
2: 관리가 제대로 들어가니까. 예, 힘내시죠.
3: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2: 네. 자, 그러면 저희는 2부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3: 리세라핌의 봄팔라 들으시고요. 네. 이 노래 후에 뉴스 들으시고 저희는 5시 5분에 또 옵니다.
2: 잠시만요.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0: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5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경남 진주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오후 4시에는 경기 중부권 11개 시에도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진주의 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0.1290ppm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4시 기준 경기 중부권의 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0.1219ppm으로 대상 지역은 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오산입니다. 앞서 경기 북부권 8개 시군에도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유럽연합 집행부가 최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비판한 데 대해 그동안의 한국 정부 입장에서 더 나아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 12일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입장이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등은 이미 한국 정부가 밝힌 입장을 그대로 성명에 표현한 것뿐이라면서 북핵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EU가 조금 더 강경한 의견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성명에 반영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온 입장이라면서 혹자는 우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 강경한 원칙을 밝히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언급하는 것은 상승하는 일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유럽 순방으로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했다면서 특히 유럽연합측과의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 협의가 생산적이었다고 거론했습니다. 위 실장은 현지 시간 12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유럽연합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유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EU를 직접 방문해 우리 정부의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근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새로운 흐름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주체인 EU와 우리가 협의해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자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EU의 자구 노력이 우리에 대한 대유럽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의 국산 소형 무장 헬기 미르온의 엔진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돼 비행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라권에서는 낮부터 밤 사이 5에서

0: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훈입니다. 저를 악바리로 만든 분은 누구? 네, 야신 김성근 감독이죠. 저와의 인연이 질긴 걸로 유명한데요. 공교롭게 옮겨가는 팀마다 감독으로 와서 지옥 훈련을 시키니까 제가 이런 농담까지 했습니다. 저리 싫어 떠났는데 저리 쫓아오더라. 은퇴한 지금도 감독님 눈에 들려고 피땀 흘리는데 거짓말 아니고 저는 이 고생이 너무 좋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닙니다. 피할 수 없으면 각오를 하세요. 분명히 얻는 게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렛츠고!
1: 정선희문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자, 오늘 3, 4부는 추억이 작품이 되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 해요.
1: 정선희 씨, 지금 심현보 씨를 만난 것도 아닌데 약간 코맹맹이 됐는데요?
2: 예, 그렇습니다.
1: 감동 받으신 거예요?
2: 예, 미리.
1: 아하.
2: 예, 저는 예술성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30분 전부터 코가 막혀요.
1: 그렇군요.
2: 예.
1: 아, 오늘 만나는 분 격주에 한 번씩 만나서 아주 재미난 토크 들려주신 분이죠. 작사 심현보 씨 나오십니다.
2: 네. 네. 자, 심현보 씨와 함께하는 시간 3부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모실게요.
1: 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연필 쥐고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처럼
1: 한 줄 한 줄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
0: 지라시
1: 라떼 100일장.

0: 줄을 써도 남다른, 대사 한 줄을 읊어도 남다른 작사가 심현보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 반갑습니다.
0: 네, 네. 네. 형님 궁금한 거 있어요.
1: 뭐요?
0: 작사 그 쓰는데 최대 며칠 걸려요? 오래 걸리죠?
2: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기간이 입금 액수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까?
1: 어떤 건 되게 빨리 되고요.
0: 아, 그래요?
1: 어떤 거는 또 엄청 오래 걸리기도 하고.
0: 한 일주일도 고민해요, 그러면?
1: 일주일 고민할 때도 있죠.
2: 액수랑 상관없나요?
1: 액수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네. 선입금 내면 조금 파이팅이 있긴 하죠.
2: 그렇죠. 네.
0: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노래가 이제 나오고 나서 세상에, 네. 인기가 많아지면, 아, 좀 더 신경 쓸 걸, 이런 생각이
1: 들어요. 아, 그럴 때도 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게 또 신경 쓴다고 좋은 것 같진 않아요.
2: 그러니까.
0: 그렇구나.
1: 매번 다르더라고요.
2: 직관적인 가사가 더 또 확 와닿을 때가
1: 저도
2: 있고.
1: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한 3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오, 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2: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지난주 6월 2일이죠? 네. 성시경 씨 신곡이 나왔잖아요.
1: 아, 나왔습니다.
2: 나의 하루처럼.
1: 아. 네.
2: 이게 심현보 씨가 가사를
0: 축하드립니다.
1: 아유.
2: 아, 성시경 씨는 가사를 안 깠나 봐요.
0: 하지 말라고 들어. 그러니 왜 자꾸 보내는 거야?
2: 성시경 씨도 네. 안 깐 가사를 문천식 씨가
1: 잘 안 까요. 성시경 씨가.
2: 어쩌다 우리 문천식 씨. 네. 아, 근데 가사가 예쁘다고 성시경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아, 이 노래 그 멜로디가 워낙 좋아요. 멜로디가 좋고 사실 저 이거 노래할 때도 갔었거든요. 녹음할 때 같이 이렇게 뭐 노래하는 거 듣고 그랬는데 곡이 되게 잘 어울리고 워낙 노래를 잘하잖아요.
2: 감미롭게 하잖아요.
0: 근데 이별 노래잖아요.
1: 이별 노래죠.
0: 와, 형님은 그 행복한 결혼 생활 영유 중이시라서 네. 이별 노래 쓸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상상해요.
2: 아내 얘기 나는.
1: 그럼 그래서 여기 드라마
2: 대답
1: 보고
2: 대답 잘하세요.
1: 영화 보고.
0: 아, 그러시구나. 네,
1: 그럼요.
2: 예. 뭐 어떤 소망을 담은 건 아니잖아요.
1: 주변에 헤어진 분들이 있으면 안케이트 조사해요.
2: 아이고,
1: 어떤 감정으로 헤어졌는지.
2: 그 작사가 작곡가들은 그 감정을 엄청 뭐랄까 굉장히 노동하듯 그렇게 쓰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힘들게.
2: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묻어두는 기억이나 그냥 조금 깊이 넣어두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걸 굳이 그 통증을 감내하면서까지 꺼내 올려가지고 그쵸. 쓰는 거니까 감정 노동이기도 한 것 같아요.
1: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감정 이렇게 들어가려면 네. 헤어진 감정으로 들어가려면 진짜 헤어진 건 아니어도 그 비슷한 감정까지 가긴 해야 쓸 수 있는 거
0: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냥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땐 좀 힘들 때도 있고
2: 네.
0: 있습니다.
2: 뭐 도저히 못 해먹겠다 싶을 때도 입금이 되기도 하니까.
1: 아, 그럼요, 그럼요.
2: 네.
1: 나 잘 쓴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쯤 까이기도 하고요.
2: 그렇죠.
0: 네.
2: 인생 그런
0: 진짜?
2: 거예요. 인생 그런 거예요.
0: 그렇구나. 네.
2: 문천식 씨가 아직 어떤 풍파든 그 정점이든. 깨어나게 맞이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호기심 많은 어린이처럼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1: 그래서 좋은 거죠.
2: 가만히 있으라고 계속 가만히 있으라. 돌아다니다가
1: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인데
2: 정점을 맞으면 있어. 괜찮은데 풍파를 맞을까 봐.
0: 아, 연마살 있는 사람한테 자꾸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2: 기독교인이고 연마살 할 얘기야.
0: 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 지라시 라떼 백일장 주제를 들으시고 떠오르는 추억이나 에피소드를 자유롭게 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2: 네. 자, 백일장에 소개되시면 외식 상품권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매주 뽑힌 장원께는 외식 상품권에 하나 얹어요. 녹용앤다 홍삼 세트 드립니다.
1: 네.
2: 심사는 저희와 심현보 씨, 그리고 제작진들의 다수결로 정해집니다.
0: 네, 지라시 홈페이지에 지라시 라떼 백일장 게시판 항상 열려있거든요. 짧은 글, 긴 글, 뭐든 좋습니다. 이쪽으로 남겨주시고요.
2: 자, 가볼까요? 지라시 에라떼 백일장 이번 주 주제입니다.
0: 주제가 싸운 날이죠?
1: 싸운 날.
2: 도파민! 자, 싸운 날이 올게요. 백일장 사연 맛보기로 몇 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류승현 씨가 고1 때 썸 타던 선배랑 데이트 비스무리한 걸 했어요. 각자 집에 가는 길에 휴대폰을 보니까 선배한테 부재중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좀 부담이었지만 걱정돼서 그러나 싶어서 저도 최대한 답장하고 연락도 잘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반대로 선배가 걱정돼서 연락을 몇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쁜데 왜 자꾸 연락하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0: 네?
2: 그리고는 아 진짜 너 집착 심해가지고 연락하는 거 부담스럽다 이러는 거예요. 나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나 화빠쳐가지고 아니 왜 선배는 연락 절제하면서 내가 하면 집착이 되는 건데 와다다다다 한바탕 싸우고 말았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썸붕.
0: 썸붕이 뭐예요?
2: 썸이 붕괴된 거예요.
0: 네,
2: 썸붕이 난 거죠. 지금 생각해도 나는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막 짜증나고 그런 싸운 날이었습니다. 하셨어요. 썸붕이란 말을 오늘 배웠네요.
1: 썸붕이라고 하는
0: 제가 슈크림 붕어빵 슈붕은 들어봤는데.
2: 멘붕.
0: 썸붕이 있구나.
2: 그러니까 썸붕이 썸붕. 멘탈 붕괴, 썸 붕괴 뭐 이렇게. 근데 많이 바쁘신가 봐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0: 다
2: 줄여가지고. 네. 예.
1: 할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2: 그런가 봐. 이게 뇌의 용량이 또 막 저장할 것들이 많아서.
1: 그럴 것도 많고. 인풋이 워낙 많아져서.
2: 그런 것
0: 같아요. 멤버님, 남자분 좀 많아서. 웃기지 않아요?
1: 매우
0: 남자분. 그죠? 예, 네, 이상합니다.
2: 아까 좀썸 타다 보면은 도른자들이 꽤 있죠.

0: 남녀 불문하고 이건 뭐지? 그쵸. 싶은 애들 있잖아요.
1: 그래서 걸러내는 과정이 참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죠?
0: 거기서 마음을 많이 다치지.
2: 그래서 어쩌면 썸 단계가 있는 걸지도 몰라요.
0: 아하. 근데 간 보는 거잖아요.
2: 걸,
0: 솔직히
2: 걸르라고. 예.
0: 그 썸이 그, 요즘 그쵸, 합리적으로 그쵸, 그쵸. 아까 좀 뭔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런 거지. 예전에는 썸의 개념이 간 보는 건데 간 본 건 또 되게 비겁하게
2: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었죠.
0: 때가 있었다고.
2: 네, 맞아요.
0: 그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그 썸이 공식 단계래요.
1: 그래요?
0: 네. 요즘 연애를 했다면 두 분은 썸 꽤나 탔을 거예요, 아마.
2: 아, 요즘 연애했다면?
0: 요즘 연애했다면. 그러니까, 심연보시면
2: 옛날에 몰라서 못 탔지, 뭐.
0: 그치.
2: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
0: 탔으면 서핑을 했겠지, 아주 문천식처럼.
2: 뭘또 서핑을 했지?
0: 오늘은 물이 좋아.
1: 썸의 숲에 살았겠죠. 썸 하면서. 예.
0: 무슨,
2: 되게 아쉬워, 되게 아쉬워한다.
1: 아니에요. 그래서 잘 졸업하고 가정생활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눈이 텅 빈 거 봐서는 네. 예, 아직 푸드코마 단계인 것 같아요.
1: 그게 뭐예요?
0: 지금 식곤증이 와가지고 아, 막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푸드코마 처음 들어봤네.
2: 저를 뚫고 어딜 보시는 거지? 뒤를 보시는 거 같아요.
0: 지금 저만 느끼게
2: 나를 보고 있는데 영원히... 저 뒤에 어딘가를 먼 곳을 그죠?
0: 뭐 볐다 지금 텅 볐다.
1: 아,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박동환님. 우리 집 아들은 싹싹한 편이라 열 딸이 부럽지 않죠. 그런데 같이 쇼핑을 갈 때 꼭 마찰이 생깁니다. 한 번은 같이 아울렛에 갔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신발이 너무 비싸서 안 산다고 다른 데 가져갔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안 사겠다고 끝까지 고집부렸더니 글쎄 아들이 저를 두고 차를 타고 가버렸는데
0: 어머!
1: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한지 눈물까지 났습니다. 한참을 나타난 우리 아들이 결국 제 뜻대로 좀 저렴한 곳에서 신발을 사왔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안 좋아서 돌아오는 차 내내 적막만 흘렀습니다. 침묵의 싸움이었죠. 그 뒤로는 아들이랑 다시는 같이 뭐 사러 안 가게 되네요. 주변 사람들은 아들 마음 몰라주는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사과라도 해야 될까요?
0: 에이 뭐 사과까지 해요. 근데 다음에는 좀 비싼 거 신으세요. 괜찮아요. 이게 자식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고 이 정도는 해야 나도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정해놓은 건데 해 막 몇천 원 때문에 끝까지 안 산다고 안 드신다고 그러면 그게 섭섭한 마음이 화로 표현되더라고요.
2: 그렇죠.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줄까.
0: 맞아요.
2: 맞아요. 약간 화로 분출되는.
1: 세대 차이죠. 부모님 세대는 신발은 그냥 신발일 뿐이다.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0: 우리 엄마도 안 그래요.
1: 아하. 장건사는 좀 특별한 케이스죠. 정선 씨. 알고
0: 나이랑 상관없어요.
1: 알고 계시죠.
0: 네. 저희 엄마는 GOD에 짜장면 그거 싫어해요. 엄마한테. 네. 네. 그렇게 자기 먹고 싶은 거 감추면.
2: 형 좋아하시죠?
0: 네, 저, 어머니는 그 탕수육을 좋아해요.
1: 장군사님은 정선희 씨보다 해외를 더 많이 가셨어요.
0: 그 가사 분석에 있어서 저희 어머니는 43년생인데.
2: 꽤 차고 계시고.
0: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 땐 어머니는 탕수육을 원한 거다. 아. 자식놈이 그걸 알아채질 못한 거다.
2: 높은 단계에 무언가가 있었다?
0: 그렇습니다. 네. 아니, 여하튼. 네. 그런 저희 장군사님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 어머님이 너무 애틋하게 막 알뜰살뜰 나옹나옹 막 이렇게 자기를 깎아내리는 게 싫은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
1: 그럴 수 있어요.
0: 엄마를 그쵸. 공주님처럼 대접하고 싶으시니까 우리 엄마 다음번에는 사과는 필요 없는데 다음번 신발은 좀 비싼 걸로.
1: 네.
0: 괜찮습니다.
2: 그럼 좋을 것 같네요.
0: 네. 자, 우리 소개되신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101장 응모해 주신 분들의 글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1: 현보현님 추천곡 한 곡 해주시죠.
2: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성시경 씨 노래 들어도 되나요?
0: 그럼요. 그럼.
2: 나의 하루처럼.
0: 네. 좋습니다. 자, 성시경 씨의 나의 하루처럼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볼게요. 네.

0: 아,
1: 오, 세상에.
0: 작사가 너무 예쁘네요.
1: 요망지다.
0: 예, 네? 요망지다고요?
1: 아주 그냥 여우야.
0: 아, 얄밉도록 좋다 이런 거죠?
1: 네, 아주 여우 같은 감성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봐봐, 같은 이별이라도 투박하지 않고 아주 예리하게 벼려진 검 같잖아. 아주 그냥 곳곳에서 반짝반짝 그 어떤 첨예한 감정들이 그러니까. 느껴지죠.
0: 현보 형님은 네. 전생에 나비였던 것 같아요. 나풀 나풀.
1: 나방은 우리가 하는 걸로.
2: 네. 민망하네요.
1: 민망하죠. 네. 자. 민망하라고 던졌어요.
0: 그러실 라떼 회계장 사우나를 주제로 함께 심현보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굴에서 김경수님이 주신 사연 볼게요.
1: 제목 가출하던 날. 우리 집은 아침 쌍 불리면 남편 잔소리가 이어져요. 남편 잔소리 병은 예나 지금이나 당최 고쳐지질 않았어. 내가 미쳐 돌아버릴 지경이구만요.
2: 이제 다 늙어가지고 너 같은 걸 어디 가서 뭘 한다고 그래.
1: 저 말도 제대로 못해요.
2: 내가 이렇게 참고 대고 살면 고마운 줄이나 알아.
1: 이봐. 아주 마누라를 무시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불쑥불쑥 치밀어 오는 우라통에 확 보따리를 싸가지고 튀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디 어쩐데요. 남편 말대로 이젠 그럴 용기도 없구만요. 하지만 난 참 이런 나에게도 남편도 그 세상 하나 겁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슈.
0: 언제요?
1: 일단은 이제 그날 아침 얘기를 해볼게요.
0: 예예.
1: 못담시 싸웠는지 기억은 안 나. 근데 아무튼 겁나게 한번 치르고 집 나갈 준비를 딱 하고는 딸애를 맡겨놓고 앉혀놓고 일장 연설을 했쥬. 내가
3: 학교 다녀왔습니다.
1: 혜진이 엄마 말 잘 들어.
3: 네?
1: 네 엄마 잠시 없어도 아빠랑 살 수 있는겨?
3: 갑자기요? 엄마 어디 가요?
1: 엄마가? 응? 돈 많이 주고 갈 텐게 깎아서 먹고 떨어지면 또 붙여줄 텐게. 그러니까 엄마 찾지 말고 당분간 아빠랑 살고 있어. 알았어?
3: 응. 엄마 돈 많이 줘야 돼?
1: 하여튼 지 집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딸랑고 그냥 그거 철없는 거 혼자 두고 집을 나가려니까 에휴, 대형 전기밥솥에 밥을 또 한가득 지어서 내가 또 비닐팩에 한 공기씩 100인분을 싸놔도 마음이 편치가 않더만요. 다시 딸을 불러놓고 혜진이 너 렌즈는 돌릴 줄 아는겨? 엄마가 밥은 냉동실에 꽝꽝 얼려놨은 게 배고프면 한 개씩 꺼내가지고 데펴서 못

0: 가요? 알소 몰랐어.
1: 어디 멀리 가요? 근데 나 엄마 밥 필요 없어. 엄마가 돈 많이 주면 그 돈가스랑 짜장면 사 먹고 막 사 먹으면 되지 뭐. 신난다.
0: 철딱선이도 들을 게 없어 아주 그냥. 딸이나 지나 그냥 철딱선이는 없었는데 그렇게 내 가출이 시작되긴 했슈. 그래봤자 간 곳이라곤 단칸방에서 신혼살림 차린 여동생네 집이었지 뭐 어딜 가겠슈. 뛰쳐 나올 때야 통쾌한 기분이었지만 아유 집 떠난 지 겨우 하루 지났는데 동생 부부 눈치가 또 슬슬 보이는겨. 그래서 지는 은근히 남편 찾으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동생이 한마디 하더라고.
1: 언니 그냥 놔주고시오 하고 집에 들어가요. 꼬리 바짝 내리고 살아요. 이? 내가 형부한테 전화해줄까?
0: 꼴에 또 내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절대로 그래하는 못해가지고 뻑이다가 3일째 저녁 무렵에 남편이 득달같이 날려와 큰소리를 치는겨.
2: 아니 이 편녀가 어? 동생 신혼집도 살려고 작정한 거야 뭐여. 하루 이틀 놀다가 들어오라고 가만히 있었더니 말이야 눈치도 없이 아예 그냥 아주 눌러붙었구먼. 어? 아 뭐여 당장 일어나야지 못이여.
0: 약간 뮤지컬 같지 아니요.
3: 좋은데 왜
0: 가닥이 그렇게 잡혔네. 네. 아무튼 그려 지는 남편 손바닥 안에 있었던 거죠. 남편은 이왕 큰맘 먹고 나간 김에 동생 집에서 만난 것도 묻고 실컷 놀다 오라고 이미 동생네랑 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연락이 다 이렇게 가 있었던겨.
3: 아이고.
0: 암튼간에 그렇게 쫄랑쫄랑 남편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꼬랑지 팍 내리고요 집으로 돌아왔죠. 아유 3일 동안 엄마를 못 본 딸내미가 그냥 울면서 난 반길 줄 알고 탁 감정을 잡았지. 근데 이게 웬일이래요?
1: 엄마 벌써 왔어? 맞다 나 돈 다 떨어졌는데 또 언제 줄 거야? 내 친구들이랑 컵볶이 먹기로 했단 말이야. 돈 많이 줘. 피카츄 돈가스랑 슬러시도 사 먹어야 돼.
0: 지지배가 싸가지를 지아빨 닮았슈. 철딱선이 없고 싸가지 없는 것. 에휴 내가 착각도 유분수였지 뭐. 이 집에 내 편이 누가 있어. 그날 이후로 지는 남편한테 큰소리 한번 못 치고 꼼짝없이 잡혀 살고 있는 신생이요. 문천식 씨 리액션이 기분이 나빠요. 그저 영혼 넣어서 해요. 아 참 저 가출하기 전에 꽉꽉 얼려준 찬밥 그거 궁금하지요.
3: 네 벗겨있다면서요.
0: 응 그래요 그거는 기억하네. 네. 자그마치 한 달 동안을 나 혼자 꾸역꾸역 다 씹어 먹어야 했다는 가슴 아픈 추억을 내가 한번 꺼내봤슈.
3: 아
0: 백덩어리.
3: 백덩이.
0: 네 백덩어리면 가출이 아니라 그냥 네. 어느 정도 출가 아니에요.
3: 아, 물론 옛날 얘기지만 그래도 아이 참.
0: 네. 아니 원래 엄마들이 집 나갈 땐 카레나 뭐 곰국 곰국 이런 거, 이런 거 네. 해놓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뭐 안 와. 아기 때 엄마 아빠 뭐 싸워가지고 엄마가 나간다 해도 초등학교 뭐 이럴 때는 잔소리하는 엄마가 며칠 없는 거니까 싸 뭐 이런
3: 식으로 그쵸, 예.
0: 편들어줄 자식은 없지. 조금 성인에서 편들어주겠죠 뭐. 두 분은 약간 부부싸움 하면 문천식 씨는 이제 잘 나가는 건 알아요. 어차피 1박은 못하고 잠깐 화를 시키러 뛰쳐나가는
3: 그쵸,
0: 건데
3: 예.
0: 심현보 씨는 어때요? 부부싸움을
4: 안 싸우신다니까
0: 않더라도.
4: 저 솔직히 그러니까 진짜 잘 안 싸워요.
0: 아, 그, 좀, 의견이 약간, 아, 이게 싸움의 조짐이 있다는데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4: 둘이 다 약간 좀 그런 쪽인 거예요.
0: 그러니까 나가지 않는데 그 대화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4: 그러니까, 공간을 좀 이렇게 분리하면서.
3: 착잡한 감정이 있을 때.
4: 각자 방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사귀는.
0: 대학 결혼이에요?
4: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약간 제가라도 막.
0: 그건 좀 계약서가 있는 것 같아.
4: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저희 그, 뭐라 그러죠? MBTI도 완전 정반대거든요. 네. 완전히 달라요. 근데 오히려 충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3: 너무 존경스럽고 그렇죠. 세준형님도 한 번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이 코너 진행하신 두 형님이 네. 다 완전 선비야 선비.
0: 아니 영혼 결혼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안 싸우고
3: 그러니까 정선혜 씨랑 저처럼 이렇게 못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0: 왜 나까지 끌고 가?
4: 지금 전에 저 여기 라디오 와가지고
0: 나 멱살 잡았어.
4: 저번에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스트레스 지수 되게 낮다고 네. 0 나왔다고 했더니 정선혜 씨가 그랬잖아요. 나머지 한 명이 100일 거라고.
0: 난 그러길 바라지.
4: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해요.
0: 저희가 뭐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잖아요. 아이 세상에 모두가 부부가 몇 년차 되면 다 서먹서먹 권태기 올 거다. 근데 사실 100쌍 중에 한 쌍 정도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3: 그럼요. 주변에서도 네. 가끔 와요. 네, 지금도 사이 좋으신 부부들 오래됐는데도.
0: 그래서 네. 꼭 물어봐요. 재혼이세요? 아니야.
4: 근데 그런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싸우면 힘든데 싸우면 내가 너무 힘든 걸 아니까 약간 살려고 피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3: 근데 형님 맞아요. 반대로 싸움을 즐기는 부부도 있다.
0: 맞아 맞아.
3: 진짜
4: 파이터.
0: 있어.
3: 진짜 있어요.
0: 아 진짜로 있어요. 네.
4: 그리고, 실력이 느나? 네.
3: 그리고 화해하면서 또 뭐 스킨십을 한다든지 뭐 여행을 한다든지
4: 다양한 방식이
0: 넷째, 넷째 다섯째
4: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예요.
3: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다양한 방식이
4: 알 수가 있어.
0: 체력이 있어야 싸워.
3: 그럼요.
4: 그치.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후가 되면서 고속도로 도심 방향으로 정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권이 가장 심한데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 나들목부터 남풍세 구간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며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트스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정체인데 이 정체가 풀리는 청주 휴게소 현재 1, 2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더 혼잡해진 모습이고요. 이후로 안성 또 수원부터 신갈 그리고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서울 쪽으로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일산 방향으로 장수 부근 6차로에 소형 화물차 사고 발생해 갑자기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라떼 백일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요.
1: 부산에서 익명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0: 제목, 시시는 상처를 남기고. 남중 남고를 나온 너에게 대학 캠퍼스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복학생 형들은 절대 CC만은 안 된다고 핏대에 설며 말했지만 어디 그 말이 들렸겠어요. 저는 보란듯이 우리과 친구랑 CC 커플이 됐습니다. 하지만 20살의 사랑은 참 서툴고 서투르더라고요. 그 당시 여자친구가 동방신기 최강창민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2: 창민 오빠, 창민 오빠는 정말 브로마이드에 걸려도 완소나. 대학 오면 창민 오빠 같은 사람 만날 줄 알았는데.
0: 무슨 말이야 그게 지금 너?
2: 아니 어? 뭐 그냥 창민 오빠 같은 사람이 내 이상형이다 뭐 이런 얘기.
0: 야 그렇게 치면 내 이상형은 태혜지거든?
2: 나?
0: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 태혜지.
2: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아 됐어 엄마 헤어져.
0: 땡큐지.
2: 야 너 진짜?
0: 그렇게 우린 사귀지 100일씩 안 됐던 그날 정말 유치하고 어이없게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우리가

0: 헤어진 걸 모르는 동기들은 생일 파티에 그 친구를 데리고 왔고 그녀도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모양새였습니다.
1: 야, 너 우리 헤어진 거 뭐 안 했어? 왜?
2: 그 어떻게 얘기해 그거를? 나 하루만 오늘만 좀 부탁한다. 야, 어쨌든 내 생일이잖아. 티내지 말고 좀 다음 주에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말할게 내가.
1: 진짜 똑바로 해라 진짜.
2: 너나 저래라 진짜.
1: 그러게.
0: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척 커플 연기를 시작했어요. 부어라 마셔라 모두가 취하고 난 뒤 친구들은 장난삼아 계속 저희 둘에게 벌칙을 몰아줬는데요.
3: 자, 1번이랑 2번 너네지 둘이 막대가자. 1cm 남을 때까지 먹기 게임 시작.
2: 아야 우리 말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그래 좀 봐줘라. 야, 진짜.
3: 어? 얘 커플끼리 왜 그래 진짜.
1: 아, 야, 뭐.
3: 그럼 그냥 뽀뽀할까? 뽀뽀해.
2: 아야
1: 뽀뽀해. 아, 왜 저래 진짜. 아. 뭐 대박.
3: 아, 뽀뽀 싫어? 뽀뽀 싫어? 그러면, 야, 키스.
0: 그렇게 우리는 썸 탈 때도 하지 않았던 애정 표현을 벌칙 때문에 하게 됐는데요. 모두가 더 취해서 벌칙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자 결국 이건 아니다 싶었던 그녀는 폭발했습니다.
1: 적당히 앉아 이것들아, 씨.
3: 아이, 왜 화를 내고 그래? 남친 생일인데 그 정도도 못해?
1: 어, 그래서 남친 누가 남친이야?
2: 하지마.
1: 나이스. 야. 이틀 뒤에 쫑나 뜨거워.
0: 순간 모두가 얼음이 된 채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얄미운 친구 녀석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곤조곤 말을 시작하는데.
3: 어? 야, 근데 좀 이상하지 않냐?
1: 뭐가? 뭐 사람이 사이다 보면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3: 아니.
2: 뭐가?
3: 너네 방금 전까지 둘이 어? 뽀뽀도 하고 껴안고 그러지 않았냐? 헤어졌다면서?
2: 아니,
3: 어? 왜 그런 건데?
2: 그거는 이제,
1: 제가.
3: 아, 왜 그런 건데?
1: 오늘 제 생일이니까, 하나만 봐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거, 내가 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가 봐달라고 그런 거요.
2: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다 미안하다. 사랑했다.
1: 내가 안 하자고 했잖아. 이게 뭐야.
0: 그녀가 엉엉 울든 말든 꽐라가 된 저는 그대로 뻗어버리고 말았고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콧물 눈물 다 빼며 캠퍼스가 떠나가라 울었다고 합니다. 물론 천시경이 기대하시는 해피엔딩은 없었고요. 우리 두 사람은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남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4: 우와.
5: 엔딩인데요.
2: 아,
5: 저는
2: 진짜.
5: 그렇게 연기하고 추룩추룩 이제
0: 다시
5: 뽀뽀하고 그러다 갑자기 생각났던 어떤 그 느낌 뭐 이런
2: 잘 됐죠. 안 됐대요.
5: 그 약간 풋풋하고 어리고 미숙한 단계니까 아마 스킨십으로 다시 회복될 만한 상처는 아니었나 봐요.
6: 그건 그거고.
5: 네, 좀 어른이 되면 스킨십으로도 거뿐히 또 상처가 회복되기도 하잖아요.
0: 아, 그래요?
5: 문준 씨한테 들었는데?
0: 잘 넘겨. 천재적이야.
5: 나 후배한테 들었어. 잘 넘겨. 바로 옆에 있는.
6: 네. 근데 정선이 진짜 잘 한다. 어떻게 잘 울어요? 우는 연기를?
5: 많이 울어봐서?
6: 야, 진짜 잘한다. 울컥했네, 지금.
5: 아, 진짜?
6: 사연인데.
5: 제가 또 연극할 때 좀 연기 잘했었어요.
6: 야, 너무 자연스러워.
0: F 과다로
6: 넘어가는 게.
0: 감정 과다세요.
5: F 과다는 뭐야?
0: 목요일 날 도네이션
6: 과에. 과에프.
0: 과에프 엄청 울고. 네, 제가 좀 실수하면 또 엄청 화내고. 감정 과다십니다.
5: 좀 인정.
0: 네.
6: 몰입감이.
0: 장난이죠.
6: 장난.
0: 네,
5: 인정. 감정 과잉 인정.
0: 네.
5: 아, 근데 어쨌든, 아, 이런 추억이 있으면 조금. 어른이 돼서는 난 피식피식 그렇게 좀 웃을 어떤 소스가 생긴 거라.
0: 형님 어때요? 대학 CC 해보셨나요? 저는 못 해봐가지고.
6: 저도 못 해본 것 같아요.
5: 여대라서.
0: 아, 정선 씨 여대구나.
5: 여중, 여고, 여대.
0: 그리고 또 정선 씨 대위가 빨랐잖아요, 좀?
5: 빨랐죠.
0: 네, 그래서 아마 연애를 많이 못 하셨을 것 같다는 추측.
5: 네. 내 인생이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아나고 있는 느낌이지? 확 그냥. 자, 노래 듣고 마지막 작품 만나볼까요? 주의 노래입니다. 남자 때문에.

0: 국내 탑 작사가 심현보 씨와 함께하는 지라시 라떼 101장 사우나를 주제로 한 마지막 작품 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김영자님 보내주셨어요.
1: 사운날이죠?
0: 사운날.
1: 어, 사운.
0: 저
1: 나 지금 사우나로 들었어.
2: 어, 저도 아까 사우나로 들었어요.
1: 땀 땡기나 봐.
0: 아, 미안합니다. 사운날이에요.
1: 제목, 멸치대가리가 이어준 부부의 인연. 마트에서 사온 대파를 썰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던진 한마디가 싸늘했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2: 당신 대파를 왜 이렇게 길게 썰어?
0: 어?
2: 찌개용은 0.5cm가 국룰 아니야?
0: 아, 왜 저래. 아, 씹는 맛이 있어야 파지. 이 작게 주워버리면 이렇게 파야? 잔디깎기로 밀어버린 잡초지? 어, 진짜.
1: 뭐 그런 걸로 다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6년 동안 참아온 주방 주도권에 대한 억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2: 당신은 요리의 기본 메커니즘을 무시하는 거야. 어?
0: 메커니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식감에 식자도 모르면서 무슨.
2: 진짜.
1: 그때까지 나도 몰랐다. 내가 뒤끝의 끝판왕이 될 줄은.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 버린 남편의 뒤통수를 보며 나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냥 화를 내면 하수지만 나는 고단수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정신적 물

0: 물리적 타격을 주기 위한 생활 밀착형 테러를 구상했다. 나의 치졸한 독서 하나.
1: 리모컨 건전지 거꾸로 끼워놓기. 이렇게 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드라마 본방사수 직전에 1분 1초를 다투며 빡치게 할 수 있다.
0: 나의 치졸한 복수 do it.
1: 스마트폰 충전기 콘센트 살짝 빼놓기. 이렇게 밤새 충전될 줄 알고선 출근했는데 배터리 3%, 전화기 꺼지면 업무 망치고 절망에 맛보여줄 수 있지.
0: 나의 치졸한 복수 셋.
1: 화장실 유지 심지만 남겨두기. 이건 정말 범죄 수준이지만 빡치게 만드는데 이것만한 게 없다구.
0: 나이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냉장고 속 국물용 멸치 한 봉지.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멸치 150마리의 대가리와 몸통을 전부 분리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보물 1호인 명품 007 가방 내부 깊숙한 지퍼 주머니에 멸치 대가리 5개를 투척했다.
1: 이거야말로 샤넬 넘버5 향수를 등가하는 멸치 대가리 넘버5. 시간이 지날수록 은은하게 퍼지는 어촌의 향기를 선물해줄 거야.
0: 아,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를 남편은 다음날 그 007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자 통쾌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8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1: 당신 왔어? 그래, 뭐 별일 없었지?
2: 별일 있었지. 오늘 거래처 갔었거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는데 멸치 대가리가 딸려 나오더라고. 이거 당신이 그랬지?
1: 아우, 장난이야, 장난.
2: 바닥에 떨어진 멸치 대가리 보면서 생각했어. 당신이 얼마나 날 미워하면 이런 짓까지 했을까?
1: 아니, 그렇게 뭐 심각할 것까지는 없지. 아, 왜 그래?
2: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유치하게 서로를 갉아먹는 사이가 됐을까? 내가 참 미안해.
0: 남편의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까지 파. 그 두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한 걸까? 정신이 번쩍 들었고 우리 부부는 뜨거운 화해를 했다. 그 후로 우리 집 냉장고엔 0.5cm로 썰린 정갈한 남편의 파, 그리고 5cm로 투박하게 썰린 내 파가 들어있다.
3: 어허.
0: 모양과 길이는 다르지만 한 찌개 안에서 깊은 맛을 내는 파처럼 서로 달라도 사랑하는 우리. 여보, 사랑해.
3: 오. 정선혜 씨가 좋아하는 해피엔딩이네요.
4: 되게 만족스러운 화해였나봐요.
0: 이렇게 되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화해하는 건 신혼의 특권이에요.
3: 그렇죠. 그리고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게 행복의 첫걸음이죠.
0: 그죠. 사실 네. 5cm 파와 0.5cm 파가 상징하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2: 대파 5cm는 근데.
3: 어스 썰어서 5cm면 형님. 괜찮죠.
0: 어묵국물 같은 거.
2: 떡볶이 안에 들어있는
0: 종류. 맞아.
3: 그렇죠. 근데 그렇게 크게 썰는 집들이 또 있어요.
2: 아, 그래요?
0: 저는 송송송송 썰면 싫어요.
2: 아,
0: 그 진액이 좀 싫어서 파는 숭동숭동 썰어가지고. 근데 저희 엄마는 같이 사는 그 저희 어머니는 그 파가 그렇게 두꺼우면 씹는 식감이 싫다고 조사놓길 바라세요.
2: 저도 약간 설렁탕에 들어가는 형태 있잖아요.
3: 얇게.
2: 송송송송.
0: 다대기 같이.
2: 그런 거 좋아하는 거.
0: 다진파.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파 하나도 취향이
3: 그러네.
0: 다르니.
3: 그러니까요.
0: 부부가 살면서 이거 하나뿐이겠어요, 어디?
3: 저희 앞에는 파를 냉동으로 해놔요. 저는 냉동이 싫어서 따로 만들어놨어요.
0: 그러니까 저도 냉동은 싫어요.
2: 아, 냉동이 오래 있으면.
3: 그 맛이 안 나잖아요.
2: 얼었다가 풀리면 얘네가.
0: 다진파는 냉동이랑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나.
3: 그런가?
0: 숭덩숭덩 5cm 파를 선호하는 저로서는 냉동은 식감이 달라요.
2: 약간 무른 것처럼 이렇게.
0: 맞습니다.
2: 얼었다 풀리면.
3: 크, 취향이 다
2: 다르다. 파는 엄청 까다로워. 그냥 좀 먹지 좀. 그냥
0: 미안합니다.
2: 먹어.
0: 누가 보면 대장금인 줄 알겠어. 진짜 미안합니다.
3: 아유, 정말.
0: 아,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생활 밀착형 그 글들이 많아서.
3: 그쵸.
0: 네, 와닿았던 것 같아요.
3: 복수를 정말 되게 구체적으로 하시네.
2: 엄청 귀여워요.
3: 네.
0: 우리 근데 그런 소심한 복수 많이 있지 않아? 네. 직장생활 하면서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친한 후배가 남편이랑 싸우는데 남편이 말로도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고 뭐 물리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복수할 방법을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데 남편이 술 먹고 고락떨어졌는데 정수리를 씹어버렸대요.
3: 아이고야.
0: 앞니로.
3: 진짜?
2: 진짜 화났나 보다.
0: 남편이 눈을 떴는데 뭐냐, 머리가 자꾸 아파. 나 MRI 찍어봤을 것 같아.
3: 아이고야.
0: 자기 민니가 욱신거렸으면 참았대. 너무 개운해서.
2: 아, 너무 웃기다.
0: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게 유치찬란한.
3: 대단하다, 진짜.
0: 유아기적인.
2: 네.
0: 그런 어떤 복수들이.
3: 대단합니다.
0: 살면서 있습니다.
3: 네. 네. 자, 그럼 광고 나가는 동안 어떤 분께 장원을 드릴지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화 한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제약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귀소.
3: 데이백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4: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살아세요. 참 쉽다.

0: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얼카댕이 얼카댕이 어무간당 얼카댕이.
5: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호미로 논을 내면서 부르는 얼카댕이 소리입니다.
4: 얼카댕이 일간을 떠다가 얼카댕이
5: 뒤적대다간 훌쩍 지나간다 해서 미끈 6월이라 불리던 시기, 한철만 고생하자고 서로를 격려하며 부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협찬이었습니다.
6: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7: 네,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저희 셋하고 제작진이 고심해서 오늘의 장원을 정해봤습니다. 심현모 씨 발표해 주시죠.
8: 네, 지라시 락대 101장 오늘의 장원. 아, 오늘 치열했는데. 김정희님의 CC는 상처를 남기고. 아, 선정됐습니다.
9: 근데 왜 CC는 상처를 남기고가 인상 깊으셨어요?
8: 그 사연 자체가 좀 몰입이 됐고, 아까 그 연기.
9: 아, 네. 확실히 연애에 관련돼서 좀 촉이 예민하게 작동되시나 봐요.
8: 이게 이별 가사를 써야 되고.
7: 네, 그렇죠. 이별 가사를 써야 되고.
9: 멸치 대가리로 가사를 떠올릴 순 없으니까. 아무래도 멸치.
8: 쓸 수는 있겠으나. 괜찮을 것 같아.
9: 멸치 대가리는 가사를 어떤 가닥으로 잡아야 될까요?
7: 어려울 것 같은데.
8: 쓸 수 있을 것 같아.
7: 그래요?
8: 잘 다듬고 잘 우려서.
9: 아, 우리는 거.
8: 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약간 트로트적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9: 아, 무조건이죠. 멸치대가리는 정말 트로트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제료죠.
8: 무조건 쓸 수 있어요.
9: 발라드가 무조건. 힘들어서 그렇지.
8: 왜 문천 씨 눈이 반짝하는 거예요?
7: 아닙니다.
8: 예. 판낼 것 같은데, 느낌이?
9: 멸치대가리는 멸치똥따기.
8: 그치, 그치.
9: 이게 임팩트가 있지.
7: 똥따기가 뭐야, 똥따기.
9: 사랑은 멸치똥따기.
8: 예. 괜찮지.
9: 괜찮지 않아요? 예. 나 이러다가 예전에 정오희망국에서 노래 하나 나왔잖아.
7: 그랬죠. 예. 최재훈 씨가 쓴 거. 예.
9: 자, 트로트로.
8: 사랑은 멸치.
9: 똥따기.
8: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7: 뽕짝 하면서. 네. 나오겠네, 또.
9: 욕심난다.
7: 나오겠네.
8: 오. 네. 자. 우려네. 우려네.
7: 한창 들려, 그죠?
8: 네.
7: 자, 라떼 101장 사우나를 주제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형제와 싸운 얘기, 뭐, 사단과 싸운 얘기도 좋습니다. 지라시 홈페이지 라떼 101장 게시판에 사연 보내주세요.
9: 네. 자, 오늘도 심현보 씨와 함께 해봤는데, 네. 아, 오늘은 정말 안타깝게 이세준 씨 얘기를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8: 사실 존재감이 너무 커. 한 번씩 건너뛰어야 돼. 언급되는 것 자체가.
9: 그렇게 고수다, 해줄 고수. 필요가 없다.
8: 요거 이렇게 하면 넘어가야 돼.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9: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가 메인으로 꺼냈을 그럴 재료는 아니다.
8: 이세준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0: 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관련 정황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 12일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교한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언론 보도나 주변 반응 등을 듣고 있는 단계인데 일단 휴전 합의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문안을 놓고 마지막 조율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좀 두고 봐야 되겠으나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 미국이 개막전에서 파라과이를 꺾었습니다. 미국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파라과이와의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상대 자책골과 발로군의 멀티골로 전반에만 3골을 터뜨렸고 후반 추가 시간 레이나의 쐐기골을 보태 4-1로 승리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이 개막전에서 승리하고 캐나다는 무승부를 거두면서 공동 개최국 모두 개막전에서 승점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좀비 영화 군체가 개봉 24일째인 오늘 누적 관객 수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개봉작 중 500만 명 고지를 밟은 작품은 왕과 사는 남자에 이어 군체가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21일 극장에 걸린 군체는 개봉 4일차에 100만 명, 5일차에 200만 명, 10일차에 300만 명, 14일차에 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관객을 모았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의 거장인 데이비드 호크니가 현지 시간 12일 88세를 일기로 별세하면서 각계에서 애도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찰스 3세는 그의 억누를 수 없는 매력과 재능, 끊임없는 혁신을 그리워할 것이라며 그의 빛나는 창의성은 전 세계 미술관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세기 미술의 아이콘으로 일컬어지는 호크니는 초상과 풍경, 정물을 넘나들며 관습적인 일점 소실 원근법을 거부하고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 세계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22년 직원 성과급 예산 83억여 원을 1,0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라권에서는 낮부터 밤사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충청,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책에 있는 작가의 경험담인데요. 블로그를 보다가 발리에서 살아보기라는 로망이 생겼답니다. 나도 저기서 천국을 맛보리. 그렇게 2주 살기 실행에 나섰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장도 쉽게 못 보고 첫 일주일에 좋았던 바닷가 카페

송강은 어느새 지루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당부해줍니다. 직접 경험으로 나한테 맞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자. 누군가의 로망과 기쁨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나의 로망과 나의 기쁨을 알아가자. 좋아 보이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르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조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0: 최영의 뉴스 하이킥.
1: 6월 13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지방선거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당청간 기류는 굉장히 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쓴소리를 했죠. 유럽 순방길에 오는 이재명 대통령 환송 행사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참석하지 않았고요. 이후 정청래 대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연일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당 원내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내며 손짓을 한 이도 있습니다. 바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인데요. 역시나 묘하게 돌아가는 국민의힘 상황까지 1부와 2부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하겠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전화.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두 분께 좀 들어보죠. 성치훈 부대부터 먼저 하실까요?
3: 일단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1: 네.
3: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당한 지 1년 지나서 치러진 선거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고공행진하고 있었는데 근데 애초에 예상했던 15대 1이 아니라 이 12대 4에다가 주요 격전지에서 진 거. 이거 너네 선거 못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불만과 평가가 반영됐다. 그리고 이 보니까 이 선관위에 관련된 불만. 이게 부정평가에서 1등이더라고요. 갤럽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사실 선관위 문제는 우리가 뭐 선관위 뭐 딥하게 얘기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1: 네.
3: 결국 그 선관위 독립성 때문에 이제 발생한 일인데 그 정치권이 너무 선관위의 독립성이라는 그 방패막이를 너무 인정해 준 거 아니냐. 너무 수년 동안 이거를 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관한 거 아니냐라는 책임을 묻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권에 그럼 책임을 묻고 싶으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니까 거기에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거기에 집권 여당 다수당은 민주당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좀 더 정신 차리고 선관위 문제 해결하라라는 메시지로 저희는 읽고 네. 있기 때문에 선관위 문제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가 보여드린다면 좀 회복될 수 있는 지지율을 보고 있습니다.
1: 기대에 못 미친 지선 결과 그리고 이번 이제 부실 선거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니까 선관위 문제까지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하락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정광재 대변인 분석은 어떻습니까?
4: 저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네.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참정권이 크게 훼손된 데는 일이 발생했다. 여기에 있다고 봐요. 뭐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인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이 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1: 네.
4: 국민들이 뭐 아무리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 이후 뭐 자체적으로 준비를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애둘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건 약간 기술적 요인인데
1: 네.
4: 선거 전에는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전반적으로 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선거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위축돼 있을 게 아니었구나. 민주당이 계속 우리 내란 정당하고 뭐 내란몰이 할 때는 야 맞아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지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네. 좀 회피했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민주당이 너무하고 있는 거구나. 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구나. 이걸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얘기들 좀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 응답률이 떨어진 것 같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네. 사람들은 응답률이 좀 높아진 측면 이건 좀 기술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른바 뭐 샤이보수라고 할까요? 샤이보수들이 이번 지선 결과를 보고 좀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분석도 좀 주셨는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가 이번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상황 지나가면 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3: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1: 네.
3: 지금 여론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수치상으로는 우리 당에게 많은 지지를 주셨습니다만 참 유권자가 참 대단하고 현명한 게 그러면서도 너희들 약간 오만해. 너네들 약간 겸손해야 될 것 같아라는 경고를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경고를 보내셨는데 아유 이거 좀 금방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너네 오만하다고 조금 경고 그 옐로카드 한 장 줬는데 그렇게 정신 못 차리면 레드카드 줄 수도 있어라고 변화하실 수도 있는 게 유권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1: 네.
3: 특히나 지난 지방선거 때 보였던 이 2030 세대들의 이 투표 성향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방심할 때가 아니다. 방심이 아니라 안심할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만약에 총선이 치러진다면 과연 우리는 과반 의석 차지할 수 있을까? 전 이 문제식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총선 1년도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우리 당에게 던지신 메시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거를 고쳐가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고 지금 당내 많은

0: 분들이 위기의식 느끼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올라갔던데요. 이게 좀 반가우신 건지 아니면 사실 조금 난감하신 건지. 왜냐면 이렇게 지지율 올라가면 장동혁 대표나 당권파들이 조금 더 버티는데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2: 저는 그 두 번째 언급하신 건 부수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네. 우리나라 정당에 대한 평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체제예요. 우리나라는 뭐 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더 못하고 있는가 국민의힘이 더 못하고 있는가 이건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는 아 나는 정말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또는 나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호해서 하는 건데 이 선호와 혐오 중에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오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온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에 대한 혐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선호는 별로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 같지 않아요.
1: 네. 그러니까
2: 상대적으로 좀 돋보인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힘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상대적인 평가 못지않게 절대적으로 우리 당을 좋아할 수 있는 선호하는 유권자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저는 이번 그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1: 네.
2: 윤석열 전 대통령 최근에 이 외환죄와 관련해서도 30년 형이 1심에서 선고됐잖아요.
1: 네.
2: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1: 상대평가에서 조금 앞섰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지지율 급락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SNS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더 많이 포용하겠다면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말했던 포용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민주당에도 메시지 보낸 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성친부대 말씀 좀 듣죠.
0: 말씀하신 거 맞죠. 네. 일단 지지율이 급락했는데 대통령이 그냥 아무 응답도 안 한다. 아무 반응도 안 보인다.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 보고 그래 우리가 변한 그 경고 메시지를 대통령은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또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구나라고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당이 좀 이거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대통령이 포용 그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여당과 야당은 다르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지가 이제 2년 차가 돼갑니다. 근데 야당일 때의 모습을 아직 못 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이 저는 기자회견 때 그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시면서 야당일 땐 창을 잘 써야지. 근데 여당 됐으면 그릇이 큰 게 중요하다. 품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진영에 있던 사람들도 과거 얘기하지 말고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뭐 다양한 뭐 직설적으로 사실 뭐 평택을 선거도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1: 네.
0: 전반적인 정당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세로 이 변경을 했는가 체제 전환을 했는가라는 걸 계속 되묻고 계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야당 대표 시절에 강한 진보를 외치던 당대표에서 왜 중도 확장을 외치는 대통령이 됐는가. 저는 대통령이 진보적 야성을 잃은 게 아니라 진보적 아젠다는 대통령 임기 중후반 뭔가 이 당선이 되실 때 49%로 당선이 되셨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중도층의 지지를 좀 확보를 한 다음에 중도로 좀 넓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 60-70%가 뒷받침될 때 진보적 아젠다를 추진을 해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에 당이 좀 발맞춰 가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 정도로 그냥 거의 쪽집게 강의를 해줬으면 당이 좀 이제 쫓아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둘러싼 전 노선투쟁이 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1: 네.
0: 대통령께서 당에도 던지는 강한 메시지였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당에 던지는 강한 메시지였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지율 하락에 대통령은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은 사과하는 모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지금 민주당 정청래 네. 대표가 이끌고 있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8월 17일에 예정된 당대표 선거 결과를 본인이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데 여기서 사과 메시지를 내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12대 4라는 스코어와 관련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아쉽지만 여하튼 승리한 결과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뭐 당장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태도를 180도 바꿔서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책임론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는 결국 8월 17일에 전당대회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8월 17일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지 않았다.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처럼 1년 정도의 여유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책임론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0: 12대4? 서울시장 선거 지기는 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의 모든 패배 원인을 당에 지금 던져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청와대나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근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른바 명픽 후보인 정원우 후보가 잘 못해서 진 건데 왜그 책임까지 내가 다 옴팡 뒤집어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은
1: 네.
0: 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봐요. 대통령이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성춘 부대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이거 전대 앞두고 있어서 책임론이 일고 있다 이렇게 말씀
2: 뭐
1: 주시는데.
2: 전대가 아예 영향이 없진 않겠죠.
1: 네.
2: 근데 지방선거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은 누군가는 좀 책임지는 자세나 사과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도 하락한 이유, 뭔가 선거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시원하게 이기지 못한 이유, 이건 우리가 뭔가 실책을 한게 분명하잖아요. 그럼 실책을 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사과해야 되니까 대통령은 사실 선거에 메인 플레이어로 뛰었던 사람도 아닌데 정당 지지율이 아닌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거기다 사과 메시지를 던졌으면 당도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여줬어야죠. 그런 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 때문에 이 전당대회를 의식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당연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방선거가 펼쳐졌으면 지방선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지는 자세나 발언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1: 네.
2: 그거 왜 아무도 안 해라고 지금 문제제기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1: 대통령이 이제 1주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솔직하게 뭐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좀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럽 순방길 오를 때 민주당 지도부가 전원 불참했단 말이죠. 반면에 김민석 총리는 참석하는 약간은 이례적인 장면이 좀 연출이 됐는데 이게 청와대가 주문한 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2: 그렇죠. 이 환송은 네. 그 청와대에서 당에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선관위 문제, 중동 문제 좀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우리 당 집권 여당이 막 모여서 환송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는 좀 부적절하겠다는 판단을 대통령실에서 전 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원래 총리는 나가실 때가 아니라 들어오실 때
1: 네네.
2: 가는데 왜 나가실 때 갔느냐? 이거는 이제 총리 바뀌잖아요. 한석석 지명 후보자를 지명했고 그러니까 사실상 김민석 국무총리 시기에 마지막 순방입니다. 그렇기
1: 네.
2: 때문에 마지막 순방 때 뭐 오실 때도 가지만 뭐 나가실 때 한 번 더 가는 것 같고 이건 뭐 의도적이다 뭐 해석을 막 낳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마지막 1년 동안 같이 했는데 한 번 더 가는 거 좀 그냥 좋게 봐주시면 안 됩니까?
1: 정광재 대변인은 김민석 총리 그 자리에 있었던 거는 어떻게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시죠?
0: 저는 딱 지난번에 김민석 최고위원 될 때 선거 있었잖아요.
1: 네.
0: 그 2탄이라고 봐요. 차에 앉혀놓고 김민석 최고위원의 후보에게, 당시 후보에게, 그런데 왜 김민석 후보는 표가 이렇게 안 나와요?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한 이후에 김민석 당시 최고위원 후보가 일약 1등으로 올라가는데, 김민석 총리만 부른 거는 딱 그 얘기죠.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내가 희망하는 후보는 김민석 총리다. 이것을 다시 한번 당원들에게 명시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지도 못했잖아요.
1: 그럼 이제 대통령 순방 마치고 돌아오는 게 다음 주 목요일인데 정청래 대표 비롯한 당 지도부 마중을 나가나요? 만약에 안 나간다 그래도 뭔가 파장이 좀 있을 것 같고.
2: 아니 지금 이 정도로 언론이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는 아니 최소화시켜서 정말 최소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총리님도 네. 원래는 들어오실 때 나가야 되는데 뭐 또 안 나가면 또 의식했나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냥 지금 원래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당에 있는 요인들을 여기저기 많이 부르는 게 적절한가? 저는 그냥 갔다 조용히 갔다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1: 실제로 목요일 날 누가 나와 있는지 좀 뭘로 해서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0: 근데 안 부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걸 며칠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출국 때 왜 안 보였느냐.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꼭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옛날에는 이제 이름이 자유한국당이었나
1: 네네.
0: 이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하는데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대표와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환송을 안 왔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당정 갈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탄핵까지 가게 됐는데 그런 것들과 이제 오마주가 겹치면서 자꾸 이러면은 민당에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었네. 네.
1: 어쨌든 평소와 좀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돼 있으니까요. 목요일 날 한번 보시죠. 이번 주에 이 발언이 가장 논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 말미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 말을

0: 사실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그리고 박근혜 정부 비판할 때 썼던 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떤 뜻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거 성취인부대 먼저 하십시오.
1: 일단 당대표가 저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하면
0: 네.
1: 안 되는 발언이죠. 왜냐하면 이걸 과거에 했던 발언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당할 때 했던 발언이잖아요. 근데 그때 마치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심판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제 집권 2년 차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정권은 짧다라는 얘기를 한다?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일반론적으로 우리 민심 앞에 늘 겸손해야 된다라는 얘기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에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그 화자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그 뒤에 아무리 뭐 이재명 대통령의 어록을 갖고 와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운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발언 때문에 지금 며칠 동안 지금 당 관련된 이 기사들이 이런 걸로 뒤엎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순방 갔는데 또입니다. 또 대통령 순방 갈 때마다 당내 갈등, 당내 이견 이거 갖고 계속 다루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또 순방 갔는데 지금 순방이 사실 어느 정부나 순방 갔다 오면은 외교적 성과를 한보따리 갖고 오기 때문에
0: 네.
1: 국정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이거 지금 다 묻히고 당내 갈등, 당정 갈등 이거만 비춰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대표가 크게 실수하신 겁니다.
0: 이것도 제주라면 제주입니다. 순방만 나가면 뭔가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2: 이거 저 하정우 후보가 했던 얘기인데 저도 이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그날 밤에 또는 그 다음날 밤에 이불킥 했었을 만한 발언일까요? 아니면 큰 대자로 놓고 아유 할말다 했다 하고 했을 표현일까요?
0: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실수라고 보십니까?
2: 아, 저는 약간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인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 할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해라. 근데 말할까 말까 했을 때는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0: 행동을 하고
2: 굳이,
0: 말은 하지 마라.
2: 그렇죠. 굳이 뭐안 해도 될 말을 마지막에 추가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이 발언이 갖고 오는 파장이 지금 너무 크잖아요. 아마 이불킥했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0: 정청래 대표가 민심은 천심이란 걸 강조하는 걸로 본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게 앞서 이지은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서 논란이 되면서 사퇴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또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정부 저격할 때 썼던 표현을 쓴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돼야 되나요? 더군다나 이제 해명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1: 그렇죠. 이거는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날 바로 의총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 어록을 갖고 와서 우리 안의 차이가 뭐 저들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이 파장이 가라앉지가 않잖아요. 거기에 이지은 전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뿐만 아니라 최민희 의원도 그 사실상 신청, 뭐 신청이라고 하면 또 갑자기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0: 네.
1: 그 신청으로 지금 분류가 아, 또 이것도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최민희 의원이 또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을 비교하는 발언 이것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연 그냥 그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냐 아니면 대표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의 의식이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냐 저는 후자라고 지금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화가 안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0: 네, 민주당 얘기 2부에서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0: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 MBC,
2: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4: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까지 올랐습니다. 뜨겁고 그런데 하늘은 너무 쾌청한 전형적인 한여름 날씨였습니다. 요즘 저녁 8시는 돼야 해가 지기 때문에 아직도 지표면의 열기가 남아 더운데요.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서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많아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만 벼락이나 돌풍 또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으니까 야외 활동하신다면 이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정체는 빠르게 풀리고 있는데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남청주 부근 4차로에 대형 화물차 사고 발생이 극심한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창원 쪽으로 상주, 또 영산 진출로 1차로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4: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들을 지금 좀 짚어보고 있었는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얘기 굉장히 논란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정청래 대표가 난 노사모 출신이다. 노무현 후보 응원했다. 라고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이거는 김인석 총리를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지금 좀 나오던데 성친 부대 말씀 좀 들을까요?
5: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이라면 이거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걸 또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면 노무현 후보 노무현 후보는 지지하고 응원하신 건 맞겠죠. 맞는데 근데 사실 참여정부 막판에 그 노무현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졌던 이 정동영 당시 후보. 그 당시 정동영 후보 또 적극적으로 하셨던 주축 중에 한 분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굳이 과거를 소환해서 과거 때 그때 2002년 선거 때 누군가 특정인과 나를 비교하는 목적으로 만약에 이 말씀을 하신 거라면 오히려 본인에게도 손해일 발언일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은 지금 그 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안 그래도 8월 17일 전대를 앞두고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고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도 다 각각 갈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표 입에서 이렇게 분란을 키울 수 있는 발언이 나온다. 이거는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전당대회 나와서 연임 도전하실 거면 전당대회 나와서 본인의 비전과 정책을 갖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당대표가 갖고 있는 이 발언권을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건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4: 정청래 대표가 진보 스피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질보 게시판에 올린 글도 있어요. 거기는 또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낸다. 그렇지만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 글의 의도는 뭘까? 코너에 몰리자

0: 강성 지지층이 구애하면서 정면 돌파. 나는 당권 연임의 의지가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1: 일단 정청래 대표는 딴지일보 게시판을
0: 네.
1: 민심의 척도라고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3, 4일에 한 번씩은 꼭 가고 글도 올리고 이걸 잘 보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간 것은 이제 아까 연장선상에서 볼수 있는데, 본인이 민주당의 적장자다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겠죠. 이른바 선골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반대로 지금 강력한 경쟁 후보라고 할수 있는 김민석 후보는 과거를 파묘하면 결국엔 2002년에 당시에 정몽준 후보를 돕기 위해서 노무현 후보를 버리고 간것 아니냐. 그래서 나온 별명이 뭐 김민 버드? 이거
0: 네.
1: 아닙니까? 이것들을 자꾸 상기시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의 여론조사는 이 대표 선거 기간 동안에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일종의 네거티브를 하면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대표 그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은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돼 갖고 좀 이렇게 화난 사람들이 정청래 민당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거지, 결국에는 다시 그 당원들 중심으로 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민당 대표는 일종의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 아닌가요? 지금 내려오기가 어려운 상황? 여기서 안 나오면 본인이 정치적 미래를 어떻게 꿈꿀 수 있을까? 2028년 예를 들어서 공천을 앞두고 2016년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공천 안 줬거든요.
0: 네.
1: 그런 것도 상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슈의 중심에 선 거는 맞아요. 어제는 돌연 SNS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짧고 강한 글을 지금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건 또왜 올렸냐? 강성 지지층이 구애하면서 정면 돌파하고, 뭐, 앞서도 말씀드린 그런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정청래 대표 직격했지 않습니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 방안이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두 사람 충돌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성신부대 말씀 좀 듣겠습니다.
2: 커지겠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는 대통령의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좀 아까 우리 앞서 다뤘던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 올린 거, 그리고
0: 네.
2: 제일 처음에 다뤘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전이세 가지 중에 정권은 짧다 발언이 가장 부각이 됐습니다만, 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가장 의도를 담고 있는 이 SNS 게시글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냥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 이견이 있단 말이에요. 진보 진영에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이견이 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실의 의견이 분명 정성호 장관의 메시지와 같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의회에서 국회에서 얘기를 해봐라, 논의하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순방 중에 이걸 던졌다?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내 이견이 있는 이슈 던져서 싸웠잖아요. 논쟁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슈, 그 순방 이슈가 묻혔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방 이슈를 묻히게 하는 데는 이 발언, 이 게시글이 가장 영향력이 커다가 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의도성이 보여요. 그래서, 아, 이거는 당대표가 이건 대통령한테 선전포고식으로 이렇게 글 올리는 게 너무 괜찮은 건가? 전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보고,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해야 됩니다. 해야
0: 네.
2: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 순방 중에 했다는 타이밍, 그리고 방식. 방식은 의총을 열어야죠. 의총 열어서 진보진영, 의견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대표의 SNS를 통해서 이 타이밍에 하는 거는 저는 정무적으로 매우 실패한 게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정청래 대표가 또 하나 던진 카드가 있습니다. 의원총회 생중계 추진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의총에서 자신에게 반발하는 의원들 결국에는 좌표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권리당원 1인 1표제 보완 요구를 한, 뭐 최근에 보면 김남희 전현희 의원 실명 나온 기사를 정청래 대표가 SNS에 올리자마자 두 의원이 문자 폭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요.
1: 이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 중에 하나가 언제부턴가 이 팬덤 정치, 뭐 이건 뭐 여야 정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한 것에 대한 부작용이 그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0: 네.
1: 근데 이거 의원총회까지 모두 생중계하면 이게 얻는 게더 많을까요? 잃는 게더 많을까요? 저는 그 득실을 놓고 본다면, 그게 본인의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얘기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이.
0: 네.
1: 그런데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 얘기를 꺼리는 순간부터 민주주의가 잘 제대로 작동 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의총 생중계 한다고 하면 저는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도

0: 하려고 하는 건 역시 뭐 정청래 대표가 믿을 건 당원뿐이다라고 생각해서 당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 같은데 이거 쉽게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이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하고 의총 생중계 모두 정청래 대표가 원내 지도부에 협의 없이 발표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서두른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민주당이 투톱 간의 갈등으로까지 이게 크게 번질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2: 그렇게 네. 번지면 안 되니까 이런 발언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의총 생중계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국무회의 생중계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국무회의 생중계는요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회의하는 게 아니라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방향에 퀴를 쥐어잡고 그런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이거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못합니까? 왜 이거밖에 못합니까? 이거를 왜 수년 동안 안 맡깁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를 국민들로 하여금 아 저런 부분이 저것 때문에 막혀 있었던 거구나. 공무원들이 저런 문제의식 때문에 안 하고 있던 거구나. 대통령이 그걸 다그치는구나. 라는 걸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원총회는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다른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 토론을 통해서 당론을 결정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걸 왜 생중계합니까? 그러면 당원들 눈치 보고 팬덤 없는 사람은 그런 팬덤 있는 사람의 의견에 반대도 못하겠네요. 이거는 반민주적인 얘기고 그리고 저는 포퓰리즘적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1인 1표제도 보안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대의원제 폐지할 때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대의원제 폐지해버리면 대의원제를 도입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우리 당은 호남 당원 중심, 수도권 당원 중심이기 때문에 영남 당원이 없잖아요. 영남 당원의 목소리가 정당 운영에 반영이 잘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영남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표성을 높여주기 위한 대의원제도를 운영을 했던 건데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이번 선거로 인해서 또 하나의 지역이 아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왔어요. 세대. 2030 세대의 당원이 너무 그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가 민주당을 재수없어하고 민주당을 싫어하고 민주당의 정당의 운영 방향이 2030의 목소리가 안 담기고 그러면 2030에게도 좀 가중치를 주던가 아니면 영남 지역 당원들에게 가중치를 주던가 지역과 세대에 대한 가중치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우려를 갖고 1인 1표제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떡하니 실명 박힌 기사를 올리면서 마치 저격하듯이 지금 당원 주권에 반대하는 거야? 당원을 무시하는 거야? 듯한 메시지를 올리는 거는 그건 너무 이 민주적인 토론을 하겠다는 태도가 아니죠.
1: 이것까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 사퇴 요구가 분출했다라고 하는데 당 수석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거치 숙고하고 있다라고는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보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는 또 호남에 갔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 수석 대변인의 거치 숙고는 당대표가 사퇴를 하는 이유는 연임 도전 때문에 사퇴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거취를 수고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본인도 연임 도전할 때 한 두 달 앞두고 사퇴를 했어요. 왜냐면은 당대표직을 최대한 전당대회 이전에 관두고 왜냐면 당대표가 많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당대표, 그럼 전당대회 관리가 당대표의 소나기에서 결국 쥐락펴락 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관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의총에서도 연임 도전하실 거면은 거취를 빨리 결정하시라. 지금 이미 두 달도 안 남았거든요. 이미 이재명 당시 당대표보다 늦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석 대변인이 말한 거취 문제는 당대표에 대한 비판이나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거취 논의가 아니라 거취 숙고가 아니라 연임 도전을 두고 네. 이루어질 거취 숙고로 알고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대통령도 여론도 민주당이 이번 지선에서 실패했다고 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당대표가 책임을 안 지고 오히려 열임하려고 한다? 이게 적절한가? 그리고 민주당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밖에서 보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0: 근데 그 의총에서 네. 분출했다고 하는 사퇴 요구가 두 명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네. 160명 있는데 두 명이 얘기한 걸 갖고 분출했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조금 모르겠어요. 두 명이 넘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두세 명 정도가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흔들려는 목소리들이 자꾸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8월 17일에 전당대회니까 이거 두 달 전에 그만둬야 되는 거면 6월 18일인가에 그만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뭐 한 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의원들이 막 나와갖고 왜 안 그만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만둘라가도 못하겠어요. 승질 같아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2: 정청래 대표 네.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도 버티고 있는데.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1: 아니. 어쨌든 그러면 그간 정청래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들은 그러면 이제 계속 지지를 할 것인가?

0: 최근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 보면 김인석 총리가 조금 우세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하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당 상황이니까 성친부대부터.
1: 사실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네. 이 당대표 여론조사는 자주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는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흐름이 어떤지는 사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하나의 여론조사로만 봤을 때는 현 지도부보다는 지금 좀 더 대통령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사람은 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뭔가 이 우원식, 송영길, 김민석 후보가 1등을 네네. 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에 대한 지지도 꽤나 높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고심이 클 겁니다. 본인은 자신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당대표 선거를 한번 치러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과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또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도 많이 당선이 됐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여론조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론조사 하나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간과하거나 그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0: 정건희 대변인.
2: 저는 지방선거 네. 전에는 51대 49개 게임이라고 봤거든요. 연임에 네. 도전하면 50일 정도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유리하다고 봤는데 지방선거 지난 다음에 지금 휘몰아치고 있어요. 청와대를 비롯해서 친명계 의원들이. 그런 거 보면은 갈수록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임 가능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런 표현 썼는데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큰 아주 그 네. 존재감을 민주당 내에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유소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펄럭이는 풍선 있잖아요. 네. 거기에 구멍 한번 내면 바람 싹 빠져갖고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거든요. 지금 구멍이 나갔고 막 바람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다시 그거 뭐 테이프로 붙이고 바람 넣는다 그래도 다시 옛날처럼 쓸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제가 최근에 민주당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런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크게 느낍니다.
0: 진짜 오랜만에 민주당 얘기 길게 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뭐 국민의힘 의원은 아닙니다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된 정점식 의원에게 축하난을 보냈더라고요. 한동훈 의원이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막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인데 다른 당 3선 의원에게 축하난을 보낸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 성취인 부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얘기했죠.
1: 아 뭐 그래도 당대표도 하셨었고 비대위원장도 네. 하셨었고 하니까 그 보낼 수는 있는데 근데 너무 노골적인 구애죠.
0: 그러니까 다 보여요?
1: 네, 보이죠. 복당 약간 장동혁 고립시키기. 장동혁 대표. 내가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할 거지만 우리 정정식 원내대표님 사이좋게 지낼 의향이 충분히 있으니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라는 이런 뜻으로 난을 보낸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정정식 원내대표가 이 난 하나에 넘어갈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친한계의 제수처는 본인은 고민을 하겠죠. 네. 하지만 이게 사실 수십 년 동안 본인이 계속 쌓아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해주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생각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난 하나로 바꾸기는 난감할 겁니다.
0: 한동훈 의원이 난 보낸 거 다 보인다는데요. 이거 복당 잘 봐달라 이러라고 보낸 건가?
2: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국정조사 특위할 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네. 아, 내 나이가 몇인데 자꾸 뭐 연어회고 뭐 했고 그거 먹는 것 좀 얘기 좀 그만하라고 내가 그런 걸로 넘어갈 애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난 하나로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근데 한동훈 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뭐 왜 난 보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보수 재건을 꿈꾸는 사람이다. 네. 근데 보수 재건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 공통점을 찾겠다라는 요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과도 사실 아주 편한 사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4년에 당대표 됐었을 때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그만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얘기해갖고 결국엔 그만뒀거든요. 네. 그래서 편한 사이는 아닌데 앞으로 뭐 본인의 복당 문제도 있지만 본인이 얘기하는 그 보수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훌륭한 동반자로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한 거죠. 이거 난 하나로 넘어갈 거면 뭐 난 백성이 보내죠.
0: 아니, 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겠죠. 후발이. 네. 근데 좀 궁금한 건 정정식 원내가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보낸 이 축하난을 수신을 한 거냐 받은 거냐
2: 이거를
0: 뭐 메시지를 받고 나서 또 뭐 뭘 보냈느냐
2: 안 받았으면은 크게 네. 뉴스가 됐겠죠. 아, 근데 뉴스가 되지 않은 걸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러면 감사 메시지나 뭐 이런
2: 그건 잘 모르겠어요.
0: 답변 메시지는 아직 모르시겠고 네. 아버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위 의장 때 정정식 의원 물러나라고 막 했었고 그리고 또 정정식 의원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다시

0: 정책위의장 맡았을 때는 한동훈 제명 징계안 최종 의결에 찬성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좀 앙금을 좀 털어낼 수 있다. 지금 상황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광기 대변인?
1: 정치 상황이 매일매일 네.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번에 원내대표 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그런데 표차가 이렇게 7표 차이가 날 정도로 아주 접전을 펼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 본인이 그 원내대표 되면서 도로 치는 당이 됐다는 비판 내가 굉장히 뼈 아프게 생각한다. 그래서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정치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뭐 일정 부분 뭐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훈 네. 의원의 복당 문제도 돼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의원총회가 됐든 아니면 뭐 의원총회 이런 것들이 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0: 성추행 부대는 이 앙금이 털어질 걸로 보십니까?
2: 쉽게 안 터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라 그 정도의 정치적 액션을 서로 취했다면은 이거 나나나로 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마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할 때 정점식 의원을 밀어줬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아마 한동훈 의원이 복당해서 당권을 잡게 되면 2년 뒤 나한테 총선 그 공천 안 줄 것 같다. 공포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점식 의원한테 많이 붙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단단하게 해줬을 거기 때문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갑자기 저는 의총은 열 것 같아요. 의총은 열어서 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근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뭐 사퇴 요구라든지 복당 요구를 공개적으로 내는 거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0: 정점식 의원 원내대표 첫 최고위 회의에서 당 지도부 공개 충돌했지 않습니까? 그 우재준 최고가 지도부 총 사퇴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건 최고는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정치적으로 미숙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정원지 대변인.
1: 아 분위기가 뭐 좋을 리 없죠. 우재준 의원은 본인이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식적인 의제를 꺼내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화두를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뭐 일각에서는 아니 그러면 그거 비공개 회의에서 했으면 더 좋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재준 최고위원은 거기에서 발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 철없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같은 최고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우재준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광한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지명을 해갖고 최고위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격을 보더라도 나이가 위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죠.
0: 그러면 우재준 최고는 한동훈 의원이나 친한계하고 이 발언과 관련돼서 상의가 좀 있었나요?
1: 제가 모르는 얘기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0: 노코멘트로 정확히 말씀하시면
1: 제가 모르는 얘기라.
0: 네. 저희는 그러면 얘기가 좀 있었다라고 해서.
1: 아니죠. 네. 제가 모르는 얘기라는 겁니다.
0: 지난 주만 해도 복당하고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 서두를 거 없다라고 했던 한동훈 대표가 친한 게 아닙니까?
1: 아니, 한동훈 네. 대표는 지금도 한동훈 의원은 네. 지금도 복당을 그렇게 서둘러서 국민의힘이나 본인에게 모두 부담이 되는 속도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 모두 복당이 됐었을 때 시너지를 내갖고 야 정말 국민의힘이 변하고 이제 한동훈 의원도 그 안에서 공간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가능한 거지 서둘러서 할 일은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당 밖에서는 또 어떻게 보는지 저희 유튜브 틈새 토크에서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두피야.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두피야.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두피야.
6: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5: 성원의 두피야.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0: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5: 많이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7: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8: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9: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10: 김채영의 뉴사이킥 3부엔 경제 얘기, 4부에는 국제정치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 통해서 정치대담, 틈새토크 두 분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1: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2: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다큐멘터리 인생 후르츠에는요, 한 쌍의 부부가 등장합니다. 히데코 할머니 87살, 슈이치 할아버지는 90살, 두 분을 합치면 177살. 머리카락은 하얗고 손엔 주름이 가득합니다. 등은 굽어서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차근차근 천천히 청소를 하고 마당을 씁니다. 밭을 일구고 밥을 짓고 맛있게 드시죠. 매 순간을 정성껏 충실히 살아갑니다.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내 곁에 사람과 다정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11: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1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가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13: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15: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16: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7: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8: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9: MBC
20: MBC 라디오
21: MBC 라디오
22: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라.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7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스타바 하메네이로부터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양해각서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과의 종전을 위해 합의한 서명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기대감에 국제유가와 증시는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1: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전국에 생중계된 TV 연설을 통해 미국과의 종전 합의안이 최고 지도자와 국가 안보회의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 합의안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이 큰 틀의 정치적 합의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분쟁을 끝낼 것이라며 47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과 미국이 서로의 주권과 통치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안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의 역봉쇄 해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종료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또 양해각서는 협상의 최종 단계가 완료되는 대로 서명 발표될 것이라면서 서명은 디지털 방식으로 원격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현지 시간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인 15일에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절대 갖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죠.
1: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양측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 농축 핵물질 파괴와 반출에 대한 60일 동안의 기술적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반납하면 이란이 재정적 지원을 받고 핵시설을 해체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종전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뉴욕과 런던 거래소에서 원유 선물은 최근 두세 달 새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고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관련 정황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 12일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교한 정보를 갖고 있진 않지만 언론 보도나 주변 반응 등을 듣고 있는 단계인데 일단 휴전 합의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문안을 놓고 마지막 조율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좀 두고 봐야 되겠으나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일 외교당국이 현지 시간 12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 상황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상일 북핵정책과장, 미국 국무부 데이비드 와일레졸 한일 동아태 부차관보, 일본 외무성 오스카 겐고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한자리에 모여 최근 한반도 및 영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이행 노력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한미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22년 직원 성과급 예산 83억 원을 1,0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성과

0: 상여금 항목 예산 83억 479만 7천 원 중 천 원을 제외한 83억 479만 6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2022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의 사전투표 투표지를 담을 공식 용기를 준비하지 않고 바구니나 쇼핑백에 담아 나르면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가 벌어지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부실선거관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시 소쿠리 투표로 인한 징계는 두 명이 받았는데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3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전국적으로 쌍둥이 득표가 869건이나 나왔고 새쌍둥이 득표도 15건이나 발견됐는데도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선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확률적 가능을 주장할 게 아니라 사실을 검증하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김인석 총리는 선관위 해체까지 주장했고 정청래 대표도 특검에 동의한다고 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가적 사태를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으로 악용하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을 직격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개헌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은 불가피한 행정 절차임에도 사적 인연을 운운하며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지는 건 구태일 뿐이라며 무엇이든 빌미가 생기면 엮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 공격 소재로 활용하고 싶은 그 본능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전 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이 장부상 수량보다 100발이 적은 것으로 확인돼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에서 12일 대전 교도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한 탄통에서 9mm 권총탄이 장부 수량보다 100발 적은 것을 확인했다며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조사반 10여 명을 보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보관 중이던 실탄이 사라진 것인지 장부상 실탄 숫자가 잘못 기록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공모주 인수에 나섰던 미래에셋증권이 물량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공모주 청약에 나섰던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공모주 청약을 통해 스페이스X의 주식을 자사의 상장지수펀드 ETF에 편입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투운용은 배정받은 주식을 액티브로 운용 중인 에이스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 ETF와 함께 한국투자 글로벌 우주기술과 방산펀드에 분배할 예정이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라권에서는 밤사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다한입니다. 이상으로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도 청년층의 일자리가 악화되면서 일어난 고용쇼크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야기와 함께 종전이 임박한 미국과 이란 상황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짚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환영하니까 많이 남겨주십시오.
0: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3: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5: 김쾌 경제뉴스 크리에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2: 네, 어서 오십시오.
5: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2: 네.
5: 오늘 새벽에 스페이스 X가 성장했습니다.
2: 주시장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5: 요즘 아주 관심 많죠.
2: 하긴 뭐 최근 몇 달간 스페이스 X 상장이 아주 큰 이슈였죠.
5: 그렇죠.
2: 이건 아마 주식뿐만 아니라 이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 가졌을 이슈인 것 같은데요.
5: 네.
2: 결과적으로는 오늘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공모가가 주당 135달러였거든요.
5: 네.
2: 이 가격으로 시장에 올라오자마자 150달러로 거래를 시작했고요. 장중에는 최고 176달러까지 주당 가격이 올라갔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공모가 대비해서 19%가 오른 161달러의 거래를 끝냈습니다. 이제 공모가라는 게 주식시장에 대비하는 기업이 우리 회사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를 평가를 받고 새로 발행할 주식 물량을 정해서 한 주당 가격을 정하면 나오는 가격을 우리가 이제 공모가라고 하는데요.
5: 네.
2: 이 가격이 이제 스페이스X가 135달러였다는 거고 그러면 주당 135달러를 이들이 발행한 전체 주식 수 5억 5천만 주 정도 됩니다.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 스페이스X라는 회사의 값어치가 1조 7,700억 달러. 환산해보면, 원화로 환산해보면 한 2,6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이제 우리 회사 가치 이 정도 돼라고 해서 상장을 했는데,
5: 네.
2: 오늘 아까 19% 올랐다 그랬잖아요.
5: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2조 1,000억 달러 된 거고요. 요거 이제 요즘 환율이 1,500원이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5: 네.
2: 우리 돈으로 3,100조 원 됩니다.
5: 엄청나네요.
2: 스페이스X가 이제 3,100조 원의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전 세계 상장사들 제일 비싼 선으로 위에

0: 그래서 순서대로 내려보면 한 6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만 있고 이제 거기에 딱 스페이스X가 오늘 들어간 거죠.
1: 시작하자마자 아주 대단한데,
0: 네.
1: 이 스페이스X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듣고요.
0: 네네.
1: 일단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 요것도 좀 급하니까 이거 먼저 듣겠습니다. 언론들이 5월 고용 동향을 놓고 이 고용 쇼크라는
0: 네.
1: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요즘 반도체 엄청 잘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 네.
0: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 생각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좀 높일게요 하는 보고서들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1: 네.
0: 정부는 이제 그래서 초과 세수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야. 이돈 어디다 어떻게 쓸까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 쇼크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잘안 어울리잖아요.
1: 네.
0: 일단 실제 수치들을 좀 살펴보면 국가데이터처가 밝힌 2026년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명이 줄었습니다.
1: 네.
0: 기본적으로 고용이 줄어든다는 거는 경제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꾸준히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야 돈을 좀쓸 테고 이 돈이 돌아야 경기가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그 고용이 준다는 건 좋은 건 아닌데, 다만 그러면 4만 명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뭔가? 단순히 4만 명 줄어든 게 그렇게 큰 거야? 이게 쇼크라고 얘기할 수준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쇼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이 4만이라는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감소세를 보인 게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12선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0: 그렇죠. 불법 비상계엄이 자행되고 소비가 그때 확 위축되면서 고용시장도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 없어서 못 판다고 경기 상황 좋아진다는데, 그리고 수출도 역대급인데 고용이 줄었다고? 이 방향성에 지금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갑자기 왜 고용이 줄어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그 안을 좀 들여다봤더니
1: 네.
0: 제조업 일자리가 좀 크게 줄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지난 5월 제조업 일자리가 14만 명이나 감소를 했어요. 이건 2019년 2월 15만 3천 명이 줄어든 이후에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거든요.
1: 네.
0: 요건 이제 좀 쇼크라고 얘기할 만하겠죠.
1: 그러네요.
0: 그러면 제조업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줄었나를 또 들여다보니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8만 9천 명이 줄었고, 건설업 취업자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4만 3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고용의 질을 평가할 때 청년 일자리 많이 보거든요.
1: 네.
0: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은 청년들이 성장하면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쪽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보는데, 청년 취업자도 지난달 342만 7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5만 5천 명이 감소한 걸로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언론이 고용 쇼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 저도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쇼크라는 그 단어가 지금 상황에 되게 뜬금없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건지
0: 네.
1: 궁금하고, 이 고용이 줄어든 현상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그거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지금 우리가 팩트 체크는 했으니까,
1: 네.
0: 이렇게 줄어들었네? 그럼 약간 쇼크 같은데? 그럼 왜 줄었을까를 알아야 우리가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거니까.
1: 네.
0: 근데 이제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과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들하고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일들이 좀 발생합니다. 지금 약간 고용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결국엔 세상이 근본적인 변화를 좀 겪고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판이
1: 네.
0: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고용도 단순히 경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눈에 띄는 확실히 드러나는 이유들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
1: 네.
0: 앞서 이제 제조업 일자리 감소 가장 많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고무, 플라스틱 등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고용이 좀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건설업하고 도매업 등 내수업종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지만 고유가 상황이 해결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란하고 미국의 전쟁이 이번 주 내에도 뭐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이게 해결되면 연이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란 얘기거든요.
1: 네.
0: 그러면 정부가 이런 대비책으로 일시적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뭐 대책이라든지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

0: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우리 그러면 구조조정을 아예 해버리자라고 하고 통폐합도 하고 그다음에 좀 고부가 가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해줄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마무리되면 좀 살아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청년 취업하고 R&D 고학력 전문 일자리 감소 추세를 보는 건데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 좀 구조적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구조적인 문제요? 네.
0: 앞서 언급한 판이 바뀌는 상황이 여기에 좀 관여가 돼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1: 판이 바뀌는 상황이라면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바뀌는 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0: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구 구조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AI 세상의 대두가 여기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거든요. 청년 감소는 5월에 이례적으로 큰 감소세가 나온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상 청년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15세에서 29세 인구거든요.
1: 네. 근데
0: 이 인구가 구조적으로 매년 수십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봐야 되거든요. 고용 환경 악화에 인구 자체가 같이 감소하니까 고용 인원 감소가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는 청년 고용 감소 얘기는 계속해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인구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1: 그러네요.
0: 작년에 비해서 왜 이 계층이 이렇게 줄었어라고 하면 원래 취업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 AI 세상의 대두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등 역대급 호황이 벌어지고 있는 업종도 이 AI 세상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호황이니까 근데 잘 들여다보시면 AI 산업 발전에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투자 대비해서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업종들입니다.
1: 네네.
0: 특히 반도체도 수십조를 투자한다고 해도 그만큼 고용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들 첨단 장비가 안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AI가 급격히 산업 현장하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일자리를 줄이는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러게요.
0: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결국엔 두세 명이 하던 거 한 명이 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AI가 더 실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 이번에 일자리 감소한 제조업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 안이 그럼 뭐냐라고 보면 전문직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1: 오.
0: 법무, 회계, 세무 그리고 디자인 인력들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마저도 지금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얘기니까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 강화될 가능성을 보면서 이번 고용 쇼크를 해석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경기는 좋아도 앞으로 계속해서 고용시장은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0: 그럴 수 있습니다. 이른바 양극화가 자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신이 세상에 변해가는 구조 속 수혜 업종군에서 일을 하거나 그걸 활용하고 있다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업종군이나 아니면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고용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처방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가 보통 고용시장에 쇼크가 오면 뭐 청년층에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어요 또는 뭐 단기적으로 뭐 어떤 일자리를 하겠어요라는 단기 처방이 일단 먼저 나오거든요.
1: 네.
0: 일단 그 쇼크를 좀 줄여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앞서 얘기한 두 가지의 큰 구조적인 문제. 하나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 AI 시장이 대두되면서 만들어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번 고용 쇼크가 그간 인구 구조의 구조적 문제가 이거는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바로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유가 상황하고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하고 AI 시대로의 급속한 변화. 사실 작년보다 올해 초부터 이게 확 도입되면서 사람들이 실생활에 이거 업무에 써도 되겠네.
1: 네네.
0: 그리고 돈을 내고 써도 효율성이 훨씬 높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도입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써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그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고용시장에서 임계점을 확 넘어선 상황으로 들어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 노동부에서 5월 고용쇼크 긴급점검회의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뭐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기 일자리에 치중한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 이런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대책도 꼭 같이 나와줘야 된다. 이 부분을 더 고민할

0: 시기가 분명히 돼 있다라고 이번 고용 쇼크를 좀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언젠가 이 방송도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0: 아니요, 안 됩니다.
1: 사람 해야 되죠?
0: 마이크를 꼭 잡고 제가 여기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1: 저도 옆에 붙어 있겠습니다. 네. 제가 그 앞서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 네. 뒤에서 나눠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네.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게 스페이스X의 목적이죠.
0: 네, 우주 꿈이죠. 데이터 센터만이 아니고요.
1: 네.
0: 그 사실 스페이스X의 꿈은 일론 머스크의 꿈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굉장히 먼 미래를 보고 있고 우리가 SF 소설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 인류가 사는 걸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한 몇 가지 단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1: 네.
0: 그게 이제 우주발사체, 대규모의 사람들이 타고 갈 수 있는 스타쉽이라는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1: 네.
0: 중간 기착지로 달에 인류가 가서 거기에서 그 이른바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를 획득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생산시설을 놓고 그 다음이 화성에 가서 인류가 사는 것까지 목표잖아요. 그렇다 보니 뭐 우주의 AI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만든다는 건데 스페이스X를 뒤쪽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한 거는 네. 이 AI 산업의 대두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주항공 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는 XAI라고 하는 회사를 상장하기 위해서 합병을 했거든요.
1: 네.
0: 이게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 중에 AI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서 미국 내 그 월가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망고스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1: 망고스?
0: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팡이라고 불렀어요. FAANG라고 해서 팡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회사들의 이니셜을 따서 이 회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1: 네.
0: 그 다음 시대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M7이라고 불렀습니다.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렇게 포함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망고스라는 용어가 새로 튀어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이니셜 딴 건데 메타, 엔트로픽, 엔비디아, 구글, 오픈 AI 그리고 스페이스X를 포함하는데 이 중에 4개가 AI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AI 서비스의 핵심적인 회사들이고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은 AI로 가고 있고 금융시장에도 여기다 돈들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삶의 방향이나 내가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망고스까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0: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안녕하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저녁 7시 이후 정체는 빠르게 풀리고 있는데요. 오늘 유독 고속도로에 고장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선운산 부근 중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또 더 가서 순산터널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도 일산 방향으로 안양터널 안에 고장차 발생에 처리 중이니까 터널 진입하기 전에 전방 잘 살펴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정체는 이제 도심 들어가는 길들만 짧게 남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양재부터 반포, 제2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삼막부터 광명터널, 남동부근 어렵고 논산 천안고속도로 정안나들목 부근만 지체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2: 네.
1: 어느덧 이 순방 일정이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 전체 일정이 8박 9일 이거 굉장히 빡빡한 것 같아요.
2: 원래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이렇게 빡빡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1: 잠시 저희가 그걸 잊고 있었군요.
2: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사적 모임을 할 시간적 여유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1: 꼭 집어서 누구 얘기하는 건 아니죠.
2: 네. 어디 네. 명품을 사러 돌아댕깁니까? 영부인이. 너무 바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벨기에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그리고 11일부터 13일까지는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내일과 모레 는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고요. 16일과 17일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1: 네.
2: 사실 유럽 순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곳을 가는 건 좀 처음인데요. 말 그대로 수출 불모지 국가로의 외교 무대를 좀 확대를 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기반을 확대하려는 행보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제가 좀 깐깐하기 때문에 사실 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런 걸 이렇게 자체적으로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 좀 힘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한국과 유럽연합 정상회담 성과로는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고요. 디지털 통상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비밀보호협정 협상도 개시가 됐고요.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은
1: 네.
2: 사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를 맞닥뜨려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도 지금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체 국가를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네.
2: 거기서 한국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이탈리아로 갔는데요. 멜로니 총리와는 세 번째 만남입니다. 양국 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그 멜로니 총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전략적 행동 계획이라는 걸 제안을 했어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우리가 네. 조금 작정하고 두 나라 사이에 교류를 확대를 해보자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교역 투자를 더 확대하는 한편 AI, 방산, 우주 등 미래 산업 또 문화와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첨단 과학 기술과 중소기업 협력 강화 등을

0: 포함해서 MOU 4건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탈리아 정부 최고 등급 훈장인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 대십자 공로 훈장을 수훈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14일에는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5일에는 레오 14세 교황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의 면담도 준비가 돼 있는데
1: 네.
0: 이 대통령이 레오 14세와의 면담에서 2027년에 그 세계 청년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거든요.
1: 네.
0: 이때 교황이 오는데 요걸 계기로 방북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 202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카톨릭의 청년들 다 모인
0: 그렇죠. 큰 행사가 열리니까.
1: 있는 거죠.
0: 네,
1: 그 행사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교황이 오시니까
0: 네.
1: 오시게 되면 북한까지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그런데 이번 그 사실 한국과 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1: 네.
0: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라는 부분과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거든요. 이거는 이제 유럽연합이 아마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들어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고 비난하면서 한국을 적대시하는 원칙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우리 그 청와대 측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오던 원칙에서 벗어난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다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쿠팡에 6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0: 네.
1: 쿠팡이 바로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약 3,756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서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 네.
0: 그 3,756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과징금이 4,235억 7,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1,117만 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 이용한 사실 등에 대해서 2011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이번 제재 규모는 지난해 쿠팡 INC 연간 영업이익 6,790억 원의 92%에 달하는데요.
1: 네.
0: 국내에서 부과된 제재 중 가장 수위가 세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세계 최대다 뭐 이건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사실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한 세 개만 들어드릴게요. 일단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적절히 받지 않았다면서 아마존 유럽 법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68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2022년에 그 데이터 스크래핑 방지 조치가 미흡해서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메타에 4,5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는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한 과징금이 세잖아요. 2024년에 그 미국 텍사스 주 정부와 메타 사이에 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사진과 동영상에서 안면 인식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1: 네.
0: 2조 1,0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메타가 텍사스 주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이거 너무 과징금 자체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쿠팡 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수시 보고서에서 이 우리나라 개인정보 위해 규제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이러면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 이걸 뭐 순순히 낼 거라고는 보는 분들은 없을 테고요.
0: 그렇죠.
1: 뭐 소송 등을 통해서 과징금을 낮추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려고 노력은 할 것 같은데 쿠팡 측이 사실은 미국 내 로비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했다는 게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다른 관계까지 조금 애매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또 이 과징금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0: 아, 실제로 왜 쿠팡의 로비를 받은 미국 정치인들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미국 기업 차별하지 말라면서 한마디씩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중요한 자리에서. 근데 11일 날 미국 매체인 세마포라는 곳이 어떤 그 보도를 내놨냐면요.

0: 쿠팡이 미국 의원에게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쿠팡의 자국 정치권을 상대로 하는 적극적인 활동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할 정도로 쿠팡이 공세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앞서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국제 투자 분쟁 중재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 한미 FTA 규정상 중재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에 네.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1차 의향서 기준 4월 말 이후 이미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이런 방식으로 좀 괴롭힐 거고요. 이 투자사들은 그보다 더 앞서서 미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도 청원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철회를 했지만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쿠팡 문제가 외교 쟁점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한미국 대사관 관계자와 만나서 직접 설명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한미 간에는 핵잠수함 관련 실무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에 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미래 국방 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죠. 그 내용을 네. 잠깐 간추려드리면은 우리 정부는 8천 톤급 규모의 한국형 핵잠을 선흡척 가량을 국내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첫 번째 핵잠을 진수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 이에 따른 첫 번째 실무 회의가 지난 2일과 3일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가 미국의 협조 아래 전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해서 핵잠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건조하는 구상에 대해서 미국 측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미국 측에서는 우리나라 핵잠을 건조해줄 여력 자체가 안 됩니다. 예. 자, 외교부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핵잠을 가지고 중국 견제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미국이 투입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외교부가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회의에서는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뭐 이게 하루아침에 뭐 달라질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은 다음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고요. 이르면 7월 중에 워싱턴 DC에서 두 번째 실무 회의가 열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입장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네.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에 더 많은 선택지와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환영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1: 네. 아마 관심들이 제일 많은 사안이 이걸 것 같은데 미국과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또라고 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0: 네.
1: 근데 진짜로 주말에 이 서명식이 열릴 수 있나요? 유럽에서 뭐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0: 이게 지금 네. 미국 측 주장이에요. 저희가 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속 미국 측 주장을 얘기를 해서거든요.
1: 네.
0: 자,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란과의 논의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나는 오늘 저녁 원래 공습하고 폭격하려고 했는데 그거 취소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포고문 서명식에서도 우리는 방금 이란과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
1: 네.
0: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 서명식은 이번 주말 유럽에서 열릴 거고 나는 참석하지 못하겠지만 JD 벤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날 이란 파르스 통신은 초기 MOU와 관련해 어떤 문안도 승인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에 MOU 체결 서명식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악시오스는 미국 공군 수송기 넉 대가 관련 장비를 나르기 위해 유럽으로 떠났다면서 서명식 장소로 스위스 제네바가 유력하다 이런 구체적인 보도까지 내놨습니다.
1: 네네.
0: 블룸버그 통신도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14일 제네바에서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중간에 중재를 했던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최종 합의문에 도달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의사 결정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 양해각서 서명식이 14일 제네바에서 열린다는 일부 서방 언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반박했습니다.
1: 14일이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래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네. 그때 합의안에 서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는 말을 무려 39번이나 했다고 언론이 지금 보도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이란만 부인하지 그래도 나머지 뭐 언론 보도나 뭐 이런 데들에서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것 같긴 합니다.
0: 네. 자, 이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살짝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80살 생일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을 자신의 역사적인 외교적 성과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그 종전 합의가 15일에서 17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일정과 맞물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이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가 열리는 곳이 제네바에서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JD 벤스 부통령 보낸다고 해놓고 본인이
1: 짠.
0: 서프라이즈
1: 네.
0: 예, 뭐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12일 날 로이터 통신은 일요일에 벤스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제네바에서 만나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1: 네.
0: 자,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과의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원격으로 서명을 진행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 국영TV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물론 이 초안이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건 맞고 이란이 승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명은 디지털 방식으로 원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서로 그러니까, 마주하기 싫다라는 얘기네요.
0: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어느 쪽이 말이 맞는지는 실제로 그 상황이 펼쳐져 봐야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아니 근데 이런 합의가 디지털 방식으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사적이네요.
0: 우리. 그러니까요. 예.
1: 이런 합의를 디지털로 한다. 네, 어쨌든 합의식조차 지금 이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 네.
1: 핵심 의제가 이제 핵하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0: 네.
1: 이거는 뭐 합의문에 지금 담긴답니까? 어쩐답니까?
0: 그 이게요. 네. 미국 측 발표하고 이란 측 발표가 또 달라요.
1: 네.
0: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인데 자, 사실 양측이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란이 해협에 설치된 기뢰 제거와 국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미국은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 네.
0: 이란 측의 입장은 뭐냐면 무슨 얘기야?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통제 하에 있는 거고 우리는 수수료를 계속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란이 15년에서 20년 동안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니 이거는 그 6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논의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란 측에서 요구하는 게 있죠. 미국의 제재 해제와 그리고 동결 자산 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핵 프로그램 축소와 검증이 선행돼야 하는 거고 서명 즉시 현금 지급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란
1: 네.
0: 측은 최소 240억 달러는 우선적으로 해제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1: 네.
0: 양해각서 내에는 60일 휴전 및 기술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이 일정 범위에서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 제재 유예 조항이 포함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양해각서 초안에 60일 협상 기간 동안 24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금을 해제하고
1: 네.
0: 그 절반을 협상 시작 전에 이란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핵시설 해체라든지 우라늄 농축 중단, 국제 사찰 또 제재 완화 등 이 핵심 현안은 앞으로 수개월간 이어질 후속 협상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 어쨌든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우리 생활에 좀 미치는 영향, 아까 고용쇼크 저희 얘기 조금 했는데요. 이번 주에 뭐 미국의 아파트 헬기가 격추당했다.

0: 그래서 뭐 토마호크 미사일을 미국이 뭐 40발 이상 쐈다 이런 뉴스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종전 합의 얘기가 나오니까 네. 믿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1: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재개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0: 전쟁 재개는 아니다라는 아니다. 거잖아요. 네. 아무튼 뭐 월요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얘기도 좀 해보죠. 시진핑 주석이 북한 국빈 방문한 것도 이번 주에 중요한 국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1: 그렇죠.
0: 암묵적으로 북핵을 용인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1: 이게 이제 중화권 매체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인 연합조보가 12일 날 전문가 분석 기사를 통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묵인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중국과 멀어지고자 하는 추세를 멈췄다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정상회담 발표문에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없는 대신에 네. 중국은 북한과 여러 항목에서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그 이번 방북 수행당 규모가 지난 2019년과 대비해서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여기에 둥진 국방부장이 포함된 것은 북중 간 군사 교류를 수면 아래에서 표면으로 끌어올려서 양국 군대의 관계를 공식화하고자 하는 중국 측의 의지를 부각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매체의 또 다른 전문가들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북중 그 중국이 사실 북핵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가장 간접적인 방식으로 북의 핵 보유국 지위 문제를 풀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네.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무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8: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9: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10: 회색늑대는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보통 우두머리가 앞장설 것 같지만 회색늑대의 세계에서 우두머리는 가장 뒤에 섭니다. 앞에 서는 건 늙고 병든 늑대들입니다. 무리의 속도를 가장 느리게 걷는 늑대에게 맞추려는 거죠. 우두머리는 맨 뒤에서 나고자가 없는지 살핍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0: 6월 13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앞서 이제 저희 이란전쟁 곧 끝나나 뭐 이런 얘기했는데 미니에 보니까 디지털 서명이든 만나서 악수하고 서명이든 빨리 좀 해라 라고 누가 올리셨네요. 다들 마음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이 캣 스티븐스의 피스 트레인입니다. 저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호 정상

0: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핵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이 한국은 불변의 적국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 담화를 전하며 한국 대통령이 체제 존중, 적대 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제1의 적대국 미국의 단검이 바로 한국의 실체라면서 이번 대결 선언으로 평화 공조는 있을 수 없으며 영원히 적대적 두 국가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입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EU 정상회담을 통해 36개 항이 담긴 공동성명을 내고 북러 군사협력과 북핵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한미일 외교당국이 현지 시간 12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 상황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상일 북핵정책과장, 미국 국무부 데이비드 와일레졸 한일 동아태 부차관보, 일본 외무성 오스카 겐코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한자리에 모여 최근 한반도 및 영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이행 노력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한미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종목을 부각하는 기사를 작성해 주가를 띄운 뒤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언론인 선행 매매 행태를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주식 선행매매를 한 현직 경제 매체 기자와 브로커를 구속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폐가 망신하는 주가 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 직피라는 정상적인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신고 시 처벌 감면에 신고 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를 바란다며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라권에선 밤사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충청,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도배, 필름 조공, 타일 시공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여성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확산하면서 사무직, 서비스직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기술직에 도전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고 연차가 쌓일수록 실력이 곧 경쟁력이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거칠고 힘든 기술직이라는 인식도 자기관리에 철저한 전문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 여성 기술자의 도전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시각가이자 화가이자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활동했던 레바논의 대표 작가 칼릴 지브라는 자신의 저서 예언자에서 이런 문장을 썼다고 합니다. 기쁨이 식탁 곁에 앉아있을 때면 슬픔이 침대 위에 잠들고 있음을 기억하라. 남매의 듀오죠. 악뮤의 노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에도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늘 기쁨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늘 슬픔만 있는 인생도 없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기기 마련이고요. 오르막이 있으면 당연히 내리막도 있는데요. 매일 웃을 일만 가득하면 정말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기쁨과 슬픔 사이를 오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6월 13일 토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그런 이야기 해봤죠. 기쁨만 있는 인생은 없다. 늘 슬픔만 있는 인생도 없다. 인생이라는 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또 내용이 담긴 노래도 들어봤고요. 슬플 때는 억지로 참지 않고 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토닥여주고 기쁠 때는 온전히 그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태도, 그런 게 아마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아름다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기쁨이 훨씬 더 여러분의 삶에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코너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하는 모여라 우리 동호회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는 녹색연합 이다정 활동가 모시고 오늘은 지구편 만나보겠습니다. 또 3, 4부에서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드릴 건데요. 왠지 기쁨과 슬픔을 오가는 다양한 사연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모여라 우리 동호회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3: 우리 동호회.
2: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는 분입니다. 민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자, 이번 주 우리가 만나볼 동호회 어떤 동호회인지 궁금해요.
4: 네, 일단 오늘은 스포츠 동호회를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젠디는 운동하실 때 잘하는 것과 즐기는 것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2: 잘한다는 건 내가 잘하는 거고. 그쵸? 즐기는 거는 보면서 즐기는 거.
4: 아니 뭐 할 때도 약간
2: 할 때도 즐겁고.
4: 농구 좋아하시잖아요.
2: 네네.
4: 골을 많이 넣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 농구 하는 걸 좀 즐기는 걸 좋아하시는지.
2: 골을 많이 넣는 거. 일단 잘해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4: 그렇죠. 저도 네. 사실 그렇거든요. 이 결과가 좀 눈에 보여야 그 다음에 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2: 맞아요.
4: 때문에 운동을 할 때는 약간 나 자신과의 기록을 경신하거나 이 누군가에게 이겼을 때 오는 그 성취감을 더 비중 있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2: 네.
4: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크루를 취재한 뒤에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2: 우와.
4: 바로 러닝 크루 달림 만나봤는데요.
2: 러닝 크루군요. 우리 월요일 코너직인 김민호 아나운서가 안 그래도 즐겨하는 운동이거든요. 지난주에도 또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고 하더라고요.
4: 저 SNS에 사진 봤습니다.
2: 아, 그래요?
4: 맞아요. 이렇게 러닝 붐이 일면서 사실 SNS의 기록을 인증하는 사진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고
2: 네.
4: 그러면서 조금 더 빠르게 내가 가진 기록을 단축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시면서 달리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사실 많아요.
2: 네.
4: 하지만 달림 크루 분들은 빨리 달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말 그대로 이 달리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었거든요.
2: 네네.
4: 이른바 펀런을 즐기고 있던 달림 크루. 어떻게 즐기면서 하는지 궁금하시죠?
2: 네.
4: 일단은 크루원 박수진 씨의 목소리로 이들이 말하는 펀런의 의미부터 들어본 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 같이 뛰면은 아무래도 페이스를 최대 페이스로 뛰는 경우보다는 같이 이제 페이스를 맞춰서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여유 있게 뛰는 부분이 일단 펀런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뛰는 게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김포도 있고 고향도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많이 뛸 수가 있어요. 새로운 곳을 뛰면 생각보다 즐겁습니다. 달리기를 안 하는 분들은 새로운 데 뛰는 게 왜 즐거워라고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즐거워요. 그래서 코스도 그렇고 페이스도 그렇고 이제 거리도 이제 적당히 뛰다 보니까 이제 즐거움을 더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가면 맛집들이 또 있다 보니까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뭐 맛있는 걸 먹거나 하면서도 더 즐겁게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맛집 또 가시고 일단 맛집이 가장 눈에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북서부 지역을 달리면서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 것도 같아요. 네, 펀런 알듯 말듯 아직 좀 개념이 모호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민정 리포터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4: 네, 이 펀런 즐긴다라는 펀과 달린다라는 런이 결합된 말로 말 그대로 즐기기 위한 달리기를 의미합니다.
2: 네.
4: 어떤 기록이나 경쟁을 추구하기보다는 달린다라는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고 뛰는 건데요. 보통 운동을 하면 내 기록을 깨야 한다,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 라는 압박감이 먼저 드는데
2: 네.
4: 이 펀런의 경우에는 내 몸을 움직여서 얻는 러너스 하이, 이 뛰면서 느껴지는 행복감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누군가와 함께 달리는 이 시간 자체를 즐긴다고 보면 됩니다.
2: 네.
4: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잘 뛰고 재밌게 뛰는 크루가 우리 크루다라고 이 달림 크루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말이 맞네 하고 딱 와닿더라고요.
2: 네.
4: 그래서 실제로 젠디가 말한 것처럼 뭐 고향 일산 호수공원부터 대장천, 경의선 숲길을 시작으로 김포 생태운양공원, 아라뱃길, 또 김포 공설운동장 등등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뛰기보다는 이 새로운 코스를 함께 뛰면서 그 안에서 대화도 하고 일종의 동네 여행을 하는 그런 기분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2: 네, 상상해보니까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뛸 때는 그냥 평범하게 러닝하는 모습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4: 보통은 그런데요. 다만 조금 더 재밌게 뛰고 싶다 할 때는 일단은 옷 컨셉을 따로 정해요. 그래서 뭐 빨간색 혹은 핑크색으로 아이템을 맞춰서 함께 뛰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혹시 광화문 댕댕이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2: 들어봤죠.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왔잖아요.
4: 맞아요. 이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 전현무 씨가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GPS를 켜두고 달리기를 하는데 이 코스를 다 돌고 나면 GPS 기록이 마치 강아지 옆모습과 비슷하다라면서 광화문 댕댕런이라는 코스가 소개되기도 했고요. 네. 마곡 쪽에 있는 한 코스는 이 카피바라의 모습을 또 그릴 수 있는 코스가 있어서요. 이런 재미들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달링 크루에 취재 요청을 했을 때 크루원들이 아 펄론이요? 그러면 이분은 꼭 취재를 해야 합니다. 라면서 추천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한강버스와 달리기 대결을 펼쳤던 분이에요. 너무 궁금하죠? 네. 관련한 이야기 계속해서 박수진 씨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네, 뭐 한강버스랑 달려가지고 그걸 이제 컨텐츠화 했는데 출발지가 마곡나루역에서 끝에 종착점인 잠실까지 해가지고요. 28km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리하고 시간을 보면 다 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배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출발 시간, 도착 시간만 보고 대충 페이스를 나눴는데 정착하는 시간 때문에 배가 좀 천천히 가는 거지. 사실 그냥 갔으면은 사람이 따라잡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중간중간 이제 서가지고 탑승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거가 아니었으면 저는 못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이 됐건 차도가 됐건 해변이 됐건 모든 것이 내 놀이터가 되는 것이라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즐기고 같이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2: 와, 모든 것이 내 놀이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은데 달리기 하나만으로 이렇게 재밌는 이벤트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게 펀런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달리기에 진심인 이유 도대체 뭘까 궁금해요.
4: 저도

0: 궁금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길 위를 달린다는 굉장히 단순한 행위이자 운동이기도 하고 막 어떤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여기서 바로 러닝의 즐거움, 달리기의 매력이 숨겨져 있다는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딱 투자한 만큼 나오는 정직함. 인생을 살다 보면은 노력한 것만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
1: 네.
0: 달리기의 경우에는 달리는 만큼 빨라지고 또 달린 만큼 뛸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지고 이 정직하다는 느낌 그리고 그만큼 내가 한 것에 대한 성취감이 딱 오다 보니까 달릴 준비가 늘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성취감을 느끼기까지가 참 힘든 것 같은데 막 나도 러닝 한번 해볼까 하고 거리 위로 나섰다가 혹은 트레이드밀 올랐다가 아 얼마 안 가서 숨 쉬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0: 맞아요.
1: 네. 그런 이런 초보, 저 같은 초보 러너들을 위한 팁은 없을까요?
0: 있습니다. 사실 달리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포기가 빠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뛰지 못하겠다를 너무 빠르게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달리고 싶은 코스와 친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뛰지 말고 걸으라고 해요.
1: 네.
0: 걷다 보면 내가 이렇게나 오래 걸을 수 있었나 하고 어느 순간 체력이 좀 올라와 있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크게 욕심내지 말고 딱 5분만 달려보는 거예요.
1: 네.
0: 바로 뛰면 1, 2분도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걷기를 좀 하다가 심폐지구력을 올려둔 상태면 5분은 숨이 차지만 그래도 익숙해지는 지점이 좀 빨리 온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렇게 5분이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은 10분, 또 10분에서 또 조금씩 늘리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은 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펀런의 자세가 진짜 중요한 게요. 내가 얼마나 긴 거리를 뛰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분을 견뎌냈다, 10분을 견뎌냈다, 이 달리는 행위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맛본 뒤에 기록을 목표로 세우다 보면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달리기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꿀팁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네.
0: 달린 크루장, 일명 귀대장님 김기찬 씨도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10여 년이 지금 지났고요. 지금은 러닝에 대한 흥미는 물론 건강까지 싹 챙겼다고 하거든요.
1: 네.
0: 이어서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 달리기가 많이 힘들다 보면은 걷기부터. 저도 걷기를 한 30분 하면 살이 좀 이제 빠지거든요. 근데 몸이 가벼워지니까 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달리기가 재밌고 빨라지다 보면 러너 사이도 기분도 오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건강 운전하면 아무래도 이제 신체 나이 측정이 되잖아요. 기존 제 나이 또래 친구들보다 거의 한 9살에서 10살은 항상 어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주위에도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제 친구들은 다 뭐 이렇게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을 먹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그런 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신체 나이가 물론 겉모습은 뭐 달리기 많이 하면 뭐 늙어 보인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몸속은 더 젊어지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거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좋은 운동 같습니다.
1: 사실 저는 달리기는 몰라도 걷기는 자신 있거든요. 걷기부터 시작이라면 좀 부담이 덜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펀런을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달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록 욕심이 생길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달린 크루분들이 펀런을 즐기긴 하지만 또 실력은 절대로 펀하지 않습니다. 이 즐기는 자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1: 네.
0: 지금 45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8명가량이 42.195 풀 마라톤에서 3시간 이내에 들어오는 섭3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실력자들이고요.
1: 네.
0: 즐겼던 시간들만큼 또 달리기에 진심인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김포 한강 마라톤이나 철원 DMZ 마라톤 등에도 꾸준히 단체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또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 가이드런이나 다양한 달리기 컨텐츠를 또 즐기는 분들도 있어서요. 더더욱 러닝의 재미를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이 달리기의 매력에 빠져서 버킷리스트 한 번의 풀 마라톤 도전이 지금 무려 6번의 참가까지 늘어나게 됐다는 이자윤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면요. 얼마나 이 달리기에 진심인 분들인지 한 번 더 느껴지실 겁니다.
1: 네.
0: 목소리 함께 만나볼까요?
3: 이게 건강 달리기 5km 하는 거랑 42.195로 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쓰는 에너지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5km는 천천히 걷디 걷디 하면 이렇게 가도 되는데 42.195는 나중에 인내심이라고 하죠.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런 인내심을 많이 테스트하는 것 같아서 많이 고민을 했지만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째 불신청하게 되고 두 번째가 세 번째 되고 그게 지금 여섯 번째를 뛰고 있어서 저 스스로도 되게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러닝 하다 보면은 잡생각도 없어지고 삶이 힘들면 러닝이 안 힘듭니다.

0: 삶이 너무 사회생활에서 쩌들었을 때 런닝 할 때만큼은 나를 찾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이제 끌어주는 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 듣기만 해도 좋네요. 아무래도 러닝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을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머리도 맑아질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뭐 무언가를 시작할 때 잘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즐기기도 전에 금방 지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오늘 만난 달림 크루 이야기 들어보니까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즐겁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훌쩍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달림 크루의 즐거운 러닝타임 응원하겠고요. 오늘은 어떤 노래 추천 맡고 오셨나요?
2: 네, 싸이의 챔피언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러닝 크루 달림의 활동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당신 편 공식 홈페이지 5당제 사진첩에 올려주도록 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시고요. 네. 홈페이지 놀러 오신 김에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시다. 모여라 우리 동호회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들으면서 민자영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2: 안녕.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

0: 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고요. 그래서인지 도로에 고장차가 유독 많았습니다. 지금도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영광 또 순산터널 부근에 각각 승용차와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또 수도권 제1순환선은 사고가 난 곳이 있는데요. 일산 쪽으로 장수 부근 1차로 승용차 사고 처리 여파로 뒤로 2km 구간 갑자기 밀립니다. 반대 판교 쪽은 서운 분기점부터 중동 구간 정체 남았습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 하늘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상됩니다. 모레 월요일부터는 다시 맑아져 서울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저와 함께 지구와 생명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녹색연합의 이다성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이다성입니다.
2: 활동가님 한 주 동안, 아니네요.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3: 네, 잘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두루미 서식지 모니터링도 다녀왔고 네. 또 지난주 금요일이 환경의 날이어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2: 오, 그렇군요. 두루미 서식지 모니터링을 다녀오셨어요?
3: 네.
2: 어디인가요?
3: 연천 지역인데요. 네. 사실 두루미는 겨울에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지금은 두루미가 없고요.
2: 네.
3: 서식지가 좀 건강한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2: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지구편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벌써 궁금한데요.
3: 네, 요즘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바다 온도가 올라가는 해수온 상승, 또 늘 골칫거리인 해양 쓰레기,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연안 침식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홍활동가와 제주 산호 이야기로 해수온 상승을 살짝 다뤘었는데요.
2: 네.
3: 사실 바다 온도가 오르는 걸로 이야기할 것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연안 침식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2: 네.
3: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2: 안 그래도 지난번에 수홍활동가님이랑 제주에 산호 무덤이 생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 네.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다솜활동가님이랑 연안 침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안 침식, 뭔가 깎여나간다는 뜻이겠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쉽게 말해서 바닷가에 있는 모래나 흙이 파도나 바람 때문에 깎여나가서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2: 네.
3: 파도나 조류, 해수면 상승 같은 자연적인 이유도 있고 인공시설물을 지어서 생기기도 하는데요. 지금 동해에서의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바다 전역에서 백사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 네.
3: 심지어 모래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해안가에 있는 집들의 금도 가고 해안도로가 무너져 내리기도 해요. 이게 다 연안 침식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2: 백사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게 해안 도로가 무너질 정도로
3: 네,
2: 심각한
3: 맞아요.
2: 상황인데 네. 그럼 이 연안 침식은 왜 생기는 건가요?
3: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연적 침식이 있고요.
2: 네.
3: 사람의 개발 때문에 발생하는 인위적 침식이 있습니다. 자연현상과 무분별한 개발이 뒤섞여 있는 건데 이게 또 지역마다 원인이 조금씩 달라요.
2: 네.
3: 그래서 딱 하나 때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2: 오.
3: 우리나라의 경우 동해안은 90년대 이후에 대규모 항만과 발전소 방파제들이 들어서면서 파도를 타고 흘러가야 할 모래의 길을 막아버린 게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네.
3: 서해안은 강에 설치된 댐이나 하구둑 때문에 바다로 내려올 모래 공급원 자체가 아예 끊겨버렸어요. 여기에다 과거 수도권 건설을 위해서 서해바다에서 인왕산이나 남산 부피만한 엄청난 양의 모래를 퍼다 썼습니다.
2: 네.
3: 그 결과로 지금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2: 자연적 침식과 인위적 침식이 있는데 그러면 자연적 연안 침식은 어떤 이유로 생기는 건가요?
3: 자연적 연안 침식은 대표적으로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더 밀고 들어와서 모래를 깎아먹는 거죠. 또 지형적인 특징도 있는데요. 바다를 보시면 육지가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곳이 있잖아요. 네. 그걸 곶이라고 부르는데 파도에 밀려올 때 이 툭 튀어나온 곳에 파도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아.

0: 그러다 보니 튀어나온 곳은 파도에 깎여나가고 그 주변으로 모래가 밀려가서 쌓이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면서 백사장 모래가 사라지거나 해안가 언덕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인위적 연안 침식은 어떤 이유로 생기는 현상인가요?
0: 이건 사람이 만든 구조물 때문인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방파제 같은 돌출 구조물입니다.
1: 네.
0: 바다로 길게 뻗은 방파제를 지으면 원래 파도를 타고 이리저리 움직여야 하는 모래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1: 아.
0: 그래서 한쪽엔 모래가 잔뜩 쌓이고 반대쪽은 모래가 안 들어와서 통째로 깎여나가게 돼요.
1: 네.
0: 둘째는 이안제라고 하는 수중 방파제 때문인데요. 파도의 힘을 줄이려고 바다 한가운데 물속에 방파제를 만드는 건데 이게 파도는 막아주지만 오히려 그 주변 바다의 모래 흐름을 뒤틀어 놓아서 침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0: 셋째는 호환 때문입니다. 모래가 깎이는 걸 막으려고 벽을 치는 건데 오히려 밀려온 파도가 이 벽에 부딪혀서 튕겨나갈 때 그 센 힘으로 벽 아래쪽에 있는 모래를 더 깊게 파내서 결국 벽 자체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1: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연안 침식이 생기기 전에 혹시 미리 나타나는 징후 같은 게 있을까요?
0: 네. 바다가 보내는 경고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조물 밑바닥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1: 아.
0: 큰 파도가 치고 나면 해안가 벽 밑에 숨어 있어야 할 기초 콘크리트가 헌히 드러나요.
1: 네.
0: 모래가 싹 쓸려 내려갔다는 뜻이죠.
1: 두
0: 번째는 모래사장이 자갈밭으로 변하는 신호입니다. 모래를 퍼내거나 개발을 하면서 고운 모래가 먼저 쓸려나가고 밑에 있던 자갈만 남는 건데 이건 전국 모든 바다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바닷가 뒤편의 언덕이나 땅이 푹 꺼지고 무너지는 현상이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모래사장이 완만하지 않고 칼로 자른 듯 깎여서 해안 절벽처럼 변하는 징후가 있습니다. 이런 게 보인다면 이미 침식이 심각하게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1: 그렇군요. 기초 콘크리트가 훤히 드러나거나 모래사장이 자갈밭으로 변하거나 또 언덕이나 땅이 푹 꺼지고 무너지는 현상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래사장이 칼로 자른 듯 깎여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이게 연안 침식의 징후라는 말씀이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연안 225개소 가운데 100곳이 침식 우려 또는 심각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0: 기상 상황이나 연안 정비 사업 등의 일시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연안 침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저희가 재작년에 실제로 주요 해변 54곳을 조사했더니 파도에 깎인 모래벽이 무려 2m 이상 높이로 생겼거나
1: 네.
0: 바로 뒤에 있는 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곳이 18군데나 됐어요. 침식을 막으려고 수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지어놨는데도 또 무너진 곳이 34군데나 됐습니다. 이런 피해는 주로 대형 발전소나 항만시설을 지은 개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1: 네.
0: 심지어 국립공원이나 천연기념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처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보호구역들까지도 지금 침식으로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침식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0: 자연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모래와 흙이 사라지니까 거기 살던 생물들 그리고 식물들이 집을 잃어버리겠죠.
1: 네.
0: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둘째는 건물이나 도로 같은 시설물 피해입니다. 해안도로가 내려앉고 건물이 무너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1: 네.
0: 셋째는 경제적인 손실인데요. 백사장이 사라진 해수욕장. 지역의 중요한 관광 자원이 없어지는 건데요. 관광객이 끊기면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관광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1: 그렇죠.
0: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바다와 주거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태풍이라도 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살던 집을 떠나서 이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고요.
1: 와, 그렇군요. 연안 침식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또 오늘 알게 됐습니다. 저희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볼 건데요.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오겠습니다.

0: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이다솜 활동가와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 연안 침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 연안 침식으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활동가님 우리가 제주도의 푸른밤 노래도 듣고 오니까 갑자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해수욕장 같은 곳에 사람이 오가면서 모래가 계속 줄어들어서 매년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를 쏟아부어서 채운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건 연안 침식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1: 모래를 보충하는 것을 양빈이라고 하는데요. 네. 양빈을 하면 당장은 백사장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침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시 모래가 바다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양빈 후에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모래를 아무 모래나 넣을 수 없거든요. 이 모래를 건축용으로도 쓰기 때문에 모래 수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0: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모래랑 그 해수욕장 있는 모래랑 같은 모래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안 침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환경 문제를 다룰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고 저희도 그 원칙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전 예방의 원칙입니다.
0: 사전 예방의 원칙?
1: 네. 환경 문제는 발생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미리 예방을 하자는 거예요. 연안 침식도 사전 예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0: 네.
1: 무언가를 개발하기 전에 침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

0: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위험한 지역은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단순히 콘크리트 벽을 쌓는 게 아니라 해안선을 자연 그대로 복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도 연안 토지 매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1: 네.
0: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침식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바닷가 주변 개발을 제한해야 하는데, 그 땅이 개인 소유라면 한계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국가가 공공의 땅으로 만들고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모른 채 섣부르게 구조물만 지었다가는 예산만 낭비하고 침식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모니터링도 꼼꼼하게 해야겠네요.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떠셨어요, 활동가님?
0: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바다를 보실 때, 아, 저 모래 한 줌이 바다에 사는 생명들과 우리 삶을 지키는 소중한 방파제구나. 한번더 눈여겨봐 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앞으로 모래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0: 네.
1: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를 또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지구를 위한 실천. 네, 지구를 위한 실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다녀간 수홍활동가님은 영상 화질을 불필요하게 높게 설정하지 않기를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다솜활동가는 어떤 걸 같이 해보면 좋을까요?
0: 저는 오늘 바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1: 네.
0: 올여름 바닷가로 휴가 가시는 분들께 해변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기를 제안합니다.
1: 오.
0: 바닷가를 떠나기 전에 몸과 짐에 묻은 모래를 털어서 다시 해변으로 돌려보내주세요.
1: 네.
0: 그리고 예쁘다고 그 자갈 같은 것들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좋습니다. 해변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기, 모래도 탈탈 잘 털고 나와야겠습니다.
0: 네.
1: 자, 오당자 홈페이지에 지구를 위한 실천 게시판 만들어져 있거든요. 직접 실천한 뒤에 어땠는지 여러분 느낀 점도 오당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연합 이다솜 활동가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K씨의 언제나 사랑해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저축은행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주시고요. 3860님이 저는 이무진의 노래를 좋아해요. 그중에 청춘 만화 들으면서 걷고 싶습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셔서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듣고 3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9시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시간가량의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반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시작한 특검은 오후에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죄의 구성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기

0: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본인의 SNS에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글은 최근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거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를 겨냥한 거란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유럽 순방으로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했다며 특히 유럽연합 측의 철광 무관세 수입 쿼터 협의가 생산적이었다고 거론했습니다. 위 실장은 현지 시간 12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유럽연합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유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EU를 직접 방문해 우리 정부의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근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새로운 흐름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주체인 EU와 우리가 협의해서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EU의 자구 노력이 우리에 대한 대유럽 진입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라권에선 밤사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충청,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오후 9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기온 26.5도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얼마 전에 가수 고영배 씨가 특별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는 슴슴한 콘서트죠. 이날 관객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관함에 맡긴 뒤 입장해야 했는데요. 덕분에 평소보다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 촬영이나 메시지 확인에 신경을 뺏기지 않고 오직 눈과 귀를 열어서 공연을 즐긴 거죠. 현대인들은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삶과 환경에 부담을 주곤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롯이 일상을 누려보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허쉬의 애인 들으면서 3부 시작했고요. 이 노래는 0892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신수경님이 캠핑 와서 불멍하면서 젠디 목소리 듣고 있어요. 이 밤이 너무 좋네요. 오, 불멍하면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수경님. 확실히 캠핑의 매력은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좋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불멍만 하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잖아요. 장작 타는 소리 들으면서 또 시원한 밤 공기도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까지 함께하면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여유를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니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비서.

최성군의 네가 좋아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3733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신청곡 남겨도 될까요? 요즘 핫한 영화 와일드싱에 나온 최성군의 네가 좋아 듣고 싶습니다. 아, 요즘 진짜 화제죠. 영화 와일드싱 안에서 그 오정세 배우가 연기한 최성곤이라는 가수, 발라드 가수인데 그분의 대표곡입니다. 네가 좋아. 정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SNS에서도 막 밈처럼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막 따라하고 부르고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들어봤고요. 아마 보고 오시면 계속 이 노래를 입으로 흥얼흥얼 하실 것 같아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 3733님 덕분에 같이 들어봤고요. 임채영님은 젠디 저는 이제 슬슬 운동하러 나가요. 운동하면서도 계속 방송 들을게요. 꾸준히 운동해서 날렵한 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신청해 주셨어요. 운동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채영님. 사실 운동은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 것보다 꾸준히 이어가는 게 더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귀찮아도 막상 운동을 시작하고 나면 또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들으시면서.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근데 다짐 뒤에 이 이적 씨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 신청곡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긴 하지만 채영 씨를 한번 믿어볼게요. 3558님, 지난주에 가족들이랑 무주에서 열린 무주 산골 영화제에 다녀왔어요.

내년 6월이면 꼭 찾게 되는 영화제인데 다녀오고 나면 여름이 시작되는 기분입니다 하면서 볼빨간 사춘기의 머메이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무주 산골 영화제가 무주, 전북 무주에서 매년 6월에 열리는 영화제라고 해요. 이게 진짜 자연 속에 야외 공간에서 영화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됐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좋은 영화, 또 아름다운 풍경 즐기면서 가족들과 또 소중한 추억을 담아 오셨을 것 같네요. 신청곡 두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채영님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3558님이 신청해주신 볼빨간 사춘기의 머메이드.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그리고 이어서 볼빨간 사춘기의 머메이드 듣고 왔습니다. 안광숙님이요. 주말마다 손주들을 돌보는데 오늘은 꼬맹이들에게서 잠시 해방돼서 생애 처음으로 야구장에 다녀왔어요. 프로야구 원년 멤버 최동원 선수를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네요 하면서 김트리오의 연한 부두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주말마다 손주들 보시느라 늘 바쁘셨을 텐데 오늘은 뭔가 오롯이 광숙님만의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서 좋네요. 그것도 생애 처음으로 야구장에 다녀오셨다니 더 특별한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TV로 보는 야구랑 직접 경기장에서 보는 건 진짜 다르잖아요. 뭐 선수들의 움직임 보는 것도 그렇고 관중들의 응원 소리 또 경기장 특유의 그 분위기까지 뭔가 또 새로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앞으로 자주 가서 야구 경기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도 풀리잖아요. 김트리오의 연한 부두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가 SSG 랜더스의 대표적인 응원가라고 하죠. 광숙님의 신청곡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고속도로는 이제 거의 전 구간 시원하게 지나고 있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쪽으로 서운 분기점 부근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3, 4차로가 사고 여파로 모두 막혀서 지금 계양부터 서운 분기점까지 2km 꽉 막혀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양산부터 언양 분기점 현재 2, 3차로에 오토바이가 불법 운행을 하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현장 제보니까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정체는 양재부터 반포 구간 짧게 남았고요. 올림픽대로 진입한

0: 면 동호대교부터 반포대교 제외하면 나머진 전 구간 좋습니다. 강변북로는 동호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어렵습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민수경님이 젠디 마트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수년 전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서로 얼굴 보고 동시에 이름을 부르면서 웃었네요.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오, 정말 반가운 우연이었겠네요. 살다 보면 연락이 뜸해져도 뭔가 함께 일하고 웃고 또 울고 고생했던 사람들 얼굴을 오랫동안 기억에 남잖아요. 일부러 요즘은 약속 잡아도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소중한 인연을 마주치셨네요. 잠깐 만난 거였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함께했던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면서 또 따뜻한 그런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3000님은 이른 아침에 같은 층 이웃끼리 문 밖에서 싸워서 자동 기상을 했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해주면 좋겠는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곽진원의 함께 걷는 길 신청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웃들의 언쟁 소리 때문에 오늘 또 자동 기상을 하게 되셨군요. 같은 공간에 살다 보면 이제 생활 방식이나 또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층간 소음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 그러게 우리 3000님 말씀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한 걸음씩 좀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면은 좋을 텐데 그 말처럼 쉽지는 않죠. 어쨌든, 말씀처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3000님 남은 하루는 좀 평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곽진원의 함께 걷는 길 들으시고 이어서 2416님이 신청해주신 인순이의 엄마 같이 듣고 올게요.

곽진원의 함께 걷는 길, 그리고 인순이의 엄마 두 곡 듣고 왔습니다. 0313님이요. 안녕하세요. 매일 젠디와 함께 퇴근하는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조금 빨리 퇴근할 수 있게 돼서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마침 집 부근으로 손님이 내리셔서 땡 잡았어요. 피곤한 시간에 맑은 목소리 들으면서 늘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글은 자주 못 남겨도 매일 함께하고 있어요. 오당제 파이팅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늘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 개인 택시, 그 택시를 하다 보면은, 하루가 진짜 뭐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날도 많을 텐데, 오늘은 또 마침 어떻게 집 근처로, 가는 손님을 만나셨다니, 너무 좋은데요. 무엇보다 바쁜 운행 중에 매일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연은 뭐 매번 보내주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0314님이 안전하게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게요. 2037님,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오당제에서 들려오는 젠디의 목소리 들으면서 쉼을 얻어요.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런 날이 있죠. 뭔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 뭐 바다도 보고 싶고 산에도 가고 싶고 잠깐 일상을 내려놓고 푹 쉬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지만 꼭 뭐 멀리 떠나야만 쉼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신청곡 보내주신 거 들으시면서 한숨이라도 돌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37님이 이 곡 외에도 또 좋은 노래를 많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신청해 주신 노래 중에 두 곡 골라서 들려드릴게요. 아이유와 울랄라 세션이 함께한 애타는 마음, 그리고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0934님이 내일은 하루 종일 책을 읽으려고 해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웨스트라이프의 마이 러브 신청해요 하고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오, 너무 멋진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내일 또 주말을 맞아서 책을 읽을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 0934님. 바쁜 일상 속에서 책 한 권, 책 한 장 펼쳐보기가 쉽지 않은 나날들이잖아요. 주말이나마만큼은 좀 이렇게 책도 읽으시고, 또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보시고, 이렇게 좀 여유를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이 노래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다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차 꾸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8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남서쪽 19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5.97도, 동경 125.88도로 지진의 발생 깊이는 13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현지 시간 13일 오후 앞으로 24시간 내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평화협정에 더 가까워졌다며 이같이 적고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 직후 곧바로 전자서명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다음 주에는 실무급 회담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역사적인 평화협정이 영구적 평화를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벌이고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관은 지난 2024년 8월

0: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한 대표 등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도 공군 수송기가 훈련 비행 중 기지로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수송기는 인도 공군 주력 수송기인 러시아제 AN-31호 현지 시간 13일 오전 10시쯤 인도 북동부 아삼주 조르하트 공군기지에서 정기 훈련 도중 기지로 착륙하다 추락해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삼주에선 지난 3월에도 정기 훈련 중이던 러시아제 수호이 전투기가 추락해 공군 조종사 2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있었던 지난 2022년 직원 성과급 예산 83억여 원에서 1,0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성과 상여급 항목 예상 중 1,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다한입니다. 이상으로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도배, 필름 조공, 타일 시공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여성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확산하면서 사무직, 서비스직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기술직에 도전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고 연차가 쌓일수록 실력이 곧 경쟁력이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거칠고 힘든 기술직이라는 인식도 자기관리에 철저한 전문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 여성 기술자의 도전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얼마 전 젠슨 황의 방안은 숱한 화제를 낳았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행보를 두고 엔비디아가 그려갈 피지컬 AI 생태계의 예고편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그 의미는 젠슨 황이 앞서 찾았던 대만과 비교해보면 더 또렷해집니다. 이번 방문 때 젠슨 황은 가족들과 함께 대만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이 극진한 행보의 배경에는 그동안 끈끈했던 대만과의 파트너십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틈새를 파고든다면 연 8%에 달하는 대만의 경제 성장이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닐 수 있다는데요. 지금 우리에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또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위에 지친 작업 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네, 출연자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우. 오늘도 저 출연자 이진우가 질문하겠습니다. 진행자 박정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세요.
3: 오늘은 젠슨황이 주제라고요.
4: 예, 맞습니다.
3: 네, 젠슨황이 저희가 지난 작년에 왔을 때는 뭐 선물 주러 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역시 사업가가 뭐 선물 주러 올 리가 있습니까? 본인 필요하니까 오지. 이번에도 와서
4: 네.
3: 또 이제 이번에는 또 뭐가 필요했을까 저분이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들여다봤는데 젠슨 황은 한국에도 오고 대만에도 오고 한국에서도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고 대만은 뭐 본인의 사업 중심지이긴 합니다만.
4: 예.
3: 이 두 나라가 그의 사업에 주는 영향도 다르고 전략도 다르고 비교하는 게 되게 재밌다고요.
4: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젠슨 황이 대만에 가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고 한국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야
3: 네.
4: 개인들은 뭐 투자할 때 그것도 참고하실 거고 또 국가나 아니면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 우리는 어떤 밸류체인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대만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건지 뭐 이것도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점이 있고요. 특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8천선, 7천선을 막 넘나들 정도로 이렇게 높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이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했었을 때 물론 하나가 어떻게 다 기여를 합니까? 국가는 제도적인 거 변경해서 환경을 좀 쾌적하게 만드는 걸로 일조한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또 개선되어야
3: 네.
4: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실적 개선에 가장 직접적인 발주처는 엔비디아거든요.
3: 그러네요. 네.
4: 그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가 HBM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이렇게 주목받게 됐고 그 HBM 누가 다 발주하나 봤더니 다 엔비디아잖아요.
3: 네.
4: 그럼 그 엔비디아의 수장이 한국에겐 계속 뭘 발주를 할 건지 말 건지 이제 한국하고 손절하고 대만에서 할 건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3: 그러네요. 1차 고객이니까.
4: 그렇죠.
3: 물론 그 뒤에는 구글, 아마존, 메타, MS가 또 사줘야 되긴 합니다만.
4: 예.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엔비디아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건 사실 산업 생태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 입 하나에 국가 경제가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를 알려면 이번에 젠슨 황이 대만과 한국에서 각각 뭔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는지 알아야 된다.
3: 생각해보니까 우리 경제 최대 고객이 왔다는 거네요.
4: 최대 고객이에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우리 손에 잡히는 경제 말고는 없습니다.
3: 근데 젠슨 황 입장에서는 한국은 네. 뭐 메모리 사러 오긴 하는 건데 그거야 뭐 주문하면 오는 거고 뭐 좀 다른 게 필요하니까 한국에도 오는 거겠죠?
4: 맞습니다.

0: 사실 대만하고 한국을 젠순왕의 시각으로 보면요. 대만은 수직으로 생각하고요. 한국은 수평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대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는 대만에서 TSMC가 파운드리 부분을 일부 담당을 해주고요. 폭스콘과 위스트론 이런 데가 서버를 조립해주고요. 미디어텍이나 이런 데가 팹리스 역할을 일부 해주고 예. 그래서 대만에 있는 150개의 굵직한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역할을 해주면서 엔비디아의 칩셋들을 대만이 다 만들어주는 일괄 공정을 거기서 다 해주고 있거든요.
1: 사실 엔비디아는 들어가 보면 사무실밖에 없다면서요.
0: 맞습니다.
1: 공장은 다 외주주고.
0: 맞아요. 그 외주의 앵커링 역할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
1: 네.
0: 그래서 대만에는 엔비디아 때문에 먹고 살고 엔비디아도 꼭 필요한 협력사가 150개가 있고요. 이 150개가 엔비디아 칩셋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로 복잡다기한 역할들을 해오냐 하면 엔비디아 칩의 렉 하나를 만드는데 소재 부품을 다 합치면 130만 개가 들어가요. 뭐 절삭하고 세척할 때 무슨 화공약품 쓰고 뭐 이런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그냥 거기 붙어 있는 거 말고도 130만 개의 공정과 소재와 부품이 들어갑니다.
1: 그럼 엔비디아는 뭐 파는 회사예요? 할 때 GPU 파는 회사라고 하면 아, 막 답답하겠다. 그 저 젠슨왕 입장에서는 130만 개의 부품을 조립해서 우리가 보내는데 라고 생각하겠네요.
0: 그렇죠.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그 굵직한 협력사들의 상호 뭐랄까요? 의존적인 공정
1: 예.
0: 그리고 하나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업에 제일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추까지를 대만이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직적인 거죠.
1: 예.
0: 그런데 엔비디아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걸로 먹고 살지만 다음에 뭘로 먹고 살 건지 옆을 쳐다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대만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의 기업들 만난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엔비디아가 전 세계 탑의 위치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만은 있는 회사 없는 회사 있는 인력 없는 인력 전부 가져다가 본인 칩셋 만드는데 전부 투여하고 있고
1: 예.
0: 그거는 진짜 풀 가동을 넘어서서 오히려 지금 뭐라고 할까요? 초과 근무하고 주말 근무해가지고 대만 경제 성장률이 8%까지 간 거잖아요.
1: 예.
0: 잠재 성장률 이상까지.
1: 예.
0: 그럼 대만에다가 뭘 더 얹을 수가 있겠어요. 피지컬 AI를 대만에서 더 한다? 말도 안 되고. AI 에이전트를 대만에서 한다? AI 관련한 인력들은 본인 칩셋 만드는 데 다 투여가 됐다니까요.
1: 대만은?
0: 네. 그러면 이제 이 물리적인 공간으로 튀어나올 이 AI 시대는 다른 협력사를 어디인가에서 새로이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1: 물리적인 공간으로 튀어나올 AI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0: 지금까지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칩셋으로 AI를 우리가 철저히 소비하는 방법은 웹과 앱 안에 있는 LLM 모델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와 칩들이었어요.
1: 물어보고 일시키고.
0: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젠슨황이 대만 GTC 행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표현을 했는데 이제 전자를 넣으면 토큰이 나오는 세상이 나와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전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에너지,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 넣어주면 그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 스스로 일을 하는 형태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우 기자님이 오늘 내가 뭐 방송 준비하는데 이게 왠지 그 출연자가 좀 미흡한 것 같아. 이런 걸 좀 내가 알아봐야겠어 하고 질문하면 답변해 주는 게 지금까지 AI인데 AI 에이전트는 아 나의 주인님인 이진우 기자님은 항상 이런 일 하시는구나. 근데 내일 출연자 내일 모레 출연자 그다음 출연자까지 정보를 줬더니만 정보를 줄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송경재 게시판에 그게 나와 있다 그러면
1: 네네네.
0: 지가 들어가서 찾아보고 미리 그 예상 질문과 기초적인 어떤 과학적인 용어들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셨을 때 휴대폰을 딱 띄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AI 에이전트예요.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지가 이제 알아서 척척척척 하는 거죠. 대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처음에 그 가이드는 줘야겠지만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소리다? 어라? 나는 그냥 얘한테 배터리 충전만 해줬는데 아니면 뭐만 해줬는데 지가 나한테 굉장히 생산적인 일을 해주네. 그게 바로 토큰이 나온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AI 에이전트고
1: 네.
0: 그 AI 에이전트를 물리적인 공간에서 내가

0: 데리고 다니면서 쓰려면 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로봇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진우 기자님이 그냥 그 디지털 상황에 있는 비서를 쓰는 거면 AI 에이전트지만 몸까지 달린 걸 하나 사셨습니다. 그러면
1: 무슨 일을 더 시킬 수 있어요?
0: 예를 들어서 야, 나 지금 방송 딱 정확한 시간에 왔으니 난 올라가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주차 좀 해.
2: 아.
0: 주차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딱 올라왔더니만 뭐 원고가 아직 출력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나는 잠깐 그럼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너 프린트 좀 해놔라. 이런 것도 시킬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러고 났더니 예. 이제 이 AI, 피지컬 AI고 AI 에이전트 기능까지 탑재된 이거는 아, 화장실 바로 들어가시네? 내가 출력해놔야겠구나.
2: 아하.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비서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걸 알아서 네, 하는 네. 거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것까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대만에서도 비슷한 논조로 얘기하고 우리에게도 비슷한 논조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건 누구랑 할 거냐는 거죠. 본인은 사무실만 있는 곳에 있는데.
1: 그냥 원래 사무실밖에 없는
0: 그렇죠.
1: 회사인데.
0: 그럼 이 로봇과 관련돼서는 누구랑 협력을 하지?
1: 아, 대만에서 찾으려는 게 잘 없어요?
0: 이미 다 꽉 찼다니까요.
1: 나라가?
0: 네. 잠재 성장률의 배 이상으로 성장한다는 건 아직 졸업도 안 한 애 갖다 쓰고 너 대충 반도체는 이해하는 거지? 그럼 와서 배워. 그러면서 하나씩 하자. 지금 있는 물량 없는 물량 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 어떤 소리까지 엔비디아가 하고 왔냐면 연간 대만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왔어요. 이 연간 1,500억 달러가 예.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요.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에 투자했던 금액이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예요. 그러면 10배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1: 특정 회사들 지분 사겠다는
0: 뭐 지분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여기에 발주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콘스텔레이션이라는 엔비디아의 대만 본사를 크게 짓기로 했어요. 그것도 투자거든요. 이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텔레이션 본사 건물 하면서 이것과 전후방적으로 관련된 거에 1,500억 달러를 연간 투자하기로 하겠다는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대만 내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이러다가 우리 연간 경제성장률 10% 달성할 것 같다는 거예요.
1: 엔비디아 덕분에.
0: 예. 그러니 이거는 대만에서는 더 담을 것도 없는 거예요.
1: 대만은 이미 충분히 다들 과열이다.
0: 그렇죠.
1: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당신들이 좀 해줄 수 없어 하고 찾고 다니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파트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수평적인 거죠. 로봇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두산, 그다음에 현기차, 그다음에 이 로봇과 관련된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 현장에서. 그런데 생산 현장에서 로봇에게 데이터를 주입시켜서 업무를 시키는 것은 이거는 회사 전 재산이 걸려있는 기밀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이건 또 국가의 국부가 걸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공장이라는 건 국가 1급 보안시설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지나 들어가면 거기 다시 주황색이나 노란색 딱지가 들어가 있어요. 저도 수원 본사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지만 어디까지는 일단 패스 들어가고 다시 어디서 한 번 더 들어가려면 또 단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긴 국가 1급 보안시설이라 엄청나게 글자 크게 써 있고. 근데 그런데 로봇이라는데 그 로봇이 알고 보고 아는 데이터들 그게 국외로 빠져나간다? 야, 이게 몇백 조 이상의 국부가 유실될 수 있는 거거든요.
1: 납품업체 입장에서도 그거 정보 주기 어렵겠네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제조하는지 라인으로 다 데이터 주고 나면 이제 당신들은 납품하지 마. 우리가 로봇 한 30대 가지고 그거 똑같이 구현하니까 그냥 되더라. 그동안 고마웠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0: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사실 지난달부터 제가 온라인으로 정례적으로 회의하는 국제학회가 하나 있는데 중국 학자들이 발제를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중국에 어느 근로자가 있어요. 그 근로자를 4년 동안 어느 회사가 그 근로자를 고용해서 썼어요. 그럼 그 근로자가 그 사내 SNS망 거기에서 대화 나눈 거 그리고 그동안 그 근로자가 그 회사 업무를 처리했던 거 그리고 그 근로자가 그 생산물로 내놨던 흔적 4, 5년치가 다 있었잖아요. 아, 이거 들으시면 아마 많은 청취자들 가슴 선뜻할 텐데 결국 그 회사가 그 근로자를 내보내고요. 그 근로자가 4년, 5년 동안 했던 DB로

0: 근로자를 복제한 거예요. 결국 4, 5년 동안 반복되는 1년 단위로 사실 회사 오면 반복되잖아요.
1: 그러겠죠. 예.
0: 그래서 그 사람을 페르소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1: 사실 오간 메신저, 오간 이메일, 뭐 오간 기한서만 넣어놓으면 대충 다 이제 이해해서 먹겠구나.
0: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퇴사시키고 그 사람의 가상 아바타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그 근로자가 퇴사한 뒤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게 나인데, 그럼 나한테 돈을 내야 될 거 아니냐.
1: 야.
0: 지금 중국에서 그 이슈까지 왔어요.
1: 네.
0: 그래서 그 근로자가 잘리고 나서 친구들, 세상에. 옛날 직장 동료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이러면 그러면 이 근로자는 뭔가 권한을, 노하우랑 권한을 뺏긴 거니까.
1: 네.
0: 그걸 그 회사에 좀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생각 할 수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그게 지금 법률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학자들이, 신산업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처리해야 되느냐. 하여튼 그걸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그동안 발주하는 회사에게 납품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생산 현장에서 많은 노하우를 투여해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발주처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본인이 방금과 똑같이 로봇 싹 다 사다가, 야, 이렇게만 하면 돼. 제 마진까지 얹어서 내가 사줄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1: 그러니까 생산 현장의 데이터를 이용해야 로봇을 일을 시킬 수 있는데.
0: 예.
1: 그게 되면 그 공장 그 자체를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 거니.
0: 그렇죠.
1: 진짜 공개하기 어려운 데이터겠다.
0: 바로 그래서 소버린 AI라는 걸 이제 구현해야 되는데, 그 소버린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한국도 딱 좋은 게, 한국은 국가 단위의 서버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플랫폼을 운영해보는 나라예요. 왜? 우린 네이버가 있잖아요. 그러니 네이버라는 도메인 성격의 거점 회사가 있고, 그리고 네이버 이번에 본사 사옥도 갔거든요. 네이버 본사 건물은 예전부터 로봇 친화적으로 건물을 올렸어요.
1: 로봇 친화적이라는 게 뭐예요?
0: 네이버 건물을 가보시면 로봇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1: 왜?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으면 같이 타도 될 것 같은데요?
0: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다가 혹시 부닥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적인 이슈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가장 좋은 건 아직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로봇 기술이 숙성 단계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지 않을 때는,
1: 예,
0: 따로 이용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래서 로봇용 엘리베이터를 진짜 만들었다고요?
0: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가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저도 안 해봤는데, 우리 손경제 든든한 또 버팀목인 덕진 소장이, 형님 제가 네이버에 얼마 전에 회의하러 갔는데요. 그 네이버 관계자가 커피 뭐 드실래요? 했더니 딱 주문을 앱으로 하더래요.
1: 네.
0: 그러면 대부분의 회사는 누구 한 명이 내려가서 커피 들고 오거나,
1: 예,
0: 배달시키고 가져 나가잖아요.
1: 네.
0: 근데 커피는 그럼 누가 했더니, 좀 있으면 로봇이 가지고 옵니다. 하더니 로봇이
1: 뚝뚝뚝뚝
0: 오더니 로봇을 그 1층인가 그 몇 층에 커피숍에서 들고 오는 거예요.
1: 오.
0: 그렇게 된 게 네이버의 본사예요. 그래서 로봇 친화적으로 옛날부터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젠슨은 간단하죠. 어떤 회사가 자기 사옥과 사옥 안에 있는 로봇을 완성형으로 만든 게 네이버잖아요. 야, 그럼 이걸 표준화해서 너희 기밀이 걱정되면 네이버의 클라우드부터 네이버 건물이나 네이버의 로봇 친화적인 형태를 뭔가 컨셉화해서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플랫폼과 여러 가지 칩셋의 기반, 그리고 운영체계는 우리 엔비디아가 또 플랫폼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1: 누구한테 그런 제안을 한다는 거죠?
0: 모든 회사겠죠. 우리 요즘 어느 회사든 약간 규모감 있는 회사는 들어갈 때 굉장히 보안 철저하잖아요.
1: 네네.
0: 뭐 주민등록 같은 거 맡겨야 되고, 뭐 쓰고 가야 되고.
1: 예.
0: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모든 회사에게 이제 이걸 하시면 됩니다.
1: 아, 네이버는 너희 나라 회사니까 믿으라는 얘기인가요?
0: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 자체의 그 보안과 이걸 하기 위해서 완성체를 해놓은 거잖아요.
1: 예.
0: 그럼 그 완성체를 그대로 갖다 팔면 되는 거잖아요.
1: 아, 우리 회사처럼 하세요. 여러분들도 회의할 때 누구 저
0: 로봇도 쓰고
1: 박주인 보내지 말고,
0: 네,
1: 로봇 쓰세요.
0: 그리고 그, 네, 로봇을 그렇게 쓰면서 로봇이 보고 알게 된 것들, 또 그거 말고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네.
0: 그런 것들을 한국의 네이버라는 어떻게 보면 거점 국가의 거점 기업이 독자적으로 쓰고 있는 모델을 가져가 써봐라.
1: 그럼 엔비디아는 거기서 숟가락을 뭘 얻는 겁니까?
0: 그걸 운영하는 전반적인 플랫폼 역할들. 옴니버스를 비롯해서 쿠닥 플랫폼이나, 이제 엔비디아는 플랫폼 회사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1: 네이버처럼 똑같이 해드릴 텐데, 그거는 네이버 보고 시키면 그거는 다른 일이고, 엔비디아가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환경을 구글에다 구현해드릴게요. 뭐 이런 영업을 해보겠다는 거죠?
0: 그 중에서 엔비디아는

0: 그 건물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물 자체가 하나의 스마트폰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그 건물 자체의 스마트폰의 운영체계 안드로이드 같은 거는 우리 엔비디아가 하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게 잘 운영되기 위한 칩셋도 호환이 돼야 되니 엔비디아가 합니다.
1: 네.
0: 그럼 그 하드웨어와 같은 그 건물 그 건물형 휴대폰 그거는 네이버가 그중에 서버를 담당하든지 그 건물 플랫폼 표준은 네이버가 담당하고 그 건물 안에 돌아다니는 로봇은 두산이나 현대차나 아니면 이번에 또 유니트리 중국 회사가 또 표준으로 들어갔으니
1: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는 GPU나 하여튼 우리가 만드는 거는 우리가 할게요.
0: 그렇죠. 전부 엔비디아가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엔비디아 건설회사 설립한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옆으로 가는데 그 피지컬 AI로 옆으로 가야 되는데 필요한 새로운 대만 같은 협력사들이 필요한데 그게 다 한국에 있다라는 걸로 선포하려고 찾아온 거라는 거죠. 대만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1: 자, 그럼 엔비디아 네. 파트너로 필요한 건 그럼 네이버 같은 샘플 사례들.
0: 네. 그리고 네이버는 해봤으니 그걸 똑같이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1: 그걸 베껴다가 엔비디아가 영업하는 걸 네이버는 그래라 하면 조금 어리석은 거 아닌.
0: 아니죠.
1: 답은 없겠네요. 그거 뭐 베껴서 한다는데 네이버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0: 아니죠. 네이버는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야 돼요. 본인은 본인들이 쓸 사옥과 그 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인풋을 넣어서 해놨잖아요.
1: 네. 네.
0: 그거 잘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잘 쓰다 보니까 문제점도 알게 됐을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엔비디아의 주력 파트너사로 지금 확정되어 있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 본인들도 회사 사옥을 로봇 친화적인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미리 그 경험을 다한 네이버와 뭔가 제휴를 하든 네이버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브릿지 역할을 또 엔비디아가 영업사원 겸 우리 시스템을 같이 어차피 이용하니 그렇게 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1: 네.
0: 좋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 쓰려고 한 건데 같이 해봅시다라고 할 수도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 예.
0: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엔비디아가 대만을 간 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벌써 2부에서 해야겠네. 예.
1: 아 1부가 끝났습니다. 역시 그래도 진행자의 감이 살아있는 우리 박정원 교수님. 저희는 그럼 2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네, 일주일에 딱 한 번 출연자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1부에서는 젠슨 황이 왜 자꾸 우리나라 찾아와서 뭐 이것저것 하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가 하고 싶은 이른바 피지컬 AI, 그거의 모범 사례들을 한국에서 찾아다니기 위해서다라는 설명 잠깐 해주셨어요.
3: 네, 맞습니다.
2: 이제 피지컬 AI에서도 엔비디아가 이른바 이제 운영 체계 같은 거 하고 싶은 것 같다. 그러니 모범 사례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 가져가고 싶고,
3: 네.
2: 뭐 모범 사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 친구도 기술 괜찮네 싶으면 우리랑 같이 합시다. 네. 하러 온 거고,
3: 네.
2: 그런 거 주면 고맙고 안 주면 설득해야 되고,
3: 네.
2: 우리 입장에서는 주는 게 좋아요, 안 주는 게 좋아요?
3: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는 제 음모론입니다. 이번에 젠슨 황이 같이 만나자고 한 모든 회사들이 다 참석한 게 아니라,
2: 네.
3: 현대차의 정기선 회장,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회사들은 야망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자회사로 인수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기반으로 한 별도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할 거란 말이에요.
2: 예.
3: 그런데 엔비디아와 손을 잡아? 물론 손을 잡고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그런데

0: 약간 애매모호할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본인들이 뭔가 하려고 꿈틀꿈틀대고 있는데 예. 그리고 삼성의 여러 계열사들이 그 과정에서 각자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각각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음흠. 그런데 젠슨황하고 손 잡는 모습이 이게 중장기적으로 외부에 이제 나중에 다이얼 찾아갔을 때,
1: 이미 엔비디아랑 다 한다며.
0: 야, 그럼 나 젠슨황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가 여기 왜 왔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 이게 조금 고민이 될 거예요. 아. 그래서 모든 CEO들은 다 늑돼지 개가 아니에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네.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가길 희망한 거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CEO의 기본적인 기질은 전부 다 자아 실현이에요. 네.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거고. 그런데 누구만 쳐다보고 있다? 아,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조종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이벤트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가 더 문제가 있는 게 예.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젠슨황에게 무조건 다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볼 건 또 아닌 게 네. 젠슨황과 대만과 중국의 입장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입장에서 이번 이벤트를 살펴보다 보니까 젠슨황이 왔네요. 누굴 만났네요. 우리 기업과 무슨 얘기를 했네요를 주로 포커스해서 보도를 하지만 예. 비즈니스라는 건 상대평가예요. 얘가 조금 더 싸게 납품해주면 얘가 조금 더 좋은 걸 만들어주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만 쳐다보면 안 되고 대만 쳐다봐야 되고 중국을 쳐다봐야 되는데 그런데 대만의 생태계가 최근 한 4개월 내에 굉장히 부실해졌어요.
1: 젠슨황 입장에서는?
0: 예. 왜 그런지 설명드리면 이게 바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실된 거예요. 자, 젠슨황 방문하기 전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모처럼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상회담의 내용을 대만인들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1: 맞아, 끔찍했겠다.
0: 끔찍해요.
1: 들었어요. 중국은 우리가 대만 공격해도 괜찮아? 라고 했더니 트럼프는 일반적이라면 펄쩍 뛰어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왔다고.
0: 진짜 아무 반응 없었어요. 대만 일에 네가 관여하면 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 딱 했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시진핑이 대만에 너 이상한 무기들 자꾸 파는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마 했는데 아니다. 우린 대만과 또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네. 이런 얘기라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1: 니들 해주면 생각해볼게 뭐 이런 뉘앙스처럼.
0: 맞아요. 그러니 이건 대만인들 입장에선 우리의 미래라는 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본인들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존립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큰 선택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네. 그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 탐내는 엔지니어들이죠. 만약에 대만이 뭔가 크게 좌우 막 한 50도 각도로 막 흔들릴 정도로 네. 흔들려요. 그럼 그들은 나는 대만인으로 꿋꿋이 내 남은 인생도 대만에서 살고 싶었는데 난 구글로 이직하고 남은 인생은 미국의 영주권 받아서 미국인으로 살래. 이럴 수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유럽이나 한국에서도 그 대만의 TSMC의 엔지니어들 얼마나 간절히 희망합니까? 아, 우리도 지금 인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야, 한국을 가. 우리 큰아들은 K-POP도 좋아하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선택지가 요즘 어디였냐면 중국 본토예요. 중국 본토로 너무 많은 인력들이 유출된 거예요.
1: 그동안에는 잘 안 가다가 갑자기 가게 되면 뭔가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0: 조건이 달라졌을 때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 조건은 똑같은데 대만 자체가
1: 불안해졌고
0: 더 불안해진 거죠. 예전에는 아예 난 그 조건이면 안 갈래요 했는데 내가 사는 국가, 이 나라가 지금 이게 나라가 맞아? 이렇게 생각할 지경까지도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다른 선택지에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해졌냐 하면 지난 4월 달에 대만 검찰에서 발표한 자료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 대만 검찰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해서 90개의 회사를 급습해서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했는데
1: 대만 회사들?
0: 이게 참 재밌어요. 대만에 있는 회사인데 중국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이건 물론 대만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당연히 다르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만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네. 90개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했는데 이 페이퍼 컴퍼니는 왜 페이퍼 컴퍼니냐. 겉으로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에요. 대만에서 뭐 유통

0: 하거나 물건 띄다 파거나 뭐 그냥 전자 기판 정도 갖다 파는 뭐 이런 회사인데 어? 여기에 알고 봤더니 중국의 유력 반도체 회사가 사실 한 투 쿠션으로 이걸 설립한 거고
1: 네.
0: 그리고 여기에 대만 그 유력 엔지니어들 여기하고 일을 하거나 여기에 이직을 하거나 여기에다가 바로 중요 정보를 넘겨준 거예요.
1: 있더라.
0: 네.
1: 스파이 역할을 하는 회사더라.
0: 스파이 역할을 하거나 리크루팅, 이걸 통해서 리크루팅. 리크루팅을 하거나 이걸 통해서 사이드 보너스 같은 걸로 주면서 계속 노하우를 빼내는 거죠.
1: 친목 다지고.
0: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면 넌 걱정하지 마. 예, 우리 통일되면 너는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1: 예.
0: 이런 안도감도 줄 수도 있겠죠.
1: 그렇게 해서.
0: 그러다 보니까 대만 정부는 이걸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중국 본토로 출장 갈 때도 반도체 핵심 인력은 출장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1: 요즘은?
0: 네. 좀 되긴 했는데 요즘 그게 더 강화됐어요. 가가지고 얘가 저 그냥 중국 본토 우리 고향이 돼서 아버지 고향이라서 뭐 성묘 가요. 아니면 그냥 놀러 가요 할 수 있는데 이 핵심 인력들은 진짜 놀러 가는 게 맞는지 어떻게 되는지 다 사전에 어딜 가고 왜 가는지 이걸 검토를 받는 거예요.
1: 그 말은 지금 대만인들의 중국에 대한 마음이 저 나라가 우리 쳐들어오면 어떡해. 우리 저 나라의 지배를 받거나 저 나라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마음도 여전히 있겠으나 중국 나쁘지 않은데? 라는 마음도 꽤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게 우리나라랑 사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정무적인 또는 네. 정세적인 판단이 아유 요즘 같을 때는 미국에 바짝 붙어 있어야죠도 있고 아유 우리는 이제 자주국방하고 독자적인 확실한 나라로 가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다 중국하고도 그래도 잘 지내야 된다 여러 우리 생각들이 있잖아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만의 과반 이상은 우리가 완벽한 국제사회에서 독립국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우리 없다. 지금처럼 이미 본인들이 어떻게든 방법 찾아서 이게 독립국가와 유사한 형태로 다 비즈니스 하고 있잖아요.
1: 네네.
0: 이 상태만 유지했으면 좋겠다가 더 많긴 해요. 소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인원이 많지만
1: 네.
0: 아니다. 우린 결국 중국하고 갈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고요.
1: 자, 그래서 대만의 핵심 인재들은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0: 그러니 엔비디아 입장에선 이러다가 우리 엔비디아의 가장 큰 생태계가 균열이 생기거나 이거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고 들고 다닐 중국 회사가 생겨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 이걸 다독거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독거려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대만? 대만 애들이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아무 말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이란 사태 이 좌충수 둔 것 때문에 중국의 네. 도움도 간절히 필요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조금 대만에서 멀어지는 행보를 하고 있을 때
1: 예.
0: 이 대만인들이 더 크게 불안감이 커져서 그냥 우리 이런 중국에 바짝 붙자 이런 선택지를 해버리면 엔비디아는 껍데기만 남아버리니
1: 완전히 대만은 우리만 쓰는 주머니였는데.
0: 네. 그러니 이젠 어떻게 한다? 대만에 직접 혼자만 달려간 게 아니라 가족을 이번에 다 데려간 거예요.
1: 누가요?
0: 젠슨 황이요.
1: 아, 대만에 본사 설립하고 본인도 거기서 또 가족들이랑 살고.
0: 살고가 아니라 이번에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벤트를 해준 거예요. 난 대만인이고 우리 가족 모두 대만 출신이고 가족과 여기로 왔다라는 건 대만의 고향을 찾은 것과 똑같은 뉘앙스를 풍겨준 거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본사 콘스텔레이션, 대만 본사죠. 이거를 2030년까지 완공하고 여기에 4,000명을 1차적으로 뽑겠다. 1차적인 겁니다. 이거 하겠다는 건 엔비디아 너도 결국 TSMC의 절반 정도 생산 캐파가 미국으로 가니까 우리 대만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런 의구심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자꾸 TSMC의 절반 생산 캐파는 미국 본토로 가져와 하니까
1: 네.
0: 이런 상상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시진핑과 트럼프가 우리 대만이 지금 가장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게 사실 TSMC인데 이건 반으로 나누자고 했나 보다. 아, 이런 상상할 수 있잖아요.
1: 있죠.
0: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산업 생태계가 동요가 돼버리면 안 되니 오히려 엔비디아 입장에선 더 큰 배팅을 대만 본토에다 때리겠다라고 선언해 죽은 거예요.
1: 대만인들 동요하지 마시고 네. 엔비디아랑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봅시다.

0: 그리고 그거를 기반하고 그걸 더 화끈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동안 4, 5년 전에 비해서 제가 연간 투자 금액을 10배 더 늘린 1,500억 달러를 대만에 연간 투자할 겁니다. 앞으로.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 투자하기로 했느냐. 새만금 지역에 AI 그 팩토리랑 그 이거 한다고 30억 달러예요. 그러면 대만 본토에는 1,500억 달러인데
1: 엔비디아가 대만에 투자하는 금액은 그런데
0: 우리나라에는 새만금에 30억 달러. 이건 몇 프로예요? 계산도 안 되네. 너무 작아서. 하여튼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 야 이건 우리가 작은 금액이라기보다는 대만에게 화끈하게 안심시킨 거예요. 가족까지 와서. 네. 그리고 이 콘스텔레이션 본사 짓는 그쪽 터 근처가 옛날 젠슨은 고향이에요. 그러니 이게 많은 상징적인
1: 스토리가 되네.
0: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젠슨왕은 이번에 대만에 대해선 예. 플러스 알파로 한 건 제가 보기엔 없다. 그냥 락인만 하고 온 거예요. 어디 가지 마. 내가 계속 앞으로 투자할 거야. 그러니까 나랑 계속 다음 반도체 칩셋, 다음 반도체 칩셋 계속 가면 돼. 뭐 자꾸 중국으로 이탈을 하니.
1: 하던 거 잘하자 그 얘기하고 온 거고.
0: 그렇죠. 예. 하던 거 잘하자예요. 예. 그러면 다시 또 젠슨왕 입장으로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무슨 얘기 했을지는 젠슨왕도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예.
0: 일단 다독거리고는 왔지만 그리고 앞으로 판이 더 커질 세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피지컬 AI와 AI 에이전트예요. 그럼 이 두 개 분야도 자기가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금 전 세계 시총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 계속 유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뭘 해야 되는데 모든 CEO는 자신의 성공 방정식을 계속 답습해요. 근데 본인이 했던 게 가장 중요한 앵커링 역할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잖아요. 구글이 안드로이드만 만들었지 한국 사람이 쓸 SNS 사회관계망 카카오톡도 저희 구글이 만들 테니 그것까지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1: 네.
0: 그거 한다고 어설프게 해봤자 한국인의 습성을 더 잘하는 누군가보다 더 잘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본사가 한다라는 건 너무 많은 걸 챙겨야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니치 마켓까지 아주 정밀 타격을 못해요. 그런 거 어설프게 한다고 해봤자 시장만 노력만 하고 시장만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건 각자 맡기는 그 방법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다 그걸 해요. 그건 다들 알아서 해. 난 중요한 것만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엔비디아도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온 거잖아요. 대만의 협력사들 이용해서. 그럼 또 협력사들을 묶어놓을 공간적 거점, 거점 국가 그리고 그런 걸 잘할 협력사들. 한국 말고는 답이 없어요.
1: 아, 대만과 비슷한 또
0: 비슷할
1: 다른.
0: 비슷할 뿐만 아니라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배터리, 중국 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미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만드는 나라, 중국 아니면 한국 아니면 일본 아니면 대만인데, 대만은 이미 풀가동이고,
1: 예.
0: 당연히 그러면 또 한국이죠. 일본은 우리보다 니치한 마켓에서 하니까요. 그리고 로봇 자체를 이미 만들 수 있는 제조 역량. 그거 더 중요한 거. 그 만든 로봇을 본인들이 갖다 먼저 써줘야 되잖아요.
1: 본인이라면 누구?
0: 그 로봇을 만든 회사.
1: 예.
0: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낙스 만들고 그걸 외부에만 팔겠습니까?
1: 현대차 공장에서 돌려봐야죠.
0: 그렇죠. 예. 그래야 그게 더 개선이 빨리 되는
1: 네네.
0: 것이고.
1: 예.
0: 그리고 고객사들에게도 그게 신뢰잖아요. 저희 모르세요? 벌써 어느 애리조나주에 있는 무슨 공장에는 저희는 무인 공장 된 거.
1: 돌려봤어요.
0: 이렇게 돼야 설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러니 여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부품들에 해당되는 센서부터 액추에이터부터 이거 다 우리나라 내부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똑같이 대만과 같은 생태계를 만들어보자라는 첫 단추를 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대만은 다 한 거다. 더 할 것도 없다.
1: 엔비디아랑?
0: 네. 그러면 엔비디아 덕분에 엔비디아만 전 세계 시총 1, 2등이 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대만. 대만이 지금 8% 경제 성장률이고 이번에 젠슨왕이 연간 1,500억 달러 앞으로 투자할 겁니다 했더니 대만 내부에서 그럼 우리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에 무슨 대만이 중진국도 아닌데 10% 경제 성장률을 바라본다는 건 그건 어떤 의미에선 우리도 또 그거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1: 뭐 같은 효과를 볼 테니까요.
0: 볼 테는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엔비디아와 엔비디아도 잘하고 오판하지 않고 우리도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생태계를 모든

0: 누군가가 다 알기를 저는 희망하진 않습니다. 현대차나 삼성은 엔비디아 같은 큰 그림을 따로 한번 그려주길 바라고 뭐 그런 그림까지는 생각이 아직 없어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LG라고 해야 될지 두산이라고 해야 될지 네이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엔비디아 생태계를 가지고 우리나라 그 수많은 협력사들이 같이 또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린 대만에다가 엔비디아 같은 삼성전자 현대차까지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큰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림의 첫 단추일 뿐이에요.
1: 전순황의 방문에서 몇 번 밑그림이
0: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 기회가 많이 생길 걸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 산업들한테는
0: 전 엄청난 기회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1: 우리 입장에서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는 쪽이에요. 아니 물론 이제 서로 윈윈이니까 손잡겠습니다만
0: 그럼요.
1: 전자재 구도를 보면
0: 네.
1: 야, 진짜 엔비디아 덕분에 한국 죽었다 살아난다 쪽이에요? 아니면 한국 아니었으면 엔비디아 저 친구들은 어디서 이런 걸 찾아? 진짜 다행으로 알아라 이 친구야 라는 쪽이 가까워요. 그냥 관전 포인트를 좀 잡으려고.
0: 저 결론을 지금 정확하게 질문화해 주셨어요. 그 결론을 이번에 젠슨 황이 대만에 해줬던 예우를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저 TSMC, 저 엔비디아 때문에 먹고 사는 애들 아니야. 대만 애들 저 엔비디아 때문에 먹고 사는 애들이 아니야가 아니라 대만이 불안해한다. TSMC를 비롯한 그 생태계 구성원들이 불안해한다. 했더니 젠슨 황이 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본사 건립하겠다. 지금보다 10배 더 큰 투자하겠다. 그리고 연간 4천 명씩 뽑겠다. 그러니 취업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중국에서 오라는데 가지 마. 나 지금보다 더 많이 내가 고용할 거야.
1: 그렇게 하려면 대만은 젠슨 황 말고 중국의 뭐 화웨이나 이런 쪽하고도 양다리 전략을 폈기 때문에 젠슨 황이 급히 달려온 거니까 우리도 그런 대우 받으려면 우리도 TSMC 젠슨 황 말고 다른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그 파트너 중국 말고는 찾을 데가 있겠습니까?
0: 저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별도의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 얘기예요.
1: TSMC나
0: 다른 나라에서 찾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삼성 휴대폰
1: 엔비디아 같은 거나
0: 그렇죠.
1: 구글 같은 거나
0: 네.
1: 그런 거가 우리 삼성이나 현대차가 했으면 좋겠다.
0: 그러니까 삼성과 현대차도 지금 로봇 관련한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회사들로 본인들이 앞으로 그려나갈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저희 보스턴 다이나믹스도요,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그냥 엔비디아 플랫폼으로만 가동되는, 껍데기는 저희가 만드는데 사실 이게 엔비디아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예요 라고 가지 말고,
1: 예.
0: 별도의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나라 로봇을 만드는 여러 협력사들이 엔비디아만 쳐다보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1: 뭐 그럼 조금 하나만 더 들어가서 구체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려보죠. 보통 그러면 이제 아유 그래요. 우리도 우리 기업도 그렇게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여기서 이제 박성호 교수님과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아마 아름답게 끝나긴 하는데
0: 네.
1: 예를 들면 제가 아유 저는 뭐 라디오 진행도 하고 그러지만 뭐 다음 올림픽을 겨냥해서 단거리로 100m 한 9초 몇에 달렸으면 좋겠네요라고 하면 좋지만
0: 예.
1: 제가 지금 그거 시작한다 그러면 다들 말릴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 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0: 맞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인 삼성, 뭐 네이버, 현대차 뭐 이런 고마운 혹은 유망한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이 기업들의 목표가 미국의 빅테크들이 못하는 그런 것들을 아웃소싱 잘 받아서 해내는 걸로 잘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0: 예.
1: 역량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건지
0: 네.
1: 아니면 네이버가 얼마 전에 소버린 AI 한다고 했다가 거의 포기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 상황 판단 잘해야지 안 그러면 5년 10년 날리는 거라서
0: 네.
1: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제2의 구글 제2의 MS를 한국에다 만드는 거야로 가는 건지는 되게 중요한데
0: 네.
1: 교수님은 우리는 그런 거 하나 좀 해봤으면 좋겠어
0: 네.
1: 라고 하지만
0: 네.
1: 진짜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렇게 물으면 너무 시니컬한 질문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0: 아닙니다.
1: 어느 쪽이에요?
0: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 어떤 점에서 그렇죠?
0: 왜냐하면 이게 우리 기업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예전 시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지금 이진우 기자님 말씀하신 그 문제점은 있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자동차 하나 만들어서 중국 회사들 추격하는 것도 따돌리게 바빠 죽겠는데.
1: 테슬라 같은 거 하자고? 라고

0: 그러면 그거 언제 하고 야 로봇은 그게 우리가 저 할 수 있겠니 걱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우리 기업들이 예전에는 그래서 접었어요. 왜? 인력도 없고 자금도 없고 캐파도 역량도 안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근데 요즘 우리 기업들 다 어떻게 합니까? 현대차는 본인들 하는 걸 더 세계적인 반석 위에 올려놓는 걸 계속하다가 이제 현대차는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사가 되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로봇 회사를 인수해버렸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게 옛날과 다른 우리나라 기업의 위상이에요.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 추세대로 갔다가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전 세계 모든 법인들 중에서 영업이익 1등 할 회사가 삼성전자래요. 그럼 영업이익 1등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 회사가 아유 그 돈 가지고 가장 전도 유망한 로봇 회사라든가 AI 에이전트 회사 그걸 직접 개발한다는 게 우리 20세기 대한민국의 생각들. 지금 21세기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돈 제일 잘 버는 회사들이 대한민국 내부에 있어요. 그러면
1: 영역을 넓힐 수 있다.
0: 그렇죠.
1: 그 시각으로 보면 네. TSMC가 계속 수십 년간 그것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여기는 상상력 부족이거나 좀 그렇네라는 시각으로 좀 보시겠네요, 교수님은.
0: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가장 높은 역량에 대한 것들이라면 오히려 그것만 더 고도화하는 게 다른 것들을 나눠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하나를 고도화하는 것에 대한 기술을 거는 일을 그동안 잘 안 했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고도화해보자를 안 하고 대부분 뭐 했습니까? 그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적합한 다음 모델 만들고 우리는 우리 LG는 삼성과 다른 이런 모델 만들었습니다. 그 서브 단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마치 애플의 아이폰처럼 플랫폼도 본인이 하고 그 하드웨어도 저희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저희 거 쓰시면 되는데 이걸로 가봐라.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 휴대폰 같은 걸 하려는 거잖아요. 플랫폼과 칩셋은 내가 하고 휴대폰 같은 건 니들 로봇 휴대폰을 니네들이 만들어봐. 그걸로 가지 말고
1: 오케이.
0: 이걸 해보자. 이걸 제가 이제 얘기를 해둔 거죠.
1: 알겠습니다. 네. 젠슨왕이 중간에서 반장 노릇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그러지 말고 정의선 회장이 그 로봇 회사를 중심으로 엔비디아를 불러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0: 맞아요.
1: 그러니 이번에 젠슨왕이 만나자고 할 때 약속 있다고 안 간 건 되게 잘한 것 같다.
0: 그렇지만 모든 비즈니스가 자기 속내를 들여다 보이게끔 해주는 CEO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젠슨 황후도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협력을 하기로. 그런데 자율주행 부분에서 협력이라고 딱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더 우리 그 CEO들이 더 큰 상상력을 발휘하길 바라고요. 대부분은 그 상상력만큼도 못 미치죠. 사람이 자기 목표를 달성한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회사도 하나 생겼고 이제 남들은 100년 걸리는 자동차 회사의 반열을 반세기도 안 돼서 그 반열까지 올려놓고 미래지향적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더 잘하는 회사를 반세기도 안 돼서 만들어냈고 이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수장들이라면 그들의 상상력은 노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짜쳤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박종호 교수님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0: 왜요?
1: 점점 이렇게 뉘앙스가
0: 네.
1: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0: 아니에요. 이게 질문을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1: 아니, 물론 그렇지.
0: 제가 네. 오늘 준비한 거에 또 반도 못했어요. 자꾸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보지 마시고 그럼 대만인들의 상황은 어떤지 대만의 협력사의 상황은 어떤지 팩트체크를 더 많이 해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1: 그거 다음 시간에 하려고.
0: 아 그러신 거군요.
1: 아니 물론. 아니. 제가 진행자 아닙니까? 아, 좀 진행하시든가요, 그러면.
0: 알겠습니다.
1: 네, 역시나 박정호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주제로 그럼 이어서
0: 뭐 그러든지 또 해보겠습니다.
1: 예.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헤매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시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3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전국적으로 쌍둥이 득표가 869건이나 나왔고 새쌍둥이 득표도 15건이나 발견됐는데도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확률적 가능을 주장할 게 아니라 사실을 검증하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총리는 선관위 해체까지 주장했고 정청래 대표도 특검에 동의한다고 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가적 사태를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으로 악용하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을 직격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개헌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은 불가피한 행정 절차임에도 사적 인연을 운운하며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지는 건 구태일 뿐이라며 무엇이든 빌미가 생기면 엮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 공격 소재로 활용하고 싶은 그 본능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전쟁 첫날 폭사한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헤메네이의 장례식을 현지 시간 다음 달 4일부터 치른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당국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시신은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테헤란 이슬람 성지에서 이란 국민과 작별 의례를 거친 뒤 6일 테헤란에서 7일엔 시아파 성지

0: 곰에서 운구 행진이 이어지고 9일 하메네이의 고향이자 성지인 마슈아드의 이맘레자 성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이란을 37년간 통치해온 하메네이는 전쟁 발발 첫날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족과 함께 사망했고 아들인 무스타바가 뒤를 이어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을 기준으로 29도를 보인 뒤 다시 30도 안팎을 보이며 여름 더위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강다은입니다. 이상으로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예전부터 민간에서 부르던 동식물 따위의 이름을 향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향명을 모아 엮은 책 중에 조선의 식물학자들이 기록한 조선식물 향명집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의 한자 이름을 따 화방초, 산해초라 불리던 것을 각각 금강초롱, 평양지모로 새로 쓴 건데요. 식물 주권을 되찾으려는 의지, 우리 식물을 우리말로 적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겠죠.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맑은 6월의 오후. 누군가는 강에서 배를 타거나 회전 목마 위에 올라있고 돗자리 위에서 잠을 자거나 무언가를 그리는 화가. 나무 위에서 뛰노는 다람쥐와 빨간 풍선을 든 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노래. 스웨덴의 듀오 락시트가 1996년에 발표한 이 노래는 원래 멤버 페르 게슬의 솔로 앨범에 넣으려고 했지만 그해 여름을 겨냥한 싱글로 내놓으면서 시기상 락시트의 이름으로 발표가 된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6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과 가사 덕분인지 아직도 매해 이 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고 있는 스테디셀러가 되었죠.

6월 13일 토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락시트입니다. June Afternoon.

6월 13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이름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락시트 June Afternoon이었습니다. 5807님 신청곡이었어요. 6월도 벌써 중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6월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래도 올 6월은 좀 뭔가 깨끗한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맑은 날도 그렇고 뭐 흐린 날도 그래도 뭔가 이 초여름의 맑고 깨끗함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한여름도 이 정도만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올 6월 초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맑은 6월을 그리고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June Afternoon. 뭐 겨울에는 겨울과 관련된 음악, 여름에는 또 여름과 관련된 음악. 이렇게 뭐 가사나 제목이나 그 음악의 분위기에서 어떤 계절을 떠올리게 하는 음악들을 딱 그 시기에 들으면 참 좋잖아요. 게다가 그게 매일매일 지속되고 있는 이 라디오에서 나왔을 때 뭔가 우리가 동시간대에 동시대에서 호흡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꼭 그렇게 계절감이 뚜렷한 음악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시기에 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나는 노래들 같이 나누다 보면은 서로

0: 서로 그게 우리들만의 시즌송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음악이든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골든디스크에서 청취자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음악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는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셔야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도 그냥 문득문득 생각나서 참여하고 싶으실 때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필수.
5: 더위에 지친 작업 편.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음악은 데니스 드 영의 데저트 문이었습니다. 1102님이요. 앱이 아닌 주파수 맞춰 듣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도 좋네요. LP 정리하면서 데저트 문, 데니스 드 영, 그 시절의 노래 다시 들어도 좋네요.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룹 스틱스의 보컬이었죠. 데니스 드 영의 솔로곡이었습니다. 데저트 문. 앱이 아닌 주파수 맞춰 듣는 골든디스크도 좋다고 하신 거 보니까 아날로그 라디오로 한번 들어보셨나 봐요. 거기에 LP를 정리하면서 이제 이 노래도 찾아서 들으시고 굉장히 뭔가 그 디지털이 줄 수 없는 그 감성을 지금 듬뿍 누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날로그 라디오와 LP. 어떠세요? 약간 지직거리는 그런 소리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있는 그 소리, 아주 깔끔하게 들리지 않는 그 소리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따스함 같은 게 또 있기도 하죠. 김유진님, 5년이라는 짧은 제주살이의 마지막 밤입니다. 제주가 좋아서 시작한 제주살이를 끝내고 돌아가려 하니 마음이 꼭 긴 연휴가 끝나는 기분이 드네요. 헛헛한 마음과 텅 빈 방을 채워줄 음악,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제주 한 달 살기, 1년 살기 뭐 이런 건 들어봤는데 5년 살기면 거의 반 정착 같은 느낌인데 다시 돌아오시게 됐군요.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유진님한테 어떤 의미였을지 글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5년 동안 제주도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려니까 헛헛하고 긴 연휴가 끝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 보면 그 생활이 정말 잘 맞으셨던 모양이에요. 언젠가 이미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하셨으니까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제주도에 와서 정착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용기를 또 얻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뭔가 유진님의 인생에서 한 챕터가 끝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맞으신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뭔가 책갈피를 끼워둘 수 있다면, 각자 그런 기점기점들이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 일을 시작했을 때, 아니면은 DJ를 시작했을 때, 이런 책갈피를 꽂아두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유진님에게는 이 노래가 지금 챕터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 책갈피가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원디렉션 출신의 해리 스타일스가 솔로로서 본인의 음악 세계를 완벽하게 펼쳐준 음악이기도 하고, 이 곡이 2017년에 발표됐지만 최근에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다시 사용이 돼서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죠? 이 노래 김유진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75년생 하와이 출신의 뮤지션 잭 존슨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잭 존슨은 어쿠스틱 기타로 목소리를 들려주는 포크 가수이고 동시에 전문 서퍼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다를 누비면서 뮤직비디오를 찍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여름이면 생각나는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잭 존슨 2001년에 데뷔했습니다. 이 데뷔 앨범에서 첫 싱글 플레이크를 내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름을 알렸고요. 그리고 그 특유의 어쿠스틱한 감성, 그게 바로 잭 존슨의 음악이다. 이걸 알려주기도 했죠. 그러고 나서 Sitting, Waiting, Wishing이나 Better Together, Hope 같은 노래로 계속해서 사랑을 받았는데요. 2022년까지 8장의 정규앨범 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싱글로 계속 활동 중인데 최근에 무슨 영화 OST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OST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줄 새로운 싱글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잭 존슨의 가장 최근 싱글, 최근에 나왔거든요. Drink the Water라는 노래인데, 그런데 사실 이 노래도 잭 존슨의 1집 앨범에 들어있었던 곡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재편곡을 하고, 그리고 라틴 연주 그룹입니다. 에르마노스 구티에레스하고 같이 이제 이 노래를, 재작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올해 발표를 한 거였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최근 싱글에서 잭 존슨의 가장 최근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곡은 1집에 있지만, 이 버전, 2026년 싱글로 나온 이 버전을 오늘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2001년 목소리, 잭 존슨의 데뷔곡 플레이크,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싱글, 에르마노스 구티에레스와 함께한 Drink the Water, 이렇게 두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잭 존슨의 데뷔곡 플레이크,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에르마노스 구티에레스와 함께한 잭 존슨 Drink the Water였습니다. 6537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미니큐어와 함께합니다. 내일 출근하면 이 시간에는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지금은 가족들과 부산 송정 밤바다에 나들이 나와서 바다 보면서 음악 들으니까 좋네요 하셨어요. 아무래도 다음날 출근 걱정이 없는 이런 주말이 조금 여러분들이 라디오 들으시기도 마음이 편하시죠? 오랜만에 여유 있을 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송정 밤바다. 그리고 사진도 사실은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그냥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3693님은요, 안녕하세요. 한평 엑스포 공원을 둘러보고 돌머리 해안으로 와서 장어구이 먹고 오션뷰 펜션에서 1박 하면서 친구 부부들과 담소 나누며 모처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간만에 방송 잘 들을게요. 오퍼스의 Give Me Love 청해봅니다. 그러시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보내주셨어요. 2차 실습 잘 마치고 이제는 3개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가끔 틈날 때 소식 전하러 오신다고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래도 진짜 우리 6537님도 그렇고 3693님도 여유 있을 때 골든디스크를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안부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내가 바쁠 때도 라디오를 챙겨 듣기 어렵지만 이렇게 놀러 가서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지금이 몇 시인지도 잘 모르게 되기도 하고, 아, 이때 골든디스크 한다 이런 거 떠올리기도 더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 이 시간은 골든디스크를 하는 시간. 골든디스크에 안부를 남겨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신 것 자체가 좀 감동이에요. 네. 골든디스크가 여러분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에 슥 스며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마치 정말 큰 성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6537님, 3693님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틈날 때, 그럴 때 종종 소식 전해주시고요. 그때까지 저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노래예요. 오퍼스, Give Me Love.

0: 1658님,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버니 타일러. 제목은 신나는 노래라는 것밖에 몰라요. 수고하세요 하셨는데요. 버니 타일러의 히트곡 중에서 그래도 이 노래가 가장 신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전해드렸는데 1658님 맞았나요? 영화 Footloose OST였죠? 버니 타일러 Holding Out for a Hero였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상세!

6월 13일 토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범진호님이 신청해 주신 카멜의 Long Goodbye입니다.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청결 같은 시간 당신 곁에 꿈의 팝송
1: Don't worry I won't

꿈결 같은 시간, 당신 곁에 꿈의 팝송.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0: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동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5: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6: 기대세요.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저축은행
7: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4: 저축은행.
7: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0: 전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0: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여기는 가요 1999.

0: 수도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불편 부당하다는 건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뜻이 아닌데요. 안일불 치우칠 편 안일부 무리당. 불편 부당은 아주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상대가 불편부당한 태도를 보여 마음이 편했다는 말은 상대가 아주 공평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태도를 보여 마음이 편했다는 뜻이겠죠. 불편부당과 비슷한 말로 무편부당도 있습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현지 시간 14일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에 합의는 내일 체결될 예정이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번에 서명될 합의가 이란에 대한 핵무기 차단 장벽이 될 것이라면서 이란이 구매나 개발 어떤 방식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핵물질 처리와 관련해선 모든 상황이 안정된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서 이란 또는 미국에서 희석 또는 파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현지 시간 14일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기 생일에 맞춘 홍보에 집착한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해각서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14일 서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이란 측이 분명히 밝혔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인 14일에 맞춰 서명 일정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홍보 행사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집착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0: 아들인 모즈 타바가 뒤를 이어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EU 정상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핵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이 한국은 불변의 적국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전하며 한국 대통령이 체제 존중, 적대 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제1의 적대국 미국의 단검이 바로 한국의 실체라면서 이번 대결 선언으로 평화 공존은 있을 수 없으며 영원히 적대적 두 국가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입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EU 정상회담을 통해 36개 항이 담긴 공동성명을 내고 북러 군사협력과 북핵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이탈리아 북부 토스카나의 주도 피렌체를 방문해 에우제니오 자니 토스카나 주지사와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니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르네상스가 탄생하고 발전한 고장이자 세계적인 우피치 미술관을 보유한 토스카나가 2003년부터 피렌체 한국영화제를 통해 한국 영화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유럽과 세계 무대에 선보여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타결된 한국과 이탈리아 간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바탕으로 양국의 우수한 제작 역량에 기반한 작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 최대 50mm, 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권 최대 3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7: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낯선 이를 만날 때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기보다 그가 가진 배경이나 직업을 먼저 보곤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정보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 쉽게 판단을 내리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군가 나를 한 단어로만 기억한다면 조금 서운할 일일 겁니다. 내 삶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설명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하니까요. 김숨 작가의 새 장편 소설 딸기 1호는 바로 그런 우리의 단순한 시선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주 노동자라는 말 뒤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그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또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갈까? 집단의 이름표 대신 진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 소설의 첫 문장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한 사람으로 왔어. 먼저 한 사람으로. 너도 똑같아. 먼저 한 사람으로 딸기 밭에 왔어. 2026년 6월 14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김솜 작가의 장편소설 딸기 이론 중에서 들려드렸는데요.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장편소설 딸기 이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작품 뒤에 숨겨진 작가님의 깊은 이야기까지 풍성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텐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5: 책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책으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알아갑니다. 북클럽 초대서 책으로 당신을 읽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2005년 첫 소설집 수견을 내신 이후에 거의 매년 책을 출간하신 작가님입니다. 디아스포라 난민, 이주노동자, 우리 시대의 아픈 역사와 그 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문학으로 복원하며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대산문학상 등 거의 모든 문학상을 휩쓸어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농촌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살아가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은 신작 장편소설 딸기 이론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김순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김순 작가님, 이렇게 라디오 북클럽에 초대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혹시 라디오 출연 종종 하셨는지 궁금해요.
6: 다섯 손가락.
5: 네. 다섯 손가락이요?
6: 아네. 네.
5: 영광입니다. 네. 김숨 작가님 하면 다작 작가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밥만 먹고 글만 쓰신다 이런 소문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오래전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정정이 필요할까요?
6: 네, 밥만 먹고 글만 썼던 적이 없고요.
5: 아, 그런가요?
6: 그래서 근데 소설 쓰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일상에서. 네.
5: 아마 작가분들뿐만 네, 네. 아니라 창작을 네. 하시는 네. 모든 분들이 다작에 대한 네. 마음은 늘 있지만 그게 선뜻 안 될 수도 있어요. 작가님께서 다작을 하시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요.
6: 그런 마음가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쓰고 싶은 이야기가 계속 와주었고 그때 쓰기에 제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다작하고

0: 글을 듣기 시작했는데, 다작하는 게 잘못된 글쓰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표를 저 자신에게 던졌던 적도 있는데, 그냥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1: 독자분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자주 볼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작가님의 하루 루틴이 좀 궁금해지는데, 특히 저희 북클럽의 방송 시간대인 일요일 오전에는 어떤 시간을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0: 저는 일요일도 평일과 다르지 않게 보내는데, 오전 시간에 글 쓰는 걸
1: 아, 정말요?
0: 좋아합니다. 왜냐면 머리가 가장 맑고, 그리고 가장 집중하기에 좋은 시간이어서,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뭐, 빵, 그리고 삶은 달걀, 요거트, 커피, 이런 거 먹으면서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 들여다보면서 저한테 오는 문장들 적어 나가는 작업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1: 굉장히 부지런한 루틴을 가지고 계신 작가님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몇 시에 일어나세요?
0: 제가 아침형, 흔히 말하는 그 아침형 인간은 아닌데요. 나이가 들수록 아침 시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새벽 밝아오는 거. 그 느낌도 좋고, 그래서 제 바람은 6시에 일어나고 싶은데, 이제 좀 전날 외출할 일이 있었다거나, 그러면은 좀더더 늦게, 7시, 8시, 지금 아침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1: 작가님께서는 1997년도에 데뷔하셨다고요? 벌써 서른에 가까이 소설 쓰는 삶을 지속해 오셨는데, 처음 데뷔했을 때, 3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본다면, 소설을 대하는 마음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저에게는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때 등단했을 때 소설을 대하는 제 마음, 그건 그냥 모르겠는 마음? 모르겠는 마음. 그러니까 제가 소설가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고, 그리고 소설가로 등단하고 나서도 제가 소설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냥 소설 쓰는 걸 하고 싶어 해서 소설 습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쓰고 있었어서, 그래서 소설을 대하는 마음을 제가 정확하게 가졌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 이제 이와 비슷한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했던 답들은, 제가 어딘가에서 봤던 답들, 들었던 답들을 그냥 흉내낸 그 답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좀 분명한데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소설이 저에게 뭘 가져다 주는지, 가져다 줄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소설 쓰기를 하고 싶어 하게 하는 그런, 단순하게 그냥 그 행위를 하고 싶어 하게 만들어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소설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1: 30여 년 동안 그런 마음을 유지하신다는 점에서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번에 출간된 작가님의 따끈따끈한 신작 장편소설 딸기 이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0: 딸기 밭에서 딸기 따는 여자

0: 아이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처럼 딸기 따는 여자애로 살고 있는 여자애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왜 여기에서 딸기를 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답을 구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1: 네. 네. 제목이 딸기 이론이고요. 책이 너무 예뻐요. 뭔가 딸기 냄새가 날 것 같은 네. 이런 따스한 색상에 그냥 이렇게 세워놔도 눈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이런 소설 외관인데 책을 펼쳐보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곤 합니다. 이 딸기 이론이라는 제목부터 표현이 참 신선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소설 제목을 왜 하필 딸기 이론이라고 지으셨는지 그 마음에 담긴 뜻이 궁금합니다.
0: 여기 이제 딸기 이론에 등장하는 그 여자애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제가 그들을 이제 그려낼 때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들을 그리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 소설 안에서 제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회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관점으로 좀 총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싶 었는데 그 이론이라는 단어를 딸기 옆에 두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합을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네.
1: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딸기 이론이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 소설의 시작 부분 첫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난 한 사람으로 왔어. 먼저 한 사람으로 작가님께서는 인터뷰에서 누군가를 단순히 이주노동자라는 집단의 정체성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폭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0: 이주노동자들 이제 한 분 한 분 만날 때 저는 이주노동자를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궁금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궁금해서 그 사람의 개인의 역사 그리고 그 개인의 역사를 또 개인의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친 주변 사람들의 또 개인의 그 역사들이 궁금해서 이제 그걸 듣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그 한 사람인 그 이주 노동자를 만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이주 노동자로서의 그 사람의 삶, 그 역사도 궁금하지만 이주 노동자 이전의 삶,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함이 저에게 가져다 주는 질문들을 이제 그분들에게 드리고 그분들이 주시는 답을 듣다 보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1: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이 소설을 쓰시기 전에 이제 인터뷰나 취재 과정이 굉장히 작가님께 큰 의미가 있었던 시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0: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제가 가서 네 가서 어떤 경우에는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0: 그분들, 그러니까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제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는 이제 그 상황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즉흥적인 만남? 예, 길에서 그냥 서 있는 아니면 걸어가는 이주노동자에게 즉흥적인 말 걸기? 예, 그 만남을 번갈아 가면서 예, 했습니다.
1: 그러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만남이 이 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 같아요. 샤페가 이주노동자 이전에 아주 평범한 20대 청년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이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케이팝 아이돌을 좋아하는, 희망하는 친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느 다른 MZ세대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한국 딸기 농장에서 7년째 일하는 미얀마 출신 샤페가 캄보디아 출신 보파에게 보내는 긴 편지 형식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먹고 자면서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대화를 나누지 못하잖아요. 두 사람의 국적이 같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설정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0: 이건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그 공간에 가서 이제 제가 여러 차례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양한 국적의 분들이 같은 부엌을 쓰고 같은 욕실을 쓰고 또한 방에서 네, 공간을 나누어서 쓰고,
1: 그게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선택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작가님의 선택일 것 같아요. 이두 사람의 소통 방식을 편지로 하신 것.
0: 편지 형식의 글쓰기를 제가 좋아해요. 좋아해서. 이 형식을 쓰게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보다는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이제 그 삶을 또그 사람을 제가 밖에서 꿰뚫어 보듯이 바라보면서 글쓰기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제가 해석을 하려 될 거고 정의 내리려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제가 쓴 소설들에서도 저의 경우는 정의 내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석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더더군다나, 딸기 이론은 더, 그런 글쓰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 또한 어떤 작가님의 존재를 자꾸 잊게 됐어요. 이 편지 형식에서 오는 두 사람의 소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 또한 독자로서 굉장히 흐릿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김숨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한곡 듣고 딸기 이론 중에서 저와 김숨 작가님이 직접 고른 책속 문장을 낭독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숨 작가님의 신청곡입니다. 이문세의 옛사랑.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회사.
1: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2: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김숨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의 이번 소설에서 저와 작가님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하나씩 골라 함께 낭독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골라온 부분입니다. 한국어 교재에는 아름답다가 없어. 그 이유는 딸기 따는 여자애들에게 아름다움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겠지. 아름답다를 아는 것보다 단무지를 아는 게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더 도움이 돼. 그럼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먹다 단무지가 떨어지면 말할 수 있어. 아줌마, 단무지 주세요. 7년을 살았지만 내 머릿속에 입력돼 있는 한국어 단어는 한국에서 사시는 양말보다 적어. 단어 하나를 내 혀에서 강제 추방해야 한다면 아름답다. 나는 캐리어에 한국어 교재 대신 밀폐 포장한 응아비를 넣을 수도 있었어. 나는 한국인들이 아름답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어. 뭘 보며 아름답다고 느끼는지. 번역기를 돌려가며 검색 사이트를 헤매다 모름다움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만났어. 내가 그 단어를 만날 확률이 아름답다를 만날 확률보다

0: 훨씬 더 낮은데도 그 단어는 한국어 사전에 없으니까 미얀마어로도 영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모름다움은 보지 못한 데서 생겨난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이야. 네, 제가 고른 책 속 문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너무 좋았어요. 이 짧은 두 문단 안에서 이 소녀들에게, 이 노동자들에게 아름다움 그리고 단무지가 주는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느껴지기도 했고요. 또 모름답다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난 어떤 쾌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부분을 쓰셨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1: 네, 소설 안에도 있는데 한 사람을 두고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사람을 두고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때 그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이제 그 질문이 저에게 오면서 그걸 계속 붙들고 있다가 저도 발견한,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에요. 네. 예, 발견한 단어가 모름다움인데 이주 노동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분들 만나면서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그분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돼요. 네. 그게 어떤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일 수도 있어요. 미소 아니면은 어떤 눈빛, 예, 그 표정 아니면은 그분의 어떤 몸짓. 그런 거로 올 수도 있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 속에서 그게 발견될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해서 그리고 보지 못해서 이제 듣지 못해서 그 아름다움을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못 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내가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면은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모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난 것인데, 이 모름다움은 저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아름다움이 품고 있는, 그러니까 네.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있는 달걀 껍질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 단어인데, 그 껍질을 뚫고 들어가면 정말 그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예, 그냥 흔한 말로 얘기를 하자면 네. 그것과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0: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골라오신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1: 네. 우리가 따는 딸기가 가짜라는 내 말은 틀렸어. 딸기는 진짜야. 우리의 손은 여전히 진짜이고 우리의 삶도 여전히 진짜야. 진짜인 우리의 손이 진짜인 우리의 삶으로부터 달아나지 않으려 딸기 딸기 딸기 멀어지며 따고 있는 딸기는 진짜야. 딸기가 진짜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딸기가 무서워졌을 뿐이야. 내 삶이 진짜라는 게 무서운 것만큼이나. 삶이 무엇이든 그것 역시 시간 속에 있는 거겠지. 불교에서 시간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이야. 시작과 끝이 없이 둥근 것이며 그 길이와 속도는 그걸 살아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주관적인 것이야. 삶이 무엇이든 나는 그걸 원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딸기밭으로 와 딸기를 따.
0: 네, 작가님께서 골라주신 부분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느 부분을 읽어드리면 좋을까. 네, 이 책을 만들어주신 편집자 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예, 어느 부분을 제가 낭독하면 좋을지.

0: 예, 그래서 그분의 선택을 그분께 선물처럼 드리고
1: 그런데
0: 싶다.
1: 들어보니까 편집자분께서 왜이 부분을 골라오셨는지 알것 같아요. 아마 처음 들으신 분이라면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이 마구 증폭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그것을 작가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었을 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솜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라디오 북클럽 청취자분들을 위해 책한 권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어떤 책일까요?
0: 디디에 에리봉의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먼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0: 이 디디에 에리봉의 사회학자 그리고 그 영화 랭스로 돌아가다 그 원작자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 두 번째 이제 이번에 그 번역되어서 낸두 번째 책인데 어머니가 공장 노동자셨어요 젊은 날에 그래서 공장 노동자에서 이제 지방 그 도시의 연금 생활자로 혼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살던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혼자서 살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입소하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는데,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예, 계속 저항을 했지만, 요양원 밖에는 갈 곳이 없는 상황.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어머니가 사망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 늙음, 질병,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사회학자시니까 좀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계급 계층 문제까지 다 두루 아우르면서 통찰한 책, 그래서 지금의 저희에게, 우리에게, 나의 삶, 나의 늙음, 나의 죽음에 대해서 통찰하게 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1: 네, 사실 라디오 북클럽의 작은 코너죠. 책 GPT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책인데 사실 아직 못 읽었어요, 저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도 소개를 받았지만 아직 못 읽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더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0: 아껴 읽게 돼요.
1: 아, 그래요?
0: 읽을수록 좋아요.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깊어지고, 그리고, 내 삶을 어떤 방식으로 객관화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부모, 예, 삶, 죽음, 그 늙음을 객관화시켜서 그 통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에게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그 노년을 좀덜 그래도 불행한 노년, 죽음을 막고 싶다면, 그리고 내 부모가 그랬으면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책 GPT 속에서 강윤정 편집자님보다 더 혹하게 되는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강윤정 편집자님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네, 김수문 작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은 디디에 에리봉의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이었습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0: 신청곡도 받아주시고, 편안하네요.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다선 손가락 안에 꼽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되어서 정말 기뻤고요. 네, 그럼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당신과 읽고 싶은 단한 권의 책.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알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아직 몰랐던 책까지 일주일에 한 권 여러분의 책장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라디오 북클럽 책GPT.

0: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FM 영화음악의 DJ이자 영화 칼럼니스트 김세윤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네, 오랜만입니다.
1: 네.
0: 슬슬 공포 콘텐츠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1: 네.
0: 작가님께서는 공포 장르 좋아하세요?
1: 좋아하죠.
0: 오.
1: 공포 영화 보고 그날 가위 눌리고. 그런데도 또 보고.
0: 그렇죠. 네. 약간 그 중독되는 그런 거부할 그쵸. 수 없는 매력이 있죠.
1: 저 예전에 가발이라는 한국 공포 영화가
0: 아,
1: 있었어요.
0: 알죠.
1: 그거 보고 나서 한동안 샤워실에서. 네. 그리고 매생이국을 먹지 못하고. 네. 그러면서도 저는 봅니다.
0: 맞습니다. 네. 이제 점점 공포를 즐길 수 있는 계절이 아, 다가오고 있어요.
1: 그루지.
0: 아, 그루지.
1: 그루지가 저는 정말. 그죠?
0: 저는.
1: 주원.
0: 주원.
1: 그죠, 주원, 주원.
0: 저는 어렸을 때 검은 물 밑에서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1: 네. 어, 지금 주원 보면 자다가 누워서 기분이 이상해서 이불을 들춰보면 이불 안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네. 매주 한 권씩 테마가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책 GPT. 오늘 네. 작가님께서 소개해주실 책은 어떤 책입니까?
1: 아, 드디어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네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소개해야지 미루고 미뤘는데 그랬다가는 연말이 될 때까지 소개를 못할 것 같아서 다 읽지 못했지만 일단 소개를 하고 싶은 책이에요.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작가의 이름을 아마 알고 계시고 작품을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작품은 안 읽었지만 이름 정도는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최근에 빔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를 보신 분은 영화의 주인공인 히라야마가 헌책방에 가잖아요. 네. 헌책방 주인 아주머니가 이 히라야마가 골라온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책을 보고 얘기를 하죠. 이 작가는 불안을 묘사하는데 천재적인 작가죠. 불안과 공포의 차이를 저는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덕분에 저는 배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작가가 바로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말들이 따라 붙냐면 불안의 시인, 서스펜스의 대가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는 여성 작가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사실은 영화의 원작 작가로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영화 리플리, 맥데이먼의 리플리, 예전에 태양은 가득히 다 같은 소설이 원작이에요. 바로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이고 그리고 캐롤. 캐롤이라는 영화의 원작도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작품이죠. 근데 이분이 생전에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워낙에 인터뷰도 잘 안 하신 분이고 그리고 자신의 전기를 쓰는 것 자체를 허락을 하지 않아서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가 쓴 일기 18권, 노트 38권, 그래서 총 8,000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발견이 된 거예요. 1941년부터 1995년까지 거의 평생에 걸쳐서 그가 매일 거의 매일 쓴 일기와 틈틈이 좀 기록해 놓은 노트가 통째로 발견되면서 이것을 이제 출간하기에 이릅니다. 8,000페이지를 줄이고 줄여서 1,000페이지로. 그래서 그것을 국내에서도 이렇게 두 권 박스 세트로 출간이 되었어요.
0: 책의 분량이 엄청나요.
1: 어마어마하고 사실 엄두가 잘 안 나고 소설이라면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뭐 재밌게 볼 텐데 일기장 이게 무슨 재미지 싶어서 제가 책장을 넘기다가 어느 순간 여기에 빠져들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0: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 이게 일단 남의 일기장을 보는 경험이 흔치 않고요. 이게 남의 일기장을 보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지를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일기를 보면서 제가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일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글잘 쓰는 사람이었잖아요.
0: 네.
1: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0: 어떠한 시간을 보냈고 누구를 좋아했고 누구로부터 고백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무엇 때문에 질투가 생기고 그 그러니까 소설로는 다 풀어내지 않는 그야말로 그 작가의 그 솔직한 모든 행적이 담겨 있는데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스토리가 없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그냥 한 장 한 장 약간 스토리가 없으니까 꼭 몇 페이지까지 읽어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오늘은 10페이지, 내일은 1페이지 상관없이 그냥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겨가다 보면 제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사람과 굉장히 친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평론가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작가 자신이 쓴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사람, 즉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어떻게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되었는지를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봐야 뭐 잘 모를 테니까 이 그 모두에게 존경받는 이 소설가가 20살 때 쓴 일기를 잠깐 읽어드리면 프랑스어 시험에서 A를 받았다. 우리 반에서 A는 두 사람뿐이다. 새학기가 시작되어 무척 기쁘다. 글쓰기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아, 20살이라는 사실 때문에 약간은 불안하고 자책도 하게 된다. 그 다음이 충격적인 문장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쏜살같이 흐르는데 그동안 해놓은 것이 별로 없다.
1: 아...
0: 이게 20살 때 쓴 일기고요. 그로부터 한 열흘 뒤에 쓴 일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소매가 넓은 옷을 사기 시작할 때 어떤 아파트를 보자마자 한눈에 그 집의 단점을 알아볼 때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중간에 내려놓을 때,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될 때, 다음날의 공부나 작업을 위해서 잠자리에 일찍 들 때, 진보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다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건 곧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아니, 이미 늙어버렸을지도. 이게 20살의 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할 말이 없네요.
0: 네. 근데 이런 생각들을 거의 매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작가 개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재밌게 보실 책이지만 살면서 누군가의 일기장을 훔쳐본 적이 없는 분께는 최고의 퀄리티로 작성된 누군가의 평생이 담긴 일기장을 훔쳐보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1: 네. 네. 김세윤 작가님과 함께한 책 GPT.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일기와 노트였습니다. 작가님과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4: 휴무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연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전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8: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9: 기대세요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8: 저축은행
1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2: 환인제약
1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5: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알약효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고화성의 에필로그. 당신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그 눈 속에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었어요. 달과 별은 모두 당신이 제게 준 선물이었죠. 이 어둡고 텅 빈 하늘에서 내 사랑, 처음 당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 말이에요. 당신의 얼굴을. 저는 요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받는 오디오북 녹음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하필이면 이 책에서 마주하고 보니 잔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김순 작가님과 함께 얘기가 나온 모름다움은 또 이 파반내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몇 번이고 읽었었지만 꼭 소리내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필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군요. 아니면 제가 한 녹음을 들어주세요. 7월에 나올 예정이랍니다. 오늘 끝곡은 로버타 플렉의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 5분 새로운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화성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시각장애인 보행에 도움을 줘야 할 때의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갑자기 손을 뻗으면 시각장애인은 놀랄 수 있습니다. 곤란해 보인다면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두 번째,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경우 뒤에서 밀거나 옷을 잡아당기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히 시각장애인의 지팡이는 비장애인의 눈과 같은 존재이고 갑작스럽게 잡으면 놀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네 번째, 보행에 도움을 주실 때에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보다 담보 앞에 서서 팔꿈치를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현지 시간 14일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에 합의는 내일 체결될 예정이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번에 서명될 합의가 이란에 대한 핵무기 차단 장벽이 될 것이라면서 이란이 구매나 개발 어떠한 방식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핵물질 처리와 관련해선 모든 상황이 안정된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서 이란 또는 미국에서 희석 또는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현지 시간 14일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기 생일에 맞춘 홍보에 집착한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해각서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14일 서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이란 측이 분명히 밝혔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인 14일에 맞춰 서명 일정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홍보 행사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집착

0: 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 최대 50mm, 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권 최대 3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0.7도입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근우입니다. 제가 야구 은퇴하고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구입니다. 누가 야구 예능이래요. 진짜 야구인데. 그러니 죽겠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한데 출전 기회는 잡아야지. 상대는 쌩쌩한 어린 선수들이지. 한 번씩 정근우 너 옛날엔 안 그랬잖아 하게 되는데 왕년의 나 생각하면 할 게 없어요. 인생 못 즐깁니다. 왕년의 나는 이제 없다. 지금 제일 잘하고 멋지다. 이 마인드 아니면 타석에 절대 못 선다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CN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1989년 전교조가 출범하면서 내건 교육 이념이 바로 참교육이었습니다. 이때의 참교육이란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교육을 의미했는데요. 요즘은 이 말이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의 구현, 처절한 응징 같은 의미를 띠게 된 건데요. 이런 변화에 대중의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 오늘 테마 시사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요새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6: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6: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7: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6: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7: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0: 그 삶의 무게를 알기.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시사.
4: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공동체 책꽂이대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4: 그리고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4: 저희가 오늘의 테마로 참교육을 골랐는데 이 테마를 고른 직접적 계기는 드라마 때문입니다.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7: 네. 재밌게 봤습니다.
4: 재밌게 봤습니까?
7: 네.
4: 통쾌합니까?
7: 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통쾌했습니다.
4: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네. M장이 좀 이 참교육 드라마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못 본 분들을 위해서.
7: 아, 일단 웹툰 원작이고요. 웹툰도 굉장히 인기가 엄청났던 작품입니다.
4: 요즘은 웹툰 원작으로는 드라마나 영화가 되게 많은 건데.
7: 그렇죠. 일단 이제 IP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작이 있는 작품, 그것도 성공한 원작을 드라마화나 영화화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문에 아, 탄력을 받아서 화제화하기도 쉽고 금방 이슈가 되고 흥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원작이 있는 IP가 있는 작품들을 요즘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헐리우드도 그렇고 그리고 추세이긴 합니다.
4: 아무튼 웹툰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7: 네, 엄청나게 지금도 연재 중이고요.
5: 오, 그 네. 웹툰 시장을 활성화시킨 분이 이번에 국무총리로 내정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4: 한석수 장관? 네.
7: 어쨌든 뭐 드라마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또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 이 학교 현장에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계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현상들이 학교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에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는 조금 더 심하죠. 심지어 학생에 의해서 선생님이 살해당하는 사건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4: 통칭해서 교권 침해가 네. 너무 심하다.
7: 심하죠. 이 드라마 실제로도 그렇지만 드라마 속에서는 좀 더 과장돼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이걸 어떻게든 바로잡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한 정치인이 교육부 장관입니다.
4: 네.
7: 그래서 약간 초법적 조직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현실적이지 않죠. 그게 교권보호국이라는 예, 조직인데 교육부 산하입니다. 자, 여기 소속된 이 감사원들이 학교로 직접 파견이 돼서 그 교권이 침해되는 현장으로 직접 가서 약간이라 좀 많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4: 되게 완곡하게 표현한다.
6: 싸움도 엄청 잘해요.
4: 패면서
6: 애쓴다 애써.
7: 그 교권보호국의 직원이 그 특수부대 교관, 장교 출신이에요.
4: 특전사.
7: 특전사. 네. 그래서 이 전투력도 상당하죠.
6: 그 람보 수준, 람보 수준.
7: 네. 그래서 가서 이 학생들을 일단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눌러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장면부터 개사이다.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4: 네.
7: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별로 학교가 이제 여러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자,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4: 쉽게 하면 이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든 학부모든
7: 네.
4: 이들을 응징한다.
7: 네.
4: 그래서 응징 과정에서 뭔가 이 물리력 동원도 배제하지 않는다.
7: 배제하지 않습니다.
4: 그런데 그거를 이제 참교육이라고 이제 딱 이렇게 규정을 한다.
7: 네,
4: 이거잖아요.
7: 그런데 나름대로 영리한 장치들을 여기저기 잘 만들어 놓긴 했어요.
4: 네. 네. 그래요? 뭐 네. 요즘 짤이 엄청나게 돌더라고요.
7: 네. 오. 일단 그 소위 말하는 통칭 사이다 부분만
4: 그러니까
7: 네, 잘려서 이제 그 불량 학생들
4: 그러니까 일진을 어떻게 이제 그냥 이 손바닥 하나로 제압을 하는지 뭐 네. 해가지고 그죠? 네. 우리 오찬호 작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감을 한 말씀 감상평을 주신다.
6: 네. 뭐 통쾌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우리 테마 시사 오프닝에 나오는 그 멘트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본다라고 네. 나와요. 근데 이제 굉장히 현실을 드라마가 잘 드러냈지만 해결책은 역시 좀 숲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통쾌함의 네. 어떤 혹은 굴욕 어떤 응징

0: 키워드로만 접근을 한 것의 한계 이런 것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1: 그럼 좀 이따 얘기하고 네. 우리 이사장님의 어떤 감상평도 한번 들어보죠.
2: 저는 그 예전에 그 장충찬이 떠올랐어요.
3: 아, 그 인간시장.
2: 그 20세기 1980년대에 장충찬이 있었다면.
1: 그 김홍신 작가 원작.
2: 예, 김홍신의 네. 인간시장이란 말은. 21세기에
0: 화림.
2: 나 화진.
0: 화진.
3: 네,
0: 화진.
3: 주인공 나, 나 화진.
2: 네, 나 진짜 화났어. 뭐, 화 진짜 났어? 뭐 이렇게.
1: 이렇게. 아, 아 그렇죠.
2: 뭐 진짜 화가 났어.
3: 그렇게 풀이됩니다.
2: 뭐 네.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학교 현장이 절망적이라는 거거든요.
1: 네, 그렇죠.
2: 80년대 그 신군부가 들어서서 암울한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이 현실에는 없는 영웅을 등장시켜서 뭔가 좀 통쾌함을 주고 뭐 사람들의 어떤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보여주는 똑같은 선례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있는 용어 중에 데우스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본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쥐어짜도 상상력으로는 뭔가 해결책을 발휘하지 못할 때 기계로 만든 신을 등장시켜서 갑자기 일거에 뭔가를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심리가 그게 이제 드라마로 작동된 거고 또 그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래서 약간 보면서 저거 조금 과장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글을 보면 막 교사들 엄청 공감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니까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장이 훨씬 더 무너져 있구나라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1: 사실 뉴스를 통해서 개별적인 교권 침해 사건들은 참 많이 전달이 됐어요. 대중들에게.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하나의 어떤 정서가 결국 이 드라마로 이제 그 연결이 됐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원래 이제 주인공 남자 배우 김무열 씨인데
3: 네.
1: 원래는 김남길 씨에게 제안이 들어갔는데
3: 네.
1: 김남길 씨가 쫓고다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형에 대한 그 뉴스 혹시 보셨어요?
2: 아 그 뉴스는 네. 안 봤어요.
3: 근데 그것도 좀
0: 바빠서
3: 네 여러 가지 또 본인 이야기하기에는 뭐 이렇게 불편해서라기보다는 좀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랬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워낙 작품이 잘 되다 보니까 작품이 잘 되면 더 극적인 예, 설정을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다른 사람한테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와서 대박이 났다. 이런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0: 시작 때부터 논쟁을 한 드라마니까, 네. 그러게 과연 교육이야? 이런 네. 논쟁을 했으니까, 그런 것이 에피소드가 계속 지금까지.
1: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현실에, 그러니까 접목에서 이게 현실적인 묘사냐는 사실 여기서 굳이 짚을 이유가 없는 게,
3: 네.
1: 그러면 다 소송 걸려요.
3: 네.
1: 지금 저기 그 교권보고 그것처럼 하면은, 네. 만만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냐 아니냐는 사실 오늘의 논점은 아니야.
3: 네.
1: 그렇지 않습니까? 네.
2: 그러니까 모든 미디어의 평이 딱 한 줄 평으로 하면 통쾌하다, 시원하다, 그러나 씁쓸하다. 이렇게 다 통일되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네.
2: 시원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개운치 않은 이 폭력이 정당화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뭐 선악구도로 이렇게 단순하게 설정하는 게 학교라는 현장을 이렇게 네. 선악구도로 보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 깨름직함 네. 이런 것들이 남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3: 일단 웹툰 원작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좀 접근을 달리 해야 될 것이 완벽한 판타지예요, 진짜.
1: 아, 그렇지. 판타지.
3: 완벽한. 완벽한 판타지입니다. 웹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회빙환이거든요.
1: 아, 그럼 뭐예요?
3: 회기. 회기물이라 그래서 인생을 다시 사는 거죠. 인생 2회차. 그리고 빙의.
1: 빙의.
3: 누군가의 능력을 가진 자가 내 몸에 들어와서 그 능력을 나한테 빌려주는
1: 갑자기 빙의. 아버지 영혼이 딸의 몸에 들어가 이런 거 이런
3: 빙의 그리고 환생 요 세 개 웹툰은 거의 판타지로 점철돼 있어요 주제들이 보면 왜냐하면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는 걸 판타지를 통해서 충족시킨다 뭐 이게 이제 그 웹툰을 보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죠 일단 그냥 그 사이다 맛을 보는 작품이었어요
2: 제가 씁쓸하다라고 하는 말에 꽂혔던 거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게 쓰거든요 참이란 말은 뭐 사람의 욕모를 보곤 참하다
3: 네.
2: 또는 끔찍한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참혹스럽다 뭐 또 사람을 죽이는 방법 참용 한자 의미는 다르지만 참자를 많이 쓰고
1: 오죽하면 참참참 땡기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참의 의미는 명제 참 거짓할 때 진실 사실 이런 걸 뜻하는 거 진짜 그냥 잘했어요 하면 되는데 참 잘했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잘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보편적 의미로 많이 써요 보편적 사물이나 물건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참꽃 하면은 한반도의 참꽃은 진달래거든요
1: 참기름 네,
2: 참기

0: 뭐 그런 이제 참기름은 보편적인 거라기보다는 좋은 것. 그 분야에서 최고로 좋은 거에 참자를 붙입니다. 참기름, 참매. 참매가 옛날 해동청 또는 송골매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우리 순수 우리 한반도에서 나온 매들을 가르치는 사냥매들을 통칭해서 참매라고 하거든요. 나무도 참나무, 보편적 가장 많은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하는 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한 좋은 의미의 접두사로 많이 쓰이고요. 뭐 새참을 먹는다 할 때 참자도 이제 뭐 일발사이.
1: 그 참도 그
0: 참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정말 씁쓸한 건 뭐냐면 이 참교육이란 말을 처음에 썼던 게 전교조잖아요.
2: 네. 네.
0: 그러니까 회복적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네. 피해자 가해자가 같이 모여서 어떤 학교 안에서의 자정 능력을 키워내고 교육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참교육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게 지금 전교조가 탄생한 지 한 4, 50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참교육이란 말이 마치 폭력도 용인되는 뭔가 선악구도로 이분법적으로 학교 현장을 양단해버리는 그런 드라마로 나오니까
2: 네.
0: 그 전교조의 역사성이라든가 참교육의 역사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참담하죠.
1: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참교육하고 세트로 같이 이야기됐던 게 전인교육 내지 인성교육이었거든요.
2: 네.
1: 근데 지금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루어지는 전인교육, 인성교육은 물리력이 동반되는.
2: 네.
1: 그죠? 그러니까 강제 개조.
2: 네.
1: 깨우침에 의한 게 아니라 자발적 깨우침에 의한 게 아니라 강압에 의한.
2: 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인문학자 같은 분들은 이 드라마를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의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의 어원이 약간 속의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다라는
1: 그런 뜻이 있어요 원래
3: 내면에서 외면으로 나아가는
2: 네.
3: 근데 이 참교육은 외부에서 그냥 납작하게 인간을 찌그러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네.
3: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작한다 그럴 때 논란이 된 거겠죠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사용하는 네. 게 맞냐라는 거지만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이런 참교육이라는 말이 쉽게 말해서 일베 같은 사이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된 말이거든요.
1: 아, 제가 요즘 이 참교육이란 말 이렇게 비틀어진 게 혹시 네. 일베 때문이에요?
3: 그러니까 딱 어느 날 일베가 뒤튼 건 아니지만 일베에서 뭐 이랬었어 뭐 나 오늘 누구 참교육했다. 근데 뭐 혹은 자 여자친구 막 사진 올려가지고 얘 나 배신했는데 얘 참교육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그런 것이 마치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뭔가를 응징한다라는 식으로 딱 거기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되게 의미가 뒤틀어져서 많이 쓰이기 시작을 한 시점이 네. 고 2010년도 좀 전부터 해가지고
2: 맞아요.
3: 실제로 있었다라는 건 사실이거든요.
1: 그래요?
3: 네.
0: 네. 참교육의 의미는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떤 행위의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게 한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긴 장구한 세월이 필요한 거고 사람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거라면 진짜 교육은 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응징을 해서 바로 그쪽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그래서 진짜 마치 교육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런 의미로 참교육이라고.
3: 복수죠, 복수.
2: 네. 네. 지금은 이제 참교육이란 말이 인터넷에서 민화돼서 많이들 쓰는 말이 됐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그 응징 문화, 응징 인증 문화라는 게 놀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작가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심지어 그 대상은 부모님이 되기도 맞아요. 했고요. 자신의 여자친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3: 가족들.
2: 가족들을 상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1: 그랬어요?
2: 네. 그러면서 뭐 아버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 자기 아버지인데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했다 하면서 사진 찍어서 인증한 다음에 올리면 칭송받고 이제 그런 거에 도취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1: 네.
2: 그 이후에는 이제 참교육이란 말이 일상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너 크게 한번 혼나볼래? 당해볼래? 나한테 한번 제대로 한번 가르침 받아볼래?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기도 했죠. 가볍게도 이제 쓰이는.
1: 요즘은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는 영역에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2: 그죠. 예. 네.
1: 그래서 방송 토론을 하면.
2: 네.
1: 짤이 돌잖아요.
2: 네.
1: A가 B를 참교육했다. 그러면 막 돌고 막 이러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참이라는 말이 오용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조금 너무 진지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교육 현장의 문제를 다룬 미디어 그 작품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만 해도 영화로 나왔던 다음 소희 같은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의 애환 정말 감동적이고 아주 섬세하게 그렸거든요. 그 아이들이 사회 진출해 네.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슬프게 얼마나 정말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가야 되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요 근래에 또 뭐 각종 상을 휩쓸었던 세계의 주인 같은 경우 우리는 피해자 곁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가가서

0: 위로하고 해주면 그가 마치 피해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잖아. 아니에요. 당사자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당사자의 심리를 들어보지 않는 우리 사회 패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더 고전으로 넘어가 보면 예전에 그 죽은 시인의 사이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인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하, 그건
0: 그,
1: 워낙 유명한 거예요.
0: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로빈 윌리엄스라는 그 교사가 폭력 이거 정반대. 끊임없이 인내하고 아이들을 믿어주면서 결국 참교육의 진짜
1: 근데 네,
0: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1: 현실 영역 이건 좀 그러니까 네. 반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0: 아, 그렇죠?
1: 분명히 단서를 달겠는데 현실 교육에서도 요즘판 참교육도 있긴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보통 학주라고 부르는 그죠? 빠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옛날에
0: 학생들이
1: 네. 네. 너 일로 와 빠 엎드려 뻗쳐갖고 빠따 때리고 했던 있잖아요 사실은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죠? 체벌가하고.
0: 네.
1: 어찌 뭐 원조를 여기서 잡을 수는 없는 걸까요? 어떻게 그, 보십니까?
2: 아니.
1: 그럼 꼭 판타지만은 아니다.
2: 그, 제가 그런 드라마가, 참교육 같은 드라마가 되게 씁쓸한 이유가 어른이 아이를, 학생을 무서워하면 세상이 망한다 그러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 논리거든요. 근데 저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저렇게 맞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학창시절에 나를 때렸던 수많은 교사들은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내가 때린다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죠.
1: 대걸레 처리를 받고 했어요.
2: 맞아요.
1: 네. 내가 잘못한 건데 네 친구가 잘못했으니까 같이 맞아 이러고도 했고요. 그랬어요.
2: 네, 그래서
0: 학교마다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교사 한 명씩 다 있지 않았어요?
3: 티바다 한 명씩 있죠. 항상. 네. KGB 뭐 항상. 네.
2: 그래서 경찰. 네. 그런 이제 그때 폭력을 행사했던 많은 분들이 사회가 이제 가도기를 거치면서 체벌이 사라질 때 이래서 안 돼. 요 체벌이 사라지다니 그러고 또 부모들 욕 엄청 하고 그랬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이런 드라마에서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제공하진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 속의 피해자에 대한 생각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저런 논리로 폭력에 노출되었었는데 라고 하면서 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지? 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니까
1: 물론
2: 폭력에 좀 예민해지는
1: 물론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애들은 좀 잘못을 했고
0: 네.
1: 근데 사실은 그런 점에 꼭 판타지만 아니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지금 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있고 했잖아요. 결국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0: 거죠. 그러니까 체벌이 행행하던 시절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서 학생의 인권이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성문화됐는데
1: 네.
0: 그러고 나니까 학생 인권이 또 강화되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 상대자라고 할 수 있는 교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1: 네.
0: 사람들이 그래서 학생 인권과 교권을 이렇게 대립되는 관점을 보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회학자 김찬호 교수가 정리하는 거에 의하면 이 시대별로 우리 사회를 선도했던 그룹들이 있는데 1950년대는 군대, 60년대는 대학, 70년대는 정부, 80년대는 대학 혹은 정부, 그 다음 90년대 들어와서부터 시민운동이라는 게 활발해지고 그랬는데, 시민의 운동의 하나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지금 현재 그래서 2020년대 지금 와서 지금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그룹이 뭐냐, 했을 때 몇 가지가 나온 유튜버, 운동선수, 연예인,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이 뭐냐면, 민원인입니다, 민원인. 민원인으로 불통칭되지만, 학부모들의 위세가, 커지면서 이제 그 학부모들 때문에 교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학생 때문에 보다도 더 많아요. 그리고 더 아주 깊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고 학생들 학부모들이 지나치게 나서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교권과 그 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학부모들의 어떤 그릇된 행태들 이런 것들의 대립인데 이걸 우린 단지 그냥 학생 대 교사의 대립으로만 봐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토는 뭐냐면 보다 복합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특정 대상들끼리의 대립이라고만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
1: 자 이제 학교 현장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응징을 뜻하는 거잖아요. 응징을 뜻하는 게 참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로 뭐라고 할까 미화됐다고 할까 내지 정당화되어버린 이 세태 이런 어떤 그 지금 단어에 담겨있는 대중들의 심리가 뭐냐. 사실은 좀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교육이라 또 드라마를 보면서 그 통쾌함을 느끼는 심리도 같은 심리 아니겠습니까? 요것들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본격 분석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시선 집중 테마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2: 네. 테마 시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시정원, 오찬호 작가, 최준영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테마는 참교육입니다. 전교조의 참교육이 아니라 요즘 논의되는 참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드라마 참교육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유사 컨텐츠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 네.
2: 몇 년 전에 보면 모범택시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영화로 보면은
3: 범죄도시.
2: 범죄도시도 있고 발레리나라고 하는
3: 네. 그러니까
2: 성착취범을 응징하는.
3: 네, 있었죠.
2: 근데 응징의 수는 이제 화염방사기까지 등장하는.
3: 아,
4: 근데 요즘 또 액션 영화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전직을 모르고 건드렸다가 네. 응징당하는.
2: 네.
4: 뭐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아니면 CIA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
3: 네.
4: 조용히 살려고 하는 사람 괜히 코털 건드려가지고.
3: 대표적인 데 테이큰이 있죠.
4: 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네. 많이 있죠.
2: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런 유의 그러니까 그 컨텐츠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은
3: 네.
2: 어떤 통쾌함에 대한 소비의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잖아요. 이 통쾌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갈구하는 이 심리에 뭐가 깔려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3: 일상이 답답한 거죠.
2: 그래요?
4: 현실에서는 겪기 힘든 것들.
3: 네.
4: 현실에서 겪기 힘든 통쾌함을 미디어가 대신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죠. 응징의 역사는 오래됐죠.
2: 네.
4: 아직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이렇게 똑같은 형벌을 이렇게 한 행위에 맞는 응징법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유대교에서 받아들여서 구약에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이런 게 이제 구약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조차도 응징해야 된다. 똑같이 응징해야 된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좀 바뀝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응징하지 말고 그 비폭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가고요. 뭐 근데 다시 원래 아주 고대의 어떤 그 함무라비 어떤 구교도의 어떤 그런 응징의 어떤 그 문화가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씁쓸합니다.
3: 그 이 드라마를 좀 보시면 예전에 그 소위 말하는 일진들의 모습과 지금의 일진들의 모습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과거 일진은 덩치가 크고 진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싸움자라는 친구들이 일진이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시면 대부분 다 싸움을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모가 권력자들입니다.
2: 그렇죠.
3: 예. 네, 그게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는 게 좀 느껴졌고 이 드라마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교권보호국이라는 단체가 초법적 조직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유가 보면 부모들이 다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 부모의 권력을 찍어 누를 수 있으려면

0: 이런 초법적 단체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1: 몇 개의 또 실제 사건도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학폭을 무마하려고 하는.
0: 그렇죠. 떠오르는 여러 가지 정치인 자녀들 관련 학폭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그냥 단순히 이 선생을 무시하는 학생들의 행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분노도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1: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 악을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그렇죠. 이게 성격이 돼버리죠.
0: 그렇죠.
1: 드라마를 보면은.
2: 저는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그러니까 불편을 채화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혼자 외동이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학교에 와서는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다른 친구 때문에 같이 기합받고 벌도 받을 수 있고 이걸 감내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안 하는 거죠. 집에서 누렸던 자유를 학교 와서도 그대로 누려야 되고 조금이라도 그게 침해된다고 생각하면 부모한테 이르고 그럼 부모가 또 그걸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애를 왜 대접하지 않아? 라고 즉각적으로 나서고 부모의 입김이 과대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이제 어수선해지고 교사들이 사실은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예전에 우리 학교 문화를 보면은 부모들은 약간 학교를 뭐 그 좀 이렇게 자주 찾아온다든가 학교에서 네.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수 접어주는 네. 그게 뭐 군사부 일체 그래갖고 스승의 그림자도 네. 발전 이런 유교적 사상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것 같아요. 이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행정이나 학교에서 일들을 개입하려고 비슷한 통계가 있는데 의미 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그 반에서 전교 반에서 1등하는 애하고 꼴등하는 애를 같이 앉혔어요, 짝꿍으로.
0: 네.
2: 그럼 이제 1등하는 애 보고 좀 학력이 좀 떨어지는 애를 가르쳐 주고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1등 옆에 꼴등을 앉혔다 그럼 1등하는 아이의 학부모가 어떻게 나올까요?
1: 근데 반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네. 진짜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력 진단 평가라는 거래요. 교육부 차원에서. 그런데 뭐냐면 학교별로 평균 점수가 나와요.
2: 반성적도 끌어올리고.
1: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학교 평균 성적을 떨어뜨린다고 공부 잘하는 애한테 뭘 시켰냐면 얘한테 컨닝 좀 해주라.
0: 아.
1: 그랬잖아요.
0: 네.
1: 현실이 그랬어요.
0: 반 전체 성적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네.
2: 아니, 사례적인 것도 있었다니까. 공부 좀 가르쳐주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0: 저 중3 때 제가 반장이었는데.
2: 통계도 있어요.
0: 제 양옆에 유급생 형들을 앉혔어요. 너무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서웠던 중3 때 진짜 너무 무서웠습니다.
2: 그래서 세계 가치관 그 조사하는 기구가 있는데, 유엔 기구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포용성 지수라는 게 52개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르완다보다도 더 떨고 52개국 중에서 포용성 지수, 관용성 지수를 조사하니까 52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않는 문화가 이미 깊이 우리 속에 내면화됐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중요한데 왜 다른 애까지 신경 써야 돼?
1: 근데
2: 이런 심리.
1: 여기서 이제 계기가 되는 또 드라마 참교육으로 돌아가면 하나의 그러니까 대별점이 있긴 있더라. 그게 뭐냐면 이전에 했던 그 응징 컨텐츠와 다른 게 뭐냐면 이전에 응징 컨텐츠는 대부분이 사적 응징이었어요.
0: 네.
1: 모험택시도 그렇고
0: 네.
1: 발레리안도 그렇고 대부분이 사적 응징인데 참교육은 제도적 응징이더라는 거예요.
0: 네.
1: 이것이 다시 말해서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악을 처단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입산수도에서 뭔가를 공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이 징치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는 그러니까 컨텐츠가 약간 다른 것이죠.
3: 그러면 그걸 제일 반성해야 될 지점이죠. 왜 그러냐면 현장에 얼마나 제도가 개입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이런 네. 질문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응징이라는 것을 하나의 소재로 삼은 거죠. 지금
0: 네네.
3: 이런 식의 응징의 이미지가 필요할 정도로 실제로 현장은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0: 네.
3: 같이 고민해 봅시다라고 가야 되는데
0: 네.
3: 이 응징이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관한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응징할 만한 사람을 한다라는 식으로 논의가 계속 나아갈 때 이게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사장님 함무라비 법전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함무라비 법전 이전에는 눈에는 눈, 귀에는 귀가 아니고 눈에는 눈, 코, 귀 다 쓰는 거예요.
1: 그냥. 맞아요. 맞아요.
3: 네. 그래서
1: 오히려 그걸 응징을 제한한 거죠.
3: 이게 진보적인 되게 진보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은 제만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응징의 문화가 형성 되면 저 사람이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역사에서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하면 타깃이 설정이 되면 그건 응징이 아니라 사람을 거의 뭐
1: 아니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
3: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응징이 만약에 잘된 시스템을 인류가 경험을 했다면

0: 아, 이거는 뭐 아주 좋은 말이겠지만 그게 시스템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간 적이 없다. 네. 그렇기 이게, 때문에 이제.
1: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비례의 원칙이 지켜지느냐. 네, 네, 네. 자, 이 문제인데 여기서 또 하나 지금 짚어야 될게 이걸 정의 구현으로 바라보잖아요. 정의의 실현. 그런데 네. 이런 응징이 곧 정의로 뭔가 등치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절대 없죠.
1: 네. 절대 없죠.
2: 응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정의하고는 상반된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응징은 누구를 억눌러서 그러니까 정의는 억눌러서 쟁취하는 가치가 아니라 뭐랄까 가치 공감을 이끌어내서 공감을 이끌어내서 어떤 우리 같이 추구할 방향을 만들어내는 게 정의의 개념이라고 봤을 때 네. 응징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한다? 이건 뭐 50대 전두환 정권도 정의 구현 사회를 외쳤었고 뭐 그런 정의하고 뭐 같은 개념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걸 응징을 정의라고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번인가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버트란트 러셀의 인간과 그 밖의 것들이라는 에세이집을 보면 폭력이 위험한 거는 내가 그 폭력으로 인해서 성장했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한테 맞았던 걸 아픈 기억으로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무서운 선생님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들이 싹트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의 진정한 위험성은 폭력을 통해서 그게 고통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정신세계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맞고 자랐기 때문에 이만큼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럼 군대 갔다 와서 철든다 이런 말들이 다 일맥상통한 얘기거든요. 군대의 어떤 폭력 문화가 나를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이렇게 믿고 그러면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걸 관철하려고 하고 또 다음 후속 세대에다가도 내가 믿는 것대로 행동을 하려고 정당화하고 그러니까 폭력이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고 폭력이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셀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 그게 가장 폭력의 위험성이다 이렇게
0: 그래서 사회학 공부하면 저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사장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오찬호 너 이렇게 사는 거 옛날에 체벌도 다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할 때 사회학에서는 야 내가 그렇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의 길을 가고 있지 않아? 이거 완전 운이 좋은 거 아니야? 군대까지 내가 나왔는데 야 내가 상식을 추구하고 있다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폭력이라는 원래 그렇습니다. 강연 같은 거 할 때도 목소리가 커지는 날에는 비약이 심한 날이에요. 근데 통쾌할수록 실제로는 정의롭지 않은 거죠. 통쾌할수록 정의롭게 보이겠지만 네.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 걸 경계해야 네. 되겠죠.
3: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이 연출하시는 분도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3: 그래서 보면 되게 과장되게 연출된 부분들이 많아요.
0: 맞아요.
3: 보다 보면 아, 이건 판타지구나라는 걸 계속 일깨워 주듯이
1: 일부러
3: 좀 과장되게 막 더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빠지지 않고 이건 그냥 드라마일 뿐이고 그냥 통쾌하시고 마시면 됩니다라는 거 계속 일깨워 주는 듯한 연출적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 예, 저도 그 고민이 인터뷰 언론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생각이 바른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이제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웹툰에 나오는 좀 너무 지나친 부분들은 빼려고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이 드라마는 해결책이 절대 아니다. 단지 우리 사회에다 문제를 던져주는 선에 머무는 거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뭐 어떤 응징의 정당화라든가 폭력의 정당화를 뭐 사람들한테 유포한다든가 이런 의도는 전혀 없는 거고 단지 우리 사회의 한 구석에 학교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문제 제기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려고 했다. 굉장히 균형감이 있는 분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 근데 그러면 정의는 뭔데요? 그러니까 응징이 정의가 아니라면 정의는 뭡니까 그러면?
2: 잠시.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 미래를 위한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0: 그러니까 저는 그런 뭐 공정, 정의, 자유 그런 단어의 철학적 의미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그걸 사용을 하는데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공정하게 하자, 이거 정의롭게 하자 그렇게 했을 때 30년 후에 와우. 그 선택을 하길 잘했네. 그때 그게 이제 정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공정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 주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뭔가 차별을 하면서 혐오를 하면서 뭐 정의로운 거 아니야? 그 공정한 거 아니야? 이런 단어만 갖다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공정할수록 남을 헐뜯고 이거 이제 참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정의가 될 때 정의로울수록 어떤 힘의 논리가 정당화가 된다면 이게 항상 핵심이 그겁니다. 나쁜 놈을 우리가 다 맞대응하고 싸워가지고 정당 방해를 하거나 사적 제재를 잘할 수 있으면 뭐 참교육 좋지만 이런 사적 제재 같은 스타일이 만연화될 때 늘 강자가 약자를 제재를 해요. 너 나 건드렸지. 그러니까 뭐냐면 야, 저 인간 참교육해야지.

0: 이것이 가장 일진들이 많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자기들 기준에서 저 인간들 참교육해야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아마 그렇게 판단되겠죠. 그 행동을 정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끝에 과연 정의로운 사회가 도달했느냐. 아니라고 본다면 그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1: 그러니까 뭐냐면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정의와 너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나의 정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너를 응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쉽게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게 진영화되는 거예요. 저쪽 진영의 정의와 이쪽 진영의 정의가 다른 거죠.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놓고도 우리 현대사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까? 민중적, 저항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이승만도 민족주의자예요. 김구도 민족주의자고 또 우리 거세게 항의했던 저항했던 민중들의 민족도 민족주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떤 개념을 전유하려고 하는 순간 전유.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깨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훼손된다는 거. 그래서 보편적 선을 찾아 나가는 것. 공동의 노력. 이런 과정이 생략된 결과로서의 정의는 온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2: 회복적 정의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아까 얘기.
2: 그러니까 이제 응징이라고 하는 것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하는 행위인데 따라서 응징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만큼 가해자에게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딱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회복적 정의가 되면 가해자 같은 경우도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이 계속까지 가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놓고 응징이 정의와 등치될 수 없다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응징은
1: 맞습니다.
2: 딱 네.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거예요.
1: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2: 이제 그것이기 때문에 응징은 정의가 될 수 없다. 네.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정리가 이제 거기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0: 드라마에서도 저는 드라마가 좀 비판적으로 제가 본 게 그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2: 그렇죠.
0: 그 나오잖아요. 네. 계속 가해자가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더 괴물이 되어서 네. 마지막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악마는 영원한 악마야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지점이 조금 논의가 한계이지 않을까.
3: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도 목마를 때 사이다 먹으면 당장은 통쾌하지만 시원하지만 목은 더 마르거든요.
2: 갈증이 더 생기죠.
3: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했던 부당한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돌잔치 사업이라는 걸 제가 해가지고 돌잔치 행사 이제 MC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부모님들을 상대하다 보면 대부분이 너무 좋으신 부모님인데 진짜 극소수의 아주 특이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말을 제대로 못했던 그 상황들을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민원인 학부모 이야기에서 PTSD가 올라왔던 게 그때 상황들이 너무 떠오르면서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고 만약 괜찮아졌느냐.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상황들이 자꾸 떠올라. 그 드라마 보고 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결도 해주진 못하죠. 응징이라는 것이.
2: 그러니까 이제는 드라마에서 벗어나서 일상 현실 세계에서 사실은 이 응징 문화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뉴스 이런 걸 보면 복수 대행업체 뉴스 보셨어요?
0: 네, 있죠. 신부름 센터가 네. 다 하고 아니 뭐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2: 네, 그렇죠.
0: 뭐 검색하면 네. 그게 무슨 지하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1: 네.
0: 검색하면 그냥 바로 나올 정도로 네. 일상적이니까 또 자동차 뭐 보복 운전 네.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저 인간 잘못했으니까 내가 복수해도 된다라는 네. 심리가 굉장히 넓죠.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네. 마찬가지고.
3: 아까 잠깐 언급됐었던 보편적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은 결국 법인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 법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억울하고 짜증나고 답답한데 이걸 법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답답하다는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 격차와 괴리가 너무 크니까.
2: 네.
3: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디 가서 내가 억울함을 토로할 데도 없고 법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정도는 너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낮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응징 콘텐츠나 통쾌함을 찾아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런 어떤 심리에
3: 네.
2: 아,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심리 말고 내가 졌다라는 경쟁 심리도 일정하게 가미되어 있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0: 그러니까 그 졌다라기보다 내가 여기서 따지지 않으면 내가 이 게임에서 진 거다
2: 그러니까.
0: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2: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걸 그냥 참고 넘어가면 내가 쟤한테 지는 거야.
0: 네.
1: 그러니까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메워지기

0: 위해서 그것의 기능학 그 기능을 하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거든요. 그 어떤 정치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 대신 엉뚱한 권력 다툼만 하는 정치가 돼버리니까.
1: 그런데 우리가 좀 너무 거창한 것만 얘기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을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뭔가 응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행위로까지 다시 그 되돌려 주려고 하는 이런 과민한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 그 자신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 타인의 불행에서 쾌감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심리가 이제 우리는 반대죠.
3: 네.
2: 자신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어떤 이제 공격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냥 어떤 희열감을 느끼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느끼는 것이 심리적인 것이냐 아닌 거죠. 사회적인 것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는 막 주식 없는 것도 스트레스고 막 그런 것도.
3: 그러니까 제가 이제 SNS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 SNS가 불편함을 교육시킨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나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넘어갔던 문제인데 그 SNS의 여러 가지 사연들이나 썰들 보다 보면
1: 네.
3: 아, 그거 내가 분노했어야 되는 거네. 이렇게 자꾸 불편함을 강요받고 교육받아요.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그 심리가 내가 앞으로 내가 이제 당당하게 살겠어라고 일관되게 살면 됩니다. 근데 안 그렇죠. 가장 약자를 골라서 그 당당함을 또 펼치거든요.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이 가해 행위가 아니라 일상 뭐 시간이나 공간을 공유하는 성격에서 예를 들어서 몸이 서로 그러니까 스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무슨 가해적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 내지 모욕을 당했다. 굴욕을 당했다는 생각을 해서 되갚아줘야 된다고는 이건 과민한 과잉.
3: 네.
1: 과잉 반응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죠.
0: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말이요. 피해를, 줘요, 사실은.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제일 재밌는 말이 뒷담화라 그러더라고요. 누군가를 까는 얘기, 비판하는 얘기, 조롱하는 얘기. SNS는 개인적으로 나눴던 조롱이나 비난, 비아냥 이런 것들을 공론의 장으로 갖고 온 게 SNS 같아요. 그래서
3: 그쵸.
0: 끊임없이 누군가를 까는 어떤 말들이 있거든요. 그걸 쿨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폭력을 줄 수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않고 막 던지는 거예요, 말을.
1: 알겠습니다.
0: 네, 그런 것들이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1: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그 바탕에 이제 고구마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꾸 사이다를 찾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이다가 항상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그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3: 근데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지는 또 생각해 볼 필요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고구마 상황이 갈수록 이제 뭐 누적되는 측면도 있겠네.
2: 그리고 정말 학교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고민을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될
1: 교권 보호는 네. 완전히 뭐 다른 차원의 얘기고 맞아요. 당연히
0: 뭐 필요 입을까 봐 뭐 야외 학습 같은 거 안 한다 그러잖아요.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려고 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건 뭐
1: 알겠습니다.
0: 토론회에도 나오고 네. 그러는데 저는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 데런 아세모글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좁은 해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강력하면 독재로 가기 쉽고 시민사회가 너무 또 강력하게 하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서로 균형을 맞춰서 좁은 해랑으로 균형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 교권 중요합니다. 교권 침해당하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학생 인권도 침해당하면 서로가 균형을 잘 잡아서 학교가 네네. 예전에 그런 학교로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그걸 결론으로 삼으면서
2: 예전 학교 싫어.
1: 많이 맞으셨네요. 네. 네.
3: 저도 동의합니다.
1: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우리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露天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5: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6: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쇼
7: 권용주
6: 강다솜의
7: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8: 네,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 물러가는데요. 저는 내일이 아니라 일주일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 휴가를 떠날 예정인데요. 다른 좋은 분들이 제 자리에서 대신 좀 더 알차게 시선 집중 꾸며주실 겁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이재숙경 KBS 기자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테니까 많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22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1: 그러게.
10: 그린힐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상 방향이네. 054-858-2526.
10: 엔진은 그린힐그 보링 공장이래.
12: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13: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습니다.

0: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 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8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와 함께 현지시간 14일 화상회의를 열고 종전양해각서에 전자방식으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13일 애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만나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일정 등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특히 국정이인자인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로 출국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기 어려워 규정상 대면 서명식을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현지 시간 15일부터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이며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다음 단계의 일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를 수행할 역량이 있지만 G7 국가 중 일부도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힘을 모으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SNS에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북한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유럽연합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책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과 북핵을 규탄한 한-EU 공동성명을 두고 한국 대통령이 체제 존중과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뿐 아니라 상대가 나한테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바이러스만 이런 식일까? 한 대학에서 친구 관계인 사람들한테 물었답니다. 취미, 취향, 가치관 등 저 친구가 나한테 영향을 미친 게 있는가? 그랬더니 다들 꽤 많이 썼는데 반대로 내가 저 친구한테 영향을 미친 걸 써보라 했더니 그런 게 있나 하고 잘 못 쓰더라. 결론은 이거죠. 상대는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그걸 모른다. 내 행동, 내 말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1: 권영주
0: 정다희의
1: 차카
0: 차카.
1: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정다희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부지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잠시 자리를 비운 강다솜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3주째 함께하고 있는 MBC 아나운서 정다희입니다.
1: 아, 3주째 점점 정들어갑니다. 자, 국토부가 휴게소 운영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드디어 칼을 뽑았네요.
0: 맞아요. 과도한 수수료 문제, 일부 업체의 장기 독점 운영,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운영 관여 논란 등등 불공정 행위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더니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1: 칼을 뺐으니까 뭐라도 해야죠. 사실 휴게소 들러서 우동 한 그릇 정도는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가끔 사 먹지만 아, 좀 비싸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0: 비싸요. 저도 얼마 전에 아이 데리고 우동 한 그릇에 핫도그 하나 이렇게 사 먹였는데도 만 원이 그냥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게소에 들러도 화장실만 사용하고 얼른 다시 차에 타자 이러면서 아이를 데려오게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과도한 중간 수수료 없애고 납품 대부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다면 휴게소 물가도 제자리 찾아가지 않을까요?
0: 그러면 맘 놓고 밥도 먹고 그럼요. 핫도그도 먹고 그럴 수 있나요?
1: 그렇게 되겠죠? 정다희 아나운서가 마음 놓고 휴게소 간식을 플렉스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차카차카 눈뜨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권영주 정다희의 차카차카 출발!

0: 들으신 곡 코모도어스의 Easy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민자영 리포터가 전해드리는 차카차카 상황실. 오늘은 역주행 사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차카차카 전담 변호사 유용한 그분, 유용관 변호사의 병률 상담이 기다리고 있는데 알쏭달쏭한 교통법규부터 구체적인 사고 상담까지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립니다. 자동차 구매 상담부터 교통사고 법률 상담, 정비 관련 궁금증까지 모두 환영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내 차 이야기도 좋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되시면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0: 안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해변도 증권사 주식연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점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도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0: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를 알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주실 민자영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례와 함께 안전운전에 더욱 힘써볼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주제 뭔가요?
1: 네, 오늘 함께 만나볼 사고 사례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운전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 무참히 깨지면서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운전할 때 이 상황만큼은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좀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2: 아, 저는 그냥 옆 차선이 깜빡이 안 켜고 훅 들어올 것 같은데 내 차선만 뚫려 있을 때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나는 쭉 가고 있는데 옆엔 꽉 막혀 있고.
1: 아.
2: 근데 한 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
1: 맞아. 그때 멈칫멈칫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3: 이하 동문입니다.
2: 그렇죠. 무섭죠. 그런
3: 상황. 말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맞아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돌발 상황을 가장 우려하는 거죠.
1: 그렇죠. 그럼 이런 돌발 상황은 어떠세요? 분명히 나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데 눈앞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대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차량을 마주친다면, 사실 뭐 뒤에서 들이받거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옆으로 스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들도 참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네. 서로 달리는 속도 그대로 맞받아치는 정면 충돌, 정말 꿈에서도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3: 그러니까 이게 동일차로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1: 맞아요.
3: 겁나죠. 아니,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게 정면 충돌 사고 한번 나면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1: 네. 어떤 주제인지 혹시 아실 것 같으신가요?
3: 대충 알겠습니다.
1: 맞아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역주행 사고입니다.
3: 네. 역주행.
1: 네. 내가 차로를 잘 지켜서 이동을 하더라도 이 상대 차량이 약속을 깨고 반대 차로로 주행을 하는 순간 도로 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예. 얼마 전에 제가 나들이를 갔다가 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빠져나오면서 잘만 이 색깔을 따라가면 출구를 혼동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면서 이 역주행 사고에 대해서 취재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고속도로, 휴게소, 역주행 이렇게 세 단어만 검색해봐도 상당히 많은 운전자들이 출구를 혼동해서 아찔한 순간들을 겪었던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요.
3: 이게 상하행선 휴게소가 같이 있는 경우.
1: 맞아요.
3: 이럴 때 이제 역주행. 나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가는 경우.
1: 네. 맞아요. 지난 5월 15일 오후 9시경에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횡성 휴게소에서 빠져나온 차량이 인천이 아닌 반대 강릉 쪽 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 얼마 전이네요.
1: 네, 바로 얼마 전인데요. 실제로 신고 접수 15분 만에 고속도로 두 개 차로를 전면 차단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 차량을 멈춰 세운 경찰들. 조사에 따르면요, 횡성 휴게소에서 평창군 봉평 둔내터널 인근까지 약 14km 가량을 역주행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 야, 그걸 모르고 14km를 달렸다는 것도
3: 그러니까.
2: 참. 그리고 사고가 안 났다는 게 일단 참 다행인데요. 여기도 뭔가 진출입로가 좀 비슷한 방향이
1: 차라리 그랬다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을 텐데 네. 이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경찰에게 되려 제가 왜 여기에 있죠? 라고 물을 정도로 판단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이 상태로 대관령 톨게이트에서 횡성 휴게소까지 이미 음주 운전을 하고요. 휴게소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진출입로 확인도 없이 들어온 방향 그대로 역주행을 해서 빠져나간 거죠. 다행히 당시 상황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야간이었고 또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천 방향으로 제대로 주행하던 차량이 있었다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3: 아니 이게 제정신이었으면 14km 운행하는 동안에
2: 그렇죠.
3: 왜 나에게 차가 다가오지?
1: 그렇죠.
3: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제정신이 아니니까 여기 시내도로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도로에 이렇게 아찔한 상황들에 항상 이 음주가 꼭 들어가 있어요.
1: 맞아요.
3: 특히 그 밤에 술 마시지 않아도 실수할 수가 있는데 경각심이 좀 필요하죠.
1: 맞습니다. 사실 이 사례는 그래도 큰 피해가 없었지만 역주행 사고가 한번 나면 정말 많은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0: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 설 연휴 역주행으로 이 운전자 본인은 물론 많은 분들이 부상을 입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네. 2월 15일 밤 9시 반쯤이고요. 대전 천변 도시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로 소형 승용차 한 대가 주행을 하던 중에 이 차로 위로 버스 한 대가 마주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네. 하지만 두 차량 모두 속도가 있었던 터라 그대로 정면 충돌을 하고 말았고요. 아이고. 버스와 소형 승용차의 충돌이잖아요. 어땠겠어요?
1: 승용차가 다쳤겠죠.
0: 맞습니다. 이 승용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여성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아이고. 더불어 마주오던 버스에 있던 승객 4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게 네. 사고 발생 10분 전쯤에 이 역주행한 승용차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정상적으로 요금소를 빠져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아마 지리가 익숙치 않았던 것인지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진입 방향을 착각하고 들어왔고 하필 또 버스 전용차로를 주행을 하면서 네. 큰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2: 특히 초행길인 경우에 표지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사고도 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주행 반대쪽으로 이동 중이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0: 일단 역주행인 걸 좀 깨달았다. 그러면 바로 비상등 켜두시고요. 네. 되도록 즉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서도 역주행 사고가 은근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그래요?
0: 네. 네. 이 지난해 3월 청주 도심의 한 도로 위로 검은색 승용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역주행을 하면서 네. 제 방향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있던 경찰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2: 그렇죠.
0: 그리고 이 차량이 밀려나면서 또 다른 차 두 대와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등 도로 위가 정말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역주행차와 충돌한 경차는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지고 앞유리 또 뒷유리까지 모두 깨졌습니다. 이 차량에 타고 있던 분들은 뭐 사실 말씀을 안 드려도 피해가 추측이 될 것 같은데 네. 80대 등 3명이 숨지고 5명이 네. 다쳤고요. 사고 당시 역주행 차량의 속도 시속 150km 정도로 그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주장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페달 오조작으로 밝혀졌는데요. 아마도 이 당황한 탓에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으면서 더더욱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1: 역주행하면서 당황해서 가속 페달 밟은 얘기 들으니까 2024년에 그 시청역의 역주행 사고도 비슷하지 않았어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그러니까. 텐데요. 2024년 7월 서울시청역에서 발생했던 역주행 사고 뭐 사회적으로도 워낙에 큰 이슈였고 충격이었던 사고였잖아요. 이 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하고 갑작스럽게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들을 덮쳤던 사건입니다.
1: 그러니까.
0: 이 사고로 9명이 사망을 했고요. 5명이 중상을 입는 등 아, 그 참혹함은 정말 그렇죠. 말로 네. 표현할 수가 없을 맞습니다. 정도였는데요. 사고 이후 운전자는 역시나 급발진을 주장을 했지만 가속 페달을 밟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결론이 나면서 운전자에게 금고 5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아마도 이 역주행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그 공포감 다시 한번 좀 각인이 되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 제 길을 가던 운전자들에게 역주행하는 차량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어떻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니까요. 운전자들이 절대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특히 도심형 역주행 사고의 경우에는 물론 실수인 경우들도 있지만 이 일방통행 거리를 돌아가기 싫어서 짧은 거리로 빠르게 지나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 이런 경우가 있어요?
0: 있어요.
1: 아, 이게 잔머리인데.
0: 그렇죠. 근데 이 일방통행 도로가 정해진 이유가 있잖아요,
1: 그럼요.
0: 사실.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다른 차량과 마주치게 되면 정말 당황해서 생각지 못하는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도로 위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지키기로 한 약속은 꼭 지키면서 운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반 교통사고 대비 치사율도 약 3배가량이 높습니다.
1: 당연히 높죠. 역주행을 예측을 안 하고 상대방은 운전하니까.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잠깐의 방심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함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벨트. 이 안일함을 이겨내고 도로 위에 정해진 규칙을 꼭 지켜서 운전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차카차카 청취자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없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차카차카 상황실 우리 저 차카차카 히토류 민재영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최성수의 위스키 온 더 락.

0: 3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3: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차카차카 법률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교통법규는 물론 교통사고 관련 질문도 해결해드립니다.
1: 교통사고 전문입니다. 아, 차카차카의 몇 대 몇. 이용관 변호사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우리 스페셜 DJ 정다희 아나운서와 첫 만남이죠. 어떻습니까?
2: 아, 만날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0: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2: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1: 상당히 그 AI 같은 멘트였어요.
0: 자, 저희가 청취자 질문에 앞서서 실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도로교통법과 이후 처리 과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사고 어떤 건가요?
2: 예, 그 저번 달에 5월 2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좀 결정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1: 헌재에서 흥미로운 결정이 나왔군요.
2: 예, 그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안에 대해서 예. 헌재가 이제 취소한 결정이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게 어떤 사안인지 요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1: 일단 케이스.
2: 케이스는 이제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을 했어요. 우회전을 하다가 이제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나온 거죠.
0: 네.
2: 거기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서행만 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딱 건너려고 발을 도로에 디딘 보행자를 충격한 거예요.
0: 네.
2: 그런데 그 충격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거예요. 횡단보도 정확히 선 위가 아니고 네. 옆에 한 50cm 정도?
1: 아.
2: 그래서 보행자가 발을 디뎠을 때 횡단보도를 안 딛고 횡단보도 옆에 도로를 디딘 거죠.
1: 예.
2: 그래서 통상 이런 경우면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보행자가 좀 크게 다쳤습니다. 전체 6주 정도 부상을 네. 입었어요.
0: 네.
2: 이렇게 되면은 통상 형사처벌 여부가 이제 먼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니까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차 운전자를 위한 특례법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0: 네.
2: 그렇게 해서 사망이나 중상해가 아니면은 형사처벌을 안 받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근데 다만 그 법에 의해서 12대 중과실 저희 많이 들어봤죠.
1: 예.
2: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의 사고이면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1: 예.
2: 이 사안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로 통행하려고 발을 뒤졌는데 그 지점이 횡단보도 밖에 벗어난 지점. 거기니까 이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냐 아니냐.
1: 그러니까.
2: 이게 쟁점이 된 거죠.
1: 그게 이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2: 그렇죠. 그렇죠.
1: 아.
2: 그래서 예전에는 전통적으로는 횡단보도를 약간만 벗어나서 사고가 났어도 횡단보도 위를 걷는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안 됐어요.
1: 예.
2: 그래서 검사는 그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보행자가 한 전체 6주 좀 크게 다친 거거든요. 그래도 형사처벌을 못 시킨 거예요. 법에 따라서.
1: 검사는 어쨌든 횡단보도에서 벗어났으니까.
2: 그렇죠.
1: 이거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2: 예, 예. 근데 이제 피해자는 약간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 지점이 횡단보도가 일직선이 아니고 약간 우측으로 휘어져 있던 것 같아요.
1: 아.
2: 횡단보도가.
0: 네.
2: 그래서 나는 그 우측 끝 지점에서 보행을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보행을 시작해서 쭉 가면 횡단보도 위로 어차피 통과를 하는 상황이에요.
1: 일직선을 그으면.
2: 그렇죠, 그렇죠.
1: 나는 분명히 횡단보도 선상 안에
2: 예, 예.
1: 갈 수 있다.
2: 그리고 자기가 횡단보도

0: 도로를 건너려고 주위를 이제 차가 오나 안 오나 이제 두리번거렸었죠. 예. 그 상황에서 저희가 도로교통법이 이제 개정이 한 몇 년 전에 됐는데 횡단보도로 통행을 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차량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는 예, 예, 규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몇 걸음만 더 가면 횡단보도를 어차피 통과할 건데 예. 횡단보도 디딘 그 발 지점이 횡단보도 약간 벗어났다고 해서 나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를 안 보는 거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 그 제소를 한 거죠.
1: 야, 판단해 주십시오.
0: 그래서 헌재는 고민을 하다가 이게 한 2년 만에 나왔거든요. 오. 그래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일단은 봤습니다. 왜냐면은 그 외부 요인이나 걸음걸이 뭐 또 이런 관성 등 우연한 사정으로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는 했지만 이제 발 디딘 지점이 횡단보도 약간 밖에 벗어난 지점 네. 그쪽으로 발을 디뎠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횡단보도를 통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이 사람이 이제 좌우 두리번거렸잖아요.
2: 네.
1: 그렇죠.
0: 예. 이럴 때는 주위에 살피면서 좌우 두리번거리면 횡단보도를 어쨌든 근처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운전자도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은 일시정지를 해라. 이 사람은 이제 운전자는 일시정지 안 하고 그냥 서행만 해서 그냥 지나간 거거든요.
1: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2: 네.
1: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또는 뭐 들어오지 않든 차가 안 와.
2: 예.
1: 근데 횡단보도로 가서 건너가야 되는데
0: 예.
1: 거기 그냥 아 이 정도 왔으면 됐어
0: 예.
1: 라고 해서 횡단보도라고
2: 그렇죠.
1: 여기고 그냥 횡단보도 밖으로
2: 많죠.
1: 건너는 경우가 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지금 횡단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비슷하게 본 거죠. 현재는.
0: 요 사안은.
1: 그러니까 요 사안은.
0: 예. 근데 이제 구별해야 될 거는 그렇다고 이제 의도적으로 횡단보도 옆에서 한 뭐 1m 떨어져가지고
1: 네.
0: 계속 횡단보도 옆으로 계속 건너는 거예요. 그럴 때 사고 나면 그런 건 보호는 못 받습니다.
1: 그런
0: 그런 의도적으로 아예 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지점으로 계속 무단횡단이죠 사실.
1: 우리 그런 케이스 네. 많잖아요. 저기 신호 바뀌었는데 뛰어가다가 실어가지고
2: 아니면 건너편 내가 타야 될 버스가
1: 그러니까.
2: 와 있어. 그러면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가로질러 가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2: 일단 보호를 못 받는 게 정상.
0: 그래서 전통적으로 원칙은 횡단보도 위로 통행을 하시고 발을 뒤져도 횡단보도를 일단 디디세요.
1: 횡단보도
0: 디디시고
1: 손이라도 어떻게.
0: 근데 이제 다만 자전거가 뭐 횡단보도 위로 반대편에서 온다. 그럼 약간 그 피하려고 횡단보도 밖에 벗어날 때 있잖아요.
2: 네.
0: 그때 이제 뭐 차량 사고가 났다. 이때도 횡단보도 보행자로 이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그 횡단보도에서 선 기준으로 벗어난 지점 1m에서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 났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다 판단을 했거든요.
1: 획일적으로 판단했었는데.
0: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뒤집은 경우도 있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해가지고.
2: 네.
0: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잘 안 통할 것 같습니다.
1: 폭넓게 해석하는군요.
0: 예. 그래서 운전자도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항상 조심하시고 보행자도 항상 횡단보도 위로 통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법률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리 숙녀에게 들려드릴게요.

0: 차카차카 전담 변호사 유용관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청취자 질문 해결해 볼 텐데요. 3394님이 질문 주셨어요. 변호사님, 신차 출고 받을 때 번호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면 임시 번호판으로 받는 것과 일반 번호판 받았을 때 교환이나 환불의 차이가 있나요?
1: 예. 아, 우리 청취자님 질문들이 나날이 고급집니다.
2: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1: 예, 이 쟁점은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시중에 잘 찾아도. 이게 굉장히 이제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거든요.
3: 네.
1: 일단 여기서 임시 번호판이 나오고 일반 번호판이 나오잖아요.
0: 네. 그래서
1: 저희가 이거를 좀 전체적인 흐름을 아셔야 돼요. 자동차를 사면 돈을 내고 자동차를 인도를 받고
3: 네.
1: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규 등록이라는 걸 해요.
3: 등록을 하죠.
0: 네.
1: 우리가 건물사도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이런 걸 하잖아요.
3: 네.
1: 건물 짓거나. 그것처럼 자동차는 동사님에도 법적으로 내 온전한 소유가 되려면은 신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3: 그렇죠.
1: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 등록증이 나오잖아요.
3: 네. 네.
1: 그건데 이 일반 번호판은 그 신규 등록을 했을 때 나오는 번호판이에요.
3: 그렇죠.
1: 예. 요럴 때는 저희가 이전에 한국형 레몬법 한번 했었죠.
3: 예.
1: 자동차 관리법. 여기에 그 교환 환불 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 뭐 엔진이나 동력 이런 거. 그 외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거나 수리기가 합계 30일 초과. 하면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교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거
3: 예.
1: 어디에다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교환 환불이 되거든요.
3: 예.
1: 근데 그 신규 등록을 하기 전에 일반 번호판 나오기 전에
3: 임시 번호판
1: 임시 번호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 이제 흰색에 예. 빗금 쳐 있는 거
0: 있죠,
1: 임시
0: 있죠.
1: 그게 이제 임시 번호판인데 이거는 자동차 관리법에 딱 임시 번호판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3: 네.
1: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요 사항과 관련해서는 임시운행 허가 목적으로 10일 동안 신규 등록 신청을 위해서 잠깐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신청을 하면은 임시 번호판이 나오고 그 10일 동안 자동차를 임시 운전한 다음에 10일 끝나면은 5일 이내에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3: 네.
1: 그러니까 딱 요 때 하자를 발견이 됐을 때 교환 환불이 그 정식 그 일반 번호판 나왔을 때 그 이후에 교환 환불 규정 요건과 동일하냐 요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3: 그렇죠.
1: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임시 번호판을 그 부착한 상태에서 이제 자동차를 받으면 자동차를 일단 저희가 인수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차량 인수증 같은 데 서명을 해요.
3: 네.
1: 근데 그 서명하기 전에 차가 온 거를 이제 외관을 살피는 거죠. 소비자가.
3: 네.
1: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고급차 같은 경우.
3: 네.
1: 비싼 차. 거기에 뭐 흠집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색상 주문한 것과 틀리다든가 약간 뭐가 이제 옵션이 불일치한다든가
0: 네.
1: 이러면 인수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럼 그 자리에

0: 그래서 바로 다른 차 가져와라.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인수 거절이라고 그러죠.
0: 예.
1: 네.
0: 그리고 그때 이제 환불도 가능해요. 계약서에는.
1: 상인은 인수 안 했으니까.
0: 예. 네. 그렇죠. 자동차를 역시 날카로우십니다.
1: 뭘로 보는 거예요?
0: 예. 자동차 그 계약서에 아예 인수하기 전이면은 계약 해제를 그냥 할 수가 있어요.
2: 그러니까.
0: 예. 그런데 일단은 외관상 문제가 없어가지고 인수증을 작성을 하고 차량을 인도받습니다. 네. 10일 동안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자가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단차라는 거 아시죠?
1: 네. 아니, 그럼요.
0: 그 문짝을 닫으면은 차체랑 그 문하고 이렇게 약간
2: 안
0: 평평하지 안 않고 안 맞는 거. 아니면은 어디에 스크래치가 나중에 발견됐다든가 아니면 변속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런 게 발생이 되면은 그 10일 끝나고 신규 등록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아, 등록 거절하면 되죠?
0: 그렇죠. 등록을 안 하고 다른 차를 교환해달라. 아니면은 또 환불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이 없어요. 이 임시운행 기간 동안에 교환 환불 규정은.
1: 제가 그냥 막연히 들 생각인데 임시운행 기간에는 정식으로 소유권이 예. 서류상에 예. 본인 명의가 된 기간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자동차 제작사
1: 그렇죠.
0: 기업입니다.
1: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번호판은 정확히 내가 차를 샀다고 그러면 나의 소유의 등록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그걸 가지고 법적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아요?
0: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자동차 등록증이 나와야지 대외적으로 내 소유가 되는 거죠. 그 임시운행 기간 동안은 아직 그 등록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차는 내가 인도받아서 잠깐 쓰지만 그 법적으로는 아직 내 소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교환 환불이 좀 수월한 거죠.
1: 그러니까 삼성구사님의 질문에 대한 결론은 예. 임시 번호판으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때 교환받는 게 더
0: 수월하죠.
1: 낫다.
0: 예.
1: 이 얘기잖아요.
0: 그러니까 중대한 하자든 일반 하자든 네. 임시 운행 기간 동안은 교환 환불 요구가 쉽다.
1: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 설명을 참 오래 하셨네요.
0: 예. 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1: 하세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0: 10일 동안에 운전을 하다가 혹시나 몰라서 정비소에 갔습니다.
2: 네.
0: 차 좀 이렇게 봐달라. 수리한 흔적이 있는지. 봤더니 도장이 돼 있던 거예요.
1: 이거 사고차를 몰래 네. 소개판 거죠?
0: 그래서 사고차는 아니었어요, 보니까. 딜러한테 전화했더니 야적장에 사실 신차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잖아요.
1: 너무 오랜 시간 동안.
0: 그때 약간 이제 긁힌 거죠.
2: 네.
0: 그걸 이제 수리를 해서, 수리해서 이제 다시 이제 새 차로 이제 인도를 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막 따졌습니다.
1: 네.
0: 이럴 때 교환 환불이 될까요?
1: 저는 된다고 봅니다.
2: 돼야죠, 무조건.
0: 예.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2: 헉!
0: 그러니까 이 규정은 자동차 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 완료한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그 차량 인도 이전에 제작사가 그 공급가액의 3%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하자를 수리한 이력이 있죠. 그게 있으면은 고지를 하게 돼 있고 그게 아니면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러니까
0: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3%면은 150만 원이잖아요.
1: 네.
0: 그 도장한 게 수리비가 150만 원 이하다. 그럼 네. 고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고지 안 하고 그냥 넘기고.
1: 이건 다운 계약서로 충분히 가능해요. 15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야 이거 네. 나 고지하면 문제가 예. 생기니까 고지 안 할 거니까
0: 예.
1: 견적을 130만 원만 해줘.
0: 그런 것도 있죠.
1: 이런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0: 그래서 어쨌든 법상은 그 3%, 공가액의 3% 기준으로 넘은 수리비가 발생하면 고지를 하고 그때 고지 안 하고 인도했으면 교환 환불이 되겠죠. 그렇죠?
1: 예. 3%가 문제네. 3%가. 에? 3%가 문제야. 2%만 돼도 괜찮은데. 농담입니다. 자, 4337님의 질문이에요. 제가요, 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종합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차 없이 남의 차 열심히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운전해도 되나요? 운전자 보험으로?
0: 자, 일단 운전자 보험, 아나운서님 질문, 운전자 네. 보험이 뭔지 알고 계세요? 종합보험하고 차 있죠?
1: 글자가 다르잖아요.
2: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뭔가요?
1: 네. 이음절과 삼음절.
0: 종합보험은 그 차 자체에 대해서 이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에요.
2: 네.
0: 민사 손해배상을 전부해주기 위해서
2: 네.
0: 피해자가 생겼을 때.
2: 네.
0: 그래서 차 보험 들었어 할 때 대부분 다 이런 종합보험이나 그 책임보험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의무보험.
2: 네.
0: 근데 이제 운전자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좀 보전해주는 개인적인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피해자하고 형사합의라는 걸 해야 되죠.
2: 네.
0: 그때 합의금 할 때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한다. 이런 선임비용. 이런 걸 보전해 주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보험이고
2: 네.
0: 저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보험들은 다 종합보험이나 자동차 종합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이렇게
2: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의 보험을 다 들어 있나요?
0: 대부분은 종합보험은 거의 다 들어 있고
2: 네.
0: 그다음에

0: 운전자 보험은 제가 볼 때는
1: 옵션인
0: 아직도
1: 거죠.
0: 많이 안 들어놓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 나중에 이제 문제 생겼을 때 유용견 변호사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1: 네.
2: 쓸라면 운전자 보험을 들어놔야 변호사 비용이 이제 손쉽게 지급되는 거죠. 들어놓지 않으면 비싸게 이 변호사 써야 되거든요.
1: 기억하겠습니다.
0: 그래서 이분은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운전해도 되죠. 그럼 무면 운전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0: 예. 대신에 그 종합보험 관련해서는 자동차 의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의무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그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알고서 운전한 사람이나 그 차량 소유자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걸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동차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인지 확인하고 운전을 하셔야지 형사처벌을 면합니다.
2: 운전해도 되는데 자동차가 책임보험 이상에 가입되어 있는 차를 반드시 해라. 예. 보험이 없으면?
0: 안 되죠.
2: 안 된다.
0: 예.
1: 네. 우리 유용관 변호사님께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 계시면 질문 보내주세요. 교통사고 상담의 경우 사고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정확히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카차카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이나 샵 8001번 무료인 미니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용관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예, 고맙습니다.
0: 다음에 뵙겠습니다.
2: 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차카차카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2: 네, 6월 주제.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한 자동차 이동이에요.
1: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행을 가든 병원을 가든 반려동물을 차에 태워야 할 일이 꽤 많습니다.
2: 야, 이 반려동물을 태운 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많이 늘었더군요.
1: 맞아요. 사실 뭐 기본만 지켜줘도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 그 기본을 안 지키는 분들이 참 많아요.
2: 왜 안 지키는 거예요, 기본을? 어? 예를 들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경우 많이 봐요.
1: 예.
2: 동승석 창문 열어주면서 야, 바람 좀 쐬라 하면서 강아지가 고개를 내민 경우도 흔하게 보죠.
1: 맞아요. 반려견을 안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면 그게 바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2: 저 열어놓은 창문으로 이런 경우도 봤어요. 차가 멈춰

0: 있는데 네. 옆에 있는 강아지가 옆차를 대고 막 짖어요.
1: 오.
0: 그리고 이제 그렇게 틈새로 작은 돌이나 벌레가 들어오면 반려견이 놀라서 당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래서 반려견은 꼭 뒷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나 캔넬, 안전벨트를 반드시 사용하시고요.
0: 그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불법 행위라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1: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0: 네.
1: 나와 다른 운전자 그리고 내 반려동물까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와 안전벨트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의 끝곡 패치업 보이즈의 Always on my mind 전해드릴게요.
0: 지본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용주
1: 정다희의 착하차였습니다. 착하차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2: MBC,
3: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9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현재 시간 14일에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에서 합의는 내일 체결될 예정이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번에 서명될 합의가 이란에 대한 핵무기 차단 장벽이 될 것이라면서 이란이 구매나 개발, 어떠한 방식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핵물질 처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상황이 안정된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서 이란 또는 미국에서 희석 또는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현지 시간 14일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기 생일에 맞춘 홍보에 집착한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양해각서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14일 서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이란 측이 분명히 밝혔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인 14일에 맞춰 서명 일정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홍보 행사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집착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현지 시간 15일부터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전화브리핑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이라며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다음 단계의 일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를 수행할 역량이 있지만 G7 국가 중 일부도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힘을 모으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전쟁 첫날 폭사한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현지 시간 다음 달 4일부터 치른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당국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시신은 다음 달 4일부터 이틀 동안 테헤란 이슬람 성지에서 이란 국민과 작별 의례를 거치게 됩니다. 끝으로 말씀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 최대 50mm, 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권 최대 3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전종원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미시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